그림을 통해서 먼저 한번 말해 볼 건데요. 우리 의미부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어느 공간 안에 이렇게 살다라고 할 때는 어떤 영단어를 써주면 될까요? 자, 우리 어떤 공간 안에 살아도 그 장소를 떠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여행을 갈때 문을 잘 잠그고 집을 떠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떤 단어를 쓸까요? 그리고 우리 사는 곳을 이동할 수도 있어요. 이사 가다라는 말은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오늘 이 단어를 우리 친구들이 영어로 직접 말하고 써볼 수 있도록 연습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여러분 준비되셨다면 첫 번째 단어부터 바로 출발해 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move, move, move인데요. move라는 것은 움직임과 관련이 있어요. 어떤 신체를 움직이다라는 뜻도 되고요. 혹은 내가 움직여서 이동하거나 이사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이 move의 의미를 잘 떠올리면서 오른쪽에 이 단어를 한번 써볼게요. 우리 쓰면서 바로 스펠링을 외워봐요. move, m, o, v, e. move. move는 움직이다 혹은 이동하거나 이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반대말은 뭘까요? 반대말.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르다라고 할 때는 이 stay라는 단어를 써줍니다. stay도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같이 알아두세요. 움직이는 건 move,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 머무르는 건 stay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문 볼게요. Don't move. Don't move. 라고 하면 뭐 하지 말라는 걸까요? 움직이지 마. 이런 뜻이 되겠죠? Don't move. 움직이지 마.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move는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하거나 이사하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했죠. 우리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We will move into a new house 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죠? We will move into a new house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move into 한번 살펴볼게요. into라는 것은요, 어디로 라는 방향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 집으로 뭐할 거예요? move, 이사할 거예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move는 이렇게 사는 곳을 옮겨서 이사하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자, 이 뜻들을 다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요. 우리 바로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 단어는 leave. L-I-V-E, leave인데요. leave는 살다, 생활하다라는 의미의 살다도 되고, 죽지 않고 생존하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자, leave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써요? L, I, V, E. leave. 자, 살다 생존하다인데, 생존하지 않고 죽다는 뭐라고 할까요? 죽다는 die, die니까 같이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문 볼게요. Where do you live? Where do you live? 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너 어디에 live 해? 너 어디에 사니?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나는 어디에 살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우리 대답도 알아둘게요. 대답할 때는 I live in 어디?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서울에 살아 라고 하려면 I live in 서울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나 부산에 살아라고 하려면 I live in 부산 해주시면 되겠네요. 나는 일본에 살아라고 하려면 I live in Japan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live를 활용하면 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die의 반대말 생존하여 살아있다라는 의미 한번 볼게요. We cannot live without water. We cannot live without water.

인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 without이라는 표현 알아두겠습니다. without은 뭐뭐 없이 이런 뜻이에요. 뭐뭐 없이. 우리는 물이 없으면 살수 있어요? 없죠. 우리는 물 없이는 살수 없다. 이런 의미예요. 자, 우리 공기 없이도 살수 없어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We cannot live without air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공기 없이는 살수 없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live 살다 라는 단어고요. 이어서 다음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leave. 방금 봤던 단어는 live, leave고요. 얘는 leave, leave. 좀 길어졌어요, 그쵸? 자, 이 단어 스펠링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써보면서 바로 외워요. leave, L-E-A-V-E. leave. 조금 길게 발음을 합니다. 이 leave는 집 등의 장소를 떠나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메모나 쪽지 같은 걸 남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떠나다 예문 살펴볼게요. Let's leave early. Let's leave early. 자, early는 일찍이잖아요. 우리 일찍 뭐 하자? leave. 떠나자가 되는 거예요. 차가 막힐 수 있으니까 우리 일찍 떠나자라고 할때이 leave를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leave는 이렇게 남기다라는 뜻도 돼요. Please leave a message. Please leave a message. 무슨 뜻일까요? 메시지를 떠나다? 아니겠죠. Leave a message라는 것은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저를 위해 남겨주세요.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Leave, 떠나다, 남기다. 이두 가지 뜻 모두 자주 등장하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고 계세요. 자, 이번에는 우리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서 이 그림들을 여러분이 영어로 한번 말해 볼게요. 우리가 어떤 공간 안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살다라는 단어는 leave. 자, 다음 단어도 여러분이 직접 말해 보는 거예요. 이번에는 집을 떠나요. 집을 떠납니다. leave. 자, 그리고 집을 옮겨요. 이사해요. 이사하다라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move가 되겠죠? 자, 오늘 배운 영단어를 더욱더 오래 기억하려면 교환 그리고 체크리스트와 함께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 20강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0: 안녕하세요. 포텐 터지는 과학, 청해 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여러분은요, 아주 더운 여름날 얼음물 먹는 거 좋아하시나요? 분명히 내 손에 얼음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온도가 좀 높다면 이 얼음이 녹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액체를 우리가 가열해준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수증기가 된다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물질은 어느 하나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상태가 변한다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런 상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상태 변화에 대해서 조사하고 발표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뇌속 포텐 함께 터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0: 상태 변화에 대해 알려줘.
1: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0: 상태 변화의 특징 알려줘.
1: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0: 자, 여러분도 상태 변화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이렇게 그냥 주제만 툭 던져주고 원하는 답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 아니죠? 그럼 우리가 상태 변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질문했어야 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계속 어떤 내용들을 보고 있냐면 어떤 물질이 온도와 압력에 따라 한 가지의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상태가 변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에 따라 달라집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상태 변화는요, 변화시킬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온도입니다 라고 얘기했고 또 한 가지는 압력이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먼저 온도에 따른 상태 변화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이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온도를 높였습니다. 그러면 온도라고 하는 것은 입자가 얼마나 활발한가 그 정도를 얘기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입자들의 운동이 더욱 활발해지고요. 활발해지니까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도 멀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입자 간의 인력을 끊고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더라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고체가 열을 받아 녹아서 액체가 되거나 액체가 열을 받아 끓어서 기체가 되는 것 그런 것이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나타나는 상태 변화입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온도가 하강하게 될 때도 상태가 변하게 될 거잖아요. 어떤 과정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볼게요. 온도가 낮아집니다. 온도라고 하는 건 입자의 운동의 활발한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입자의 운동이 둔해질 것이고 둔해지면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진다고 했거든요. 입자 간의 인력이 강해지겠죠. 그럼 더 안정적인 배열을 이루려고 할 테니까 기체가 액체가 되기도 하고요. 액체가 고체가 되기도 하는 등의 이러한 상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또 한 가지의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상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런 압력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상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지 이 상태 변화, 온도와 압력에 따라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것이었죠? 압력 변화에 따른 상태 변화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압력을 증가하게 한다라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압력 을 증가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입자와 입자 사이에 이 거리가 점점점 좁아지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려 주시면 좋거든요. 자, 이 기체에다가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럼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겠죠. 그렇게 가까워지면 액체 상태로 변하기 쉬워지는 거고요. 압력이 매우 높은 아주 특정 조건에서는 고체로 변하기도 합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 압력이 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압력을 낮추면요, 액체 속의 기체가 빠져나오거나 고체가 승화해서 기체로 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이렇게 온도와 압력이 변하게 되면 물질이 어느 한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고 변하게 되는구나. 우리는 그것을 상태 변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것들을 답으로 얻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질문했어야 되는지 질문을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나는 중학교 1학년이고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이유를 배우고 있어. 그런데 물질이 왜 상태가 변하는지, 어떤 조건이 바뀌면 상태가 변하는지 잘 모르겠어. 온도와 압력이 상태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입자의 움직임과 함께 설명해줘 라고 질문을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온도 변화에 따른 상태 변화만 보다 집중해서 중학교 1학년에서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런 상태 변화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볼 건데, 오늘은 먼저 우리가 고체 상태가 액체 상태가 되거나,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가 되거나, 혹은 고체에서 액체를 거치지 않고 곧장 기체가 되는 이러한 상태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얼음이 있어요. 그러면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는 거, 이런 상태 변화도 있겠죠. 우리는 그것을 융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음이 녹아 물이 되는 거, 혹은 초콜릿이 녹는 현상, 아니면요, 버터가 녹는 현상, 또는 양초가 녹는 현상, 눈이 녹아서 물이 되는 현상.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고체, 거기에 온도를 높였더니 녹아서

증발하면서 시원함을 느끼는 현상. 이런 것들이 기화의 예시가 되는 겁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특정한 물질들은요, 고체 상태에서 액체를 거치지 않고 곧장 기체가 되기도 해요. 우리는 그것을 바로 승화라고 얘기하는데, 드라이아이스 이렇게 넣었어요. 물론 여러분 혼동하면 안 되는 게, 지금 보이는 이 하얀색 연기가 기체 상태 아닙니다. 기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드라이아이스가 액체를 거치지 않고 곧장 기체가 되는 거, 바로 이산화탄소 기체가 되는 것을 우리는 승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고체가 액체가 되거나 융해였어요. 액체가 기체가 되거나 기체화됩니다. 기화. 어떤 고체가 액체 거치지 않고 곧장 기체가 되는 거 승화였거든요. 이러한 상태 변화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정보들, 예시들 얻고 싶어요. 어떻게 질문을 했어야 하고, 그럴 때 온도 상승에 따른 이 상태 변화를 우리가 어떤 소제목을 달아서 구체적으로 답으로 얻을 수 있는지 우리는 질문을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상태 변화의 여러 가지 종류를 배우고 있는 중학교 1학년이야 라고 먼저 역할을 주시고, 물질이 고체에서 액체로 혹은 액체에서 기체로, 고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 그러니까 많은 상태 변화 중에 내가 지금 어떠한 예시들을 얻고 싶은지를 구체적으로 나열을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명칭 알려달라고 하시고요. 어떤 예시가 있는지 쉽게 설명해줘. 필요하다면 그림이나 사진으로 보여줘도 좋아 라고 한다면 시각적인 자료도 여러분들이 얻어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연습들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만의 질문을 꼭 한번 생성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상태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네요. 오늘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포텐 터지는 과학,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였습니다. 우리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0: 반갑소.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로 속담의 지혜를 그대들에게 전하러 온 선비 강용철이요. 왠지 비슷한 사람들끼리 더 빨리 친해지고 서로 감싸주는 것을 볼 때가 있어. 오늘의 속담은 바로 편파성, 동조와 관련되어 있어. 그럼 속담을 만나러 함께 가시지요.
1: 이번 보고서 준비는 너무 힘드네요. 저도 이 부분이 정말 어렵네요.
2: 우리는 비슷한 직급이라 서로 겪는 어려움이 비슷한 것 같아요.
1: 맞아요. 서로 잘 도와가며 일을 풀어보죠.
2: 덕분에 일이 수월해졌어요. 서로 비슷한 처지라서 그런지 잘 통하네요.
0: 오늘의 속담, 가재는 개편이요, 초록은 한빛이라. 모양이나 형편이 서로 비슷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끼리 서로 잘 어울리고 사정을 보아주며 감싸주기 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지요. 예를 보겠소. 가재는 개편이요, 초록은 한빛이라더니 내 고향 후배라고 너무 잘 봐준 거 아니니?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소.
3: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양반전, 박지원. 강원도 정선에 사는 한 양반은 성품이 어질고 그릴 길을 좋아했으나 집안이 가난하여 관청의 곡식을 타먹으며 살았다. 그 빚이 무려 천석에

0: 이르자 관찰사가 크게 놓아여 그를 잡아들이라고 명했고 양반은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해 훌쩍거리기만 했다.
1: 이를 본 아내는 평생 글만 읽더니 빚도 못 갚느냐고 말하며
0: 양반이라는 신분은 한 푼어치도 안 된다고 그의 무능함을 타박했다. 마을의 부자는 돈이 많아도 평소 천대받는 처지를 비관하다가 양반이 공경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대신 빚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양반 신분을 사기로 했다. 부자가 쌀을 실어 빚을 모두 갚자 군수는 부자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을 보고 진정한 양반이라며 칭송했다. 군수는 훗날 소송이 생길 것을 염려하여 고을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신분 매매 문서를 작성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군수가 작성한 첫 번째 문서는 양반이 지켜야 할 온갖 까다로운 예법과 허례허식만을 나열하는 내용뿐이었다. 이를 들은 부자는
2: 양반이 신성 같은 것인 줄 알았는데 고작 이것뿐입니까?
0: 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부자는 이익을 얻고 권력을 누릴 수 있는 내용으로 문서를 고쳐달라고 요구했다. 군수가 다시 작성한 두 번째 문서에는 양반이 부릴 수 있는 부당한 특권과 횡포가 가득했다. 이 내용을 듣던 부자는 기겁하여 혀를 내두르며
2: 나를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입니까?
0: 라고 소리쳤다. 결국 부자는 머리를 흔들며 도망쳤고 죽을 때까지 다시는 양반이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군수가 작성한 증서를 통해 작가는 당시 양반이 실속 없는 껍데기, 탐욕스러운 도둑일 뿐이라는 걸 꼬집고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증서를 보고
1: 나를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입니까? 라며 혀를 내두르고 달아나는 부자의 뒷모습은 양반 사회의 민낯을 신랄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0: 덧붙여 작가는 이런 점도 꼬집고 있습니다. 무능한 양반이 공경에 빠지자 군수는 양반을 지켜주려 애씁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가재는 개편이요 초록은 한 빛이라라는 속담처럼 지배계층끼리 서로 사정을 봐주며 감싸주는 모습이 씁쓸하게 다가오네요.
3: 오늘의 속담 가재는 개편이요 초록은 한 빛이라 모양이나 형편이 비슷한 사람이 서로서로 이렇게 잘 챙겨주고 사정을 보아준다는 것을 이르는 말이죠. 물론 이해관계가 같으면 친해질 수 있고 서로 편을 봐줄 수도 있지만 친하다고 무조건 편을 들어주기보다는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해야겠소. 속담의 교훈을 기억하시오.

0: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오늘의 실험 주제는 리튬, 나트륨, 칼륨의 유사성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 세 원소의 공통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주기율표에서 1족 원소에 해당한다는 점이죠. 오늘은 실험을 통해서 같은 족의 원소들이 정말로 유사한 화학적 성질을 띠는지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칼륨은 위험성이 매우 높아서 지금은 직접 실험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칼륨의 실험 결과는 나트륨의 실험 결과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실험 준비물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험관에 물을 4분의 1 정도 넣습니다. 물은 금속과 반응할 물질이에요. 너무 적으면 반응이 충분히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시험관의 4분의 1 정도가 적당합니다. 리튬을 쌀알 크기로 자른 후 과정 1을 시험관에 넣고 변화를 관찰합니다. 리튬은 금속 중에서도 반응성이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크기로만 사용합니다. 지금부터 리튬과 물이 만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자세히 관찰해봅시다. 과정 2의 시험관에서 발생하는 기체를 다른 시험관으로 모은 후 그 시험관에 불꽃을 대도록 하겠습니다. 기체에 불꽃을 가까이 했을 때 나는 소리나 반응을 통해 이 기체의 성질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불이 붙었다가 아니라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지 관찰해보세요. 이번에는 리튬 대신 나트륨으로 과정 1에서 3을 반복하겠습니다. 실험 방법은 같지만 반응의 모습이 같을지 다를지 비교하면서 관찰해봅시다. 오늘은 수소를 제외한 1족 원소인 리튬과 나트륨의 화학적 성질을 직접 실험으로 탐구해보았습니다. 리튬과 나트륨은 모두 실온에서 고체 상태이며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릅니다. 이 알칼리 금속들은 물과 반응하여 어떤 변화가 나타났나요? 그렇죠. 물과 반응하여 기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발생한 기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모은 기체에 불꽃을 가까이 댔을 때 퍽 소리와 함께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이 기체는 불에 타는 성질을 지닌 수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 실험 결과를 통해 리튬과 나트륨처럼 같은 족에 속한 원소, 즉 동족 원소는 서로 유사한 화학적 성질을 지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주기율표에서 원소의 위치가 원소의 성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친구들. 여러분의 국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줄 강송현입니다. 자, EBS 중학 뮬언 2학년 국어 시험 대비 강의를 선생님과 함께 하고 있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문학 영역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이 문학에서의 세 번째 단원, 우리 운율, 반어, 역설, 풍자와 관련된 이 개념을 다뤘던 단원에 대해서 우리 새로운 작품을 한번 만나보고 문제 풀어볼 거거든요. 어떤 글일지 우리 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과 함께 읽어볼 글은요. 열보다 큰 아홉. 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제목에서부터 어머, 어머, 선생님, 저 벌써 발견했습니다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열보다 큰 아홉, 이 제목에서부터 여러분, 우리 배운 개념이 하나 떠오릅니다. 뭐가 떠오릅니까? 그쵸, 역설이 떠오르죠. 떠올라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아홉이 열보다 크대요. 진짜? 논리적으로 가능해요? 아니거든요. 근데 작가가 이렇게 아홉을 열보다 크다, 열보다 큰 아홉이라고 제목을 지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했을 때는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안에 어떤 진리가 담겨 있겠죠. 자,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이치에 맞지 않지만 그 안에 진리가 담긴 표현법, 우리 역설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 글은 제목에서부터 이 역설법을 뿜뿜 내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 글을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왜 아홉을 열보다 크다고 이야기하는지 그 진리를 찾아주셔야 되겠죠. 자, 우리는 같이 이 글 개괄 살펴보고 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글의 갈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글은요, 수필이거든요. 이 수필이라고 하는 것은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 또는 생각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형식의 제약 없이 산문 형식으로 쓴 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글쓴이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개성적으로 표현해 놓는 그런 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수필이라고 하는 갈래 기억해 주시고요. 성격은 교훈적이고 대조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교훈, 이 글을 읽다 보면 여러분이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교훈의 형식으로 전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훈적이고요. 대조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조는 뭐예요? 그렇죠. 둘 사이의 차이점을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선 무엇과 무엇을 대조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열과 아홉을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글의 주제. 아홉이라고 하는 수처럼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미래를 향한 무엇이 있다. 그렇죠. 더 자라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청소년들을 향한 응원을 담고 있는 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특징 세 가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자, 글쓴이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역설적인 내용. 우리 열보다 큰 아홉이라고 하는 제목에서부터 알게 되었던 이 역설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다양한 표현 방식을 사용해서 숫자 열과 아홉을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답법이라든지 열거법이라든지 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는 이 내용 전개 방식의 다양한 표현 방식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인 예시를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 예시도 선생님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는 열과 아홉을 대조해 나가면서 글을 전개하다 보니 열을 나타낸 표현과 아홉을 나타낸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먼저 열에 대해서는 이 글쓴이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십진급수에서 제일 먼저 꽉찬 수. 이거는 사실이죠. 십진급수에서 제일 먼저 꽉찬 수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열이라고 하는 십이라고 하는 수는 이미 이룰 것을 이룩한 완전한 수이자 성공의 한 수. 그래서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 10이라고 하는 숫자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면 다른 숫자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고 또 조금의 여유가 없는 꽉찬 수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요. 다음 다음도 없이 아주 끝나버린 수. 그러니까 이 자체로 이미 완전해서 더 이상 건드릴 여지가 없는 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아홉은요, 열보다 하나가 모자라는 수예요. 그렇죠? 수학적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완전에 거의 다다른 수. 내가 하나만 더 하면 완전해질 수 있는, 그쵸? 그래서 완전에 거의 다 달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매우 아쉬움을 느끼게 하는 수이다. 그런데 하나만 더 나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다음 다음을 바라볼 수 있는 수. 그래서 무엇이 있는? 그렇죠. 꿈과 가능성이 있는 수라고 아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점에서 열보다 아홉이 더 크다. 이 가능성이 있는 아홉이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열과 아홉을 나타내는 이 글에 나타나는 표현들 여러분 잘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이 제목의 의미가 되겠죠. 자, 열보다 큰 아홉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글의 제목인데, 열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완전하고 더 나아갈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면, 아홉은 그에 대조적으로 앞으로 더 나아갈 여지가 있는 수. 그래서 부족함, 아직 부족하지만 더뭘할수 있어요. 그렇죠. 발전할 여지가 있는 가능성의 수. 입니다. 그래서 열보다 큰 아홉이라고 하는 표현이 겉으로는 모순되지만 이 불완전함 속에 더큰 가치, 가능성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라는 점에서 이 열보다 큰 아홉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글쓴이의 의도를 강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열보다 큰 아홉이라고 하는 이 역설적인 표현 안에 어떤 진리가 들어있는지 여러분 이 표현을 통해서 찾아내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가문단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면 아홉이란 수는 어떤 수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아홉이란 수는 어떤 수입니까?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열보다 하나가 모자라는 수입니다. 라고 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다시 뭘 하고 있어요? 대답을 하고 있죠. 자, 이런 방법, 우리 전개 방식을 문답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문답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내용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홉이란 수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게 만들고 있죠. 자, 열보다 하나가 모자라는 수인데, 다시 말하면, 완전에 거의 다다른 수. 거기에 하나만 보태면 완전에 이르게 되는 수. 그래서 매우 아쉬움을 느끼게 하는 수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아홉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 가문단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나문단 한번 볼게요. 그러면 아홉은 정녕 열보다 적거나 작은 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홉은 열보다 적거나 작은 수가 맞죠? 근데 그것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거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에 사용된 표현법, 역설법이 되는 겁니다. 자, 역설 사용하고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질문을 던지고 그렇지 않다고 대답을 하고 있으니까 문답법을 사용한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왜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설명 방식, 예시도 등장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예로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함께 볼게요. 굽이굽이 한없이 서린 마음을 구곡간장이라고 하고, 굽이굽이 애워도는 산굽이가 얼마인지 모르는 길을 구절량장이라고 하고, 통과해야 할 문이 몇이나 되는지 모르는 왕실을 구중궁궐이라고 하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고 살아난 것을 구사일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구곡간장, 구절량장, 구중궁궐, 구사일생, 모두 무엇이 들어갑니까? 그쵸. 숫자 9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때 9를 썼을 때의 의미가 뭐냐면 굽이굽이 한없이, 그쵸. 산굽이가 얼마인지 모르는, 통과해야 할 문이 몇이나 되는지 모르는,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긴, 즉, 굉장히 많은 수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9로 표현하고 있는 거야. 사실 10이 9보다 더 크단 말이죠. 10을 쓸수 있었는데, 우리 지금 보니까 이 단어들에서 아주 아주 한없이 많은이라고 하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무슨 숫자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죠. 9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 예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동양에서는,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옛날부터 10보다 9을 더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9, 9가 두번든 음력 9월 9일을 중양절이니 중군날이니 하는 이름으로 부르면서 1000년이 넘도록 큰 명절로 정하고 세워왔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9월, 음력 9월 9일에 뭔가를 하진 않지만 원래는 이 9월 9일에 하는 세시 풍속이 있었거든요. 이한 해의 수확을 마무리하면서 뭐 국화주를 마시고 등고 높은 산에 올라가고 이런 세시 풍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명절을 세워왔다. 그만큼 이 동양에서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무엇을 좋아한다? 그렇죠. 구를, 아홉 구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나 문단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문단 함께 가볼게요. 열이란 수가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또 조금 더 여유가 없는 꽉찬 수. 그래서 다음도 없고 다음 다음도 없이 아주 끝나버린 수라는 점에서. 라고 하면서 이 열이라고 하는 수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하나, 둘, 셋 이렇게 계속해서 나열을 하고 있죠.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홉도 마찬가지예요. 아홉 보세요. 열보다 많고, 열보다 크고, 열보다 높고, 열보다 깊고, 열보다 넓고, 열보다 멀고, 열보다 긴 수였으며, 그래서 다음, 또 다음, 그도 아니면 그 다음 다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미래의 꿈, 그리고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수였기에 슬기롭고 끈기 있는 우리의 선조들에게 일찍부터 열보다 10배도 넘는 사랑을 담뿍 받아왔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다음 문단에서는 열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아홉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열거하면서 이 아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가진 수이다. 그렇죠. 다음 다음을 바라볼 수 있는 꿈과 가능성이 있는 수이다. 그래서 비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채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구는 비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일찍부터 열보다 훨씬 훨씬 더 사랑해왔다라는 이야기를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라문당 가볼게요. 하물며 여러분은 지금 한창 자라고, 한창 배우고, 한창 놀아야 할 중학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글의 예상 독자로 누구를 지목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즉, 중학생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은 어떤 존재냐면, 지금 한창 자라고, 한창 배우고, 한창 놀아야 할 그렇죠. 중학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 한 가지도 완벽할 수가 없으며 항상 어딘가가 부족하고 어설픈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학생입니다. 왜 이렇게 항상 어딘가 부족하고 어설플 수 있대요? 앞으로 한창 자라야 되니까, 앞으로 한창 배워야 되니까, 그쵸? 벌써부터 완전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행여 무엇이 남들보다 모자란 것이 아닌가 싶어서 스스로 괴로워하고 외로워하고 서글퍼해 온 학생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제부터라도 열이란 수보다 아홉이란 수를 더 사랑해 보는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 스스로 괴로워하고 외로워하고 서글퍼 온 학생들에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를 사랑해 보자. 그렇죠. 우리와 비슷한 이 아홉이라고 하는 수를 사랑해보자 라고 권유를 하고 있고요. 이 마지막에 이 권유하는 문장을 보면 혹시 문장의 어순이 달라져 있는 거 보이세요? 그쵸. 이 괴로워하고 외로워하고 서글퍼온 학생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열이란 수보다 아홉이란 수를 더 사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떨까요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앞으로 빼고 이 아홉이라는 수를 사랑하자는 걸 뒤로 뺌으로써 이 아홉이라는 수를 사랑하자는 것에 조금 더 주목할 수 있도록 강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치법, 어순의 바꾼의 도치법을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문단에서는 독자들에게 권유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업 초반에 이 작품의 개관을 살펴보면서 이 글의 성격이
특히 교훈적이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지금 이 중학생들에게 전하는 이 말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교훈적이라는 말이 성격으로 드러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1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글쓴이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거든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이 글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래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묻는 문제가 되겠죠. 자, 열은 이미 이룰 것을 이룩한 완전한 수이다. 맞나요? 그렇죠. 꽉찬 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이룰 것을 모두 이루었다, 이룩했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아홉은 우리의 선조들에게 열보다 사랑을 담뿍 받아온 수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그렇죠. 아홉은 우리 선조들에게 열보다 사랑을 훨씬 더 많이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력 9월 9일 그 이야기도 이 부분에서 이야기했었죠. 아홉은 완전에 거의 다다른 수이기에 아쉬움을 느끼게 하는 수이다. 이런 이야기도 그쵸. 있었어요. 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하면 뭐가 되니까. 그쵸. 열이 되니까 완전에 거의 다다른 수여서 아쉬움을 느끼게 한다라는 설명이 있었고요. 열은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조금도 여유가 없이 꽉찬 수이다. 그래서 이 열을 설명할

때 무엇을 보태거나 뺄수 없는 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열은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조금 더 여유가 없는 수 맞겠죠. 5번. 아홉은 열보다 하나가 모자라기에 항상 열보다 적거나 작은 수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홉은 열보다 하나가 모자란 것까지는 사실이에요. 그쵸?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펴본 예들을 보면 항상 열보다 적거나 작은 수라는 의미로 사용되지는 않았죠. 그쵸? 여러분, 그래서 답답이로 그 단어들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9라고 하는, 아홉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한없이 많은 것을 의미하는 의미로 쓰인 단어들 예시로 많이 들어줬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답답이로 찾을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 아홉은 정녕 열보다 적거나 작은 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고 구곡간장, 구절량장, 구중궁궐, 구사일생과 같이 9, 아홉이라고 하는 이 수가 굉장히 한없이 많은 것들을 의미하는 데 사용된 이런 단어들을 예시로 들어줬었죠. 그래서 5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1번의 정답은 5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요. 우리 기역부터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기역. 그러면 아홉은 정녕 열보다 적거나 작은 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이에요. 자, 기역. 묻고 답하는 형식을 통해 아홉이 갖는 한계점을 소개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묻고 답하는 형식을 사용한 건 맞나요? 맞아요. 적거나 작은 수일까요? 라고 물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문답법을 사용한 것은 맞는데, 이를 통해서 아홉이 갖는 한계점을 소개하고 있어요? 아니죠. 그래서 이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적절하지 않고요. 니은 한번 볼게요. 굽이굽이 한없이 서린 마음을 구곡간장이라고 하고, 굽이굽이 애워도는 상구비가 얼마인지 모르는 길을 구절양장이라고 하고, 이 구절이거든요. 자, 다양한 예시를 보여주며 말하려는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자, 지금 이 구곡간장 그리고 구절양장이 예시인 거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 예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 이게 뭐예요? 그렇죠. 아홉은 열보다 적거나 작은 수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그래서 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 맞는 설명이 되겠죠. 디귿. 얼마나 사랑했으면 아홉 구자가 두번든 음력 9월 9일을 중양절이니, 중군날이니 하는 이름으로 부르면서 1000년이 넘도록 큰 명절로 정하고 세어 왔겠습니까? 라고 하고 있죠. 자, 디귿.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질문의 형식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 자,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어떻게 던지고 있냐면, 이렇게 해서 큰 명절로 정하고 세워왔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이 질문이 답을 요하는 질문이에요? 아니죠. 답이 정해진 질문이죠. 그만큼 사랑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질문의 형식, 즉 설의법을 활용을 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 디귿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리을 한번 볼게요. 아홉은 열보다 많고, 열보다 크고, 열보다 높고, 열보다 깊고, 열보다 넓고, 열보다 멀고, 열보다 긴 수였으며 라고 하면서 비교와 열거의 방식을 사용하여 아홉의 긍정적인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비교와 열거 사용한 거 맞아요? 자, 먼저 비교를 사용한 거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아홉은 보다 많고, 열보다 크고, 열보다 높고, 그쵸? 이런 식으로 보다라고 하는 것을 활용해서 지금 열과 아홉을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열거의 방식도 사용하고 있어요. 맞아요. 많고, 크고, 높고, 깊고, 그쵸?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계속해서 나열하는 열거의 방식을 쓰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아홉이 열보다 많고, 크고, 높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특성을 강조하는 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죠. 미음. 여러분은 지금 무엇 한 가지도 완벽할 수가 없으며 항상 어딘가가 부족하고 어설픈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학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에게 말을 걸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독자들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어조를 통해서 글쓴이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을 거는 형식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어딘가 부족하고 어설프게 느끼는 것이 너무너무 정상적이다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제대로 푸셨다면

2번의 정답은 이렇게 1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이 글의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면서 이 글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거든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홉과 열의 의미를 나란히 제시하여 공통점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아홉과 열의 의미를 제시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공통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홉과 열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공통점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아홉의 우수성을 주장하며 여러 비유를 통해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홉의 우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여러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전달하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 3번. 아홉이 열보다 부족하다는 생각을 제시한 뒤그 인식을 뒤집고 있다라고 했는데 맞나요? 혹시 이가 문단에서 아홉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했었는지 기억납니까? 그렇죠. 항상 아쉬움을 남게 하는 수다. 하나만 더 하면 완벽해질 텐데 라고 하면서 아쉬움을 남게 하는 수라고 하는 이 열보다 부족한 수라고 하는 인식을 먼저 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질문을 던져요. 그렇다면 아홉이 열보다 정말 적고 작은 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인식을 뒤집고 있거든요. 이것이 이 글의 전개 방식이 되겠죠. 자, 4번. 열과 아홉의 수학적 차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자, 열과 아홉의 수학적 차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열이 아홉보다 하나가 더 많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논리를 전개하는 이런 이야기는 아니죠. 그렇죠? 수학적 차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글은 아닙니다. 자, 아홉에 대한 인식의 변화 과정을 통해서 아홉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홉에 대한 인식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 않죠. 그쵸? 그래서 우리 3번의 정답은 이렇게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이 글을 읽은 후 깨달은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든요. 자, 여기서 깨달은 내용이라고 하면 이것은 누구의 반응인 거예요? 그렇죠. 독자의 반응. 그러면 독자가 적절하게 반응하려면 이 글에 무엇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 글의 주제를 알아야 돼요. 이 글의 글쓴이가 이 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겠죠. 자, 적절하지 않은 반응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종종 실수하더라도 자신감을 느끼고 열심히 살아가야겠어. 괜찮나요? 그쵸? 왜요? 자, 이 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완전할 수 없다. 계속해서 뭐 해나갈 수 있다. 그렇죠. 발전해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종종 실수하는 거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겠죠. 적절한 반응이 되겠고요. 남보다 뒤처진 내 모습에 괴롭고 서글펐는데 나는 위안이 되었어. 우리 이 괴롭고 서글픈 마음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학생들에게 아홉을 더 사랑해보자라고 하는 권유를 했었잖아요. 많은 위안이 될수 있겠죠. 현재의 부족함은 미래의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어. 정말 이 아홉 같은 생각을 했네요. 아홉은 열보다 하나가 부족하지만 이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뭐할수 있다. 그렇죠. 채울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 글에서 계속 했잖아요. 적절한 반응이 되겠고요. 4번. 한창 놀아야 할 시기라는 점에서 좀더 하고 싶은 대로만 해도 좋겠다고 생각했어. 이런 글이었다면 여러분은 행복했을까요? 자, 그치만 이 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놀아야 될 시기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가 아니죠. 그쵸?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힘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지금 계속 노세요가 아닙니다. 자, 5번. 현재는 나의 모습이 부족하게만 보이지만 더 나은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어. 그래서 이것도 마치 아홉의 모습 같죠. 현재 나의 모습은 조금 부족하게 보일 수 있어요. 아쉬움이 남는 모습일 수 있어요. 그치만 나는 더 나아갈 수 있어요. 그쵸? 더 나은 모습, 가능성, 미래의 꿈이 있어요. 라고 하니까 5번도 적절한 반응이 되겠네요. 그래서 4번의 정답은 이렇게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이 글의 제목과 보기에 공통으로 사용된 표현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글의 제목에 사용된 표현법을 먼저 알아야 여기서 찾을 수 있겠죠. 자, 이 글의 제목에서 사용된 표현법, 열보다 큰 아홉에 사용된 표현법 뭐였어요?

우리 역설법 찾았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역설법이 드러나는지 한번 봅시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센터에 물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시에서는 어떤 장면을 그려내고 있냐면 낙화의 장면을 그려내고 있거든요. 낙화가 뭡니까? 화, 꽃 화고요. 낙, 떨어질 낙이에요. 그러니까 꽃이 떨어지는 장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낙화의 장면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자, 여러분. 이별이 축복일 수 있어요? 이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쵸? 자, 그런데 이 시에서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이 말이 됩니다. 왜? 낙화, 꽃이 떨어지고 나면 그 자리에 열매가 피거든요? 열매가 맺히거든요? 그것처럼 꽃이 떨어진 자리에 열매가 맺히듯이 내 사랑도 이별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이다? 그렇죠. 성숙할 것이다. 라고 하는 진리를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구절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글의 제목과 보기에 공통으로 사용된 표현법은 역설이 되겠죠. 자, 1번. 모순된 표현이지만 그 속에 진실이 담겨 있는 표현이다. 맞나요? 맞아요. 그쵸? 의도와는 반대되는 표현을 통해 의도를 강조하는 표현법, 이건 반어가 되겠고요. 의미상 연관이 있는 여러 항목들을 쭉 늘어놓는 것, 열거가 되겠고요. 사물을 실제보다 훨씬 크거나 작게 표현해서 강조하는 표현법은 과장법이 되겠고요. 문장 성분의 배열을 바꾸어서 변화를 주고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법, 우리 어순 바꾸는 거 도치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6번 한번 풀어볼게요. 서술형 문제인데요. 글쓴이가 A처럼 말한 이유. 이제부터라도 열이란 수보다 아홉이라는 수를 더 사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라고 했던 그 A처럼 말한 이유를 아홉의 특성과 연관지어 쓰래요. 자, 그럼 이 아홉이라고 하는 수는 어떤 수예요? 무엇이 있는 수? 그렇죠. 지금은 아쉬움이 남지만 미래의 꿈과 가능성이 있는 수. 그러니까 아홉을 더 사랑합시다. 누구? 청소년 여러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글쓴이가 청소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를 청소년의 특성과 아홉의 특성을 연결시켜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아홉이라는 수처럼 청소년은 아직 완벽하지 않은 존재이지만 미래의 꿈과 가능성을 가진 존재이기에 아홉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미래의 꿈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여러분의 서술형 답에 있으면 되겠네요. 자, 이 열보다 큰 아홉은요, 다양한 표현 방법, 그리고 글쓴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수필의 특성을 알아두시면 여러분이 시험을 대비하는데 아주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런 동기화인데요. 여러분이 즐겨 듣는 노래 가사 속에서 이 역설적 표현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새로운 작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5학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준비된 내용은 단원 평가 문제인데요. 우리 북2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교재를 펼쳐주고요. 우리 그 첫 번째 문제부터 해결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문항 1번이에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6분의 5 더하기 9분의 4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모가 다르죠. 이럴 때에는 통분을 하여 분모를 같게 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자, 6과 9의 곱을 공통분모로 할 수도 있고요. 6과 9의 최소 공배수인 18을 공통분모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통분모가 18이 될 수 있도록 나타내 봅시다. 6분의 5의 분모와 분자에 각각 3을 곱하고 9분의 4의 분모와 분자에 각각 2를 곱해주세요. 그랬더니 18분의 15 더하기 18분의 8이 되어서 이것은 18분의 2.

23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건 가분수니까 가분수를 대분수로 표현하면 1과 18분의 5와 같다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통분해서 덧셈을 해결해 봅니다. 다음은 계산해 보세요. 4분의 1 더하기 12분의 5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역시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통분을 한 다음에, 그럼 분모가 같아지니까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끼리 더하는 것으로 해결해 볼수 있겠죠. 4분의 1 더하기 12분의 5는 4분의 1을 12분의 3으로 나타내고 여기에 12분의 5를 더해 주세요. 그러면 12분의 8과 같다라고 할수 있고 이것을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분모와 분자를 각각 4로 나누어 3분의 2와 같다라고 답해 줍니다. 9분의 2와 15분의 11도 더해 보도록 할게요. 9하고 15, 최소 공배수는 45니까 공통분모를 45로 하여 통분해서 계산해 보는 거예요. 9분의 2의 분모와 분자에 각각 5를 곱하고 15분의 11의 분모와 분자에 각각 3을 곱해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통분을 했으니까 이제 공통분모 45죠. 자, 45는 그대로 분모에 쓰고요. 분자끼리 더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45분의 43과 같다 답할 수 있습니다. 분모가 다른 분수끼리의 덧셈을 통분하여 해결해 볼수 있겠네요. 3번에서는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빈칸이 두 군데가 있어요. 따라서 이첫 번째 빈칸은 35분의 3에다가 화살표를 쫓아가 볼까요? 더하자 5분의 2를 이렇게 식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통분을 하였을 때 35분의 3과 35분의 14를 더하는 것으로 35분의 17과 같다. 여기 첫 번째 빈칸은 35분의 17을 써넣어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은 35분의 17에다가 다시 화살표를 쫓아가 봐요. 7분의 2를 더해서 그 값을 두 번째 빈칸에 써넣어 줍니다. 통분했더니 35분의 17, 그리고 35분의 10, 이들을 더하는 것으로 35분의 27과 같습니다. 라고 할수 있죠. 빈칸에 들어가야 할 것은 35분의 27로 나타내 줄게요. 이어서 문항 4번이에요. 색 테이프의 전체 길이가 몇 미터인지를 구해 보려고 합니다. 색 테이프가 하나, 둘, 겹쳐진 부분이 없군요. 그렇다면 전체 길이를 구할 때는 각각의 색 테이프의 길이를 더하는 것으로 나타내 주면 돼요. 따라서 1과 9분의 2에다가 8분의 7만큼을 더한다라고 나타내 줍시다. 그러면 1과 72분의 16 더하기 72분의 63 통분해서 나타낼 수 있고 이것은 1과 72분의 분자끼리 더해 볼까요? 그랬더니 79 이와 같이 표현되죠. 그런데 72분의 79라고 하는 것은 1과 72분의 7과 같잖아요. 따라서 1에다가 1을 더하면 자연수 부분은 2로 표현되겠군요. 색 테이프 전체 길이를 구하여 2와 72분의 7m로 답해 줄게요. 각각의 색 테이프의 길이의 합을 구하는 것으로 전체 길이를 구해 볼수 있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어떤 수에서 5분의 3을 빼야 할 것을 잘못하여 더했더니 2와 8분의 7이 되었다. 어떤 수를 구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어떤 수는 모르는 수니까 네모라고 나타낼게요. 여기서 5분의 3을 뺐어야 했는데, 잘못해서. 그러면 잘못해서 5분의 3을 더했더니 2와 8분의 7이 되었습니다. 잘못 계산한 식을 표현해 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어떤 수를 먼저 구해요. 그럼 네모는 2와 8분의 7에서 거꾸로 5분의 3만큼을 뺀 것과 같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덧셈과 뺄셈의 관계를 활용해 네모를 구하는 식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통분하여 2와 40분의 35 빼기 40분의 24. 그러면 2와 40분의 11이라고 할수 있어요. 어떤 수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수는 2와

덕분에 11입니다 라고 표현해 주는 거죠. 문제에 따라서 어떤 수를 구하세요 라고도 할수 있고, 바르게 계산한 값을 구하세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바르게 계산한 값을 구하라 라고 했다면 어떤 수를 구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다시 5분의 3만큼을 빼서 바르게 계산한 값을 구해줘야 합니다. 다음은 계산 결과가 1보다 큰 것에 기호를 써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억, 28분의 13 더하기 7분의 4는 28분의 13 더하기 7분의 4의 분모와 분자에 각각 4를 곱하면 28분의 16이 되어서 이것은 28분의 29예요. 즉 1과 28분의 1이다 라고 할수 있죠. 또 니은의 경우에는 9분의 4 더하기 15분의 7 이와 같이 표현하고, 9하고 15의 최소 공배수가 45니까, 자, 9분의 4의 분모와 분자에 각각 5를 곱하고, 15분의 7의 분모와 분자에는 각각 3을 곱해서 통분한 후 계산하면 45분의 41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의 결과가 1보다 큰 것은 기억, 1과 28분의 1이니까 이건 1보다 크죠. 45분의 41은 진분수예요. 따라서 이건 1보다 작다라고 표현할 것이므로 문제에다 결과가 1보다 큰 것의 기호를 써서 기억으로 답해야 한답니다. 문제 해결되었네요. 7번 보세요. 보기와 같이 계산해 보세요. 보기를 보니까 2와 10분의 7 더하기 2와 4분의 3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 중간의 과정을 살펴봐요. 각각의 대분수를 이렇게 가분수로 바꿔 주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분모가 다르니까 통분하였는데, 이때 이 공통분모는 두 분모 10과 4의 최소 공배수를 공통분모로 하였군요. 그리고 난 다음 답을 구했더니 가분수예요. 그래서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꿔 표현해 주었습니다. 주어진 건 1과 9분의 5 더하기 2와 3분의 7입니다. 그럼 각각의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줄게요. 1과 9분의 5는 9분의 14, 또 2와 3분의 2는 3분의 8,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통분을 하는 거예요. 두 분모 9와 3의 최소 공배수가 9니까 9분의 14와 9분의 24를 더한다라고 표현해 주는 거죠. 그랬더니 9분의 38이라고 할수 있고, 가분수를 대분수로 나타내세요. 따라서 4와 9분의 2와 같습니다라고 답할 수 있다. 보기의 방법을 이해하고 그와 같은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또 문항 8번 볼게요. 계산 결과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기호를 알맞게 써 넣으세요. 그러면 1과 14분의 13 더하기 2와 8분의 1을 계산하기 위해서 역시 통분을 해줘야겠죠? 14하고 8하고 우리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도록 해요. 그랬더니 2, 7에 14, 4를 곱해서 56. 따라서 1과 56분의, 그러면 14분의 13의 분모 분자에 각각 4를 곱해주면 되고요. 더하기 2와 8분의 1의 분모 분자에는 각각 7을 곱해서 이렇게 56분의 7, 2와 56분의 7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죠. 그럼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더하고 분수는 분수끼리 더해 주세요. 이때 56분의 59는 1과 56분의 3이니까 1하고 3을 더하면 대분수의 자연수 부분이 4로 표현된다. 그러므로 4와 56분의 3이다라고 할수 있고, 또 5와 10분의 3 빼기 1과 15분의 14가 주어졌네요. 그러면 통분해서 나타내 보세요. 10과 15의 최소 공배수는 30이니까 5와 30분의 9 빼기 1과 30분의 28로 표현하면 5와 30분의 9는 4와 30분의 39, 여기서 1과 30분의 28을 빼주세요. 3과 30분의 11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계산의 결과를 비교해 보세요. 계산의 결과, 대분수의 자연수 부분만 봐도 4가 3보다 더 크기 때문에 바로 왼쪽이 더 크다라고 할수 있죠. 따라서 계산의 결과, 왼쪽이 더 큽니다라고 알맞게 기호를 써 넣어 줄 수

있어요. 계산 결과를 비교하는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또 9번의 문제는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를 모두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어떤 자연수들일까? 그런데 이 문제를 딱 보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맞아요. 계산할 수 있는 것을 먼저 계산해서 간단하게 나타내 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1과 4분의 1 더하기 2와 8분의 5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1과 4분의 1은 1과 8분의 2이고 여기에 2와 8분의 5를 더하니까 3과 8분의 7이다라고 할수 있어요. 또 5와 2분의 1 더하기 2와 5분의 3은 5와 10분의 5 더하기 2와 10분의 6이 되어서 이것은 8과 10분의 1입니다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네모는 3과 8분의 7보다 크고 8과 10분의 1보다는 작다라고 할수 있고요. 이때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는 어떤 것일까요? 4, 5, 6, 7, 8까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자연수를 모두 구하세요라고 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개수를 쓰세요라고도 할수 있는데 여기서는 자연수를 모두 구하여라라고 했기 때문에 4, 5, 6, 7, 8까지를 쓰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답니다. 계산할 수 있는 것을 먼저 계산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문제 해결의 포인트가 되겠네요. 10번 서술형이에요. 진아의 몸무게는 30과 4분의 3kg, 동영이는 진아보다 1과 7분의 2kg 더 무겁다. 진아와 동영이의 몸무게의 합은 몇 kg일까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먼저 동영이의 몸무게 요것을 먼저 구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진아의 몸무게보다 1과 7분의 2kg이 더 무겁기 때문에 1과 7분의 1을 더해줘야 하는 거죠. 그러면 30과 28분의 21 더하기 1과 28분의 8이 되어서 이것은 32와 28분의 1입니다라고 나타내 줄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진아와 동영이의 몸무게의 합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진아는 30과 4분의 3kg이고요. 동영이는 우리가 구해둔 32와 28분의 1kg이니까 이 둘을 더한다라고 생각해야죠. 30과 28분의 21 더하기 32와 28분의 1 이와 같이 표현해 주었더니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더하고 그럼 62가 되고요. 분수끼리 더하니까 28분의 22가 돼요. 기하분수로 62와 14분의 11 이와 같이 나타내 볼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 해결의 순서가 되는 거죠. 문제의 답까지 표현하여 62와 14분의 11kg으로 해결해 볼수 있네요. 다음은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공통 분모로 통분하여 계산하려고 한대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최소 공배수.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 보면 18분의 17 빼기 27분의 14에서 18과 27. 우리 9로 한번 나눠 볼까요? 그럼 2하고 3이 되죠. 9, 2, 18, 3을 곱해 54. 그럼 18분의 17의 분모와 분자에 각각 3을 곱하고 27분의 14의 분모 분자에는 각각 2를 곱해서 54분의 51 빼기 54분의 28이라고 나타내 주세요. 그럼 이것은 54분의 23과 같습니다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또 계산 결과를 찾아 선으로 이어주는 문제예요. 그러면 6과 8분의 1 빼기 4와 6분의 1부터 통분해 보면 6과 24분의 3 빼기 4와 24분의 4 이와 같이 표현되잖아요. 근데 분수 부분끼리 뺄 수가 없어서 5와 24분의 27 빼기 4와 24분의 4라고 계산하면 1과 24분의 23입니다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과를 찾아 선으로 이어주면

부모를 어떻게 삼을 수 있을까요? 두 분모 6과 8의 최소 공배수를 공통분모로 할수 있죠. 따라서 24 공통분모가 될수 있고요. 또두 분모의 곱도 공통분모가 될수 있잖아요. 6과 8의 곱, 48 이와 같이. 그래서 우리가 공통분모가 될수 있는 수는 두 분모의 공배수들은 모두 공통분모가 될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공통분모가 될수 없는 것은 이 중에서는 36이 공통분모가 될수 없는 것이다라고 답해야 하는 거죠. 자, 이번엔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놓는 유형으로 화살표 방향을 쫓아가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식을 표현해 볼게요. 5와 8분의 5에서 뺀다. 2와 12분의 7을. 그럼 통분하여 5와 24분의 15 빼기 2와 24분의 14는 3과 24분의 1이다라고 할수 있죠. 따라서 여기에는 3과 24분의 1을 써넣어 나타내 줄게요. 그 다음은 이제 아래를 향하는 화살표 방향으로 5와 8분의 5에서 3과 20분의 9를 빼주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에는 5와 40분의 25 빼기 3과 40분의 18. 그러므로 자연수끼리 빼고 분수끼리 빼서 나타내 주세요. 그러면 2와 40분의 7, 이렇게 그 계산의 결과를 빈칸에 써넣어주면 되겠어요. 또, 계산 결과가 큰 것부터 순서대로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계산의 결과가 큰 것부터 라고 했는데요. 그럼 기억을 한번 살펴볼게요. 3과 12분의 1 빼기 2와 5분의 4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통분해야겠죠? 3과 60분의 5 빼기 2와 60분의 48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분수 부분끼리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3을 2로 바꿔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 여기 옆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2와 60분의 65 빼기 2와 60분의 48 이처럼 표현이 되니까 60분의 65에서 48만큼을 빼볼까요? 그러면 17 이와 같이 표현되겠죠? 또 니은 2와 9분의 4 빼기 1과 6분의 5니까 2와 18분의 8에서 1과 18분의 15를 빼는 거예요. 그럼 1과 18분의 26 빼기 1과 18분의 15가 되어서 18분의 11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디귿을 확인합시다. 5와 3분의 2 빼기 4와 8분의 1은 5와 24분의 16 빼기 4와 24분의 3이 되어서 1과 24분의 13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디귿은 대분수니까요. 아무래도 이 진분수들보다는 어때요? 그렇죠. 그 값이 더큰 거잖아요. 그래서 디귿을 먼저 써주고 난 다음에 60분의 17하고 60분의 17, 그리고 18분의 11. 자, 이것을 통분해서 비교를 해볼게요. 그럼 180분의 51과 180분의 110 이와 같이 표현되니까 18분의 11이 더 크다라고 할수 있죠. 따라서 디귿, 니은, 기역의 순서로 결과가 큰 것부터 기호를 쓰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 볼게요. 전체가 7과 12분의 11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부분 2와 14분의 9를 뺐을 때 다른 부분, 즉 네모의 값을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계산 한번 해볼까요? 12하고 14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84군요. 7과 84분의 77 빼기 2와 84분의 96의 54 이와 같이 표현해 주면 5와 84분의 23이라는 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네모 안에 알맞은 수는 5와 84분의 23으로 답하면 되는 거죠. 또세 장의 수카드 2, 5, 7이 있어요. 한 번씩 모두 사용할 거고요. 대분수를 만듭니다.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대분수, 가장 작은 대분수를 구해서 그 차를 구해 보는 거예요. 그럼 수카드의 수가 작은 것부터 놓여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큰 대분수는 자연수 부분이 제일 커야 하니까 7과 2와 5로 만들 수 있는 진분수는 5분의 2. 또 가장 작은 대분수는 자연수 부분의 2를 놓고 5와 7로 진분수 7분의 5를 만들어주면 되겠어요. 이들의 차를 구하세요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7과 35분의 14 빼기 2와 35분의 25는 6과 35분의 49 빼기 2와 35분의 25가 되어 4와 35분의 24입니다. 라고 할수 있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차는 4와 35분의 24. 이렇게 그 차를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또 18번은 기호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와 같은 기호가 주어졌을 때, 자, 기역, 기호, 니은. 그럼 이건 기역 더하기 기역에서 니은을 빼라 라고 약속을 한대요. 그러면 우리 주어진 7과 9분의 5 기호 4와 3분의 2는 기역의 자리에 7과 9분의 5를 넣어주세요. 그럼 7과 9분의 5에다가 7과 9분의 5를 더한 다음에 니은 자리는 4와 3분의 2가 들어가요. 그래서 4와 3분의 2를 뺀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더해주니까 이건 14와 9분의 10이에요. 아직 계산 안 끝났으니까 그냥 이렇게 둘게요. 여기서 4와 3분의 2를 빼주면 되는데, 그럼 4와 3분의 2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4와 9분의 6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따라서 계산해 보면 10과 9분의 4이다라고 할수 있겠어요. 기호에 대한 약속대로 계산하여 10과 9분의 4. 이와 같이 그 답을 표현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호에 대한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를 이해하고 알맞게 그 답을 구해주면 되겠어요. 이어서 만나볼 건 19번의 문제인데요. 어떤 수에서 4와 7분의 5를 빼야 할 것을 잘못해서 더하였다? 그랬더니 10과 9분의 2가 되었대요. 자, 여기에 나왔네요. 바르게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어떤 수를 구하시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바르게 계산한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수를 네모라고 해봐요. 여기서 4와 7분의 5를 뺐어야 했는데 잘못해서 이것을 더하여 10과 9분의 2가 된 거예요. 그러면 네모는 10과 9분의 2에서 4와 7분의 5를 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10과 63분의 14 빼기 4와 63분의 45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9와 63분의 77 빼기 4와 63분의 45는 5와 63분의 32예요. 이렇게 어떤 수를 구할 수 있고, 바르게 계산하기 위하여 5와 63분의 32에서 4와 7분의 5를 뺀다. 이렇게 바르게 계산한 값을 구하는 식을 써주는 거죠. 그랬더니 5와 63분의 32 빼기 4와 63분의 45가 되어서 4와 63분의 95 빼기 4와 63분의 45는 63분의 50이라 할수 있어요. 바르게 계산한 값을 구하여 63분의 50으로 답해 줄 겁니다. 다음 이제 20번 문제를 볼게요. 이 문제는 서술형으로 풀이 과정과 그 답까지 구해 주는 건데요. 진훈의 집이 여기 있어요. 그 집에서 공원과 도서관 중에 어느 곳이 몇 킬로미터가 더 가까울까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단위가 킬로미터로 똑같으니까 그 앞에 있는 수들의 크기를 비교해서 더 작은 수가 뭘까라는 것을 확인해 줘야 해요. 3과 3분의 2, 3과 9분의 7. 그럼 이것을 통분해 보세요. 3과 9분의 6, 3과 9분의 7. 이와 같이 표현되기 때문에 3과 3분의 2가 3과 9분의 7보다는 작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먼저 표현해 주는 거예요. 3과 3분의 2하고 3과 9분의 7을 비교했더니 3과 3분의 2는 3과 9분의 7보다 작다. 이와 같이 표현되므로, 그런데 작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었나요? 맞아요.

통해서 알 수 있었죠. 3과 3분의 2, 3과 9분의 7, 이것을 통분하여 3과 9분의 6, 3과 9분의 7로 나타내 주면 3과 3분의 2가 3과 9분의 7보다 작다. 이와 같이 표현되므로 일단 어느 곳이 더 가까울까요? 진우네 집에서, 진우네 집에서 공원까지가 더 가깝다. 공원까지가 얼마나 더 가까워요? 3과 9분의 7에서 3과 3분의 2만큼을 뺀 것만큼. 그러면 이것은 3과 9분의 7 빼기 3과 9분의 6으로 9분의 1 이와 같이 표현이 되잖아요. 진우네 집에서 공원까지가 9분의 1km 더 가깝습니다. 가깝습니다. 이렇게 나타내 보일 수 있겠죠? 문제의 답은 두 개를 다 써줘야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맞아요. 공원까지가 더 가까워요. 얼마나 더? 9분의 1km만큼 더 가깝습니다라고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문제 해결의 과정들을 써서 해결해 볼수 있겠네요. 이번 시간 한번더 확인해 줄 것이 있습니다. 자, 계산의 방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두 대분수의 합을 구할 때 각각의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서 계산을 했어요. 자, 그러면 받아올림이 있는 대분수의 덧셈을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서 계산하였다. 이렇게 그 계산의 방법을 설명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어야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 끝났습니다. 찬찬히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 다음 시간 새로운 내용으로 함께해요. 친구들 모두 안녕!

안녕하세요. 전국의 5학년 친구들 만점을 부르는 1회 NSM이 왔어요. 우리 4단원 대상을 설명해요. 벌써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29강째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따라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만점 구치기 퀴즈 답도 확인해 보면서 우리 오늘 공부 힘차게 시작해 볼 텐데요. 퀴즈 확인해야죠. 퀴즈의 내용은요. 성덕대왕 신종은 이것이라는 이름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였는데요. 정답은 그렇죠. 에밀레종이었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에 OX 퀴즈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찾아서 적는 그런 퀴즈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잘 푸셨나요? 네. 성덕대왕 신종, 에밀레종 이름은 전혀 다르지만 사실은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다. 이것으로도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잘 풀었고요. 오늘 우리 단원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서 뭔가 답을 말하거나 하기 전에 여러분이 아 그거였어요 라고 먼저 대답을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화면만으로 만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여러분의 목소리를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오늘 북1입니다. 아직 우리 실전책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북1 들고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교재 108쪽이에요. 우리 첫 번째 핵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이번 단원에서는요. 대상을 설명하는데 그 설명하는 글의 구조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우리 사람 몸에도 뼈와 살이 있듯이 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글의 구조라는 것은 어떤 형체가 있다고 떠올려 보면 글의 구조는 뼈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살에 해당하는 게 모른다고 생각하고 자세히도 설명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기도 하겠죠. 자, 첫 번째 구조 뭐예요? 열거 구조. 설명하려는 대상의 특징을 나열하는 겁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이거고 두 번째 특징은 이거고 쭉 나열하여 설명하는 글은 열거 구조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나열, 열거, 뭐 열이라는 글자가 공통적으로 들어가면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구조의 이름은 열거 구조입니다. 여러분, 열거 구조. 이렇게 열거 구조로 설명을 하면요. 대상의 여러 정보를 항목별로 정리해서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오는데 그것을 항목별로 정리를 해서 알려줄 수가 있어요. 뭐 특징 중에서도

모양은 이렇고요, 소리는 이렇고요. 우리 성덕대왕 신종할 때도 그런 대상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나왔었잖아요. 그것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열거 구조를 생각하며 중심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을 정리해요? 중심 내용. 정말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 우리가 중심 내용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열거 구조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 어떤 것이었죠? 어떤 대상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하는 거. 뭐, 세 가지 이상이 될 수도 있죠. 네 가지, 다섯 가지 정보를 여러 가지 설명하고 싶으면 이런 틀에 따라서 정리할 수 있었다. 열거 구조 기억하시고요. 자, 십장생이라는 글, 방금 우리 선생님이 그렸던 그런 틀처럼 열거 구조 틀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십장생 글 내용 기억하시나요? 기억이 안 난다면 우리 지금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십장생 대상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대상.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설명하려는 내용이 되겠죠. 첫째, 둘째, 셋째, 이런 단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열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수 있다. 십장생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끝! 할게 아니잖아요. 설명한다는 것은 자세히 친절하게 정보를 전달하려는 거니까, 아, 첫째는 이거다, 둘째는 이거다, 셋째는 이거다 하는 건데, 여러분이 순서 구조와 헷갈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첫째, 둘째, 셋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럼 그게 순서를 나타내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소개할 정보는 이거고, 그 다음으로는 이 정보를 소개할게 하는 정도의 의미로만 받아들이시면 돼요. 우리가 내용을 보면 십장생에는 해, 산, 물, 돌, 구름, 소나무, 대나무, 불로초, 학, 거북이 있다 하면서 그 내용을 첫 번째 정보로 주었습니다. 이렇게 십장생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하고 두 번째 정보 어떤 거 줬었죠? 기억나시나요? 십장생은 건강과 장수, 생명을 상징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원하던 것, 바라던 것을 십장생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생명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정보는요. 십장생은 전통 예술과도 굉장히 관련이 깊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내가 글을 읽는 사람이었어. 십장생이라는 글을 쓴 사람이 아니라 읽은 사람이었는데 이것을 잘 정리해서 안 읽어본 친구에게 간추려서 요약해서 설명하고 싶어. 그럼 이렇게 정리했을 때, 틀을 이용했을 때더 쉽고 정확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우리가 틀을 사용하는 글의 구조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하는 까닭이다라고 정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순서 구조입니다. 순서. 시간이나 장소의 변화 또는 단계에 따라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는 글은 순서 구조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앞선 열거 구조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이것은 반드시 그 순서, 차례를 지켜야만 해요. 선생님이 요리를 예시로 몇번 들었었는데요. 음식을 만들 때 면 요리를 하려고 하는데 물이 끓고 난 다음에 면을 넣어야 하잖아요. 면을 넣고 나서 물이 끓는다. 이것은 순서에 안 맞잖아요. 지켜줘야 하는 것이 있는 차례가 있는 것은 순서 구조를 사용해야 된다. 그것이 열거 구조와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시간이나 장소가 어떻게 변화한다 또는 어떠한 단계에 따라서 설명해야 할 때는 순서 구조를 사용합니다. 순서 구조를 설명하면 방법이나 절차를 차근차근 잘 알려줄 수 있어요. 아, 먼저 이런 걸 해야 돼. 그 다음 단계는 이거야. 마지막은 이렇게 해야 돼. 종이접기로 작품을 만든다든지, 아까 말했듯이 요리를 하든지 할 때는 이렇게 차례를 지켜야 되겠죠. 순서 구조를 생각하며 중심 내용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글의 구조를 사용했을 때의 공통점이기도 한데요. 순서 구조는 어떻게 그릴 수 있죠? 틀 나오기 전에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볼까요? 뭔가 어떤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화살표가 왔었죠. 그 다음 차례에 이걸 해야 돼를 알려줘야 하니까 이 단계가 나오고 그 다음 순서는 이거야 해서 화살표로 우리가 정리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짠! 이렇게요. 읽었던 지문 중에서 폐현수막으로 가방을 만드는 방법 할때 우리 순서 구조를 사용했었습니다. 뭔가를 만들 때 순서를 지켜야 하잖아요. 내용을 떠올려 보면 먼저, 가장 처음으로 이런 뜻이죠. 폐현수막을 분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뭐 강목도 나왔고요. 그쵸? 심이라는 단어도 나왔었는데, 분리를 해요. 그런 다음에 다음으로 필요한 크기만큼 자릅니다. 했었습니다. 무엇을요? 폐현수막을요. 그 뒤, 다음으로 오는 단계, 그 뒤에 할 것은 깨끗하게 세척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하는 가방 모양을 종이에 그려 틀을 만들고 그 틀을 폐현수막 위에 대고 자른 다음 잘라낸 부분을 바느질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다음으로, 그 뒤, 마지막으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막 순서를 뒤죽박죽 섞어 놓은 다음에 차례대로 순서대로 기호를 적으세요. 이런 문제도 풀어봤었죠. 그래서 먼저, 다음으로, 그 뒤, 마지막으로는 방법을 어떻게 설명해요? 차례대로 제시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말이다. 첫째, 둘째, 셋째 하는 것은 열거 구조. 먼저, 다음으로, 뒤, 그 뒤,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순서 구조.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문제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비교와 대조 구조예요. 비교와 대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앞선 열거 구조나 순서 구조랑 조금 다르게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이 등장합니다. 물건 살때 이게 좋아, 이게 좋아 하는 것을 우리가 비교한다고 하죠. 하나만 있으면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만 보는데 두 가지, 세 가지가 있으면, 이게 좋은가? 이게 좋은가? 이게 좋은가? 비교하잖아요.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이 필요하죠. 그래서 공통점, 같은 것은 무엇인지, 차이점, 다른 점은 무엇인지 찾아서 설명하는 글은 이 구조를 사용한다. 비교와 대조 구조로 설명하면 두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표 기억나시죠? 틀. 비교와 대조 구조를 생각하며 중심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통된 내용입니다. 자, 그럼 그림, 뭐 떠오른다고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런 것들. 만약에 세 가지 대상이 나오면 이렇게도 그릴 수 있겠네요. 세 가지 모두의 공통점 여기서 찾을 수 있겠죠. 그쵸?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글 중에 소나무와 잣나무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두 가지 대상이 나오죠. 사실 이것만 보고도, 소나무와 잣나무? 그럼 세 가지 구조 중에 비교와 대조 구조를 사용하겠구나. 알수 있어야 해요, 이제는. 동그라미 두 개가 있습니다. 이곳에 오는 게 공통점이었죠. 상록수, 잎이 사계절 내내 푸른 거, 침엽수, 뭐예요? 잎이 바늘처럼 뾰족한 거, 이것은 공통점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이 있었죠? 잎의 생김새 달랐었고요. 여긴 적히지 않았지만, 뭐, 껍질의 모양이나 색도 달랐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서도 그림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소나무는요, 잎이 두 개씩 한 묶음으로 나와요. 이렇게요. 잎이 두 개씩 한 묶음으로 나오는데, 잣나무는요, 다섯 개씩 한 묶음으로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차이점이죠, 그쵸? 그래서, 차이점은 여기다 적고, 공통점은 겹치는 부분에 적는다. 공통점을 드러내는 말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공통점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요. 비슷하게, 같게, 모두, 이런 것은 너랑 나랑 비슷한 부분이야, 같은 부분이야를 알려주는 말이고, 차이점을 드러내는 말에는 차이점, 다르게, 반면에, 라는 단어들이 있었죠. 반면 많이 나왔었습니다. 쭉 설명한 다음에 반면 하면, 다른 점이 있나 보다. 우리가 느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구조다? 비교와 대조 구조다. 자, 세 번째 핵심.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까 대상을 설명하는 글을 한번 써보자. 글의 구조는 알았어. 글을 어떻게 쓸수 있을까? 첫 번째는 알맞은 내용을 선정하는 거예요. 글을 쓰는 목적. 내가 이것을 왜 쓰는 거지? 누군가에게 무엇을 설명하려고 쓰는 거구나. 읽을 사람, 뭐 우리 반 친구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동생들일 수도 있고요. 읽을 사람을 정하고 나서, 그래, 정했어. 내가 이런 목적으로 누군가가 읽기 위한 글을 쓰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뭘 고민해요? 무엇을 설명하지를 고민하게 되겠죠. 설명하고 싶은 대상이나 주제를 하나 딱 정합니다. 그래, 결심했어. 이것으로 내가 설명하는 글을 쓰겠어. 한 다음에는 그 대상이나 주제에 맞게 쓸 내용을 쭉 떠올리는 거죠. 그 주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쭉 추리고 추려서 정말 정보 전달하고 싶은 것을 고릅니다. 그리고 쓸 내용에 어울리는 글의 구조를 선택하죠. 우리가 방금 배웠던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구조를 내가 선택하면 좋을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쓸 내용을 정리하는 것인데, 우리 말풍선에 있는 내용은 글의 구조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좀 보충이 될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만약에 시간이나 장소가 변화하거나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는 거, 무슨 구조예요? 선생님이 가려도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차례대로. 차례 구조 아니고요. 열거 구조 아니고요. 순서 구조였죠. 순서 구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합니다. 장소가 바뀝니다. 일어난 일 순서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은 순서 구조. 만약에 특징을 쭉 설명해요. 차례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선생님에 대해서 특징을 설명한다. 만점한 국어 5학년 1학기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이시다. 국어를 가르치신다. 이런 것 바뀌어도 상관없죠. 국어를 가르치신다. 5학년 1학기 강의를 하신다. 순서 바뀌어도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 특징을 설명할 때는 무슨 구조? 열거 구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것과 비교. 즉,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이 있어서 비교하면서 설명한다면 비교와 대조 구조. 만약에 서술형으로 여러분 정답을 적어야 할 때, 이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 틀의 모양은 생각이 나는데, 동그라미 두개 겹쳐져 있고, 뭐, 이렇게 그틀 모양은 그릴 수 있는데, 그것을 한글로 적을 때 뭐였지?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열거 구조, 순서 구조, 비교와 대조 구조요. 기억이 안 나신다면 여러분 빈칸에다 이렇게 써보시면서 정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하는 글을 써야 되겠습니다. 계획을 다 하고 나서 글을 써요. 그리고 나서 공유를 하죠. 아, 내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해. 누리집에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도 있고요. 말로 설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는 늘 우리 뭘 해요? 점검을 해요. 매 단원에서 마지막에 하는 단계, 점검하기가 항상 있었죠. 대화를 잘 했는가? 그때도 점검했었고요. 설명하는 글쓰기 단계는 크게 이렇게 네 단계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단원 확인 평가 한번 풀어볼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우리 잘 정리했으니까 한 문제도 놓치지 말자고요. 자, 가 문단 읽어볼게요. 첫째. 십장생은 동식물이나 자연에서 이것과 관련 있는 10가지를 골랐다고 여겨집니다. 아, 우리 십장생이라는 글의 일부네요. 십장생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일일이 읽진 않을게요. 우리 여러 번 다뤘으니까. 구름과 돌 대신 달과 사슴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둘째, 십장생은 건강과 장수, 생명을 상징합니다. 해와 물은 건강과 생명을, 산과 돌, 달은 영원함을 상징합니다. 각각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이런 거 문제 내기 굉장히 좋죠. 사계절 내내 푸른 소나무와 대나무, 늙지 않게 해주는 약초인 불로초는 건강과 장수를 상징합니다. 고고하고 아름다운 학과 거북은 장수의 상징입니다. 헷갈릴 만한 것은 이렇게 끊으면 좋아요. 해와 물은 건강과 생명, 산과 돌은 영원함을 상징하는 것들의 밑줄을 쳐도 좋겠네요. 영원함, 소나무와 대나무, 불로초는 건강과 장수, 그리고 학과 거북은 장수 상징한다. 그리고 우리가 첫째, 둘째라는 단어를 통해서 글의 구조는 이거라고 알수 있어요. 그렇죠. 열거 구조라는 것을 알수 있죠. 먼저 다음으로 아니고 첫째, 둘째니까 내가 이런 특징 말해줄 거야. 그 다음 특징 이거 나올 거야. 할수 있는 걸 아는 단어들이요. 자, 그 다음에 나는요, 십장생 이어지는 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폐현수막으로 가방을 만드는 방법이라는 글의 일부예요, 나는. 자, 먼저, 바로 앞선 가와의 차이점 있죠. 먼저라는 것은 차례, 순서가 있구나. 순서 구조구나. 폐현수막을 분리합니다. 폐현수막을 고정하는 데 사용한 각목, 종이 집게심을 제거해야 합니다. 각목과 종이 집게심을 빼낸 다음에 현수막 천으로 가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럼 이것이 먼저 폐현수막을 분리한 다음에 할수 있는 단계겠죠. 순서고, 차례고, 뭐예요? 필요한 크기만큼 자릅니다. 이런 순서가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자르고 나서 폐현수막을 분리하는 것은 알맞은 방법이 아니잖아요. 차례가 바뀌면 안 돼요. 만들고 싶은 가방의 형태와 크기를 생각해 여유 있게 자르는 것이 좋습니다. 폐현수막에 인쇄된 사진이나 문구를 활용할 수도 있으므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여유 있게 자르라는 거네요. 그 뒤.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되겠군요. 깨끗하게 세척해야 합니다.

길가에 걸려있던 폐연수막은 먼지가 많습니다. 미지근한 물에 주방세제를 조금 넣고 세척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례가 달라진다 하는 것들. 1번 문제 풀어볼까요? 글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글가는 뭐였어요? 십장생에 대해서 설명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십장생은 자연물이나 생물이 아니다. 아니에요. 살아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렇죠? 동물도 있었고 식물도 있었고요. 달은 오랜 기간 변하는 것을 상징한다? 아니에요. 달이 상징하는 건 뭐였어요, 여러분? 지문에서 찾아보세요. 영원함이었어요. 영원함. 영원함. 평생 변하지 않는 영원함을 상징하는 것이 달이었고요. 학은 고고하고 아름다운 미를 상징한다라고 나와 있나요? 아니에요. 학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장수, 장수. 학과 거북은 장수를 상징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학은 고고하고 아름답지 않나요? 3번이 정답 아닌가요?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으로 푸는 것이고, 그래서는 장수를 상징한다고 되어 있었죠. 약초인 불로초는 건강과 장수의 상징이다. 여기 정답이 있네요. 그쵸? 건강과 장수를 상징하는 것, 불로초 맞았습니다. 십장생에는 소나무와 잣나무가 들어간다. 오, 이거 헷갈릴 수 있었어요. 왜냐? 우리가 소나무와 잣나무라는 글도 읽었었잖아요. 비교와 대조 구조를 사용한 글이요. 소나무와 잣나무 배웠었는데, 십장생도 배웠는데 맞나 보다 하시면 안 돼요. 십장생에는 소나무만 있습니다. 잣나무는 들어가지 않아요. 따라서 답은 몇 번이요? 4번이요. 2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은 무엇입니까? 첫째, 십장생은 동식물이나 자연에서 이것과 관련 있는 10가지를 골랐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조상의 소망을 알수 있는 거죠. 무엇과 관련 있는 거요? 오래 살고 싶어요. 그쵸? 장수. 그래서 장수와 관련 있는 10가지를 고른 거죠. 예전에는 지금처럼 뭐 의학기술이 많이 발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제발 오래 살게 해주세요. 오래 사는 동물이나 식물 무엇이 있나 그 기운을 좀 받고 싶다 하면서 10가지를 골라서 십장생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죠. 여러분, 4번이 정답이라는 건 찾을 수 있었겠지만 나머지 단어들도 굉장히 의미가 중요합니다. 부라는 건 뭐예요? 재산이 많은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명예, 널리 인정받아서 내가 좋은 평판을 얻는 거. 그리고 도덕이라는 건 우리가 이런 교과를 배우기도 하지만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어떤 규칙 같은 걸 도덕이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 신선은요, 여러분 좀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는데 뜻을 모른다면 사전에서 찾아서 적거나 아니면 선생님 지금 설명하는 것을 간단히 적어도 좋을 것 같아요. 신선한 채소? 이럴 때 신선이 아니고요. 자연과 하나가 되어서 자유롭게 사는 그런 상상 속의 사람을 신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답은 뭐예요? 장수이지만 다른 단어들도 중요하니까 또는 누군가가 바라는 것들 중에 하나이니까 단어의 뜻도 알아두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글 나로 보아 폐현수막으로 가방을 만들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순서 구조에 따라서 적힌 글이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또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할 일이 딱딱딱 정해져 있었어요. 가장 먼저 할 일, 무슨 단어에 주목해야 해요? 먼저라는 단어에 이렇게 표시해 봅시다. 폐현수막을 분리합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할 일이 되겠죠. 이렇게 글 나로 보아라고 해서 선생님이 나의 글을 다 가지고 오긴 했지만 우리는 먼저를 찾고 바로 뒤에 있는 내용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정답 몇 번이에요? 폐현수막을 분리한다.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번입니다. 중요한 문제인데요. 글 나의 구조와 관련하여 니은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니은은 뭐예요? 다음으로라는 말이죠. 자, 우리가 구조를 먼저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글 나는 폐현수막으로 가방을 만드는 방법이었고, 그 구조 뭐였어요? 세 가지 중에서. 열거 구조, 순서 구조, 비교와 대조 중에서 순서가 있는 순서 구조였죠. 순서 구조. 내용 있고 화살표, 그 다음에 내용 있고 화살표 했던 그 틀도 떠올리시면서. 자, 그럼 니은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은 뭐예요? 다음으로니까 공통점? 차이점 이런 것을 나타내는 건가요? 모두 반면 이런 단어 아니죠? 공간의 이동.

0: 방법의 순서, 아, 이것은 장소와 관련이 있고 방법의 순서는 차례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떤 게더 맞아요? 방법의 순서가 더 맞겠죠. 그리고 마지막 정보의 열거는 열거 구조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방법의 순서, 3번이랑 좀 헷갈렸을 수는 있지만, 순서 구조, 구조와 관련하여라고 했으니까요. 다음으로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아니겠죠. 그쵸? 정답은 4번이고요. 마지막 서술형 문제까지 풀고 우리 좀더 힘내보아요. 퀴즈도 풀어야 하니까요. 그의 가와 그의 나에서 각각 대상을 설명하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자, 각각이라고 했으니까 그 나의 방법만 써도 안 되고요. 그 가의 방법, 그 나의 방법 두 가지 다 각각 설명해야 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글이었어요. 그쵸? 그 가는 십장생이었고요. 그의 나는 패연수막으로 가방을 만드는 방법이었잖아요. 이렇게 적을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빈칸 뚫어놨는데요. 그냥 보여주면 아쉬우니까 우리가 한번 적어봅시다. 그 가는 무엇이요? 십장생의 특징을 나열 또는 열거라고 적어도 괜찮습니다. 나열하여 설명하고, 그의 나는 가방을 만드는 방법이었죠? 순서대로 또는 차례대로 설명한 그런 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적었으면 모두 정답이에요. 자, 오늘의 퀴즈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래 퀴즈 나가고 있는데요. 단계에 따라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는 글은 열거 구조로 요약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로 수강 후기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공부 열심히 하고 계세요. 안녕!
1: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 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 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 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 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 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 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물질의 구성 첫 번째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요, 지난 시간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성분이라고 하는 원소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도 역시 이 원소의 이야기가 지속이 됩니다. 원소뿐만 아니라요,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입자인 원자, 그리고 더 나아가 분자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역시 개념 미션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개념 미션은요, 사진이 아니라 표가 나와 있습니다. 표, 익숙한 것 같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화학식, 물의 화학식 H2O가 있고요. H2O의 구성 원소는 수소와 산소가 있다라고 하는 표가 나와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수소와 산소 원자는요, 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물을 분해하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이 물에서 나온 수소와 산소 원자는 과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오늘 시간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완벽히 찾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원대한 개념 아이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양성자 수에 따라 원자에 붙인 번호가 있다라고 하네요. 우리는 지난 시간 원자가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때 원자핵 안에는 바로 양성자가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요, 그 양성자는 원자가 달라지면 그 양성자의 수도 달라진다라고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양성자의 수를 기준으로 붙인 번호를 뭐라고 하냐면 원자 번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양성자를 한개 가지고 있는 원자는 원자 번호 1번이고요. 양성자를 두개 가지고 있는 원자는 원자 번호 2번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요, 우리 원자 번호는 다시 말해서 무엇을 뜻해요? 양성자 수를 뜻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 원자 번호를 가지고 표를 만들었거든요. 그 표를 우리는 주기율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기율표는요,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을 일정한 규칙으로 배열한 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주기율표 만들 때는요, 무엇에 따라서 원소를 배열했겠어요? 그렇죠. 위에 나온 원자 번호에 따라서 원자를 배열합니다. 원자 번호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배열을 했어요. 그러면 표이기 때문에 가로줄과 세로줄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때 가로줄을 우리는 죽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총 7줄의 가로줄이 있어서 우리는 각각 1주기, 2주기, 3주기로 시작해서 7주기까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가로줄이 있으면 세로줄이 있어야겠죠. 우리는 이 세로줄을 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족은 1족부터 18족까지 있습니다. 즉, 세로줄이 17줄이 있구나라고, 18줄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선생님, 저 족이라는 단어가 너무 낯설어요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 이족잘 알고 있어요. 가족할 때 족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한 가족 보면은 가족들의 생김새 혹은 성격 어떤가요? 많이 닮아 있죠. 이 족은요, 성질이 좀 유사한 원소들이 이렇게 족에 같은 족에 배열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7줄의 주기와 18줄의 족으로 되어 있는 주기율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원자번호 1번으로 시작해서요, 여기 끝에 원자번호 118번까지 118개의 원소가 들어가 있는 주기율표입니다. 이 주기율표는요, 여기 보시면 수소의 경우 원자번호 1번이에요. 원자번호 1번인 무슨 뜻이에요? 아, 수소는 양성자를 하나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가운데 크게 수소의 원소 기호인 H가 보이고요. 그 밑에는 원소의 이름 수소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번호 1번인 수소부터 시작을 해서요, 원자번호 2번인 헬륨, 그리고 3번인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순으로 이렇게 원자 번호 순으로 이 많은 원자들을 이렇게 배열을 해 보았어요. 그때 선생님이 가로줄 뭐라고 했었나요? 즉, 주기라고 했었죠.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지금 원소가 존재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로줄은요, 1족부터 몇 족까지? 18족까지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주기율표 학생들한테 보여주면은 그런 말 많이 해요. 선생님, 혹시 이거 다 외워야 되는 건가요? 라고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선생님도 1번부터 18번까지는 다, 118번까지는 다 알지 못하거든요.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원자번호 한 20번까지의 원소를 많이 다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나올 때도 사실 이 주기율표를 문제에 다 넣는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대부분 우리가 많이 보는 원소, 그리고 우리가 많이 다루는 원소를 중심으로 이 주기율표를 살펴봅니다. 선생님이 뒤에 화면에서요, 미니 주기율표를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이것을 우리가 앞에서 그 봤던 완벽한 주기율표를 조금 축약해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는 그대로 있는데요. 족이 1족, 2족 다음에 13족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의 그 원자들을 이렇게 배열해 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재에 있는 문제들도 보면요. 이렇게 주기율표가 좀 단축되어서 축약되어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때요. 우리가 같은 족의 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같은 족의 원소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바로 동족 원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같을 동의 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족을 가지고 있는, 같은 족을 이루고 있는 원소다라는 뜻인데 이 동족 원소는 왜 이렇게 중요하게 배우냐면
얘네

얘네들끼리는 서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1족은 1족끼리, 2족은 2족끼리 이런 식으로 유사한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모든 족을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중학교 2학년에서는 1족과 18족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1족 보시면은요,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이 있는데요. 이때 우리 수소는 잠깐 제외시켜 줄 거예요. 수소가 1족인 건 맞는데요. 우리가 이제 화학적 성질로 묶을 때는요, 수소를 제외한 이 나머지, 리튬, 나트륨, 칼륨을 묶어서 이 1족 원소를 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 1족 원소 3개는요, 상온에서 고체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보시면, 리튬, 나트륨, 칼륨 모두 금속 원소이거든요. 우리 금속하면 떠오르는 게 상온에서 고체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수은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금속은 상온에서 고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상온에서 고체다라고 하는, 실온에서 고체다라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요. 얘네들 조각을요. 하나 조각을 딱. 튬, 나트륨, 칼륨은요. 물과 반응하여 무슨 기체를 발생해요? 수소 기체를 발생한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워낙 물과 반응을 잘해요. 격렬하게 반응을 하면서 그때 기체를 발생시키는데 그때의 기체가 수소 기체다라고 하는 거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리튬, 나트륨, 칼륨이라고 하는 거 금속이라고 부르고요. 우리 뒤에 필수 탐구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이세 원소를 알칼리 금속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18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륨, 네온, 아르곤인데요. 여러분들, 헬륨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우리한테 친숙하게 헬륨 풍선이 있어요. 아, 헬륨은 그러면 실온에서 무슨 상태일까요? 그렇죠. 기체 상태가 될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이세 원소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세 원소가 다 실온에서 기체 상태이구나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세 원소는 화학적으로 매우 매우 매우 안정해요. 워낙 안정하기 때문에 다른 물질과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 리튬, 나트륨, 칼륨의 경우는 물과 잘 반응해서 수소 기체가 나온 거거든요. 하지만 이 18쪽에 있는 원소들은 다른 물질과 잘 반응을 안 해요. 뭔가 뭐 반응을 해서 뭔가 발생시킨 거나 이런 일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세 원소는 잘 반응하지 않는 기체다라고 해서 비활성 기체다라고도 부르거든요. 우리 1쪽과 18쪽의 이 원소들에 대한 이야기, 우리 교재에 필수 탐구로 워낙 잘 나와 있어서 선생님이 필수 탐구 내용 한번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리튬, 나트륨, 칼륨의 유사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실험 과정은요. 시험관에 물을 4분의 1 정도 넣습니다. 그리고 리튬을 쌀알 크기로 자른 후 과정 1의 시험관에 넣고 변화를 관찰한대요. 여러분들 리튬을 왜 쌀알 크기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얘네들은 워낙 물과 반응을 격렬하게 해요. 그래서 너무 크게 할 경우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쌀알보다 더 작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과정 2의 시험관에서 발생하는 기체를 다른 시험관으로 모은 다음에 기체에 불꽃을 댄대요. 우리 지난 시간에 불꽃을 가까이 했을 때퍽 하는 소리 나면 무슨 기체라고 배웠어요? 수소 기체가 발생한 거구나라고 공부했었죠? 아마 불꽃을 가까이 한다라는 건 혹시 이 기체가 수소 기체가 아닐까라고 확인하는 실험인 것 같아요. 4번. 리튬 대신 나트륨과 칼륨으로 과정 1번부터 3번까지를 반복을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리튬, 나트륨, 칼륨의 유사성을 알아보는 실험이니까요. 즉, 금속만 바꾸면서 똑같은 실험을 3번 다시 진행을 하면 될것 같아요. 실험의 결과 살펴보도록 할게요. 리튬, 나트륨, 칼륨은 물과 반응해서 어떠한 기체가 발생을 했대요. 그럼 우리는 그 기체가 눈으로 무슨 기체인지 확인할 수 없으니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했죠. 리튬, 나트륨, 칼륨에서 발생하는 기체에 불꽃을 댔더니 퍽 하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우리 불꽃과 기체가 가까이 갔을 때퍽 소리 나면 이거 무슨 기체라고? 수소 기체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자, 그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리튬, 나트륨, 칼륨은 모두 물과 반응하여 무엇이 발생해요? 그렇죠. 수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왜이세 원소는 같이 똑같이 물과 반응하여서 수소 기체가 나오냐라는 걸

본다면요, 이세 원소는 모두 동족 원소였어요. 몇 쪽의 동족 원소였어요? 모두 1족의 원소이므로 우리가 같은 족에 속하면 화학적으로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우리가 주기율표라고 하는 걸 만든 이유는 이게 같은 족의 원소들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로 원소를 살펴보면 우리가 그 특징들을 바로바로 읽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구나라고 이 주기율표의 유용성에 대해서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실험 보도록 할게요. 다음 탐구는요, 헬륨, 네온, 아르곤의 유사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헬륨, 네온, 아르곤의 이용 사례를 조사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헬륨, 네온, 아르곤의 성질을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헬륨은 잠수부의 호흡 기체로 이용한대요. 내가 막 호흡했는데 내 몸에 막다 녹아들으면 쉽게 호흡 기체로 사용을 안할것 같은데 아마 헬륨은 잘 우리 몸에 녹아들지 않았었나 봐요. 호흡 기체로 이용을 한대요. 네온은요, 광고 간판이나 조명에 이용한대요. 여러분들 네온 사인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우리 네온은 간판 반짝반짝이는 그 간판에 많이 사용되는 원소입니다. 자, 아르곤이요. 전구의 충전 기체로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세 원소의 공통적인 성질을 찾아봤더니 매우 안정하여 다른 물질과 반응을 거의 하지 않았대요. 자, 우리 이 원소들 왜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나 정리해 봐야겠죠? 헬륨, 네온, 아르곤은 모두 뭐하여? 화학적으로 워낙 안정하다 보니 반응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이런 공통적인 성질을 갖냐? 이세 원소들은 모두 몇 족의 원소로? 18족의 원소로 동족 원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세 원소는 비활성 기체다라고 이야기해요. 쉽게 말하면 워낙 안정해서 다른 물질과 잘 반응하지 않는 기체다라는 뜻이고요. 또이 친구들은 독립적인 상태로 원자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주기율표에 나오는 그 세로 줄, 동족 원소에 대해서 실험을 통해서도 잘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에 대한 이야기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원자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입자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대부분의 원자들은요, 원자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금속이 나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구리와 알루미늄이 금속이거든요. 그러면 금속 구리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겠어요? 당연히 구리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요, 금속 알루미늄은 구리 원자로 이루어진 것처럼 금속 알루미늄도 우리가 알루미늄 원자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요, 금속은요, 금속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금속 원자. 자, 그런데요, 금속만 이렇게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이냐라고 했을 때 아닌 것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흑연과 다이아몬드가 있는데요. 흑연과 다이아몬드는 모두 무엇으로? 탄소 원자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탄소는요, 주변에 똑같은 그 탄소들과 굉장히 규칙적인 배열을 가지고 결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흑연과 다이아몬드는 우리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독립적인 상태로 존재하는 뒤에 나오는 분자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똑같이 탄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흑연과 다이아몬드는 그 탄소가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 흑연이 될 수도 있고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이 있다면 우리가 원자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분자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분자의 정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님, 원자들이 결합해서 분자가 만들어진 거면 분자가 어떻게 가장 작은 입자예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점은요, 뭐예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래요. 우리 대표적으로 물이 물 분자거든요. 물이라고 하는 거 우리 화학식 뭐라고 썼어요? H2O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즉, 수소 원자 두 개랑 산소 원자 한 개가 결합한 것이 물 분자인데요. 이물 분자가 만약에 수소와 산소로 나뉘어진다면 수소와 산소는 물이라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물 분자는요, 수소와 산소로 나눠지는 순간,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로 나눠지는 순간 더 이상 물의 성질을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물 분자라고 하는 건 물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자라고 하는 것은 아, 어떠한 그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여기 산소 원자가 두개 붙어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화학식 O2라고 배웠죠? 그때 이 산소 원자는 구성 원자가 뭐겠어요? 그렇죠. 산소 원자 두 개가 붙어서 만들어진 게 산소 분자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가운데 탄소 원자, 양쪽에 산소 원자 있네요. 우리가 CO2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산화탄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이산화탄소 구성 원소는 당연히 탄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구성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암모니아는요. 우리가 H3다라고 지난 시간에 화학식 배웠죠. 그러면 여기 가운데 질소 원자도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화학식으로 나타낸 것을 분자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분자식에는요, 화학식에서 넘어서서 우리가 분자의 개수도 좀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읽어볼게요.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를 원소 기호로 일단 써요. 화학식 쓸 때랑 똑같죠? 그리고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를 원소 기호 오른쪽 아래에 작게 써요. 그리고 그때 우리 1은 항상 생략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요. 분자의 개수는 분자식 앞에 크게 쓴대요. 숫자를 크게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도 1은 생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물 분자가 몇개 있어요? 두개 있어요. 그럼 이물 분자 두 개의 화학식, 분자식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일단 물을 먼저 써야 될것 같아요. 물의 화학식. 자, 물은요, H 원자 두 개가 있고요. 또 산소 원자 한 개가 있죠. 그때 1은 생략해요. 그럼 H2O는 물 분자예요. 그런데 지금 물 분자 몇개 있어요? 두개 있죠. 그럼 H2O 앞에 뭐를? 1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아, 물 분자 두 개에 대한 분자식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여러 가지 분자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는요, 수소 두 개로 이루어져 있대요. 수소 원자 두 개니까 H2, 산소 원자 두 개인 산소는 O2, 물은요, 우리 많이 봤죠? 수소 원자 두 개, 산소 원자 한 개, H2O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는요, 탄소 원자 한 개, 산소 원자 두 개래요. CO2라고 적으면 될것 같고요. 암모니아는 질소 원자 하나, 수소 원자 세 개네요. 질소는 N이었죠. N. H3라고 적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메테인은 탄소 원자 1개, 수소 원자 4개네요. 그러면 우리는 C 하나 쓰고 H4다라고 적어주면 우리 여러 가지 물질의 분자식을 완성을 할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분자식까지 배워봤으니 원대한 개념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21번 문제입니다. 표는요,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라고 하네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선생님이 주기율표 문제 나올 때 문제가 보통 어떻게 나온다고 했어요? 네, 이렇게 주기율표가 1번부터 118번까지 다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축약한 미니 주기율표 형태로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주기율표 보시면은요, 원자 번호 1번인 수소부터 시작해서 원자 번호 2번 헬륨, 리튬, 베릴륨, 뭐 풍소 이런 순서로 지금 원소가 배열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수소의 양성자 수는 1일까요? 수소의 원자 번호가 1인 이유는 양성자 수가 하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니은, 전자 수는 질소가 리튬보다 크다 되어 있어요. 질소 볼게요. 질소 지금 몇 번이에요? 1, 2, 3, 4, 5, 6, 7. 원자 번호 7번이네요. 원자 번호가 7번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양성자 수가 7개란 뜻이고요.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양성자 수가 7개면 전자도 몇 개예요? 7개가 될것 같아요. 자, 리튬 보면요. 지금 원자 번호 몇 번? 3번이에요. 그러면 양성자 수도 3개고 전자 수도 3개겠죠. 그럼 니은에서 전자 수는 질소가 리튬보다 크다. 7이 3보다 크다. 맞는 이야기죠. 니은은 맞습니다. 디귿. 리튬과 나트륨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리튬과 나트륨은 우리 1족 원소였어요. 그래서 1족 원소는 선생님이 수소를 제외하고 리튬, 나트륨, 칼륨은 굉장히 유사한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이었어요? 상온에서 고체이면서 우리 물과 반응했을 때 물과 격렬히 반응하면서 수소 기체를 발생시킨다라고 하는 화학적 유사성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이야기가 될것 같아요.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5번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그림은 다음은 나트륨을 이용한 실험이라고 하네요. 시험관에 물을 4분의 1 정도 넣고요. 나트륨을 쌀알 크기로 자릅니다. 그런 다음에 과정 나에서 자른 나트륨을 과정 가의 시험관에 넣고 변화를 관찰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시험관에서 기체 A가 발생했대요. 우리 이제 이미 이거 알고 있죠. 이때 발생하는 기체 무슨 기체? 수소 기체입니다. H2라고 하는 수소 기체 발생하고 있고요. 나트륨은 물과 쉽게 반응하나요? 네, 알칼리 금속. 우리가 물과 쉽게 반응해서 수소 기체 나옵니다. 기체 A는 산소 기체가 아니라 선생님 무슨 기체라고? 수소 기체라고 여러 번 반복했어요. 디귿. 나트륨 대신 칼륨으로 실험을 해도 기체 A는 발생할 거예요. 왜?

1조 원소로 칼륨과 나트륨은 화학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기역과 디귿이 정답이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원자와 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표와 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금속은 원자로 이루어지나요? 네, 금속은 금속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분자는 비금속 원자가 결합하여 이루어질까요? 여러분들 분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H2O라는 물도 있었고요. CO2라고 하는 이산화탄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분자는 모두 무슨 원소로 비금속 원자가 결합을 하여서 우리가 분자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2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분자가 원자로 분해되어도 성질이 변하지 않을까요? 아니죠. 분자는 성질을 가지는 그 물질 중에 가장 작은 입자였어요. 그러니까 성질이 변합니다. 원자로 변하면 X고요. 같은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는 원자의 개수와 결합 방식이 다르면 성질이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같은 종류의 원소를 가지고 있더라도 원자를 갖고 있더라도 원자의 개수가 다르거나 결합하는 방식이 다르면 다른 분자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대표적으로 H2O는 물이고요. H2O2는 과산화수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다 수소 산소를 원소로 가지고 있지만 우리 그때 원자의 지금 개수가 지금 결합하는 게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분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림은 분자 가와다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래요. 가와다의 이름으로 오른 것은 가보시면은요, N2 질소고요. 나는요, NH3 암모니아입니다. 다는요, CH4 메테인이에요. 그러면 질소, 암모니아, 메테인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세요. 다음은요. 다음은 어떤 문자를 분자식으로 나타낸 것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분자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산화탄소의 분자식인가요? CO2, 이산화탄소였죠. 맞고요. 분자는 세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대요. 여러분들 CO2는 탄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몇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거예요? 두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거예요. 틀린 거 2번이고요. 3번. 이산화탄소 분자 몇 개예요? 앞에 3 크게 써져 있으니까 아, 이산화탄소 분자 3개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이 분자 3개에 들어 있는 전체 원자는 9개다. 여러분들 CO2라고 하는 건 탄소 원자 1개, 산소 원자 2개. 즉 이산화탄소에는 총 원자가 몇 개예요? 세 개예요. 그런데 그러한 이산화탄소 분자에는 총 원자가 3개 들어가 있는데 그 분자가 또 3개가 있대요. 그러면 3 곱하기 3 하면 총 원자 수는 9개가 될것 같네요. 디귿이 아니라 5번. 이 분자 1개는요. 1개의 탄소 원자와 2개의 산소 원자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었죠. 탄소 원자 1개, 산소 원자 2개로 이산화탄소 분자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자, 그러면요. 우리 오늘의 원대한 개념 클리어 문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자수와 같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원자에 붙인 번호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어디다 써주시면 돼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시간에는요, 한 장의 사진 더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 사진 어떤 사진이냐면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학생들과 주기율표를 공부한 다음에 학생들이 그 주기율표에 각각의 원자 번호를 선택해서 그 원자의 특성을 살려서 그림으로 원소 기호를 나타낸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과 함께 만든 주기율표였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 그림 왜 가지고 왔냐면은요. 우리가 여러분들 화학 파트 공부를 하시면 원소 기호도 외워야 될것 같고 분자식도 알아야 되고 화학식도 알아야 되고 해서 아, 선생님 암기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라고 하소연하시는 친구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바라보는 화학은 암기하는 과목이라기보다는 각각의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쉽게 풀어쓴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화학 파트에서 암기의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아, 원소는 이런 정의를 가지고 있구나. 원자와 분자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 주변에 이렇게 녹아들어가 있구나라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찾아낼 때 정말로 진정한 과학 공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도 학생들이랑 이 활동하면서 학생들이 선생님 리튬은 건전지에 많이 들어가 있대요. 내지는 선생님 헬륨 풍선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원자 번호 2번이래요. 라고 아이들이 먼저 이걸 만들면서 과학 개념을 도출하고 또 이야기할 때 정말 과학 수업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이 화학 공부가

단순히 암기라고만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이름, 기호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알아둬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면 학기 초에 이름을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암기 이꼴 화학이야라고 해서 너무 어려운 과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씩 써가면서 공부하시다 보면요. 어려운 과목이 아니라 우리 세상을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 쉽게 풀어쓴 과목이구나라고 우리가 그 기쁨을 알게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아랑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모두 안녕!

자, 오늘은요, 라면 있어요가 다 끝났기 때문에 단원 확인 평가 들어갈 거예요. 항상 단원 확인 평가 하면서 내 실력을 한번 점검해 볼수 있잖아요. 자, 20문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도 라면 있어요. 네. 아유, 이러지 않았는데. 이상한데? 예. 피디님이 드셨나? 예,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단원 확인 평가. 네. 누가 먹었을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단원 확인 평가 하기 전에 여러분을 위해서 라면 확인 한번 짚어보고 가볼게요. 예, 관용 표현 배웠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관용 표현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관용어, 그리고 또 하나는 속담이라고 했습니다. 두개 이상의 낱말이 합쳐지면서 또 전혀 새로운 뜻을 이루게 될때 우리는 관용어라고 했었어요. 그쵸? 뭐, 발이 넓다. 뭐, 이런 말들 쭉 한번 많이 배웠었는데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 보시고요. 예로부터 내려오는 말인데 조상들의 생각과 문화를 알수 있다. 뭐, 등잔 밑이 어둡다. 그렇죠? 아,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등잔을 사용하셨지?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맞아.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항상 이렇게 불을 아궁이에다 태우면서 굴뚝에서 연기가 났었지? 뭐 이런 거. 그 나라의 생각, 문화, 조상들의 생각, 문화, 이런 걸알수 있는 게 속담이고요. 견학 기록문도 읽었었습니다. 그래서 견학을 하고 새롭게 한 사실이나 정보를 중심으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쓴 글이 견학 기록문이다라고 했고요. 반드시 이 견학 기록문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보고 듣고 알게 된 것, 그리고 글쓴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 감상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앞부분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왜이 견학을 하게 되었는지. 예,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무엇을 위해서 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좋고요. 어디를 가게 되었는지도 반드시 써야겠죠? 그리고 언제 가게 되었어요? 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관용어와 그 뜻을 알맞게 연결하시오 라고 했어요. 머리를 맞대다. 머리와 머리를 이게 맞대. 아픈데? 너 지금 나랑 싸울래? 이게 아니라고 했죠? 관용어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 속뜻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머리를 맞대다 뭐예요? 어떤 일을 의논하거나 결정하려고 서로 마주 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코가 높아. 너 코가 높구나. 이 말은 미안하대. 너 코가 높구나. 그러면 그래. 내 코가 좀 높아. 뭐 이게 아니라 잘난 체하고 뽐내는 기세가 있다. 이런 말이고.

있고요. 네. 참고로 선생님은 코가 안 높아요. 실제로도 안 높고, 실제로도 이런 게 없어요. 그 다음, 다음 관용어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손이 크다. 예, 손이 크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나 이거 한 움큼만 줄래? 자, 그러면, 그래. 그럼 한 움큼을 이만큼 줘. 딱 줬어. 손이 크면 클수록 많이 줄수 있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씀씀이가 후하고 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크다는 씀씀이가 후하고 크다. 아유, 손도 크시네. 이거 어떻게 다 먹어요, 제가? 아이, 괜찮아. 더 줄까? 막 이런 거. 아유, 손이 크시네요. 이렇게 표현하고요. 예, 일이 손에 익숙해지다. 예, 손에 익다. 손에 익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 이제 손에 익어서요. 이런 일은 제가 아주 쉽게 할수 있어요. 교제나 거래 등을 중단하다. 이건 뭐예요? 손을 뭘까요? 네. 손을 끊다. 너. 너 거기에서 손을 끊어야 돼. 이제 거기에는 가지도 마. 막 이렇게. 예. 손을 끊어야 돼. 나쁜 일에는 손을 끊어야지. 뭐 이렇게. 하던 일을 이거 생각하면 되지. 여러분 기억나요? 선생님이. 이거 생각하라고 했잖아. 이게 뭐예요? 손을, 뭐예요? 내 해놓고 내가 잊어버렸네? 손을 놓다. 그렇지. 손을 놓다. 기억하죠? 네. 손을 놔버리다. 네. 이제 그만두거나 잠시 멈추다. 도움, 간섭 등의 행위가 어떤 것에 미치게 하다. 여러분 아마 모를 거야. 근데 가요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이런 노래가 있어요. 손을 내밀다. 손을 내밀다. 그런 노래 처음 듣는다고? 네. 처음 듣는 경우도 있고, 뭐. 들어봤어요? 하는 친구도 있을 거야. 손을 내밀다. 네, 밝혀주리라. 어두운 곳에, 어두워. 저희가 어두워.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예, 네, 거기 무슨 뜻일까요?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간섭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도와주겠다. 거기를 도와주겠다. 네, 그래서 손을 내밀다. 다음 상황에 밑줄 그은 표현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관용어로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입니까?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 아, 또, 이거, 교재를 앞부분 보고 뭐였더라? 또 찾는 친구 아마 있을 수 있어. 산불로 갈 곳을 잃은 이재민들을 도우려고 인근 지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피해 복구를 도우려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중입니다. 발벗고 나서는 중입니다. 라고 했죠. 네. 자, 이게 발을 뺀다. 예. 손을 끊다와 비슷한 말입니다. 발 빼. 거기서 발 빼라고. 그만해라. 거기서 나와라. 이 말이죠. 발이 넓다. 어우, 발이 넓으시네요. 네. 아는 사람이 많다. 활동 범위가 넓다. 발이 묶였다. 어우, 내가 거기 가려고 했는데, 어우, 폭풍 때문에 배가 안 뜬대. 내가 이 섬에 발이 묶였어. 네. 이렇게 상황을 생각하시면 되고, 발을 들이다. 네. 뭔가, 나 이제 그 일에 발을 들이기로 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 거기에 발을 들일 거예요. 이 말은 나 이제 안 해본 일이지만 한번 해볼 거예요. 네, 처음 한번 해볼래요. 네, 이런 뜻이 되겠어요. 4번에서 5번 문제를 풀기 위한 자료예요. 보겠습니다. 지훈아, 내 줄넘기 봤어? 네 책상에서 보았는데, 이거라더니 책상 아래 있었네. 막 이랬어요. 자, 여기 이제 줄넘기를 해요. 어, 윤서야, 줄넘기 잘하네. 공들탑이 무너지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연습했지. 야, 내 책상에서 보았는데? 그랬는데 정말 책상 밑에 있어요. 누구 책상? 내 책상. 야, 내 책상에서 봤어, 내가. 진짜? 여기 있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뭐예요? 등잔빛이 어둡다더니. 그렇죠? 예. 아니, 바로 내 책상에 있었는데 이걸 몰랐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상황을 잘 모를 때, 아이고, 등잔빛이 어둡다더니, 내가 몰랐단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공든탑이 무너지랴. 내가 정성을 쏟은 일은 실패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있죠. 자, 여기. 무엇이 들어갈까요? 기억에는 등잔빛이 어둡다. 1번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예, 외양간은 소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소가 도망갔어요. 그제서야 외양간을 막 고쳐요.

뒤늦은 대책이죠. 예, 그럴 때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다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요거를 봤죠? 지렁이는 네, 순하고 좋은 사람이란 뜻이고요. 계속 괴롭히면 네, 가만히 있지 않겠어. 이렇게 될까요? 네. 어쨌든 예,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너무 순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업신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벼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건 겸손이죠.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네. 어떻게 보면 인과응보라고 했죠? 예, 요것도 봤죠, 우리. 예.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 잘 대해주면 좋은 결과가 올수 있어요. 그쵸? 열심히 노력하면 또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인과응보에 대한 속담이 되겠습니다. 속담 니은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 해볼게요. 공든탑이 무너지랴 조금씩 모아두었던 용돈이 어느새 꽤큰 금액이 되어 놀랐어요. 뭐 이런 진짜 그런 일 있죠? 여기 한푼두푼 돼지 저금통에 모아놨는데 다 나중에 꺼내보니까 와 몇십만 원이 돼. 예. 티끌 모아 태산이죠. 앞으로 책을 열심히 읽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부모님께 편지를 쓰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그 편지 속에 어떤 속담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생각나는 건뭐 부모님, 엄마, 아빠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제가 하루에 두 페이지씩만 읽어도 엄청난 독서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합창대회를 위해 매일 연습한 결과 대회 날에 멋지게 노래를 불러 1등을 했대요. 요거네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다가 동그라미. 조별 과제에서 조원들이 저마다 자기 주장만 하여서 과제가 잘 진행이 아예 안 되는 상황 있을 수 있죠. 자, 이런 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런 말 있죠. 예.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 그러니까 일이 되질 않아. 예. 자, 그다음 요거. 네. 그 우리 지혜로운 아들의 명언이라고 해야 되나? 네. 지혜로운 그 아들의 이방의 아들이 아주 똑부러지는 지혜로 이 사또를 혼내주는 네, 그런 이야기 여기 있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고을에 심술궂기로 소문난 사또가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사또는 이방을 급히 불러 말했죠. 뭐라고 했어요? 아, 내가 통 입맛이 없고 힘이 없어. 그래서 이방이 걱정하는 표정으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사또는 미소를 지으면서 이때다. 뭐라고 해요? 야, 내가 산딸기가 입맛을 돋울 것 같으니 산딸기를 구해오게라고 했어요. 언제? 예, 바로 겨울에 산딸기가 있을까요? 이거 여름에 볼수 있는 건데, 예. 이 말을 들은 이방이 눈앞이 캄캄해졌대요. 이 말은 뭐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거 시력이 나빠졌어요. 시력이 아주 안 좋아졌어요. 이런 뜻이 아니라고 했죠? 눈앞이 캄캄하다. 그러니까 막막하다.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할 때. 지금 겨울이라서 산에 눈이 쌓여서 산딸기 구하기 어렵습니다. 핑계를 듣고 싶지 않네. 네 명을 어기면 곤장을 치겠네. 이방은 급히 관할을 나와 산 아래 길목에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알죠? 이방이 산 아래 길목에서 고민하고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다? 예, 사또가 엄청난 명령을 했기 때문에, 예, 한겨울임에도 당장 산딸기 구해오라고 했기 때문에. 자, 관용 표현 기역 대신에 쓸수 있는 말은 뭘까요? 시력을 잃었습니다. 눈이 뒤집혔습니다. 어우, 어떻게 이런 말씀을? 네. 무엇일까요? 앞날이 걱정되고 막막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얼마나. 왜냐? 옛날에는 이 사또의 권력이 엄청났기 때문에 너내말안 들어? 그러면 곤장을 치겠어. 그러면 정말 곤장 맞을 수 있으니까. 예. 네. 자, 이 글의 분위기를 표현한 낱말로 알맞은 것두 가지를 보기에서 찾아 이번에도 기호를 쓰면 됩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거 다 쓰는 것보다 기호만 쓰면 참 간단하죠? 자, 이 글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눈앞이 캄캄합니다. 막막합니다. 잘못하면 곤장을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곤장하면 드라마에서 한 대요로 곤장 탁 때리고 두 대요 곤장 또 하나 탁 때리고 아, 뻐라 막 이러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그 곤장을 많이 맞잖아요. 여기 엉덩이가 부르툽니다. 응? 피가 막 나, 상처가 막 나. 옛날에 제대로 된뭐 항생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 바르는 연고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거 잘못하면요. 여기 굉장히 상처가 덧나서 아주 많이 이 곤장을 맞게 되면 예, 안 좋은 일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

정말 눈앞이 캄캄한 거죠. 자, 이런 분위기, 뭘까요? 이런 분위기. 불안하죠. 어떡하지? 나 진짜 곤장 맞으면 어떡하지? 눈앞이 캄캄해, 답답해.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나아라. 다음 속담과 가장 어울리는 상황은 누구입니까? 자, 가장 어울리는 상황. 3살적 버릇이 8살까지 간다. 뭘까요? 민주는 6학년이 되면서 성격이 바뀌었어. 할아버지는 연세가 많으시지만 늘 배우려 하셔. 정우는 어릴 때에는 산만했지만 지금은 아주 침착해. 아유, 다행입니다. 네. 하진이는 어릴 때부터 부지런해서, 지금도 일찍 일어나. 이거 정답 같은데요? 왜? 어릴 때부터 부지런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일찍 일어나요. 3살적 버릇이 8살까지 간다. 이 3살적이 정말 하나, 둘, 셋, 살 이게 아니잖아요. 어릴 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죠. 엄마는 꾸준히 노력해서 손톱 물어뜯는 버릇을 고치셨다고 한다. 네. 그래서 정답은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속담과 가장 잘 어울리는 하면 좀더 좋겠다. 그지? 가장 잘 어울리는 때. 자, 여기 관용 표현에 대해 알맞게 말하지 못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솔비, 우빈, 수정이 여기 있습니다. 관용어나 속담 등을 관용 표현이라고 해. 띵동. 오해하지 않도록 글자 그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 삐. 정확한 뜻을 알고 상황에 알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 무엇이 중요하다? 상황이 중요하다고 했죠? 상황을 잘 보고 여기에 맞는 관용 표현을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관용 표현을 잘 쓰는 친구들은 상황 판단을 잘하는 친구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알맞게 말하지 못한 친구는 우빈이 되겠네요. 우빈.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먼저 고래 문화특구에 있는 장생포 고래 박물관을 방문했다. 딱 봐도 견학 기록문이구나라는 걸알수 있고요. 이곳은 우리나라의 하나뿐인 고래 전문 박물관이다. 1층 전시실에는 고래의 진화와 생태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나열되어 있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바빠서 얘기를 안 했지만 이 진화, 고래가 원래 어디에서 살던 동물이라고요?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예, 육지에 살던 동물이래요. 육지에 살던 동물인데 예, 먹이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점차 예, 여기 물속으로 바닷속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래와 이 동물이 공통 조상을 갖고 있대요. 누굴까요? 물속에서도 얼추 살수 있고 뭐 바깥에 나와서도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런 동물. 하마. 와, 고래하고 하마의 공통 조상이 똑같답니다. 오. 그래요, 맞아요. 예, 공통 조상을 갖고 있어요. 고래와 하마가. 어쨌든 예, 고래의 진화와 예, 살아가는 그 모습, 생태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나열되어 있었고요. 고래는 포유류라서 물속에서 숨을 쉴수 없어요. 그렇죠? 자, 일반적인 어류와는 다른 방향으로 꼬리 지느러미를 흔든다. 예, 설명했죠? 일반 그 어류들은 꼬리가 수직으로 서 있어. 그쵸? 그래서 이렇게. 고래는 수평으로 누워져 있어. 그래서 이렇게. 예, 그 뜻이라고 했어요. 2층과 3층을 가로지르는 큰 공간의 천장에는 범고래와 브라이드 고래의 모형과 뼈가 전시되어 있어서 눈이 번쩍 뛰었다. 깜짝, 정신이 바짝 들었다. 이 말이고요. 또 안내판에 따라서 이제 읽어봤더니 의사소통할 만큼 지능이 높다라고 했고요. 고래에 대해 알고 나니 진짜 고래를 직접 만나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기역, 니은, 디귿 보세요, 여러분. 이것만 딱 봐도 어떤 문제가 나올지 짐작이 되죠. 우리는 먼저 고래 문화특구에 있는 장생포 고래 박물관을 방문했다. 이거 여정이죠. 그치? 어디를 갔어? 여정, 여행의 과정이라고 했어. 그치? 자, 그 다음. 일반적인 어류와는 다른 방향으로 꼬리 지느러미를 흔든다고 한다! 이거 견문이지. 그 다음에, 진짜 고래를 직접 만나고 싶은 마음이 커졌대. 이거 뭐예요? 감상이지. 이거 할줄 알아야 돼. 이거 문제 나올 것 같죠? 이건 뭐냐? 여장이야. 이건 뭔데? 이건 견문이야. 이거는 감상이죠. 오, 통과! 이렇게 될것 같죠? 다음으로 찾아간 고래 생태 체험관은 진짜 고래를 볼수 있는 곳이었다. 그 다음 여정은 여기입니다. 돌고래 네 마리가 먹이를 받아먹고 헤엄치며 차례로 공중으로 뛰어올랐어요. 이거 뭘까요? 견문이죠. 그 다음 돌고래의 모습은 동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더 감동적이고 신기했다. 이게 감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이 문단을 한번 보세요. 문단에는 제일 처음에 여정이 나오고요. 네. 나 어디 갔었어. 나 어디 갔었다. 거기에서 뭘 봤고, 거기에 대한 나의 생각은 이래. 이런 것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정과 견문과 감상이 쪼로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그래서 찾아 각각 쓰시오. 고래 생태 체험관의 돌고래는 이것이라는 종으로 뭐였어요? 네. 남방 큰 돌고래라고 돼 있었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평균 수명이 30에서 40년이며, 요거는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본문에 항상 그 정답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 베끼시면 돼요. 예, 기억하지 못, 않으셔도 돼요. 물론 기억하면 더 좋고. 네, 그래서 관람객들이 돌고래들이 물 밖으로 나와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다. 자, 그럼 12번 볼게요. 이 글에 나타나 있지 않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견학 장소, 생각이나 느낌, 들어서 알게 된 것, 직접 눈으로 본 것, 견학을 하게 된 까닭. 자, 5번은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죠? 견학을 하게 된 까닭은 전체 글의 처음 부분에 써 있었습니다. 자,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고래는 포유류이기 때문에 물속에서 자유롭게 숨을 쉴수 있다. 어이구, 요 아니네. 그쵸? 없다죠. 그래서 1번, 예. 뭐 나머지 2번에서 5번은 안 읽어봐도, 예. 우리가 이제 답을 다알수 있었어요. 장생포 고래 박물관은 우리나라의 하나뿐인 고래 전문 박물관이다. 여러분 좀, 이때 좀 의심이 들지 않아요? 왜 우리나라에 장생포라는 곳에 하나뿐인 고래 전문 박물관이 있을까? 장생포가 뭐 고래와 무슨 상관이 있나? 관계가 있나? 좀 이런 게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한번 여러분 조사해 보세요. 왜 장생포에 이런 게 있을까? 선생님의 숙제만 딱 남겨놓고. 그 다음, 박물관 2층과 3층을 가로지르는 전시 공간에 고래 모형과 뼈가 있었고요. 고래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뒤 진짜 고래를 직접 보고 싶은 마음이 커졌었다. 그 다음에 남방 큰 돌고래를 실제로 볼수 있으며, 어디에서? 고래 생태 체험관에서. 네. 요런 말들. 사육사들이 돌고래가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네. 요 내용을 통해서 알수 있었고요. 글쓴이가 견학한 차례대로 알맞게 기호를 쓰시오. 고래의 진화와 생태에 관한 전시를 관람함, 범고래와 브라이드 고래의 모형과 뼈를 보게 됨, 돌고래들이 먹이를 받아먹고 헤엄치며 공중으로 뛰어오르는 모습을 봄, 돌고래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모든 사육사가 관리한다고 함. 이런 적이 없었는데? 요 그대로 견학한 차례 맞는데요? 그쵸? 여러분 교재랑 잘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대로 써놨네. 아유,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할까요? 식은 죽 먹기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아유, 그냥 그대로 써놨네. 예. 자, 15번이요. 기억에서 미움을 여정, 견문, 감상으로 구분해 각각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어요. 이 견학 기록문을 잘 한번 공부해 볼수 있는 그 짜임을 잘 알아볼 수 있는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기억에서 미움까지 쭉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것인지, 셋 중에 어떤 것인지 한번 구분해 보세요. 우리는 먼저 고래 문화 특구에 있는 장생포 고래 박물관을 방문했다. 뭐예요? 여정이죠. 여정. 여정. 그래서 기억. 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거 여정은 기억. 이렇게. 자, 그럼 견문하고 감상은 여러분이 미리 한번 써봐. 선생님보다 먼저 한번 써봐. 일반적인 어류와는 다른 방향으로 꼬리 지느러미를 흔든다고 한다. 자, 어디다 쓸까? 그다음. 고래에 대해 알고 나니 진짜 고래를 직접 만나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 둘 중에 어떤 것일까? 돌고래 네 마리가 먹이를 받아먹고 헤엄치며 차례로 공중으로 뛰어 올랐다. 돌고래의 모습은 동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더 감동적이고 신기했다. 답 나오죠? 어떻게 썼어요? 자. 내가 보고 들은 것, 네, 이거죠, 이거. 네, 이거 알게 된 것까지. 그래서 니은. 그리고 감상 부분은, 네, 만나고 싶은 마음이 커졌어. 이런 거. 그 다음에 리을. 네, 공중으로 뛰어오른 건 내가 본 거지. 그래서 리을. 그리고 미음은, 네, 감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너무 이쪽에다 썼나? 여기다 써. 그래도 돼. 그 다음. 아, 견학 기록문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언제 견학했는지 밝힌다. 인물의 대화가 중심이 된다. 보고 들은 1인 견문

포함한다. 설명보다는 주장과 근거 위주로 쓴다. 견학한 일과 이에 대한 생각이란 느낌을 쓴다. 아유, 1번과 그 다음에 3번과 그 다음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견학 기록문을 쓰는 과정에 알맞게 차례대로 기호를 쓰시오. 네, 요거 조금 네, 중요라고 써져 있는데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자, 일단 여기를 한번 볼까요? 이거 먼저 보는 거예요. 왜? 과정을 여기다 지금 써놨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견학을 떠올려. 그리고 글 쓰는 목적과 읽을 사람을 정해. 이거 어떤 단계였어요? 계획 단계였죠? 계획 단계. 그죠? 자, 그 다음 이 단계를 거치고 이 단계를 거치고 이 단계를 거치고 이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글쓰기 과정을 스스로 점검한다. 이건 무슨 단계예요? 점검 단계였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계획하고 나서 글을 썼어요. 그렇죠? 글을 쓰고 나서 수정을 하고 공유하고 이런 과정을 여기에다가 이제 써 넣으면 되겠는데 견학 기록문을 쓴다. 이거 글쓰기 과정. 견학 기록문을 친구들과 공유한다. 자신이 쓴 글을 다시 읽고 고쳐 쓴다. 자, 이런 것들. 자, 이건 공유 과정. 이건 수정 과정. 고쳐 쓴다고 했잖아. 그렇죠? 수정 과정. 여정 견문 감상을 정리하고 글의 내용을 조직한다. 이거 계획 단계죠. 계획하고 나서야 글을 쓰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 2번에 라를 써야겠네. 그리고 나서 글을 쓰죠. 자, 그 다음에 수정 먼저 하죠. 그리고 나서 공유까지 합니다. 그러면 정답이 다 먼저. 그 다음에 나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견학 기록문을 쓰기 위해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을 알맞게 말하지 못한 친구. 글의 처음 부분에는 견학한 까닭, 함께 견학한 사람 등을 써. 여정을 끝에 쓰면 견학한 일이 무엇인지 독자가 파악하기 쉽지 않고 어렵겠죠. 끝에 쓰지 않고 예, 처음부터 쭉쭉쭉 써주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 여정에서 어떤 일을 보고 들었는지 알게 되었는지 이게 순서적으로 예, 순서에 맞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글의 가운데 부분에는 보고 들은 사실과 생각이나 느낌을 쓰면 돼 라고 했습니다. 자, 서연이 조금 더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끝에 쓰지 말고 그때그때 가운데 부분에 처음 그 다음에 견문 그 다음에 감상 예, 여정 견문 감상 이렇게 다음은 견학 기록문을 쓰는 과정 가운데 어느 단계에 해당합니까? 학교에서 견학한 일을 부모님께서 읽으시도록 글을 쓸래 이 말이잖아요. 계획하기가 되겠죠. 그죠? 아주 부모님께서 좋아하시겠어요. 예. 다음 견학 기록문을 읽고 예, 요게 이제 견학 기록문이죠. 빈칸에 들어갈 감상으로 알맞은 내용을 생각해서 쓰래요.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둘러본 곳은 법 역사관이었다. 이곳에서는 우리나라 법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법 역사를 살펴볼 수 있었다. 동영상을 보거나 문제를 풀며 법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어서 흥미로웠다. 다음으로 견학한 곳은 선거와 국회였다. 실제 투표소 모형과 모의 국회를 볼 수 있었는데 선거와 국회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번 견학을 통해 어떤 말이 나올까요? 감상이 나오겠죠. 여러분이 감상 부분을 이곳에 쓰란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글 우리 지난번에 읽었었어요. 그래서 이거 거기 나와 있는 본문 다시 보고 베껴서 쓸까?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 쓰라고 했잖아요. 네, 한번 생각해서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힌트를 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견문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동영상을 보거나 풀며 법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어서 흥미로웠다. 이 부분. 이건 지금 감상 부분이잖아요. 자, 그리고 선거와 국회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 부분도 감상에 속하죠. 요걸 적당히 엮어서 여기에다 풀어 쓰셔도 되고요. 아, 나 그럼 그때 읽었던 그 글을 다시 보고 그 베껴 써볼래. 뭐 그래도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했어라고 했기 때문에 요걸 이용해서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추천드려요. 자, 그동안 어렵고 딱딱하게만 느껴졌던 법이 이제는 친구처럼 친근하게 다가왔다. 법과 선거, 국회의 역할이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0: 관련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건 사실 그 전에 있었던 글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긴 한데, 아, 선생님이 이렇게 밑줄 그어줬잖아요. 요걸 가지고 여기다 풀어 쓰는 것을 더 추천해 드립니다. 라면 문제입니다. 견학 기록문에서 여행 과정, 일정, 이동 경로를 나타내는 말은 여정, 견문, 감상. 네. 뭐, 이쯤 되면 아주 쉽게 풀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견학 기록문 보니까, 아, 나도 여행 가고 싶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네, 이 견학 기록문 많이 읽어보시고요. 간접 체험해 볼수 있어요. 아, 이걸 보니까 정말 좋은 곳이구나. 나도 볼수 있다. 아, 보면 좋겠다. 뭐, 이렇게요. 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1: 사탕을 입에 넣고 달려가던 피터. 저런, 사탕이 목에 걸리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갑자기 음식이 목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사탕이 녹을 때까지 기다린다. 2번,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정답은 2번. 음식이 목에 걸려 숨을 쉴수 없으면 빨리 주변의 위험을 알려 도움을 받아야 해요.
1: 음식을 먹을 땐 엎드리거나 누워서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바른 자세로 앉아서 먹어야 해요.
2: 로봇 카풀이랑 꼭꼭 약속!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서술형 문제 풀고 있는 중이었고요. 지난 시간에는 좀 수행 평가를 대비하는 느낌의 문제들의 포커스를 좀 맞췄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아주 보편적인 삼각형의 닮음에 관련된 문제들을 주로 풀어볼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AA 닮음에 관한 얘기들을 조금 하게 될 거거든요. 그 AA 닮음에 관한 유형들 한번 잘 살펴볼 거고, 그래서 구원픽으로 우리 10번 문제 골라보았고, 12번 문제는 예전에 사각형의 성질에서 나중에 이렇게 응용이 될 거다라고 했던 문제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구원픽으로 골라본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이어서 우리 7번부터 진행하도록 하죠. 어렵지 않겠죠, 7번은? 자, 다음 그림에서 두 개의 삼각뿔이 서로 닮은 도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대응하는 면도 가르쳐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X가 어디 있나 하고 봤더니, 그렇지. X의 대응변이 5다라는 거알수 있겠네. 그럼 여기 있는 두 개의 변의 길이의 비가 바로 두 도형의 닮은 비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닮은 비를 구하려면 대응하고 있는 변에서 둘다 길이를 알고 있는 걸 찾아내면 되죠. 8과 4가 눈에 보입니다. 자, 선분 BC와 선분 FG가 대응변이고, 대응하고 있는 변의 길이의 비가 8대 4, 즉2대 1이 되기 때문에 이게 닮은 비가 될 것이고, 이게 X와 O의 길이 비와 같아질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2대 1이 X 대 5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X는 10이야라고 X값 구할 수 있겠죠. Y가 어디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Y는 어디 있니? 하고 봤더니 이번에 여기 있어요. Y. 대응하고 있는 변의 길이가 12cm다. 이런 얘기할 수 있으니까 2대 1의 비율 가지고 있어야겠죠? 절반으로 줄여버리면 되겠네. 그래서 Y 값이 6이야라는 사실 당연하게 눈에 보입니다. 그럼 X 플러스 Y를 정답으로 해봐라 이야기했으니까 16을 정답으로 쓰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7번 문제였습니다. 어렵지 않은 형태의 문제였고요. 평면에서 대응변의 길이의 비를 생각했던 거 입체적으로 한번 고민해봐라 라는 것뿐이지 실제로 전혀 다른 문제가 아닌 거죠. 자, 다음 문제 가봅시다. 8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두 개의 변 서로 평행이고요. 교점을 찾아내서 그 교점을 E라고 지금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선분 EC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평행선이 주어지자마자 닮음 눈에 바로 보이지 않습니까? 평행선 엇각 사용할 거잖아요. 여기 있는 각 A 너랑 뭐가 엇각이야? 각 C가 서로 엇각이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을 거고, B와 D가 엇각이야라는 거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AA 닮음이라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나머지 하나의 각도 네모라고 표시해 보도록 하죠. 막곡지각으로 서로 각의 극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세모와 네모를 연결한 두 개의 변이 보이고, 대응하고 있는

표면의 길이의 비가 2대 3이라는 거알수 있죠. 6cm와 9cm 대응하고 있는 두 변의 길이. 그럼 약분을 잘해서 정리해 주신다면 2대 3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대응하고 있는 변의 길이의 비가 2대 3, 닮은 비 2대 3. 그럼 10cm와 여기 있는 선분 EC의 길이 이거 X cm라고 이야기했을 때 10대 X도 역시나 몇 대면 2대 3이어야 된다라는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10대 X가 2대 3이더라라고 식을 세워 줍시다. EX가 30, X는 15하고 쓸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결국은 우리 선분 EC의 길이는 15cm다라고 정답 써줄 수 있는 그런 문제였겠죠. 할수 있겠니? 그래. 지금 평행이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평행이란 얘기를 그냥 준게 아닐 거다. 엇각에 대한 이야기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이렇게 두 개의 각이 엇각이라는 건 눈에 잘 보이지만, 자,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이두 개의 각이 엇각이란 이야기가 눈에 잘안 보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엇각인 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자,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엇각으로 서로 똑같다라는 얘기하고, 맞꼭지각의 크기는 서로 같으니까 나머지 각 하나도 같아질 수밖에 없구나라고 이렇게 순서를 좀 바꾸어서 생각해도 괜찮겠죠. 어떻게 생각해도 우리는 AA 닮음이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8번 문제 정답 해결해 봤습니다. 자, 9번으로 가봅시다. 9번 보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선분 DE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 길이를 X cm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때? 삼각형에서 세변 중에 두 변만 알고 있으니까 SSS 닮음을 사용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니까, 아, 이 끼어 있는 각 하나를 이용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각 중심으로 해서 5대 6의 길이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끼어 있는 각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5대 6의 길이비를 갖고 있는 삼각형을 찾아내면 되겠죠? 10cm 대 12cm, 5대 6의 길이의 비가 동그라미라는 각을 끼고 존재한다라는 거알수 있겠네요. 그러면 작은 삼각형과 커다란 삼각형 ABC가 서로 닮음이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겠죠. 결국 이 X cm와 8cm도 대응변으로서의 길이의 비를 생각할 수 있어요. X 대 8, 그럼 그게 뭐냐라고 질문을 할수 있는데 보시면요. 여기 있는 6cm와 12cm가 대응변이죠. 그렇지. 이거 그래서 1대 2의 길이의 비를 갖고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선생님, 아까 5대 6이라면서요. 아까 5대 6은 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의 길이의 비가 5대 6이어서 빠르게 닮음인 삼각형을 찾아내기 위한 거였었고, 실제로 닮은 삼각형을 찾았다고 한다면, 자, 선분 DE의 길이가 X cm일 때, 여기 6cm가 각을 끼고 있는 변 중에 더긴 변이죠. 그러니까 12cm와 대응하고 있는 변일 거고, 6cm와 12cm가 대응변, 그때 길이의 비는 6대 12, 1대 2가 될 거다라는 걸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x 대 8이 1대 2가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x의 값이 4라고 찾아낼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 선분 DE의 길이가 4cm더라라는 얘기 해볼 수 있습니다. 착각하지 않으셔야겠지? 어떤 거? 우리는 닮음을 찾기 위해서 각을 하나 주고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의 비를 빠르게 생각해 봤어요. 검증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닮음이야라고 확정을 지어놓고 실제로 대응변의 길이를 나중에 찾은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이렇게 찾아내는 게 우리 닮은 삼각형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두 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닮음인 건 뭐니? 두 번째로, 그럼 길이의 비는 얼마니? 라는 걸 나누어서 생각하니까 그 구조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지금 여기 있는 9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SAS 닮음의 구조를 띠고 있었죠. 자, 다른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0번 문제 봅시다. 여기 있는 10번 문제는 각의 크기가 똑같다라는 조건이 먼저 하나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변의 길이를 구하여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AA 닮음을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구조의 문제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닮음에 대해서 제일 많이 봐야 되는 경우가 선생님은 AA 닮음이라고 생각해요.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AA 닮음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구조를 오늘의 구

원픽으로 골라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각이 표시가 되어져 있으니까 나머지 각 하나를 공유하고 있는 상태를 생각해서 동그라미와 세모로 구성되어져 있는 작은 삼각형, 그리고 동그라미와 세모로 구성되어져 있는 커다란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겠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그때 삼각형 ABC라는 큰 삼각형이 도대체 어떤 삼각형이랑 닮음이니라는 얘기를 기호로 한번 써보도록 할 겁니다. 보시면요. 동그라미 세모 있으니까 나머지 하나의 각을 네모라고 이야기했을 때 커다란 삼각형 ABC에서는 각 B가 네모가 될 거다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삼각형 ABC라고 이야기하는 건 동그라미 네모 세모의 순서로 쓰여진 거니까 작은 삼각형에서도 동그라미 네모 세모의 순서로 삼각형을 맞춰 쓰면 되겠죠. 자, 동그라미 네모 세모 EDC라고 쓰면 돼서 삼각형 EDC가 삼각형 ABC와 닮음이다라고 이야기해 볼수 있는 식이에요. 자, 됐니? 그래. 이 식을 쓰지 않아도 이 문제를 풀수 있죠. 풀수 있지만 선생님이 오늘 이 문제 풀이를 두 가지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풀이에서 이 식을 사용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선생님 스타일대로 풀어갈 거야. 작은 삼각형에 집중했더니 세모라는 각을 중심으로 해서 3대 5 변의 길이의 비가 바로 눈에 보이네. 그럼 커다란 삼각형에서도 세모라는 각을 중심으로 해서 9대 이 B, C라고 식을 세워볼 수 있겠죠. B라는 길이를 X cm라고 이야기한다면 세모 중심으로 3대 5, 세모 중심으로 9대 X 플러스 3이라고 이렇게 비례식을 써 내려가 볼수 있을 겁니다. 그럼 어때요? 3을 3배 했으니까 5를 3배 하면 X 플러스 3이 15라는 거 알고 있고 X가 12여서 결국은 선분 BE의 길이가 12cm다라고 정답 써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겠죠. 근데 지금 풀이는요, 전적으로 작은 삼각형에서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의 비를 보고 커다란 삼각형에서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의 비를 살펴본 상태죠. 근데 이게 선생님이 선호하는 풀이인 거지 해설에서 선호하는 풀이는 아니라서 해설에서 선호하는 풀이를 여러분이 써내려가는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똑같이 삼각형의 닮음인 거 기호로 써놓으면 훨씬 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여기 EC라고 이야기하는 변이 3cm인 거 아니까 3대 하고 시작하면서 커다란 삼각형에서 3하고 대응하는 변을 찾을 건데요. 동그라미와 세모니까요. 요렇게 선분 AC다라고 찾아내시면 되죠. 근데 그거를 이 그림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이 기호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EC가 이렇게 엮여져 있으니까 그렇지. 같은 방법으로 엮여버리면 아, 선분 AC구나라는 거알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선분 AC 3대 9는 하고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선분 CD는 어때요? CD는 이렇게 두 개가 엮여 있는 거잖아. 그래서 BC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X 플러스 5대 X 플러스 3이 3대 9다라고 식을 써내려갈 수 있을 겁니다. 자, 3대 9가 1대 3인 거니까 결국은 1대 3이 5대 X 플러스 3하고 쓰여지면서 15가 X 플러스 3이고 X가 12라는 동일한 결과 얻어낼 수 있고 똑같이 선분 BE의 길이가 12cm다라는 식을 써내려갈 수 있는 그런 문제죠. 자,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 보여드렸죠? 첫 번째 풀이 방법, 선생님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 두 번째 풀이 방법, 해설에서 써놓는 방법, 요거 순서 그대로 맞춰 드렸고요. 실제로 해설에서 어떤 변이 어떤 변하고 대응하고 있는지를 찾을 때, 이 닮은 삼각형들을 써놓고 점들이 엮여져 있는 순서를 본다면 조금은 더 쉽게 구별할 수 있다라는 팁도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선생님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11번 문제 가볼 건데 이 AA 닮음에 관해서 유명한 형태의 그림이다. 자, 그래서 이 다음 문제도 풀이 방법이 보자마자 떠올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앞에서 우리 한번 강조했던 문제예요. 자, 어디선가 봤던 그림 보입니까? 삼각형 안에 삼각형 들어있는 상태, 그치? 동그라미 3개 주어져 있죠. 뭘 활용하자? 외곽의 성질 활용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있는 이 각을 세모라고 이야기해 보면
이각 B가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가 된다. 그런데 이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가 다음과 같이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 EBC의 하나의 외곽에서도 등장하더라라는 얘기 했었죠. 이거 하나의

외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다.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이게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B,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각 B와 주황색으로 표시된 각 EDF가 서로 크기가 똑같은 각이다라는 거죠. 이 똑같은 이야기를 이쪽에서도 이쪽에서도 진행하면서 세 개의 각이 모두 다 같아져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괜찮아? 그래. 선생님이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할 때는 오른쪽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 생각하면서 AA 닮음 얘기했었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그래. 시간이 바뀌었으니까 위쪽에 있는 각을 도대체 어떻게 똑같다고 찾아내는지 한번 봐야겠죠. 그러면 나는 이 각과 같은 각을 찾고 싶다라는 거니까 저 각을 외곽으로 하는 삼각형을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를 별표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각이 별표 더하기 동그라미가 되는데 그게 바로 각 A, 별표 더하기 동그라미와 같은 각이다라는 거. 알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각이 크기가 똑같고 이렇게 각이 크기 똑같으니까 AA 닮음이다 얘기해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결국 이것도 한번 써보자면 삼각형 ABC가 뭐랑 닮음이니라고 이야기한다면 A는 D로 B는 E로 C는 F로 대응되고 있는 거니까 삼각형 DEF와 닮음이다 얘기해 볼수 있겠네요. 이제 닮음인 거 찾았으니까 구하라는 게 뭔지 확인해 볼까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봐라 이야기했으니까 선분 BC의 길이만 구해내면 해결할 수 있고요. 이 BC의 길이는 7cm와 그렇지 대응하고 있는 변의 길이의 비를 생각하면 되겠다. 그럼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이 길이를 X cm라고 이야기하고 7대 X의 길이의 비가 도대체 뭐냐 이거 찾아볼 겁니다. 그러면 어때? 다른 데서 대응하고 있는 변의 길이의 비를 생각하면 되는데, 자, 이 6cm와 12cm가 서로 대응하고 있는 변의 길이들이고, 그렇다면 1대 2라는 대응변의 길이의 비를 알수 있겠네. 결국 7대 X도 1대 2가 되어야겠죠? 7대 X가 1대 2더라, X는 14더라라고 찾을 수 있죠? 그럼 선분 BC의 길이가 14cm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그래. 여기 있는 전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생각하기 위해서 26cm에다가 14cm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지금 10cm와 12cm 더하니까 22cm에다가 14cm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36cm가 전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된다라고 얘기해 볼수 있는 그런 문제죠. 우리가 전에 풀었던 문제는요, 안에 있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구조를 갖고 있어서 밖에 있는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러니까 서로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쵸?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대응하고 있는 변의 길이를 B를 활용해서 구해내봐야 되는 네,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이 그림을 보자마자 아, 삼각형의 외곽의 성질을 사용해서 닮은 삼각형 두 개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문제야 라는 게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야겠죠. 이걸 고민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 지난번에 강조했고 시험에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네, 이런 그림들은 반드시 풀이의 방법들이 보자마자 떠오를 수 있도록 연관을 좀 시켜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구원픽으로 고르지 않은 이유는 지난번에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르고 설명드렸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12번 문제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각의 크기 똑같고 변의 길이 주어져 있을 때 닮음인 삼각형 두 개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로 닮음 비를 한번 표현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문제죠. 문제에서 삼각형 AOD가 먼저 나왔고요. 삼각형 FOE가 나중에 나왔으니까 위에 있는 커다란 삼각형 대 아래 있는 작은 삼각형으로 닮음 비를 생각해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라서 여러분 몇대몇 하고 쓸때큰 숫자가 먼저 앞으로 나타난다라는 사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됐죠? 순서 바꿨으면 틀리는 거예요. 자, 주의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림을 예전에 보았던 형태죠. 그래. 평행사변형의 성질 하면서 얘기했었던 거고요. 이 선분 EF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그때 등장했습니다.

D와 여기 있는 선분 EF가 서로 대응하고 있는 변이고 EF의 길이만 알 수 있다면 대응변의 길이의 비를 가지고 닮은 비를 구해낼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닮은 비를 구해라라는 문제지만 결국은 선분 EF의 길이가 얼마니를 묻고 있는 문제랑 동일한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니? 그래,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풀었던 문제로 바뀌어가는 거죠. 아, 선분 EF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야? 그러면 엇각의 크기를 활용해서 2등변 삼각형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지금 여기 두 개의 각이 전부 다 동그라미로 주어져 있으니까 어때? 삼각형 ABF라는 삼각형이 2등변 삼각형이다. 선분 AB의 길이와 선분 BF의 길이가 똑같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선분 BF의 길이 얼마입니까? 8cm라고 얘기할 수 있죠. 됐지? 자, 더불어 오른쪽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데 자, 너 X표, 너도 X표.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ECD라는 삼각형도 2등변 삼각형이야 생각할 수 있고요. 선분 CD의 길이가 선분 AB의 길이와 당연히 길이가 똑같이 8cm일 거니까 EC라고 이야기하는 선분의 길이를 생각해도 너도 8cm구나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즉, BF, EC를 더하면 8 더하기 8, 16cm가 되는데 그 16cm는 12cm보다 4cm만큼 더 긴 거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두 개의 변이 EF라는 변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4cm만큼 더 길어진 거고 그렇다면 공유하고 있는 변의 길이가 4cm다라고 얘기하면서 선분 EF의 길이 네가 4cm야 라고 찾아낼 수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길이가 4cm예요. 물론 이게 직관적으로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 말씀드렸어요? 이 길이를 A, 즉 BE를 A, EF를 B, FC를 C라고 이야기해서 연립방정식의 형태로 접근해 볼 수도 있었죠. A 플러스 B가 8이었고요. B 플러스 C가 8이었고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2다라는 걸 찾아볼 수 있으니까 A 플러스 B에다 8 대입하면 이 자리에 8을 그대로 대입하면 아 C가 4였구나라는 사실 알 수 있지. 그럼 8cm 중에 C가 4라면 B가 4여야겠구나. 그럼 A도 4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각각의 변의 길이가 모두 다 구해지는 상황이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네. 그렇게 해서 선분 EF의 길이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 벌어져요? 이제 선분 EF의 길이가 4cm라는 거 알았으니까 12cm와 4cm가 대응변이고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삼각형의 닮은 비다. 다시 한번 확인하면 큰 거와 작은 거의 닮은 비를 구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12대 4의 순서로 써주어야겠죠. 그래서 12대 4 하고 쓸 텐데 문제에서는 항상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봐라. 이야기했으니까 12대 4를 3대 1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정답. 3대 1이 정답이다.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가 12번이었습니다. 예전에 배웠던 형태의 문제가 그대로 다시 등장하고 있고요.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서 사각형의 성질에서 우리 평행사 변형의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에 관련된 각의 이등분선들이 다른 변과 만나는 경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지금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때 또 했던 이야기 어떤 거 있었습니까? 요 동그라미 두 개가요. 그렇죠. 각 C로도 옮겨올 수 있고 각 C의 이등분선이 동그라미 두 개로 표시가 되는데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두 개의 평행이다라는 얘기했었고요. 당연히 너랑 너도 X표 두 개로 나누어지는 요 두 개의 직선도 서로 평행이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었어요. 자, 이런 기억들까지 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번 우리 예전에 배웠던 내용들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기억을 되살려보는 사각형과 삼각형의 닮음을 엮어놓은 아주 괜찮은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구원픽으로 골라본 문제였어요. 자, 다음 문제 갈게요. 13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는 도형에서 선분 EC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네요. 여러분, 평행 눈에 보이죠? 자, 여기 있는 이 각의 크기 어디로 옮길지 생각해 봐야 된다. 자, 요거, 요 각의 크기 어디로 옮길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럼 이쪽으로 엇각으로 옮겨간다 얘기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너 세모라고 하면 너도 세모로 옮겨간다 얘기해 볼 수 있죠. 그래, 이때는 이렇게 평행이니까 엇각 찾아서

세모 옮겨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왼쪽 아래에 있는 삼각형 세모와 동그라미로 구성되어 있고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세모와 동그라미로 구성되어져 있으니까 AA 닮음이야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그럼 우리 대응점 순서 찾기 위해서 나머지 각도 기호로 표시하자. 동그라미 세모 네모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런 삼각형들이죠. 그럼 대응하고 있는 변의 길이에 비해 생각할 텐데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이 씨의 길이를 X센티미터라고 한다면 동그라미라는 각을 중심으로 해서 이웃하는 두 변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작은 삼각형에서도 동그라미라고 이야기하는 각을 중심으로 해서 이웃하는 두 변의 정보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보시면요. 동그라미 옆에 4대 5인데요. 지금은 X가 끼어 있기 때문에 이게 긴 건지 이게 긴 건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죠. 그래서 여러분, 4대 5라는 걸 읽을 때 이렇게 읽어주세요. 작은 삼각형에서 세모 동그라미 네모 순서로, 즉, 세모 동그라미 네모 순서로 움직인 거다. 그럼 커다란 삼각형에서도 세모 동그라미 네모 순서로 움직여야 4대 5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죠. 그래서 X 플러스 4대 10 하고 써주시면 되겠네. 그러면 결국은 5가 10으로 갈때 2배 됐으니까 4도 2배 되면서 X 플러스 4가 8이고 결국은 X가 4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X가 우리가 구하고 싶어하는 선분 EC의 길이니까 선분 EC의 길이가 4cm라는 정답 써줄 수 있겠죠. 요거 AA 닮음에 관해서 문제 해결해 볼수 있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AA 닮음 선생님이 오늘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방금 전 풀었던 문제처럼 AA 닮음을 잘 구별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 문제 보자. 주어져 있는 사각형의 넓이 구해봐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AA 닮음에서 많이 보던 구조 아니겠습니까? 너를 동그라미, 너를 세모라고 하면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는 90도. 그렇다면 네가 동그라미, 네가 세모 하고 만들어지면서 왼쪽과 오른쪽의 직각삼각형이 직각과 동그라미 세모로 구성되어져 있다. AA 닮음이다 라는 거지. 그지? 그랬을 때 문제에서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선분 CD의 길이만 구해내면 되니까 너 X센티미터라고 놓고 문제 풀어주면 되겠네요. 여러분 보세요. 직각을 중심으로 해서 2대 3, 직각을 중심으로 해서 2대 3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지 동그라미 직각 세모의 순서로 동그라미 직각 세모의 순서로 2대 3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아, X는 6이구나라는 걸 바로 알수 있는 상태죠. 사다리꼴의 넓이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사각형 ABDE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생각할 수 있고요. 28 제곱 센티미터다라는 정답 쓰는 거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좋아, 그러면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자. 1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런 그림에서 우리 선분 AE의 길이를 구하여라라고 얘기했는데 삼각형에서 수선의 발두개 내려놓은 거 그래, 공통으로 공유하고 있는 각을 하나 생각을 해서 직각과 동그라미로 구성되어져 있는 삼각형을 찾는 거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직각 동그라미 생각하는 거였었죠? AA 닮음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너 하나 세모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직각과 동그라미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너 세모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표시한 두 개의 직각 삼각형이 AA 닮음이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괜찮니? 그러면 여러분, 이 닮음에서 변의 길이를 알고 있는 것들 먼저 생각해 볼까요? 하얀색 삼각형에서 동그라미라는 각을 끼고 있는 직각 동그라미 세모의 순서로 읽으면 4대 8, 1대 2라는 길이의 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란색 삼각형에서도 직각 동그라미 세모의 순서로 읽으면요. 1대 2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돼서 선분 EC 대 10이 1대 2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볼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여기 있는 선분 EC의 길이만 구할 수 있다면 전체 8cm에서 EC라는 길이 빼서 구하고 싶어 하는 선분 AE의 길이 찾아내 볼수 있겠죠. 이 길이 구하는 게 목표인데요. 다섯 배 되어져 있다라는 거알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분 EC의 길이가 5cm구나라는 사실 우리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어때요? 내가 찾고 싶어 하는 선분 AE의 길이는 8cm에서 5cm 빼내면 되니까 3cm구나라는 결과 얻어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그림도요, 정말 많이 봤었던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 오늘 시간 뒷부분이 전부 다 AA 닮음에 관련된 여러 유형의 문제들을 보고 있었으니까 AA 닮음을 잘 마스터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선생님은 여기까지 진행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문제들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0: 빈 아파트,
1: 괴물 아파트.
0: 그렇게 백설공주님과 왕자님과 일곱 난쟁이들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
1: 우와! 재밌다, 재밌어! 근데 누나, 어디에서 행복하게 살았대?
0: 어디에? 그거야. 응, 여기 무지개 아파트에서 살지 않았을까?
1: 무지개 아파트? 우와! 진짜 아파트가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 무지개 색깔이네!
2: 층간소음! 층간소음! 층간소음!
0: 어? 층간소음 딱지가 깜빡인다!
1: 응? 층간소음이 뭔데? 층간소음이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뭔데?
0: 아이고, 아파트처럼 함께 모여 사는 집에서 위아래로 전달되는 불쾌하고 시끄러운 소리를 층간소음이라고 해.
1: 아,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 집은 아파트도 아닌데 왜 층간소음 딱지가 깜빡이는 거야? 아파트도 아닌데 왜 층간소음 딱지가 깜빡이는 거냐고. 왜?
0: 아이고, 글쎄, 그건 나도 잘... 층간소음 딱지가 저절로 움직인다.
1: 누나가 그림책 속으로 들어갔다.
0: 여기는 어디지? 얼굴은 창백하고 눈밑은 새까맣고 잠을 못 잤는지 엄청 피곤해 보이는데.
1: 아! 설마! 백설공주를 괴롭히러 온 새 왕비는
0: 아닌 것 같고. 근데 진짜 다들 누구세요?
3: 백설공주님!

0: 백보라 7층 아파트에 살고 있었답니다.
1: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던데요.
0: 행복하게 살았었답니다. 어젯밤이 아파트에 귀신이 나타나 이전까지는요. 아니 그건 귀신이 아니라 괴물이었어요.

0: 있습니다.
1: 아이고.
2: 네! 이 아파트에 귀신이랑 괴물이 나타났다고요! 진짜예요?
0: 네!
1: 네가 먼저 말해봐!
3: 내가 먼저... 알았어.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제 백설공주님이 우리 아파트에 파티를 하러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백설공주님께 멋지게 보일 거야. 그러려면 옷이 깨끗해야겠지. 세탁하자. 닦기는 돌렸고. 아, 백설공주님이 우리 집에 오실지도 모르니까 깨끗하게 청소해야지. 백설공주님 빨리 오세요.
4: 오늘 백설공주님이 파티하러 온다고 했으니까 나도 백설공주님처럼 예뻐져야지. 그러려면 빨리 자야 해. 미는 잠꾸러기니까.

0: 바꾸면 잠이 잘 오려나? 그래, 바꾸자. 아, 무서워. 빨리 자야지. 어, 됐다. 이제 보면 됐으려나? 아니야, 이쪽으로 조금 더.
1: 백설공주님이 파티하러 오실 때 내가 바이올린을 연주해드리면 엄청 좋아하시겠지? 연습해야지.
0: 쿵! 이 소리는 코끼리가 쿵 떨어졌나?
1: 에이, 코끼리가 어딨냐? 나도 참. 연습이나 하자.
0: 어? 이 소리는 바이올린 소리가 아니잖아? 힉 소리를 내고 쿵 코끼리가 떨어지는 것 같은 큰 소리를 내는 거 보면 괴물인가? 와!
2: 내일 백설공주님 오시면 곰놀이 하자고 해야지. 엄청 좋아하실 거야.

0: 머리가 쭈뼛쭈뼛 서잖아. 이렇게 기분 나쁜 소리는 꼭 귀신이 나올 때 나오던데. 설마 귀신? 아! 귀신아 덤벼라. 얌얌얌얌. 아니야 어디 와.
1: 백설공주님께 맛있는 딸기 케이크를 선물을 드려야지. 이게 무슨 소리야? 저 소리 때문에 장식을 망쳐버렸잖아. 대체 무슨 소리지? 이건 설마 귀신 엄마야! 엄마야!
0: 어젯밤에도 남이랑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춤 연습하는데
2: 엄마야!
3: 비명 소리가 들려서 귀신이 나타난 줄 알았어요.
2: 어?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아니 이 소리는?

0: 괴물이다! 그건 분명 괴물 소리였어요.
1: 아니야! 귀신 소리였다니까요! 괴물이라니까!
2: 귀신이라니까!
1: 괴물!
2: 귀신이라고! 귀신!
1: 조용!
3: 조용!
4: 그러니까 어젯밤에 귀신인지 괴물인지가 내는 소리 때문에 무서워서 한숨도 못 잤다 이거예요?
5: 네! 그래서 너무 피곤해요.
3: 백설공주님, 왜 잠을 못 자면 피곤한 거예요? 왜 눈빛이 까맣게 변하는 거예요?
5: 왜?
4: 그게 잠을 잘 자야
6: 뇌를 청소하는데, 밤에 안 자거나 못 자면 밤에 뇌를 청소하러 오는 멜라토닌 청소맨이 안 오고, 뇌를 청소하지 못하면
7: 노폐물 괴물이다. 뇌를 괴롭히지마.
6: 노폐물 괴물이다. 저리 가. 노폐물 괴물이 나타나면
7: 피곤하지. 피곤하지.
6: 고마해라. 많이 피곤하다 아이가. 뇌가 피곤하면 여긴 어디지? 난 누구야? 기억력이 떨어지고, 뇌가 피곤하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무엇보다 밤에 안 자거나 못 자면
8: 스트레스 받으면 나오는 나는요 코르티솔. 피상! 지금부터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한 작전을 실시한다. 일단 핏줄부터 줄인다. 오, 스트레스.
3: 혈장님, 이 노폐물 좀 치워주세요.
4: 적혈구님, 이산화탄소 좀 가지고 가주세요.
9: 피부세포들아, 기다려.
10: 혈장님, 적혈구님, 빨리 오세요.
11: 갑자기 핏줄이 좁아졌잖아.
9: 피부세포들한테 가야 하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
11: 피부세포들이 하얗게 변했어.
9: 우리가 못 가서 그런 거야. 얼굴도 창백해졌을 텐데.
12: 피곤해.
11: 어떻게든 움직여보자.
9: 안 돼. 우린 여기 눈밑 핏줄에 갇혔어.
3: 눈밑 피부는 유난히 얇아서
4: 적혈구님이 갇혀있는 게 그대로 보일 거예요.
9: 그럼 피부에 비친 나는 푸르스름하거나 까맣게 보일 거야.
11: 그걸 다크서클이라고 하잖아.
4: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면 눈 아래 푸르스름하게 까맣게 다크서클이 생기는 거예요.
5: 아하, 그렇구나. 똑똑한 백설공주님 감사합니다.
4: 오, 다크서클 최고 딱지다.
12: 백설공주님,
11: 우리 아파트에 나타나는 귀신을
5: 잡아주세요.
10: 괴물도 잡아주세요.
4: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와서 꼭 귀신과 괴물의 정체를 밝히고 말겠습니다.

0: 요리 안 돼요.
1: 약속!
2: 안 돼.
3: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4: 꼭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보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 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 조끼 구조대.

0: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종이에 바다 생물 여러분들이 직접 뽑은 바다 생물 협회 회장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1: 오, 뭐야, 도도도도?
2: 아, 지금 바다에 사는 친구들이 자기들을 대표할 회장을 뽑고 있더더.
3: 같이 보자.
2: 그래.
0: 그럼.
3: 누구 누가 될까?
0: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바다 생물 협회 회장은.

0: 저도. 응. 근데 크릴이 누구야?
1: 크릴 몰라
0: 뭐? 크릴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1: 응. 크릴은 고래나 상어처럼 크고 힘센 친구 아니겠더더. 그러니 회장이 됐겠지. 안 그래? 크릴.
0: 그런가?
2: 자, 크릴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어? 응? 안 왔나?
3: 어? 가만. 그러고 보니 얼마 전부터 바다에 크릴이 보이지 않았어. 요즘 크릴 봤어?
2: 아니 못 본 것 같아.
4: 나도 못 본 지 한참은 된 것 같은데.
3: 어?
2: 혹시 크릴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건가?
4: 안 돼. 크릴의 위기는 곧 바다의 위기. 안 되겠어. 당장 크린조끼 구조대에게 도움을 요청하자고.

0: 아이를 구해줘. 저기야, 저기.
1: 알겠어, 도도.
2: 언제 오지?
3: 올 때가 된 것 같은데.
2: 속인 거 아니야? 그린 좋게 구조대.
0: 반가워. 그러니까 요즘 들어 크릴이 안 보인다 뭐 이거도도?
4: 응, 맞아.
3: 크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꼭 좀 알아봐줘.
0: 알았도도. 저 근데 우리가 크릴을 만났을 때 크릴이 우리를 막 물어뜯거나 우리를 막 잡아먹거나 그러진 않겠지?
4: 크릴이?
1: 응, 크릴. 고래는 상어처럼 크고 무서운 동물 아니었어?
4: 크릴이?

0: 크릴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1: 크릴은 그렇게 크고 무서운 친구가 아니야.
2: 아니야?
3: 응, 크릴은 사람 새끼손가락만 해.
4: 이만해? 이만하다고?
5: 자, 이게 바로 크릴이야.
4: 응? 새우 같은데?
5: 그치, 새우처럼 생겨서 크릴 새우라고도 불리는데 사실 새우가 아니라 플랑크톤의 일종이야.
2: 플랑크톤이라면 스스로 헤엄치지 못하고 물에 이리저리 떠다니는 생물을 말하잖아.
5: 그래, 맞아.
2: 그렇다면 크릴 스스로 헤엄쳐서 어딘가로 갔을 리는 없을 건데.
0: 그렇지.
1: 맞아, 맞아.
3: 어디로 갔지?
0: 하이, 참, 여기도 안 보이네.
4: 도대체 크릴은 어디 있는 걸까?
2: 아이, 그러게 말이 도도.
0: 어? 너희들 혹시 크릴 찾고 있어?
2: 응, 너도?
0: 어, 나도 크릴 찾고 있어. 혹시 너희들 크릴 찾으면 나한테도 얘기해줘. 알겠지?
2: 응, 알았어.
0: 아휴, 크릴 먹고 싶다.
2: 크릴이 먹고 싶다고?
6: 잠깐, 잠깐!
0: 어, 왜? 크릴 찾은 거야?
2: 아니, 펭귄아, 혹시... 네가 크릴을 너무 많이 먹어서 크릴이 바다에서 사라진 건 아닐까?
0: 뭐? 참, 나 혼자만 크릴을 잡아먹은 줄 알아.
4: 그럼 또 누가 먹는데?
0: 아이, 다 먹어, 다. 물고기, 개, 오징어, 고래, 상어 이렇게 바다에 살고 있는 애들은 크릴을 다 잡아먹는다고. 특히 대왕고래 있지? 걔가 크릴을 진짜 많이 먹어.
2: 대왕고래라면 지구에서 가장 큰 생물 아니도도?
0: 응. 대왕고래가 크릴을 잡아먹는 걸 내가 한번 봤거든. 대왕고래가 입을 벌리고 쓱 지나가면서 엄청 많은 크릴을 그냥 다 입에 쓸어 담더라고.
2: 우와. 가만. 그래. 대왕고래가 의심스럽더도. 대왕고래가 크릴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서 크릴이 사라진 거일 수도 있겠더도.
0: 오, 진짜 그러네.
4: 아, 도도. 얼른 대왕고래를 만나러 가자.
2: 오케이.
4: 가자.
2: 가자.

0: 대왕고래가 여기 어디 있을 거라고 했는데.
1: 어딨지?
2: 어? 누굴 찾아?
1: 어? 혹시 대왕고래가 어디 있는지 알아?
2: 알지.
1: 어디 있는데?
2: 여기.
0: 여기?
2: 응. 어디? 여기 나. 내가 바로 대왕고래야.
1: 어? 네가? 아니, 대왕고래는 엄청 크잖아. 근데 네가 대왕고래라고?
2: 요즘 통 못 먹어서 키도 줄고 살도 많이 빠졌어. 아이고 배고파.
0: 왜 못 먹었는데?
2: 먹을 게 없어서. 내가 원래 크릴을 엄청 많이 먹거든. 그런데 요즘 크릴이 통 보이질 않아서 먹질 못했어. 그런데 너희들은 왜 날 찾아온 거니?
1: 아니 우리는 그...
2: 아유 배고파! 어. 아유 배고파서 더 이상 대화를 할 수가 없네. 다음에 보자. 안녕.
1: 안녕.
0: 너도 크릴이 사라진 게 대왕고래 때문이 아니었어.
3: 크릴이 사라져!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크릴이 사라지면 크릴 똥도 사라지는데!
1: 어? 크릴 똥? 아니, 저기요! 지금 크릴 똥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크릴 똥 걱정하는 그쪽은 실례지만 누구신지?
3: 나는 파이터 플랑크톤이라고 해! 바다 위를 떠다니는 우리 파이터 플랑크톤은 햇빛과 이산화탄소를 잔뜩 흡수해서 영양분을 만드는

0: 잡아먹은 후
1: 잘 먹었다 먹었으니 똥 넣어야지 응가
0: 이렇게 똥을 넣으면 파이토플랑크톤이 가지고 있던 이산화탄소가 크릴의 똥과 함께 바닥 깊은 곳에 가라앉거든
2: 이산화탄소 그거잖아 지구 뜨겁게 만드는 거
3: 맞도도 그러니까 크릴이 지구를 뜨겁게 하는 이산화탄소를 바닥 깊은 곳에 가라앉혀서 지구온난화를 막고 있다는 거네
0: 맞아 매년 크릴이 바닷속으로 가라앉히는 이산화탄소가 2,300만 톤이나 된대
3: 우와 이제 알 것 같도도 크릴이 왜 바다 생물들의 회장이 됐는지 크릴이 사라지면 크릴을 먹고 사는 많은 바다 생물들도 다 사라질 거고 크릴이 사라지면 지구는 더 많이 뜨거워질 것이도도
2: 그러니까 크릴의 역할이 엄청 중요한 거였네 근데 크릴은 어디 있는 걸까?
1: 쉿! 나 여기 있어!
0: 크릴!
3: 크릴!
1: 쉿!
3: 알았도도 근데 너 어디 갔었어? 다들 널 얼마나 찾았다고
0: 맞아 없어진 줄 알고 깜짝 놀랐어
1: 나 바닷물에 휩쓸려서 바위 뒤에 숨어있었어 사람들을 피해서
2: 사람들을 피해서?
1: 응 사람들이 크릴을 너무 빤히 잡아가고 있거든
4: 사람들은 우리를 잡아서 자기들이 먹을 영양제로 만들거나 애완동물 간식을 만들고 있어 그래서 지금 바다에 사는 크릴의 수가 엄청나게 줄어든 상태야
1: 난 바다에 사는 물고기, 펭귄, 고래의 건강한 먹이가 되는 게 꿈인데 사람들이 내 꿈을 빼앗고 있어
5: 크릴아! 크릴아!
2: 얘들아, 정말 미안해. 크릴은 바다에 꼭 필요한 친구인데 사람들이 뺏어가다니. 내가 대신 사과할게. 미안.
3: 그래, 크릴이 멸종하지 않게 우리가 너희들의 이야기를 전할게. 크릴, 힘내서 지구에서 오래오래 살아주도도
1: 알았어 힘내볼게
3: 좋았어

0: 여기는 그린조끼 구조대. 그린조끼 구조대원들은 나와라 오마.
1: 나와라 오마. 나와라 오마.
0: 여차 크리를 구하기 위한 그린조끼 구조대의 특급 작전을 전달한다. 작전명 크릴이 들어있는 영양제 사지 말기. 우리 집에도 크릴이 들어간 영양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크릴이 들어간 제품을 사지 않겠다는 부모님의 약속을 받아냅시다.
2: 사안서. 엄마는 앞으로 크릴이 들어간 제품을 절대 사지 않겠습니다. 자.
3: 엄마, 크릴을 위해서 이 약속 꼭 지켜야 해요.
2: 알았어. 멸종 위기의 크릴을 지켜야지.
3: 약속?
2: 약속.
3: 도장 꾹꾹.
4: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 아동실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름표, 미아방지 팔찌 등 아동실종 예방용품을 활용하세요. 목, 팔 등 잘 보이는 곳에 착용해주세요. 경찰서나 안전드림 앱에서 아이의 지문,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을 미리 등록해주세요. 아동실종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아이의 사진을 찍고 안전드림앱을 통해 갱신해주세요. 최근 사진일수록 실종 시 아이를 빠르게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동실종, 작은 실천 하나가 우리 아이를 지킬 수 있습니다.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시 과학 공부 신나고 재미있게 함께 볼 텐데요. 오늘의 아하 주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아하 주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아, 과학, 그 중에서도 대표 탐구 활동과 단원 정리 평가 1회 문제 함께 만나볼 건데요. 자, 오늘의 함께할 친구는요, 바로 선생님 머리 위에 있는 이 친구입니다. 혹시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했었던 티라노 기억하고 있나요? 티라노 친구? 이 친구는요, 티라노 친구의 친구, 티티라노입니다. 티티라노. 우리 티티라노 친구와 함께 열심히 과학 공부 같이 해보자고요. 자, 오늘의 대표 탐구 활동과 단원 정리 평가 1회 티티라노 친구와 함께할 준비 되었나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단원 정리 평가 문제 풀어보기 전에 대표 탐구 활동부터 샥 보고 가겠습니다. 자, 대표 탐구 활동은요, 수평 잡기 활동을 통해 물체의 무게 비교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목표, 수평 잡기 활동을 통해 물체의 무게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나무판, 받침대, 무게가 같은 나무 도마 3개 준비되어 있고요. 탐구 결과 바로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요, 첫 번째 결과는, 자, 무게가 같은 나무 토막을 받침점에서 양쪽으로 같은 거리에 놓으면 나무판이 수평을 이룹니다. 라고 있는데요. 수평이라는 뜻,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있나요? 자, 수평이라는 것은요, 물체가 어느 방향으로 기울지 않고 평평한 상태를 수평이라고 말한다고 했지요. 선생님이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꼭 기억해요. 라고 한그 수평입니다. 자, 이때 다시 보면은요, 무게가 똑같은 나무 토막을 받침점에서 양쪽으로 같은 거리에 놓으면 수평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왼쪽도 4번 자리, 오른쪽도 4번 자리, 받침점으로부터 같은 거리, 수평. 자, 다음 두 번째는요, 무게가 다른 나무 토막은 물체와 받침점과의 거리를 다르게 해야 수평을 이룹니다. 그림을 보면은 왼쪽은 나무 토막 하나를 4번 자리에 놓았지만 오른쪽은 나무 토막 두 개를 2번 자리에 놓았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요, 받침점과의 거리입니다. 물체가 이쪽이 더 무겁지요. 여기는 나무 토막이 두 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거운 쪽에 있는 물체를 무거운 물체를 받침점으로부터의 거리를 더 가깝게 해야 수평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는요, 이렇게 기울었어요. 그렇다면 기운 쪽의 물체가 더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기울어지면 기울어진 쪽에 있는 물체의 무게가 더 무겁습니다. 정리하면요, 무거운 물체는 가벼운 물체보다 받침점에서 더 가까이 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그림이지요. 무거운 물체를 받침점에서 더 가깝게 두거나

아니면 더 가벼운 물체를 받침점으로부터 더 멀리 두거나 이렇게 하면 수평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나무판이 수평을 이루면 두 물체의 무게가 같고요. 이렇게 세 번째 그림처럼 한쪽으로 윙 기울어지면 기울어진 쪽에 있는 물체의 무게가 더 무거워요라는 사실을 알수 있다라는 것, 이렇게 탐구 결과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대표 탐구 활동 문제 한번 풀어보죠. 탐구 문제 1번과 2번인데요.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왼쪽 그림 기억에서 나무판 왼쪽 4번에 나무 토막을 놓았다면 수평을 잡기 위해서 나무 토막을 놓아야 할 위치는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차근차근 우리 티티라노와 함께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왼쪽 그림은 이거예요. 왼쪽 그림 기억에서 그림을 잘 보세요. 나무판 왼쪽 4번에다가 놓았대요. 그런데 수평을 잡고 싶어요. 그렇다면 오른쪽에다가는 몇 번에 놓아야 될까요? 라는 것입니다. 자, 보니까 나무 토막을 놓았어요. 어디에? 4번에다가. 그런데 수평을 잡고 싶어요. 받침점과의 거리를 갖게 해줘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른쪽에도 4번에 놓아야 해요. 라고 알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오른쪽 4번 자리는요, 바로 4번이지요. 따라서 1번에 4번 적어주면 되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는요, 이겁니다. 왼쪽 그림 니은에서 수평을 잡기 위해서는 무거운 물체를 가벼운 물체보다 받침점으로부터 가까운 것과 먼곳중 어느 곳에 놓으면 좋을까라는 문제인데요. 역시 수평을 잡고 싶어요라고 했지요. 그렇다면 무거운 물체는요, 가벼운 물체보다 이렇게 받침점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놓아야 수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까운 곳이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이 문제는 아니지만 반대로 그렇다면 더 가벼운 물체는 받침점으로부터 더 멀리 두면 또 역시 수평을 이룰 수 있도록 할수 있다라고 우리 친구들이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2번 정답은 가까운 곳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 탐구 활동 문제 1번과 2번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단원 정리 평가 문제 풀어볼까요? 단원 정리 평가 1회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티티라노 준비됐지? 우리 꿀단지 친구들도 준비됐죠? 자, 그럼 1번부터 출발해봅니다. 자, 다음 그림 중 일상생활에서 물체를 힘을 주어 밀거나 당겨본 예로 가장 알맞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가 있는데요. 배운 내용 차근차근 네, 보면서 한번 생각해보지요. 자, 물체에 힘을 주어야 물체가 움직입니다. 이때 밀거나 당길 수가 있는데요. 1번은요, 신나게 꿀단지 친구 두 명이서 까르르 까르르 그네 타기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밀어줄게! 밀고 있지요. 미는 경우. 2번, 장난감 자동차를요, 샥샥샥샥샥 당기고 있습니다. 당기는 경우. 다음 3번은요, 아, 여기, 휠체어가 있는데요. 그냥 휠체어가 가만히 혼자 있어요. 아무도 이걸 누가 밀거나 당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그 자리에 있겠죠. 자, 4번은요. 아기가 탄 유모차를 밀고 있습니다. 미는 예. 5번은요. 바퀴가 달린 여행용 가방을 당기고 있습니다. 당기는 예.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요. 그냥 그대로 있는 3번이 정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은요, 2번 문제 풀어보죠. 다음은 물체를 밀거나 당길 때 나타나는 현상을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실험 결과로 알맞은 내용을 찾아 기호를 쓰세요라고 했는데요. 보죠. 책상 위 책에 미는 힘을 주면 책은 나로부터 점점 멀어지겠죠. 이렇게. 밀면 밀수록 점점 책은 이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따라서 멀어집니다, 가까워집니다 중에서는요, 나에게서 멀어집니다. 이므로 알맞은 기호는 기억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 보죠. 무게가 다른 물체를 밀거나 당길 때 힘의 크기를 비교한 실험 결과를 바르게 설명한 학생입니다.

학생의 이름을 쓰세요라고 했는데요. 자, 원무와 예지, 장민이라는 꿀단이 친구가요. 이렇게 각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원무부터 보죠. 무거운 물체를 밀거나 당길 때는 가벼운 물체를 밀거나 당길 때보다 작은 힘이 들어. 이렇게 문장이 길 때는요. 우리 친구들이 읽을 때 끊어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끊어 읽어보죠. 무거운 물체를 밀거나 당길 때는 끊고, 가벼운 물체를 밀거나 당길 때 보다 작은 힘이 들까요? 무거울수록 더큰 힘이 들겠지요? 들렸습니다. 다음은요, 두 번째 예지입니다. 무거운 물체를 밀거나 당길 때는 끊고, 가벼운 물체를 밀거나 당길 때 보다 큰 힘이 들어. 큰 힘, 맞네요. 예지가 바르게 말했습니다. 장민이는요, 무거운 물체를 밀거나 당길 때는 끊고, 가벼운 물체를 밀거나 당길 때와 같은 힘이 드는 것이 아니라 더큰 힘이 들겠죠? 따라서 바르게 설명한 친구는 예지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4번 문제 보죠. 무게가 같은 두 개의 나무 토막으로 수평 잡기를 하려고 합니다. 왼쪽 4번에 나무 토막 한 개를 올려놓았을 때 수평을 잡기 위해서 다른 나무 토막을 놓아야 할 위치는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어느 곳입니까? 자, 그림을 보니까 나무판이 있고요. 번호가 쓰인 나무판, 받침대가 있습니다. 나무판과 받침대가 맞닿는 부분, 바로 이곳이 우리 점은 점인데 받침점이라고 배웠지요. 받침점. 자, 문제를 다시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4번 자리에 놓았대요. 그런데 수평을 잡고 싶어요. 무게가 같은 다른 나무 토막 하나는요, 어디에 두어야 수평이 될까요? 두 물체의 무게가 똑같기 때문에 받침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놓아야 수평을 이룰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왼쪽이 4번이라면 오른쪽도 4번 자리에 놓아야 해요. 선택지를 보면 4번이 오른쪽 4번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아까 풀었던 탐구 문제와 비슷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계속해서 5번 문제 풀어보죠. 다음은 무게가 다른 물체의 수평잡기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실험 결과로 알맞은 내용을 찾아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받침점 여기라는 건 확인하고요. 무게가 다르다는 것도 확인합니다. 여기는 하나, 여기는 두 개니까 말이죠. 자, 보죠. 무게가 다른 나무 토막은 물체와 받침점의 거리를 다르게 해야 수평을 이룹니다. 라고 했습니다.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물체와 받침점과의 거리도 이렇게 다르게 놓아야 합니다. 자, 이때 무거운 물체는 가벼운 물체보다 받침점에 더먼 또는 가까운 곳에 놓아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림을 보며 이해해 보죠. 자, 무거운 물체, 나무 토막 두 개가 하나보다 더 무겁겠지요? 이렇게 무거운 물체는 가벼운 물체보다 받침점과의 거리를 받침점에 더 가깝게 두어야 수평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받침점에 더 가까운 곳에 놓아야 하기 때문에 알맞은 기호는 니은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4번과 5번 다 수평잡기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실수해서 자주 틀리는 문제이기도 하니까 이번 기회에 4번 문제와 5번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이 내용을 꼭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5번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이렇게 두 물체의 무게가 다를 때 수평을 이루고 싶다면 더 무거운 물체를 받침점에 더 가깝게 두거나 아니면 반대로 말해서 더 가벼운 물체를 받침점에 더 멀리 두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요, 무거운 물체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받침점에 더 가깝게 두어야 돼요. 그래서 니은이 정답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5번 문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6번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은 수평잡기로 물체의 무게를 비교하는 실험입니다. 그림을 보고 무게가 더 무거운 물체의 기호를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보니까요, 받침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놓았습니다. 여기도 5번 자리, 여기도 5번 자리. 만약에 두 물체의 무게가 똑같다면 받침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놓았으니
당연히 수평을 이루어야 하겠지만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었다면, 같은 거리에 놓았는데 한쪽으로 기울었다면 기운 쪽의 물체가 더 무겁다라고 배웠지요. 따라서 기운은 니은이 정답이다. 니은이 더 무거워요라고 정리해 보면 되겠네요. 다음은 7번 문제인데요. 이번에는요, 수평잡기를 이용한 저울, 양팔 저울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이름 묻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요, 받침대가 보이고요. 그리고 저울대와 받침대가 만나는 점, 받침점이 보입니다. 그리고 물체를 올려두는 저울 접시가 보이고요. 자, 기억은 뭐냐면요, 저울대가 수평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는 바로 수평 조절 장치이기 때문에 선택지에서 수평 조절 장치를 찾으면 5번에 있지요. 따라서 정답은 5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지에 있는 고리라던가, 그리고 뭐 용수철이라던가 손잡이라던가 이 1번과 2번, 3번은요 다 용수철 저울에 대한 얘기고요. 이 전원 단추는요 우리 배웠던 것처럼 전자 저울에 관련한 용어이지요. 7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계속해서 8번 문제 보죠. 다음 물체의 무게를 비교하는 실험 결과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라고 했네요. 자, 기역과 니은 그림을 보니까요, 방금 보았던 우리 양팔 저울에다가 직접 두 물체를 올려놓고 직접 두 물체의 무게를 비교하는 모습입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가위는 풀보다 가볍다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그림을 보고 어느 것이 제일 무겁고 어느 것이 제일 가벼운지 한번 알아맞혀 볼까요? 자, 기억을 보니까요, 가위 쪽으로 기울었다는 것은요, 가위가 지우개보다 더 무거워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은을 볼까요? 니은은요, 풀 쪽으로 기울었어요. 풀이 가위보다 더 무거워요. 따라서 제일 무거운 건 풀, 제일 가벼운 건 지우개.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대요. 자, 선택지 1번. 가위는 풀보다 가볍다. 가위는 풀보다 가볍다. 맞습니다. 다음 2번. 풀은 가위보다 무겁다. 맞습니다. 풀은 가위보다 무겁지요. 3번. 풀은 지우개보다 가볍다. 풀은 지우개보다 무거운데요. 틀렸고요. 4번. 지우개는 가위보다 가볍다. 제일 가볍지요. 맞습니다. 5번. 가위는 지우개보다 무겁지요. 맞습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3번이라고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9번 문제. 무게가 일정한 기준 물체인 클립을 사용해서 무게를 비교한 실험 결과입니다. 물체의 무게 비교 결과를 알맞게 써보세요, 표시하세요라는 문제입니다. 우리 방금 본 8번 문제처럼 직접 두 물체를 올려놓고 비교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기준 물체를 이용할 수도 있지요. 기준 물체가 많이 필요할수록 더 무거운 물체지요. 수평을 이룰 때 말이죠. 자, 그림을 보니까 수평을 이룰 때 가위는 30개, 그리고 풀은 46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더 많이 클립이 필요한 풀이 더 무겁기 때문에 풀 쪽으로 더 무거워요라고 표시해주면 9번 문제 해결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10번 문제. 우리 생활에서 저울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것 묻고 있는데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자, 선택지 1번은요, 학교에서 키를 측정할 때입니다. 키. 키는요, 길이일까요? 무게일까요? 키는 바로 무게가 아니라, 그래요, 길이에 해당하는 것이죠. 따라서 저울이 아니라 자가 필요합니다. 줄잖아요.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우체국에서 우편물에 무게, 무게, 저울, 저울 측정 맞고요. 3번, 공항에서 여행용 가방에 무게를 측정할 때 무게, 무게, 저울, 저울 맞습니다. 4번, 마트에서 과일이나 고기 등의 무게무게 저울저울 맞고요. 5번, 빵을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재료의 양양 무게무게 저울저울 맞습니다. 따라서 저울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요, 1번이라고 10번 문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1번 문제. 저울로 무게를 측정해야 하는 까닭을 바르게 설명하지 못한 학생의 이름을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원이 지한 현태 꿀단지 친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원이에요. 자, 문장이 길면 어떻게 읽자고요? 끊어 읽어볼게요. 물체의 무게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물체의 무게를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야. 물론, 손으로 들어보고 어림할 수도 있지요.

다를 뿐더러 정확하게 물체 무게를 눈으로만 봐선 알기 어렵기 때문에 잘못 말했습니다. 따라서 바르게 설명하지 못한 학생은요, 현태라고 정답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계속해서 12번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은 전자저울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묻고 있는데요. 기역부터 볼까요? 기역, 그 다음 니은 여기 있고요. 디귿 여기 있고, 리을 여기 있고, 미음 여기 있습니다. 선택지 1번은요. 니은은 물체를 올려두는 부분이 아니라 물체 무게를 읽는 화면 부분입니다. 틀렸고요. 자, 2번 기역은 무게가 숫자로 표시되는 부분이 아니라 물체를 올려두는 부분입니다. 틀렸고요. 디귿은 받침대와 저울대가 만나는 부분이다. 이 받침대와 저울대는요, 전자저울이 아니라 바로 양팔저울에서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4번, 리을은 0점 단추로 전자저울의 0점을 맞추는 단추이다. 0점 단추, 맞습니다. 자, 5번은요, 미음은 전원 단추로 전자저울의 전원을 켜거나 끌수 있는 단추이다. 전원 단추는요, 디귿이지요. 따라서 옳은 것은 0점 단추를 설명한 4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문제 용수철 저울이에요. 보죠. 자, 1번은요, 손잡이 아래 이 나사. 바로, 뭐다? 무슨 나사다? 0점을 조절하는, 0점을 맞추는 나사다. 표시자가 0점을 가리키도록 하는 0점 조절 나사. 여기다가 이어주고요. 자, 2번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눈금을 읽게 도와주는 표시자입니다. 표시자. 연결해주고요. 3번은요, 여기 있습니다. 무게를 재고 싶은 물체를 매달 수 있게 해주는 바로 고리 부분이죠. 고리에다가 이어주면 이렇게 바르게 선으로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14번 문제. 용수철 저울로 물체 무게를 측정할 때 순서를 묻고 있는데요. 하나씩 보죠. 자, 먼저 용수철 저울로 물체 무게를 재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역입니다. 스탠드에 용수철 저울을 겁니다. 기역이 먼저고요. 자, 문제는 두 번째인데요. 자, 성격이 급한 친구들은요, 이제 바로 고리에 물체를 걸어야지. 니은으로 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더 중요한 일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이야기한 0점 조절 나사를 돌려서 표시자의 눈금이 0에 쫙 오도록 맞춘 다음에 고리에 걸어줘야 조금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역 다음에 미음이고요. 그 다음에 고리에 물체를 거는 게세 번째입니다. 다음은요. 이제 걸었기 때문에 표시자가 물체가 매달렸다. 용수쳐라. 늘어나라. 띠용 하고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 바로 눈금을 읽는 것이 아니라 표시자가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다음 디귿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표시자가 가리키는 눈금의 숫자를 단위와 함께 읽어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역, 미음, 니은, 디귿, 리을 순으로 찾으면 바로바로 5번에 있지요. 따라서 14번 문제 정답은 5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긴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꼭꼭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전자저울은 0점 단추가 있었어요. 그걸 누르면 띡! 화면에 0이 딱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용수철 저울에서는 그 0점 단추 대신에 이러한 0점 조절 나사를 통해서 먼저 표시자의 눈금을 0에 맞추고 그 다음에 고리에 물체를 걸어야 하는구나. 이것을 꼭꼭꼭 기억해야 됩니다. 14번 문제 5번이라고 잘 적어주고요. 그 다음 15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지뢰를 이용해서 물체를 들어올릴 때 힘의 크기를 비교하는 실험이래요. 힘의 크기를 알맞게 이렇게 기호로 표시해봐, 비교해봐라고 했습니다. 자, 꿀돼지 친구가 이렇게 서 있고요. 오른쪽은 그냥 손으로 들겠어. 하고 물체를 직접 들어올릴 때이고요. 그다음 첫 번째 그림은요. 지뢰를 이용한 예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기다란 막대가 의자에 이렇게 딱 맞닿아 있지요. 이 부분이 바로 전문점인데 받침점이에요. 받침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딱 대고 촥촥 들어 올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바로 그냥 직접 들어 올릴 때보다 이렇게 지뢰의 원리를 이용한 첫 번째 상황이 조금 더
작은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0: 들어 올릴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힘의 크기를 비교해봐 라고 했으니까 그냥 들 때가 더 힘의 크기가 커. 오른쪽이 더 커요.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지레 기억하면서 16번 문제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요, 그림이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빗면입니다. 빗면. 비스듬한 면, 빗면. 빗면은 위 그림과 같이 비스듬히 기운 면으로 경사면이라고도 하는데요. 기억은 그래서 빗면이라고 적어주고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빗면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는 이유는요, 어떤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쉽게 들어 올리기 위함이냐면, 작은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쉽게 들어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지뢰도 그렇고, 빗면도 그렇고, 둘다 원리는 조금 다르지만, 둘다 공통적으로 작은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쉽게 들어 올리기 위해서라는 것 함께 기억하면서 17번 문제 보도록 하죠. 일상생활 속에서 지뢰를 이용한 예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요. 여기 그림들이 있습니다. 1번부터 볼까요? 자, 이것은 우리 친구들이 자주 사용하는 싹둑싹둑 어떤 종이를 자를 때 자주 사용하는 가위입니다. 가위도요, 지뢰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여기가 받침점이고요. 이렇게 받침점을 이용해서 쉽게 물건을 자를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지뢰 원리 맞습니다. 자, 2번은요, 장돌이라는 도구입니다. 받침점을 이용해서 역시 쉽게 못을 뽑을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예요. 지뢰 원리. 자, 3번은요, 역시 받침점을 이용해서 병을 쉽게 딸수 있게 도와주는 병따개입니다. 지뢰 원리 맞습니다. 다음 4번은요, 여기 보니까 유모차를 이렇게 밀고 있는데요. 그냥 유모차를 들 때보다 조금 더 작은 힘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바로 빗면의 원리를 이용했기 때문에 4번은 지뢰를 이용한 예가 아니겠네요. 다음 5번은요, 우리 탁탁탁탁 찍는 이 스테이플러라는 도구인데요. 이것도 역시 받침점을 이용한 도구입니다. 따라서 지뢰 원리가 맞습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4번이므로 여기다가 4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18번 문제 만나볼 차례인데요. 일상생활 속에서 빗면을 이용한 예로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풀입니다. 풀은요, 빗면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종이를 잘 붓게 해주는 것이죠. 도구이죠. 틀렸고요. 자, 2번은요, 가위입니다. 우리 아까 17번 문제 풀어본 것처럼 지뢰 원리를 이용했어요. 아니고요. 병따개 역시 지뢰 원리를 이용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빗면의 원리는요. 4번 장돌이 역시 아까 17번 문제에서 본 것처럼 지뢰 원리이기 때문에 아니고요. 바로 5번 구불구불한 산길이 바로 빗면의 원리, 경사면을 이용한 빗면의 원리를 이용해서 쉽게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는 예이기 때문에 바로 5번이 정답이겠다. 따라서 18번 문제 정답은요, 5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고요. 대표적인 지뢰와 빗면을 이용하는 예는요, 몇 가지 외워두면 문제를 푸는데 편리하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아하 문제 확인해 볼까요? 오늘의 아하 문제. 하나, 저울로 물체의 무게를 측정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둘, 지뢰와 같은 도구가 쓰이는 예는 무엇이 있을까요? 교재 속의 답을 찾아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줄 거죠? 티티라노와 함께한 오늘의 과학 공부 여기까지입니다. 아쉽죠? 아쉬워하지 마세요. 다음 시간도 있으니까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단원 정리 평가 문제 열심히 풀어보자고요. 그러면 선생님은요,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 모두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새롭게 외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외심 처음 들어본 단어죠? 그렇기 때문에 외심이 무엇인지 정의부터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외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할 겁니다. 보통 이두 개를 합쳐서 정의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 위치에 대한 이야기는 외심의 작도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외심이 무엇이고 어디에 있고 어떻게 만드는지를 찾아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성질들을 증명하고 머릿속에 기억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외심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야죠. 그러려면 외접, 그리고 외접원, 뭐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외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바깥쪽에서 접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외접원이라고 이야기하면 바깥쪽에서 접하는 원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바깥쪽에서 접하는 원이라는 게 뭐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될것 같습니다. 보세요. 삼각형 ABC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그 삼각형 ABC의 세 개의 꼭지점을 지나면서 이 삼각형 ABC의 바깥쪽으로 원이 하나 그려지죠. 이렇게 삼각형의 세 점을 동시에 지나갈 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한다? 원이 삼각형에 외접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 원을 외접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외심은 뭐예요? 맞아요. 외심이라는 말은 외접원의 중심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5가 바깥쪽에 있는 원의 세 개의 꼭지점 ABC를 지나가는 원의 중심이 되고 그게 바로 외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외심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아,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 자, 근데 그거 가지고 도대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아래쪽에 있는 이두 가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외심은 도대체 어디 있니라는 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자, 외심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하려면 우리 중학교 1학년으로 살짝 돌아가 볼까요? 중학교 1학년에서 원이 있고 원에 현이 존재하는데 현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리면 그 현의 수직 이등분선이 어디를 지나가게 된다? 원의 중심을 지나가게 된다라는 이야기 했었죠. 그렇죠? 그 얘기를 생각해 보면 아, AC가 현이고 현의 수직 이등분선이 OF라는 직선이니까 이 OF라는 직선 위 어딘가에 외심이 있을 거야라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괜찮나요? 근데 이런 일이요. 한 변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쪽 변에서도 이루어져야죠.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바로 현의 수직 이등분선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현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외심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게 되겠죠. 저세 개의 선.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OF라는 선, 그리고 DO라는 선, 그리고 EO라는 선, 요선 위에 외접원의 중심, 원의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세선 위에 동시에 있으려면 당연히 세 선의 교점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의 입장에서 현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현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원의 중심이 있다. 근데 그세 개의 현이 있으니까 세 개의 선이 겹쳐지는 지점이 원의 중심이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그걸 삼각형의 입장에서 이야기해 본다면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자, 원이 삼각형의 세 점을 모두 지나가면서 외접하고 있기 때문에 세 개의 변이 세 개의 현이고 결국 세 현의 수직 이등분선이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되더라. 한 점에서 만나더라. 그걸 뭐라고 하겠다? 외심이라고 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괜찮죠? 그럼 이 외심은 어떤 특징 가지고 있어? 당연히 외접원의 중심이니까 꼭지점까지의 이 길이들이 반지름으로서 모두 같아진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또 어떤 특징 가지고 있습니까? 합동인 삼각형들이 이렇게 양쪽 옆에 한 변을 중심으로 해서 양옆에 존재하게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빗변의 길이가 같은데 하나의 변을 공유하고 있는 직각삼각형이니까 RHS 합동으로 합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개 합동이고요. 아래쪽 두개 이렇게 합동이고요. 오른쪽 위에 있는 삼각형 두 개도 서로 합동이더라라고 이야기해 볼수 있게 되는 거죠. 합동인 삼각형이 어디에 있는지도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괜찮나요? 이게 바로 외심에 관련된 정의 및 그리고 위치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 내용과 관련해서 문제를 하나 풀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점오가 삼각형의 외심이다. 각액수의 크기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OA와 OC의 길이는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겠죠. O가 외심이니까 외접원의 중심에서 원 위에 있는 두 점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으로 똑같아요. 지금 그려져 있지는 않지만 삼각형 ABC를 이렇게 동시에 지나가는 원이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이 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원이 그려지면 OA와 OC가 반지름이라는 느낌이 딱 들죠. 그러면 27도가 아래로 옮겨오게 되겠고 X라는 각은 180도에서 27도 두 번 빼내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어서 각 X의 크기가 126도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외심의 정의를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보자. 역시나 점오가 삼각형 ABC의 외심이다라는 조건 주어져 있고 그때 각각 XY의 값의 합을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했네요. 여러분, Y라고 이야기하는 거 봤더니 각도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그렇다면 이 OA의 길이와 OB의 길이가 같아지니까 이 Y도가 아래쪽으로 옮겨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그렇다면 Y도와 56도를 더하면 90도가 나와야 될 겁니다. 넌 직각일 테니까. 결국 Y도는 34도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단위를 떼면 Y값이 34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죠. 자, 더불어 X의 값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선분 BD의 길인데 이 O라고 이야기하는 점이 외심이라면 외심은 어떤 변의 수직 2등분선의 교점이 외심이니까 아, 3과 X cm가 길이가 같아져야 되는구나. 2등분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X값은 3이다 결정할 수 있겠죠. 두 개 더한 값을 구해봐라 라고 얘기해서 우리는 37을 정답으로 써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역시 외심에 대해서 정의와 위치 생각할 수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할 만하세요? 좋아, 이게 바로 외심의 정의와 위치에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그러면 좀 특별하게 외심의 위치 중에 예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의 외심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을 해볼 건데 여러분 이건 직관적으로 좀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 하나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삼각형 ABC의 외심 그려보면요. 삼각형 안쪽에 들어있고요. 이 삼각형이 예각삼각형일 때 안쪽에 들어있고요. 둔각삼각형일 때는 바깥쪽에 나와 있게 돼요. 외심이 삼각형의 외부에 있게 돼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직각삼각형인 경우에는 빗변의 중점에 우리 외심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외심에서부터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모두 다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게 돼요. 지금은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확하게 증명하는 건 중학교 3학년에 가서 우리 원주각과 중심각에 관련된 이야기를 설명하다 보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하고 증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이 꼭지점 자체, 여기 있는 이 외심 자체가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에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반대의 상황도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삼각형이 존재하는데 그 삼각형이 있을 때 긴 변의 중점에 외심이 있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다면 아, 나머지 하나의 각이 직각이고 이게 직각삼각형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여기 있는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다 같아지는구나 라는 이야기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에서 지금 이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증명을 하진 않지만 시험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별표 해놓고 우리 친구들한테도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요, 우리 자세하게 막 뭔가를 써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험 보기 전에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금방, 그래,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에 외심이 있지 라고 읽고서 문제를 보는데 그 문제에 적용을 못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변의 중점에 외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직각삼각형이랑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그 이야기가 나중에 시험 문제 하나를 맞고 틀리는 걸 결정하게 될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되시죠? 그래서 삼각형의 내부와 외부에 어떤 삼각형일 때 외심이 존재하는지 한번 보시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삼각형의 빗변
답변의 중점이 외심인 경우가 직각 삼각형일 때다라는 사실 눈여겨봐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요거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지금 이 내용들은 반드시 시험 전에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자, 문제 보자. 오른쪽 그림의 삼각형 ABC는 각시가 직각인 직각 삼각형이다. 직각 삼각형의 외심이 O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 O라고 이야기하는 외심의 위치가 어디 있어야 돼? 빗변의 중점에 있어야 되니까 OB의 길이와 OA의 길이는 같아져야 됩니다. 그리고요, 심지어 외심이니까요, 세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모두 똑같아야 돼서 OC의 길이하고도 같아져야 되죠. 그래서 OA의 길이가 5cm, OB의 길이도 5cm가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선문 AB의 길이는 당연히 얼마야? 10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10cm를 정답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문제죠. 자, 이 문제를 푸는데 만약 빗변의 중점이 직각삼각형의 외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몰랐다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건 반드시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죠. 그 내용이 여러분한테 익숙하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가 천차만별이 될 거라는 거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 개념학의 문제 2번과 같이 간단한 문제조차도 그 내용을 꼭 기억해야지 풀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삼각형의 외심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골라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삼각형의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이다. 맞는 이야기예요. 예각삼각형의 외심은 삼각형의 내부에 존재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고 있는 삼각형들이 그렇죠. 맞아요. 예각삼각형을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많이 그리고 그런 경우에 내부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등변 삼각형의 외심은 꼭지각의 이등분선 위에 위치한다라는 사실인데 이거 참이고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할 겁니다. 자, 이등변 삼각형이 있어요. 다음과 같이 이등변 삼각형이 존재합니다. 이거 두 개의 길이 똑같아요. 그렇다면 여기 아래에 있는 이 두 개의 각의 크기도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에서 외심이 어디 있냐? 꼭지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니? 라고 물어봤는데 그럼 꼭지각의 이등분선 그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 있는 꼭지각의 이등분선을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그렇지. 이등변 삼각형에서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꼭지각의 이등분선이랑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이랑 이게 완벽하게 일치하는 같은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외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삼각형의 변의 수직 이등분선 위 어딘가에 외심이 존재해야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 외심의 위치가 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직 이등분선이고 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각의 크기의 이등분선이다. 그 같은 선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이등변 삼각형의 외심이 꼭지각의 이등분선 위에 위치한다라는 얘기 참이다라는 거 판단할 수 있겠죠.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뭐니까?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자, 됐나요? 자, 그래서 3번 이야기 참이다.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꼭지각의 이등분선과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일치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선 위 어딘가에 존재하게 될 거다. 그래서 이 밑줄 그은 이 부분이 꼭지각의 이등분선이라고 쓰여져도 맞고요. 변의 수직 이등분선, 즉 꼭지각이 마주보고 있는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자, 4번 보기 보자. 둔각삼각형의 외심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 둔각삼각형의 외심은 외부에 존재한다라는 거였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고요.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점에 위치한다? 맞는 이야기죠. 이렇기 때문에 요 잘못된 거 4번 하고 골라주시면 됩니다. 시험에 제일 많이 등장할 이야기는 5번 이야기다. 직각삼각형의 외심, 빗변의 중점 위에 있다라는 사실 꼭 체크해 두시고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각삼각형의 외심은 내부에 있다. 둔각삼각형의 외심은 삼각형 외부에 있다. 요 정도만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시험에 정말 많이 응용이 되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체크하고 알아두세요. 자, 여기까지 우리 유제 3번이었어요. 다음 문제 가볼게요. 유제 4번 문제 보자. 오른쪽 그림에 삼각형 ABC는 각 B가 직각인 직각삼각형이다라고 주어져 있고, 선분 AB는 5, 선분 BC는 12, 선분 CA는 13cm로 주어져 있을 때 외접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입니다. 오, 이거 되게 뜬금없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외접원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을 텐데, 이렇게 존재하고 있을 텐데, 자, 예쁘게 그려지지 않네. 자, 이렇게 외접원이 존재하고 있을 텐데, 둘레의 길이 구해봐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문제예요. 자, 얘들아, 이 외접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려면 뭘 알아야 돼? 반지름 알아야 되죠. 그래야 우리 지름의 길이를 알수 있고, 그러면 외접원의 둘레의 길이도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외접원의 중심이 빗변의 중점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아, 이 길이와 이 길이 서로 같아지니까 반지름이 2분의 13이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반지름이 2분의 13cm야라는 거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원의 둘레의 길이는 어때? 반지름 곱하기 2 곱하기 파이, 2πr이었으니까 둘레의 길이를 L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두 배 해서 파이 붙여주면 우리 13파이 센티미터다라는 정답 얻어내실 수 있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됐니? 그러면 결국 여기 있는 선분 AC가 외접원의 뭐다라는 것도 발견할 수 있어요. 아, 네가 외접원의 지름이 되는구나라는 사실도 자연스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중학교 3학년에 가면요, 지름에 대해서 원 위에 있는 점과 만들어내는 각에 관련된 설명을 하면서 다시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이 외심이다라는 이야기는 올해만 공부하고 끝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선생님이 한 10번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지?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유제 4번 문제 풀어봤고요. 이제 이 다음부터는 외심이면 도대체 어떤 성질들이 성립하고 어떤 공식들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으면 시험 때 시간들을 좀 아낄 수 있을까? 이런 외심의 성질에 대한 얘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외심의 성질을 보자. 첫 번째, 점오가 삼각형 ABC의 외심일 때각 X, 각 Y, 각 Z의 합이 90도다라는 거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성질입니다. 도대체 이게 왜 90도냐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OA의 길이와 OB의 길이와 OC의 길이가 모두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결국 이등변 삼각형들이 눈에 띄어야 되고요.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이런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X가 이쪽으로 옮겨와요. Y는 이쪽으로 옮겨가죠. Z는요, 이리 옮겨오겠죠. 어떤 일 벌어져요? 각 X와 각 Y와 각 Z가 전체적으로 두 개씩 있는 게 삼각형의 세 개의 내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 값이 180도다라는 식을 세울 수 있겠지. 이제 양변 2로 나누면 우리는 각 X 더하기 각 Y 더하기 각 Z의 크기가 90도다라는 결론 내려줄 수 있겠죠. 괜찮은가요? 이렇게 해서 주어져 있는 세 개의 각의 크기 합이 90도다라는 사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공식은 잘 외우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외심을 바로 우리 선을 그려보면 같은 각들이 어디 있는지 보이고 어떤 것들을 더하면 삼각형의 세 내각의 총합 180도가 되는지 눈에 보여지거든요, 문제를 풀 때. 그래서 공식을 적용하기보다 그 삼각형의 세 내각의 총합을 구할 때 같은 각들을 표시하는 게 실수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어서 선생님은 이 공식보다는 이 삼각형의 세 내각의 총합이 180도다라는 사실을 더 많이 활용하는 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선생님이 완벽하게 XYZ가 다 다르게 되어져 있는 것들을 그림에 표시해 놔서 그런데 실제로 시험에서는요, Y가 표시가 안돼 있고, Y 자체가 표시가 안돼 있고, X가 두번 표시되어져 있을 수 있거든요. 30도, 30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양쪽에 똑같은 두 밑각인지 아니면 하나의 각, 다른 각 Y인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공식을 증명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아, 이렇게 만들어진 거구나 생각은 하되,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보다 삼각형에서 같은 각들을 표시해서 세 내각의 크기합이 같아진다라고 적용해 주는 게 더 좋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이따가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각 BOC가 각 A의 두 배다라는 조건 주어져 있는데 선생님은 그냥 편하게 외심이 만들어내는 각을 우리 외심각이라고 불러줄 거예요. 그리고 요 반대쪽에 있는 각을 꼭지각이라고 그냥 쉽게 부르기도 하고요. 아니면 반대편에 있는 각이라고 부르기도 할 겁니다. 공식적인 용어들은 아닙니다. 이것도 외심각이라고 보통은 이렇게 다른 책에 쓰여져 있지 않고요. 얘도 꼭지각은 아니죠. 꼭지각은 2등변 삼각형에서 길이가 같은 두 변이 만들어내는 각이에요. 근데 외심각이라고 하면 다들 떠올릴 수 있는 위치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외심각의 저 반대편 쪽에 있는 각, 그 편하게 그냥 저 끝에 붙어 있는 각, 그래서 꼭지각 혹은 반대편 각 뭐 이런 식으로 불러줄 겁니다. 공식 용어는 아니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 반대쪽에 있는 각과 외심각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게 바로 두 번째 성질인데 이 두 번째 성질은 너무 중요하니까 꼭 기억까지 해두세요. 증명하는 과정과 더불어서. 자, 그럼 증명부터 한번 해보자. 지금 현재 외심이 5였으니까 자, 이 두 개의 각이 동그라미로 같아질 겁니다. 그렇죠? 왜? 삼각형 OAB가 2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렇다면 각 BOD라고 이야기하는 각은 삼각형 ABO에서 하나의 외각이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아야 되니까 아, 이 각이 동그라미 두 개짜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각을 세모라고 이야기해 본다면요. 삼각형 AOC가 2등변 삼각형이니까 너도 세모가 될 거고요. 그럼 오른쪽 삼각형에서 역시나 각 COD가 외각이 되고 삼각형 두 개, 이 세모 두 개의 각이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보세요. 각 A는 동그라미 하나, 세모 하나, 각 BOC는 동그라미 두 개, 세모 두 개. 그러니까 아, 외심각이 각 A의 두 배구나. 외심각이 반대편에 있는 각의 두 배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A는 그렇지, 외심각의 절반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증명하는 과정, 방금 선생님이 보여드렸죠? 그리고 결과까지 완벽하게 기억하시고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됐니?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올 거예요. 앞에 있는 건 실은 첫 번째 얘기했던 공식은 몰라도 되는데 이건 모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자, 그래서 관련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문제 보자. 오른쪽 그림에서 점호가 삼각형 ABC의 외심일 때 각 X의 크기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여기는 X의 크기 구해보래. 그럼 어떻게? 아, 65도에 2배 하고 써서 각 X의 크기는 130도야 라고 그냥 정답 쓰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예요. 됐나요? 네, 이걸 원리를 한 번만 여기서 더 설명하면 A와 O를 선을 그려서 연장시켜준다면 65도가 동그라미와 세모로 나누어질 거다라는 생각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게 동그라미 두 개, 이쪽은 세모 두 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동그라미와 세모 더하면 65도인데 동그라미 두 개와 세모 두 개 더하면 당연히 두 배에서 130도가 되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매번 이걸 그림 그리고 표시하는 게 불편하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공식의 결과까지도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점수를 높게 받으려면 수학 시간에 항상 이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게 어디서부터 출발이냐면 이렇게 명쾌하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에서부터 출발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얘기 꼭 원리와 결과까지도 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자. 유제 5번 문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점 O는 삼각형 ABC의 외심이다 라고 이야기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각 OBC가 20도, 각 ACO가 14도일 때 X의 크기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거 보자마자 아 X랑 14도랑 20도랑 더하면 90도가 되어야지 라고 공식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겠죠. 하지만 여기 있는 20도가 여기 있는 X도와 같은 건지 아니면 다른 건지 이것들이 순간적으로 헷갈릴 때가 있어요. 선생님, 절대 안 헷갈려요. 이거 외심이니까 당연히 반대편에 있겠죠.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맞아. 지금은 우리가 외심만 배웠으니까 그런데요. 내심을 같이 배우면
뒤섞여서 혼란스럽거든요. 그리고

내신에서도 비슷한 공식이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건 공식을 적용하지 않고요. 같은 크기의 각을 써보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X 여기 있어. 14도 여기 있어. 예, 20도 이쪽에 있어. 그래, 20도도 두 개, X도 두 개, 14도도 두 개구나. 라는 걸 체크한 다음에, 아, 그래. 그러면 14도와 각 X와 20도까지를 더해준 게 90도구나. 라고 이렇게 식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두 개, 두 개, 두 개씩 다 있다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 식을 쓰면 좋겠다. 그러면 각 X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34도를 넘어가서 빼면 되니까 각 X의 크기가 56도다라고 생각해 줄수 있겠죠. 할수 있겠니? 이런 식으로 공식을 너무 맹목적으로 외우진 말고 요건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처럼 크기가 같은 각들을 다 표시해 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두 개씩 다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다면 그때 공식을 사용하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두 개씩 있다라는 걸 확인했다면 이게 공식을 썼다라기보다 20도 더하기 14도, X도, 각 X 더하기 14도, 각 X 더하기 20도까지 이세 개의 내각의 총합이 180도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렇죠? 네. 실수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강조하고 싶어요. 자, 오늘의 마지막 유제 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오른쪽 그림에서 점오는 삼각형 ABC의 외심이다. 그리고 각 A가 32도로 주어져 있다. 자, 여기에는 이 각의 크기가 32도로 주어져 있다. 그랬을 때 BOC라는 외심각의 크기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입니다. 정답은 얼마인지 알죠? 반대편에 있는 각의 두배 하면 되니까 정답 BOC의 크기는 64도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근데 이거 증명하는 과정과 원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모칸 해놓고요. 박스를 채워서 증명하는 과정을 한번 알아봐라. 네가 한번 채워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문제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요 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이 외심이 아니라 내심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내심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와 결과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이해하고 암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문제 풀면서 강조해 보도록 하자. 보자. 점 O는 삼각형 ABC의 외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AO와 BO와 CO의 길이가 모두 다 같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건 외심의 정의에 의해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삼각형 AOB라는 삼각형이 주어져 있는데, 이 삼각형 AOB에서 각 BAO라고 이야기하는 각의 크기는 뭐랑 똑같겠습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반대쪽에 있는 각과 똑같겠죠? 그래서 BAO라고 이야기하는 각의 크기는 각 ABO하고 같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각 BOD라고 이야기하는 각은 외곽이 되기 때문에 동그라미 두 개를 더한 것과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BAO라는 각의 크기의 두 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자, 이건 외곽이고, 그럼 이두 개의 각의 크기의 합이랑 똑같은데, 그두 개의 각이 같으니까 하나의 각의 두 배야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같은 방법으로 반대쪽에서도 똑같은 일을 할수 있다라는 거지. 이거 세모라고 한다면 너 세모니까 세모 두 개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식으로 쓴다면 각 삼각형 AOC에서 각 COD라고 이야기하는 각은 자, 이렇게 만들어진 COD라고 이야기하는 COD라고 이야기하는 각은 요 꼭지각 쪽에 있는 세모의 두 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CAO의 두 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BOC라고 이야기하는 각이 각 A의 크기의 두 배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A의 크기를 문제에서 32도라고 이야기해 놓은 상태니까 32도의 두배 하면서 64도라고 정답을 쓸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네모칸 채우기 문제는 선생님이 보여드렸던 증명 과정을 식으로 쓴 거고요. 결과는 32도의 두 배하고 바로 답으로 쓰실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두 가지 다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해하고 암기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삼각형의 내심에 관련된 이야기 할 텐데, 이 오늘 배웠던 것과 같은 패턴으로 공부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열정 가득한 역사쌤 강현태입니다. EBS 중학 유런 역사일 개념책 강의이고요. 이제는 54번째 강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 제2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전개되었었는지 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었는지 이런 내용을 봤었는데요. 오늘 배울 내용은요. 그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는요. 그러면 1차 대전 때도 당연히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국제연맹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국제평화를 위해서요. 그러면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는 1차 대전 때의 잘못을, 과오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노력을 기울이겠지요. 바로 그 두 번째, 평화 위주를 위한 노력.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주제 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전후 처리를 위한 노력입니다. 전쟁이 난 이후에 그걸 어떻게 처리하려고 했었는지 이 노력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국제연합의 창설입니다. 우리 1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만들었던 부분은 국제연맹이었던 거고요. 2차 대전 이후에는 국제연합을 만들거든요. 이 둘을 비교해서 보는 게 좀 중요하고 특히 국제연합의 특징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을 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결국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쟁은요,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즉,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싫어하는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왜 안 되는지, 전쟁 중에 있었던 여러 전쟁, 범죄와 평화 실현을 위한 노력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후 처리를 위해서요, 많이 노력하기 전에 그 흐름부터 한번 다시 한번 봐볼게요. 우리 1차 세계대전 발발한 거 이야기했었지요. 사라예보 사건이 그 계기가 됐었고요. 동맹국과 협상국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인해서 미국이 참전하게 되는 거 이야기했었고 그 결과 파리 강화회의에서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돼서 베르사유 체제가 형성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근데 그 과정 중에서 그 이후에요. 1929년에 경제 대공황이 발생했었습니다. 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미국은 뉴딜 정책을 펼쳤었고요. 영국과 프랑스는 블록 경제를 통해 해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독일, 일본 등에서는요, 전체주의가 확산되는 모습들이 보였었고, 이 일본, 이탈리아, 독일이 추축국을 형성하면서 추축국 대 연합국의 갈등으로 이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된 내용까지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 전후 세계를 어떻게 할지 논의를 해봐야 되겠죠. 그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것들이거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쟁 중 전후 처리를 위한 국제적 노력입니다. 전쟁 중에는요, 전쟁 후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먼저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와 영국 총리 처칠이 만났어요. 근데 어디서 만났냐면요, 대서양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대서양 헌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대서양 헌장에서는요, 전후에 이 전쟁 다 끝나고 나면 평화 수립의 원칙을 제시해서 국제연합 같은 걸 만드는 것들에 대한 기초를 딱 마련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후 어떻게 평화를 수립할지에 대해서 이 미국과 영국의 대표가 서로 어느 정도 합의를 봤던 부분인 거죠. 이 내용이 나중에 기반이 되어서 뒤에 배우게 될 국제연합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서양 헌장이 가장 앞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1941년이요. 이 순서 뒤에 중요해요. 다음 보겠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대서양 헌장 내용이네요. 양국은 영토 확장이나 다른 수단을 통한 국가 팽창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 가지고 뭔가 영토를 넓히고 이런 것들을 안 한다는 것이죠. 셋째는요. 양국은 모든 민족이 자신들의 정부 형태를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존중한다. 강제로 그 권리를 빼앗긴 이들에게 주권과 자치 정부가 회복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는요, 여덟 번째는 양국은 세계 모든 국가가 무력 사용을 포기해야 한다고 믿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원칙 같은 것에서 합의했던 내용을 보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전쟁 중 전후 처리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있어가지고 제가 세네 가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학교들에서 여기 나와 있는 회담이나 선언과 관련된

내용을 연결시켜서 문제를 내세요. 당장 대서양 헌장까지 하면 제가 뒤에 이제 네 개를 말씀드릴 텐데요. 총 다섯 가지잖아요. 하나의 사건을 제시해주고 선지 1, 2, 3, 4, 5로 하는 거죠. 이때 어느 국가가 참여했느냐. 이거 하나. 두 번째로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그다음에 합의하고 협의했느냐. 요게 되겠거든요. 먼저 첫 번째, 카이로 회담이 되겠습니다. 카이로가 혹시 어디 있는 도시인지 아세요? 네, 카이로는요, 우리 전체주의 국가 관련된 부분 이야기할 때 얘기했었잖아요. 카이로는요, 바로 전체주의가 아니라 제국주의 할때 얘기했던 거죠. 카이로는 이집트에 있습니다. 그 영국에 왜 종단 정책할 때 카이로 얘기했잖아요. 그 이집트 카이로에 모인 겁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전쟁 중이니까요. 지금 유럽일 때는 전쟁터인 거예요. 당연히 거기서 회의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카이로에서 회담을 하는데 누가 참여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팁을 드리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연합국 중심인 거고요. 당연히 연합국에서 주축했던 두 국가, 미국과 영국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과 영국은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국과 영국 외에 다른 나라가 어디 참여했느냐 이걸 좀 보면 되는데요. 카이로 회담에는 중국이 참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미국과 영국은 기본적으로 있다고 보고요. 중국이 참여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 다음에 제2차 세계대전의 특징 기억하세요? 제가 제2차 세계대전 이야기할 때 전선이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쵸? 하나는 유럽 전선. 우리 1차 대전 때도 주로 유럽 지역이 전쟁터가 됐던 부분이잖아요? 그 유럽 전선이 있고, 두 번째로는요, 아시아 태평양 전선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중국의 본토를 침략하면서 중일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었죠. 그러면 미국과 영국 쪽은 주로, 특히 영국은요, 유럽 지역과 관련되어 있다면 중국은요,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중일 전쟁이나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관련되거든요. 요 차이가 유럽 지역에서 싸우고 있는 국가는 주로 독일과 이탈리아 등이 될 거고요. 다음에 이 중국, 아시아 지역을 싸우고 있는 건 일본이거든요. 중국이 있다는 이야기는 곧 무언가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있다는 겁니다. 일본이 아니라 유럽 쪽만 얘기하려고 하면 굳이 중국이 여기에 참여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중국이 참여했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온쪽을 딱 보시면요. 이때 가느냐? 우리 대일전에 서로 협력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전후에 일본 영토를 어떻게 처리할지 이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세계사와 관련된 역사 1 내용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전후 일본 영토래요. 그럼 현재 이 시기에는요.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였던 시기, 즉 일제 강점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일본 영토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 땅에 대한 영토 얘기가 나왔겠지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한반도 독립을 한반도에 대한 독립을 최초로 언급했었습니다. 연합국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최초로 언급했던 회담, 그게 바로 카이로 회담이에요. 아마 학교의 선생님들이 이런 의미를 연결시켜가지고 카이로 회담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더팁 드리면, 미국과 영국은 기본으로 두시고요. 이제는 중국이 들어가느냐, 소련이 들어가느냐,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때 중국이 있다는 건, 아시아 지역에 대해서 무언가 있겠구나. 즉, 일본과 관련된 부분이 뭐가 있겠구나.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1945년. 이제는 카이로 회담은 1943년 일어났던 거고요. 1945년에는 얄타 회담이 개최되게 됩니다. 얄타는 어디에 있냐면요. 크림반도에 있는 휴양지예요. 크림반도라고 하는 건 유럽 지역이 되겠지요. 현재 그 지역에서 모이는 겁니다. 1945년 2월이에요. 자, 미국과 영국은 아까 이때 다 참여한다고 했었고요. 유럽 지역에 있으니까요. 이제 누가? 소련이 참여했던 겁니다. 소련이 참여해서요. 지금 독일의 패망이 눈앞에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독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이게 주된 내용인 겁니다. 독일의 분할을 어떻게 점령한다. 이 내용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한 추가된 부분이 지금 독일은 패망이 눈앞에 왔고 전후 처리 얘기 나왔으니 남은 건 어딜까요? 그렇죠. 바로 일본 쪽이거든요. 그래서 소련의 대일전 참전을 합의했던 것도 이것도 바로 얄타 회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까지는 소련이 일본과 싸우고 있지 않았었어요. 둘이 서로 침략하지 않기로

하고 약속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얄타 회담에서 소련이 대일전에 참전하기로 결정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로 회담은 43년, 얄타 회담은 45년이에요. 각각의 특징과 흐름, 그리고 어떤 국가가 참여했었는지, 중국이 참여한 건지, 소련이 참여한 건지, 이걸 구별하셔야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이제 포츠담 회담과 선언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파트가 조금 많이 헷갈릴 수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개념을 좀더 정확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945년에요. 1945년. 5월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로 독일이 항복을 했습니다. 그럼 독일이 패배한 거예요. 그럼 독일이 패배했으면 아까 얄타회담을 해서 이야기할 때 전후 독일에 대한 처리 부분을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그 문제를 더 심도 있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포츠담에 모이는 겁니다. 그럼 이 포츠담이 어디에 있는 도시냐라는 걸 알면 될 텐데 이게 아주 핵심 힌트 중에 하나거든요. 포츠담은요, 독일에 있어요. 자, 그러면 독일에 미국과 영국, 소련이 모여서 이야기한다는 건 거기서 독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누가일까요? 소련이 참가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포츠담 회담은 미국과 영국, 소련이 독일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 열었던 회담인 겁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포츠담 회담을 전개하고 있는, 진행하고 있는 그 중에 이제 미국이 중심이 되어서 포츠담 선언이라는 걸 따로 발표해요. 그러니까 포츠담 회담이 있고 포츠담 선언이 있는 거예요. 포츠담 회담은 미국, 영국, 소련이 독일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회담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에 포츠담 선언이라고 하는 건 미국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는 남은 게 일본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항복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뭔가 무서운 일이 있을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최후 통첩과도 관련된 일이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 포츠담 회담을 하고 있을 때요, 중국은 일본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중국은 현재 여기에 없잖아요, 포츠담에요. 근데 지금 참가국에 중국이 있지요. 네, 직접 와가지고 한게 아니라요, 유선상으로 해가지고 동의를 얻어냅니다. 우리가 현재 일본에게 이렇게 무조건 항복을 하는 선언문을 발표하려고 할 텐데,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참여하겠느냐라는 동의를 얻어내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일본의 무조건 항복 요구를 담은 선언을 발표하니 그게 바로 포츠담 선언인 겁니다. 교재에서 회담과 선언이 구별되어 있는데 이게 뭔 차인가요? 그냥 회담에서 발표한 선언이니까 같은 게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때 다르다는 겁니다. 포츠담 회담은 독일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독일 처리 문제에 포츠담 선언은 미국과 영국, 중국이 중심이 되어서 일본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던 거고요. 그럼 처음에 여기에는 소련은 없어요. 그러다 나중에 8월에 소련도 우리도 이 포츠담 선언에 동참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 소련도 여기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맨 처음 발표할 때는 미국, 영국, 중국 이들이 참여했던 부분들인 거고요. 그래서 현재 보시면 다시 한번요. 맨 처음에 대서양 헌장이 있었고요. 다음에 카이로 회담이 있었고,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과 포츠담 선언. 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아주 단순한 내신 문제로는 여기 있는 카이로, 얄타, 포츠담을 뒤섞어 놓고서 순서대로 배열하시오. 혹은 지금 도표로 되어 있죠. 제가 두 개씩 끊어 보여드렸는데 이것을요, 일로 쭉 이어지게 만든 다음에 각 칸에 들어갈 회담이 무엇인지를 적게 하거나 찾게 하는 문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 포츠담 선언 이 넷을 확실하게 구별해 주시고 그다음에 덧붙여서 좀더더 하실 수 있다면 더할수 있다면 대서양 헌장까지 구별해 주는 걸 아주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국제연합의 창설입니다. 자, 제1, 2차 세계대전을 겪었어요. 다시는 인류가 겪고 싶지 않은 그 아픔을 겪었던 겁니다. 물론,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도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국제연맹이 있었던 거죠. 근데 국제연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주의 국가들, 특히, 일본, 이탈리아, 독일은요, 그런 제국주의적 침략, 전체주의적인 침략이 있으니까, 다시 해요. 전체주의 침략이 있으니까, 이 침략전쟁을 국제연맹이 규탄을 했죠? 그러니까 그냥, 그럼 우리 탈퇴할래? 라고서 탈퇴해버리고 끝났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국제기구서의 필요성을

확장성이 대두됩니다. 그러면서 좀더 기존과는 다른 강력한 뭔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국제 분쟁의 조정, 중재를 위해서요, 안전보장 이사회라는 걸 두게 됩니다. 이 안전보장 이사회가 뭐냐면요, 국제연합은 좀 이따 구성 보여드릴 텐데, 거기 있는 주요 집행기구예요. 그런데 이 안전보장 이사회는요, 크게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이 있습니다. 그 중에 비상임이사국은요, 2년 단위로 선출되는 10개 나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상임 국가들은요, 10개 국가가 어떻게 보면은요, 2년마다 새로 선출해서 계속 바뀌는 거죠. 반면에 상임이사국이 있어요. 5개 상임이사국이 있는데, 미국, 소련, 프랑스, 중국, 영국, 이렇게들 이야기하는데요. 이때 중국은요, 중화인민공화국은 추후에 나중에 또 참여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미국, 소련, 프랑스, 중국, 영국이 있는데, 이들은요, 거부권이라는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거부권은 무엇이냐면, 다른 나라들이 다 찬성해요. 그런데, 여기 있는 5개 상임위 이상 우주 어느 나라가, 난 반대합니다. 난 거부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안건은 통과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걸 거부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국제 분쟁의 조정 중재를 위해서 어떤 강력한 기구로서 이 안전보장 이사회를 둔 거. 이거 다르고요. 두 번째, 국제 분쟁의 억제를 위해서요. 기존의 국제 연맹이 갖고 있었던 한계가 뭐였냐면, 나 너의 말안 들을래라고 했을 때왜내말안 들어라고 무력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요. 국제연합군 및 평화유지군 같은 걸 두어서 국제분쟁의 억제를 위해서 직접적인 무력적인 제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런 게 있었죠. 국제연맹의 한계를 이야기할 때 국제연맹을 만들자고 이야기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였었냐면은 바로 미국이었어요. 강대국이었던 미국이었는데 그 미국이 국제연맹에 참여하지 않았었죠. 근데 지금 안전보장이사회 미국 있지요? 이게 가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제연맹에서의 실패나 부족했던 부분들을 좀 보완해가지고 안전보장이사회라는 어떤 주요 집행기구도 두고 그 다음에 어떤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군사적인 수단까지 가지고 있는 게이 국제연합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 국제연합의 조직도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국제연합은요, 먼저 크게 총회가 있어요. 일국 일표주의에서 나는 한 나라가 딱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거죠. 이쪽을 총회를 통해 가지고요. 한 10개 정도의 비상임 이사국이 있고 아까 이야기했던 결의안에 대한 거부권을 가진 5개 상임 이사국이 있는 안전보장 이사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국이 있고요. 그다음에 평화유지군이 존재하고 있죠. 무력적인 수단을 갖고 있는 부분들을 알수 있습니다. 또 왼쪽에는요. 관련된 여러 기구들로 국제사법재판소나 다른 기구들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연맹과 다르게 여러분이 꼭 기억할 두 가지 특징을 이야기할 때는요. 무력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 평화유지군과 관련된 부분은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주시고 안전보장이사회와 관련된 부분을 언급할 때는 5개 상임이사국, 특히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는 핵심 내용을 연결시켜서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국제연합 헌장이에요. 국제연합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고 어떤 특징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 부분인데요. 자, 제1조. 국제연합은요, 다른 무엇보다 뭘 위해서예요? 그렇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한다. 이걸 위한 거고요. 이를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의 방지, 제거, 침략 행위 또는 기타 평화의 파괴를 진압하기 위한 유효한 집단적 조치를 취한대요. 어떤 집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국제적 분쟁이나 사태의 조정 해결을 평화적 수단과 정의,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서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리고 국제연합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보장 이사회에다 여러 가지 일체적 책임을 부여한 부분들이 있고요. 이 안전보장 이사회는요,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에 필요한 공해 육군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즉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 국제연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만 빈칸으로 만든 다음에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전형적인 문제 유형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국제연합의 헌장에 대한 설명 관련된 부분인데요. 45년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국제연합이 헌장이 만들어지고 국제연합이 창설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전보장 이사회 책임 가진 것들, 그다음에 무력적 제재 수단을 가진 것들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한계도 좀 가지고 있어요. 평화를 유지한다는 이런 것들은 있지만 거부권을 가진 국가들 있죠. 그 강대국의 영향력이 좀 지나치게 큰 겁니다. 또

유대인을 대규모로 대량으로 학살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 유대인 학살을 가리키는 개념으로서 홀로코스트라는 용어를 씁니다. 수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학살하고 죽이고 했었는데요. 특히 수용소 같은 데다가 가두고 독가스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죽이는 그런 참상을 보였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홀로코스트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연합국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어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과 영국이 독일의 드레스덴시를 대규모로 폭격한 사건인데요. 이 과정에서 또 많은 민간인이 좀 살상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전쟁의 참상을 보여준 걸로 드레스덴 폭격이라는 사건도 언급될 수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아까는 관련된 부분은요. 유럽 전선과 좀 관련된 부분이라면 이번에는요. 아시아 쪽으로 넘어와서요. 만주사변 이후에 이제 일본이 이제 중일 전쟁을 일으켜서 중국 본토를 본격적으로 침략합니다. 근데 그 중일 전쟁을 일으키고 난 뒤에 일본이 당시 원래 중화민국의 수도였던 난징을 점령한 지역이 있었는데 그때 워낙 이쪽 지역에 있어서의 저항이 거셌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일본이 이에 대한 보복을 하겠다면서 이 난징을 점령한 시기에 중국군, 그러니까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들까지 폭행하고 학살한 사건. 이 사건을요, 난징 대학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난징 대학살 당시에는요, 약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난징에 가면 난징 대학살 기념관이라고 있어요. 당시 학살이 일었던 그 현장을 딱 보존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끔찍한 참상이요. 정말 다시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는 걸 보여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일인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1930년대 이후 일본이 침략 전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이 일본군에게 인권을 누린당한 그 사건과 관련돼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단순히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것들이 아니고요. 동아남아시아 지역들 그리고 또 유럽 여성들까지 수많은 여성들이 많이 피해를 봤던 대표적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전쟁 중에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 그냥 그대로 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전후에 전쟁 범죄를 반인도적 범죄라고 규정한 뒤에요. 이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재판이 열립니다. 아까 전선이 두 쪽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이 재판도 좀 나뉘어서 두 쪽에서 열리는데요. 첫 번째 먼저 유럽 지역에서는요. 지금 나치 등에 의한 유대인 학살 얘기가 있지요. 또 생체 실험들도 거기서 자행되고 했었거든요. 그런 전범을 처벌하는 겁니다. 그런 독일의 전쟁 범죄 등에 대해서 처벌하기 위한 재판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뉘른베르크 국제 군사 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뉘른베르크 국제 군사 재판. 근데 도시가 좀 달라요. 다음이요. 일본이 일으켰던 전쟁 범죄에 대해서 이를 단죄하기 위한 그런 재판도 열리게 되는데요. 그 재판을요. 극동 국제 군사 재판이라고 합니다. 아까 독일과 관련된 부분은 뉘른베르크 국제 군사 재판. 일본과 관련된 부분은요, 극동 국제 군사 재판. 그런데 이 재판이 열렸던 곳이 도쿄여서 도쿄 재판이라고도 언급이 되게 됩니다. 당연히 어떤 범죄가 있었는지 이런 분들 예측이 될 텐데요. 이 극동 국제 군사 재판이 뉘른베르크 국제 군사 재판과 많이 비교돼서 언급이 돼요. 그때 뉘른베르크 국제 군사 재판은 유대인 학살이나 생체 실험 등이 전범 처벌에 대한 부분들이 담겨져 있었는데, 일본과 관련된 부분을 봐볼게요.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당시 여러 법령 등이 있고 있지만, 결국 모든 거를 통솔하는 제일 최고 지휘자는 누구냐면요, 일본은 천황인 거거든요. 그럼 전쟁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이 천황에게 있다고 했을 텐데, 근데 이때 천황은 이 재판에 기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731 부대라는 게 있었어요. 731 부대가 무엇이냐면요. 제가 자료 준비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전쟁하고 있는 그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인데요. 만주 지역에서요. 세균을 이용한 무기 개발들을 막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생체 실험을 벌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에게 직접 세균 같은 거 넣어보기도 하고, 이런 해서는 안 돼. 생체 실험을 자행했었거든요. 그럼 이거야말로 정말 대표적인 전쟁 범죄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731 부대의 그 범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과 달리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는 이 도쿄재판에서는 이 전쟁 범죄를 처벌하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 좀 한계를 보였던 거죠. 그래서 도쿄 재판이 가지는 한계가 무엇이냐라는 부분으로 언급을 할때 자주 나오는 부분들이거든요.
천황이 기소되지 않았다.

있다는 점, 그다음에 731 부대의 범죄 등이 처벌되지 않았다는 점, 이런 내용들을 재판하고 연결시켜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평화 실현을 위한 노력입니다. 이렇게 전쟁 범죄들이 있고 이걸 재판하고 이런 모습들도 있지만 그 이후에도요,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국제연합에서는요, 세계인권선언이라는 거를 채택했었습니다. 이 세계인권선언과 관련된 내용은요, 제가 뒤에 자료 준비했으니까 거기 좀더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서독 총리의 과거사 반성이 되겠습니다. 이 서독 총리라고 하면 독일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죠. 독일이 자행했던 각종 전쟁 범죄 등이 있단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될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유대인 학살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것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서독 총리가요, 그때 피해를 입었던 폴란드를 방문했을 때 그들을 위령하는 비 앞에 가서요, 무릎을 꿇고서는 사죄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 적도 있었고요. 또 서독 총리가 당시 유대인 학살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장소로 언급되는 곳이 어디냐면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서독 총리가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직접 방문해서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은 바로 평화 실현을 위한 노력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박물관과 기념관 등 건립들이 있는데요. 박물관과 기념관을 만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박물관과 기념을 만드는 이유는요, 단순히 어떤 유물을 전시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전시를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어떠한 특정한 사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한 거죠. 그렇다면 앞에 있었던 이제는 난징대학살 기념관 이런 부분들은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걸 우리들에게 계속 기억시키고 계속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끔찍함에도 불구하고 남겨두는 이유는 그렇게 자꾸 보고 알아야 우리가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테니까요. 바로 그런 것들이 평화 실현을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이 되시면 주변에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박물관이나 기념관 같은 곳들을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렇게, 다음 세계인권선언 봐야 되겠네요. 세계인권선언 내용인데요. 아까 국제연합과 관련된 부분이었었죠? 모든 사람에 대한 인권과 관련된 부분 얘기되어 있고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등 어떤 구분도 없이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모든 사람은 선거를 통해서든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노동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등 여러 인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렇게 제2차 세계대전과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요, 과연 전후 어떻게 처리하려고 했었는지, 전쟁의 참상 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이 중에 수강후기를 통해서 복습할 내용, 제가 꼽은 내용은요, 전후 처리를 위한 주요 회담과 선언이 있었지요. 바로 그 파트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 보시면서 순서는 어땠었는지,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뒤에 나오는 핵심 문장 정리하기도 잊지 말고 꼭 살펴봐 주세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부담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열심히 우리가 무언가를 섭취했어요. 그럼 어떻게 내 몸에서는 소화의 과정이 일어나는가? 이거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아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얻은 영양분, 어떻게 온 몸으로 보내주고 있는 것일까? 이동, 운반과 관여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 오늘 같이 한번 순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질문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 심장도 보이는 것 같고, 수많은 혈관도 보이는 것 같아요. 바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 열심히 소화시켰습니다. 이렇게 소화한 영양소, 어떻게 온 몸으로 이동하는 것일까요? 오늘 같이 공부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내용 정리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는 이제 순환계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계잖아요. 얘네들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구성 요소가 있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볼 건데, 우리가 혈액, 혈관, 심장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순환계라고 얘기하고 이런 순환계는요, 생명활동에 필요한 여러 물질들의 운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럼 우리는 하나하나의 구성 요소 일단 정확하게 공부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바로 혈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혈액. 근데 이 혈액을요, 우리가 크게 먼저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보려고 해요. 하나는 액체 성분이거든요. 이 액체 성분 주로 몇 퍼센트로 되어 있냐면 55% 정도입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아, 얘네, 그걸 우리가 지금부터 혈장이라고 이야기할 거고, 혈액의 55%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액체 성분의 혈장인데, 우리가 혈장만 본다면 혈장 대부분은 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에 이렇게 여러분 제시가 되면 여기 뭔가 아무것도 안 가리키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 있죠? 그럼 거기를 혈장이라고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 혈장의 대부분 90% 이상은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우리 열심히 소화시킨 영양소 있잖아요. 영양소도 녹여가지고 온몸 구석구석 배달을 할 거고요. 거기에서 생성된 노폐물 같은 것들도 바로 이 혈장에 녹여가지고 운반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5%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세포 성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세포, 우리가 혈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백혈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크게 존재하고 있는 거볼 수가 있고 핵이 있어요. 얘는 어떤 기능하냐면 몸에 세균 들어오면 그 세균을 잡아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식균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빠르게 백혈구라고 하는 것을 떠올려 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몸에 만약에 세균들 이런 것들이 침투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백혈구의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서 이런 식균 작용이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한테 제시되는 자료를 보면 이 사람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백혈구의 수치가 이렇게 높아졌습니까? 라고 하는 걸 가끔 자료로 제시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아무래도 어떠한 감염에, 어떤 질병에 감염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혈구 수치가 높아졌습니다. 이런 추론을 여러분들이 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혈구는 바로 적혈구예요. 이름이 적혈구죠. 붉은

빨간색으로 보이는데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얘는 산소 운반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 가운데가 이렇게 움푹 파인 원반 모양의 구조예요. 여기에다가 산소를 태워서 산소를 이동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핵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혈구 중에서는 그리고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또 적혈구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먼저 이 적혈구에 대한 특징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은요, 바로 혈소판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혈소판은요, 우리가 뭔가 상처가 났어요. 그럼 피가 나죠. 근데 계속 피가 나면 우리 위험해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 혈액, 그렇죠, 응고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런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것이 바로 혈소판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 혈소판의 수치가 너무 낮아지면 어때요? 혈액 응고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연결성을 가지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일단 이 순환계를 구성하고 있는 혈액, 그 혈액의 각각의 성분에 대해서 큰 특징별로 정리를 한 거고요. 여러분에게 주로 물어볼 때는 그림 자료를 기반으로 빈칸으로 뚫어놓고 이 이름이 무엇인지, 얘네들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묻게 되니까요. 여러분 1대1로 잘 연결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혈액들이 흐르는 관이 있겠죠. 우리는 그걸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혈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뒤에 우리가 심장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지만 일단 심장을 기준으로요. 심장에서는 항상 나가는 혈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혈액이 흐르는 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이 흐르는 관을 우리는 지금 부터 동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흐르는 관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정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동맥과 정맥을 연결해 주는 거, 그게 온몸에 그물처럼 뻗어 있어요. 한 층의 얇은 세포층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주로 물질 교환이 일어나요. 바로 그것을 우리는 모세혈관이라고 얘기하면서 혈액은 동맥, 모세혈관, 정맥순으로 결국 흐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해하실 때 우리 심장이 있어요. 심장에서 나가면 동맥을 타고 그다음 모세혈관 거쳐서 정맥을 통해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심장에서 나갈 때는요. 굉장히 높은 혈압, 압력을 견디면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맥은요. 굉장히 두껍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실 수가 있는 거고,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이 이렇게 동맥으로 흐르고 있는 걸 확인해 주실 수가 있죠. 굉장히 두꺼운 근육층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럼 이 동맥이 이제 모세혈관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모세혈관은요, 정말 온몸에 그물처럼 뻗어 있는 거고, 이 온몸에 그물처럼 뻗어서 뭐 하고 있냐면, 바로 여기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천천히 천천히 흐르면서 필요한 물질들을 주고 또 내가 가져와야 될 것들은 가져오는 그런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모세혈관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얇은 한 층의 세포층이지만 온몸에 그물처럼 뻗어 있기 때문에 다 모아보면요. 총 단면적은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특징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러한 혈액들이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 우리 그것이 흐르는 관을 바로 정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 근육층을 비교해 본다면 당연히 동맥이 정맥보다는 두꺼울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혈액이 이제 흐르게 될때 바로 심장에서 나올 때 굉장히 높은 혈압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점차 혈압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 정맥에서는 혈압이 되게 낮다 보니까 그럼 혈액이 역류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혈액은 역류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맥 안에는 바로 판막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특징까지 여러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특징들을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보면 혈류 속도예요. 그러면 누가 제일 빠르냐면 심장에서 막 나올 때, 그렇죠.

동맥이 가장 빠르다라고 보시면 되고, 모세혈관에서는 기체 교환한댔잖아요. 천천히 천천히. 그러니까 가장 느린 것이 모세혈관, 그 중간에 정맥입니다라고 하면서 동맥, 정맥, 모세혈관 순서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총 단면적, 온몸에 그물처럼 뻗어 있는데 다 모아놓으면 총 단면적 엄청 높습니다. 큽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그렇죠. 바로 모세혈관이라고 하는 거였고, 그 다음이 바로 정맥, 마지막이 동맥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혈압도 한번 정리할 건데, 일단 심장에서 강한 수축을 통해서 혈액이 출발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혈압이 가장 높은 것은 동맥이 되는 거고요. 순서대로 점차 그 다음 모세혈관, 그 다음 정맥 순서가 되고, 정맥에서 혈압이 낮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혈액이 역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판막이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 까지 여러분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에 혈관벽의 두께도 비교할 건데요. 그렇죠. 높은 혈압을 견뎌야 되는 두꺼운 근육층을 가지고 있는 거죠. 동맥이 가장 두껍고, 그 다음이 정맥, 그 다음 마지막이 모세혈관인 것입니다. 얘네 그냥 단순히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얘네가 어떻게 우리 몸에 분포하고 있지? 여기서 하는 일이 무엇이지? 연결해보면 여러분 외우지 않아도 쉽게 이해될 수 있으니까요. 굵직한 특징들 꼭 잡아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 순환계를 구성하고 있는 혈액, 혈액이 흐르는 관, 혈관까지 한번 살펴봤거든요. 이제 정말 중요한 우리 심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 그래프 하나만 해석하고 넘어가 볼게요. 앞에서 우리가 혈압, 총 단면적, 혈류 속도 이런 이야기 했었거든요. 요거는 우리 본책에는 없고 실전책에 있는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프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실전책 73페이지 에 있는 건데요. 요걸 보면 지금은 혈압, 그리고 혈류 속도, 그리고 총 단면적 이렇게 되어 있고, A, B, C 각각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요런 문항들이 정말 자주 앞으로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혈압이 높게 나타나는 거 A를 보면서 그렇죠. 동맥이라고 찾아주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특징을 보면 총 단면적이 높잖아요. 그렇죠. 얘가 바로 모세혈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바로 혈압 이 가장 낮은 것이 되겠죠? C가 정맥입니다. 라고 하면서 앞에서 우리가 순서대로 정리했던 것을 그래프가 제시되더라도 이것 토대로 A, B, C를 모두 내가 찾아낼 수 있는지를 그래프 해석하는 연습까지 여러분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우리 이제 혈관에 대한 내용들도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제 우리 심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심장은요, 주먹만한 크기로 내 가슴 안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부터 심장의 그림이 나오면 내가 마주 볼 거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헷갈려요. 그러지 마시고 주먹만한 크기의 심장, 이 그림이 나의 심장이다라고 여러분 보시는 거예요. 그럼 얘가 나의 심장이면 나의 오른손 있죠. 오른손이 위치한 그쪽이 바로 우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나의 왼손이 있는 쪽을 좌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야. 되셨죠? 자, 그럼 오른쪽, 왼쪽, 우, 좌라고 적어주시고, 얘네 지금 심장을 얘기하는 건데, 심장은요, 이심방, 이심실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심장 지금부터 생각하면 그냥 웃는 모습, 방실방실 웃는 그런 모습을 떠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 방, 여기는 실, 그 다음 여기도요, 방, 실 요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지금 심장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 앞에다가 심장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심이라고 모두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이심방 이심실의 구조의 이름까지 끝났어요. 어떻게 부르시면 되냐면 여기는 우심방이라고 불러주시면 되고, 여기는요 우심실이라고 불러주시면 되죠. 여기는요 좌심방이라고 불러주시면 되고, 여기는 좌심실이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게 1단계예요. 일단은 이 심장을 보면서 이게 나의 심장이다. 아, 이쪽이 우, 이쪽이 좌.
근데 심장이니까 심 넣어주시고 방실 방실 넣어주신 다음에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이름을 먼저 정확하게 적는 게첫 번째예요. 되셨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앞에서 우리가 정리했던 혈관과 연결하셔야 되거든요.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 그쵸? 그게 동맥이었잖아요. 이 동맥은 어디와만 연결되어 있냐면 여러분의 하교 시간을 떠올리면 됩니다. 여러분 하교 시간에 어떻게 해요? 빨리 교실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내 방에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되거든요. 아, 실에서는 나올 거구나. 그리고 방으로는 들어갈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고요. 자, 그러면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은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동맥을 타고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심실이라고 하는 것에는 동맥과 연결되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는요? 그렇죠. 정맥과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디로 향하느냐가 그 목적지를 앞에다 적어주시면 되는데, 좌심실에서 출발한 혈액은요, 온몸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곳에 영양소도 주고, 산소도 주고, 거기서 생성된 노폐물 받아오고, 이산화탄소 받아올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온몸을 향한 대장정의 여행을 떠납니다.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서, 우리 그것을 대동맥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심실에서 근데 연결되어 있는 게이 위쪽이에요. 그래서 대동맥 타고 나가면 동맥은 뭐랑 연결돼요? 그렇죠. 온몸에 있는 모세혈관과 연결되는 거죠. 다시 대정맥을 타게 돼서 결국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우심방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좌로 나오면 우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우심방으로 들어온 혈액이 아래로 툭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우심실. 근데 이제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산소도 주고 이산화탄소 받아왔거든요? 또 산소 주러 가려면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산화탄소 받아온 거 빨리 몸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어디로 갈 거냐면, 폐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심실에서 출발하는데 폐로 갈 거죠? 우리는 그것을 폐동맥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폐동맥을 타고 폐로 가요. 그러면 이산화탄소 주고 산소 받아오는 겁니다. 다시 산소 충전됐어요. 그렇게 폐에서 나오는데 심장으로 들어가죠? 폐정맥을 타고 좌심방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다시 좌심실로 혈액이 떨어지면 다시 온몸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순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더라. 따라서 첫 번째 심장의 이심방, 이심실의 구조, 정확한 명칭을 이해했는가, 적을 수 있는지 빈종이 꺼낸 다음에 여러분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네 개로 나눈 다음에 이름을 먼저 적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실, 방실에서 실에서는 나가고 방으로는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동맥과 정맥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그 다음 먼저 좌심실에서 시작하는 온몸으로 떠나는 대동맥, 온몸의 모세혈관, 대정맥 거쳐서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순환 하나와, 그렇게 다시 혈액이 떨어지면 우심방에서 폐동맥 거치고 폐의 모세혈관 갔다가 폐정맥을 통해서 좌심방으로 들어오는 두 번째 순환까지 내가 모두 바르게 한 방향으로 정확한 명칭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한 그림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여러분들이 단순한 그림으로 내용 정리를 하시고 이 그림을 봐야 헉 하는 마음이 없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복잡한 이러한 그림들을 보면 이게 다 뭐야? 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 공부했던 거 그대로예요. 한번 볼게요. 심방은요, 이심방, 이심실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고, 이게 나의 심장이다 라고
보기로 했었죠. 그리고 방실이었어요. 그럼 여기 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우심방이 되는 거고 그 아래쪽에 지금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것이 우심실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쪽에 위에 있는 것이 좌심방이 되는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거 좌심실이 돼요. 그러면 좌심실에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강하게 수축을 확 하게 되면, 근데 수축을 했어요. 혈액이 위로 역류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판막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면서 위로 가지는 않고 강하게 수축하게 되면 이제 요 대동맥을 타고 온몸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더라. 그럼 열심히 소화시킨 영양소도 주고요. 산소 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노폐물 받아서 바로 대정맥 맥을 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심방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제 우심방에서 들어오면 우심실로 이렇게 떨어져요. 산소 충전하러 가야 되는 거죠. 다시 여기가 강하게 수축하게 되면 바로 우심실에서 이제 뭐 타고 가야 돼요? 그렇죠. 바로 폐동맥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어디로 가요? 폐로 가는 거죠. 그러면 폐에 가서 이산화탄소는 주고 산소는 받아오는 겁니다. 그럼 다시 산소 풍부해진 상태로 폐정맥을 타고 어디로 가요? 좌심방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내용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야기처럼 이해하셔야지 그런 이해 없이 다 외우려고 하면 외워야 하는 내용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아, 어떻게 이 몸에서 혈액들이 순환하고 있는 거구나. 그런 규칙들을 발견하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그것을 혈액의 순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 했던 거랑 동일한 거거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개념책에 있는 175페이지에 있는 그림 가지고 왔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우리 좌심실에서 출발했죠. 일단 이 심장, 나의 심장이다. 좌, 이렇게 적어주시고, 이심방, 이심실의 구조예요. 그러면 좌심실에서 시작해요. 강하게 수축하면 심방으로는 판막 때문에 못 가고, 어디로 갈 거냐면 대동맥을 타고 온몸으로 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럼 좌심실에서 대동맥을 타고 이제 온몸의 모세혈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산소 주고, 영양소 주고, 노폐물 받고, 이산화탄소 받고 그 다음에 어디? 대정맥을 타고 우심방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좌에서 나가면 우로 들어오는 거고요. 심실에서는 나가고 심방으로는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심방으로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산소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우심실로 이동한 다음에 다시 심실이 수축하게 되면 이 우심실에서는 폐로 갈 거죠? 심장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폐동맥을 타고 다시 폐로 가게 되면서 여기에서 이산화탄소 주고 산소 받아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산소가 풍부해졌습니다. 그렇게 폐정맥을 타고 좌심방으로 들어오게 되면 아래쪽으로 떨어지면 다시 그 순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이거에 이제 우리가 이름을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름을 붙여보면 좌심실에서 대동맥, 온몸의 모세혈관 거쳐서 대정맥, 그리고 우심방으로 돌아오는 이 순환을 지금부터 우리는 온몸 순환입니다라고 불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우심실에서 시작했어요. 폐동맥 거쳐서 폐의 모세혈관, 그다음 폐정맥 거쳐서 좌심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허파순환이라고 하는 순환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심장 박동 이완하고 수축하는 이 박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혈액 그 안에 많은 것들을 녹여서 온몸으로 보내주는 그 역할들을 하고 있었구나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을 정말 혼동하게 하는 게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대동맥, 대정맥 한번 볼게요. 어디가 여러분 산소가 많을까요? 자, 이제 심장에서 나와서 얘는 산소 주러 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대동맥은 산소 많을 거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근데 얘는 다 주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심장으로 들어갈 때는, 얘는 산소 지금 함유량이 적겠다라는 생각이 들수 있죠. 근데 아직 산소 충전 안 하고 그대로 우심실 거쳐서 폐동맥으로 폐로 가고 있는 도중이거든요? 그러면 폐동맥도 여전히 산소는 조금 적은 상태예요. 바로 폐에 가서 기체 교환해야 돼요. 이산화탄소는 주고 산소 받아서 폐정맥
혈액으로 들어와야

얘는 산소가 다시 많아진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 그러니까 이렇게 반으로 쭉 우리 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으로 잘라보면 여기에 있는 폐정맥, 대동맥은 산소가 많은 혈액, 우린 그걸 지금부터 동맥혈입니다. 이렇게 불러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동맥혈이라고 하니까 아, 대동맥은 이해가 되는데 왜 폐정맥이 동맥혈인가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산소가 많은 혈액을 우리는 동맥혈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산소가 조금 적은 혈액들은 정맥혈이라고 부르게 되면서 이름 따라가는 거 아니라고 했었어요. 바로 대정맥과 폐동맥이 정맥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 그림으로 이번에는 한번 볼게요. 같은 내용인데 계속 내가 동일한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심장이 있죠. 이심망, 이심실의 구조입니다. 그러면 실에서는 나가고 좌로 들어왔으니까 우로 방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럼 좌심실에서 대동맥 타고 온몸에 가서 산소 영양소 주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 받았죠? 대정맥 타고 우심방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바로 온몸 순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산소 부족하니까 산소 받으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심실에서 출발합니다. 그럼 폐 동맥 타고 폐의 모세혈관 가서 이산화탄소는 주고 산소는 받아온 거죠. 산소 다시 많아진 상태로 폐정맥을 타고 좌심방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 우리는 그것을 바로 허파순환입니다. 라고 여러분 한 스토리로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반을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아, 여기 폐에서 산소 잔뜩 가지고 심장 거쳐서 온몸으로 갈 때까지는 결국 산소 많은 혈액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동맥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가 바로 대동맥과 폐정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온몸에서 산소 주고 이산화탄소 받아왔잖아요. 산소 적은 혈액은 바로 여기에 있는 폐동맥 그리고 대정맥이 있다라고 하는 동맥혈과 정맥혈이라고 하는 것까지 내가 혈액순환이라고 하는 걸 간단하게 나타낸 그림에서도 이름 때문에 혼동하지 않고 정확하게 동맥혈과 정맥혈을 구분해낼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혼동하기 쉽기 때문에 아, 동맥혈에는 대동맥과 그리고 여기 폐동맥이 있다 이런 보기가 너무 잘 등장하거든요. 언뜻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오답처럼 느껴져요. 아, 대동맥, 폐동맥, 동맥혈 아닌가? 그렇지 않고 대동맥과 폐정맥이 산소 많은 거죠. 그걸 우리가 동맥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산소를 많이 포함한 혈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폐동맥과 대정맥의 경우에는 정맥혈, 우리가 이야기했던 산소를 적게 포함한 혈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내용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순환계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한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아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것을 이것이라고 한다라고 우리 공부를 했었거든요. 도대체 이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 여러분 열심히 고민해 보시고요. 단어 넣어서 문장 전체를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제가 한 분 한 분 보고 반드시 꼼꼼하게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였습니다. 우리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친구들, 여러분의 단원평가 만점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든든한 지은쌤이에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학 첫 번째 단원, 자연수의 혼합계산 오늘도 이어서 공부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의 공부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요. 지난 시간에 퀴즈 정답부터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퀴즈였죠? 더 쌤 뺄 쌤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의 계산에서는 이것을 가장 먼저 계산한다. 정답은 바로 그렇죠. 나눗셈이었죠. 덧셈, 뺄셈보다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계산한다는 거, 그 순서를 잊지 마세요. 자, 오늘의 공부할 내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단원평가 2회 문제 풀어볼 거고요. 마지막에 수행평가까지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해요. 여러분 문제 미리 풀고 오늘의 수업에 참여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 바로 문제 풀이하러 가볼게요. 네, 우리 친구들 교재에 56쪽이고요. 1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은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라고 묻는 문제예요. 마찬가지로 이 계산 순서를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에 보면 뺄셈과 덧셈이 섞여 있죠. 이럴 경우에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72 빼기 61부터 계산해서 11이 되죠. 더하기 9는 20이 되고요. 자, 이렇게 정답 금방 찾을 수 있어요. 2번에 보면 괄호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해요. 72 빼기 61 더하기 9는 70이죠. 따라서 72 빼기 70은 2가 된다라고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2번 볼게요. 보기와 같이 계산 순서를 나타내고 계산하시오. 자, 계산 순서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옆에 답까지 구해보도록 할게요. 1번은 나눗셈과 곱셈이 섞여 있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하면 되죠. 그 다음에 곱하기. 자, 계산해봅시다. 72 나누기 4는 18이 되고요. 18 곱하기 3 계산하면 38에 24, 54가 되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풀어봅시다. 72 나누기, 이번엔 괄호 안에 4 곱하기 3을 묶어두었어요. 따라서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하고 그 뒤에 나눗셈을 계산합니다. 자, 옆에 계산을 실제로 해보면 72 나누기 4 곱하기 3은 12지요. 계산하면 6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괄호가 있고 괄호가 없고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이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죠. 3번 봅시다. 계산 결과를 비교해서 동그라미 안에 이 부등호 중 알맞은 것을 써 넣으시오 라고 했어요. 왼쪽과 오른쪽의 식을 계산해서 어느 쪽이 더 큰지를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을 보면 덧셈과 곱셈이 섞여 있으니까 우리는 곱셈을 먼저 계산. 6 곱하기 3은 18이 되죠. 10, 24 더하기 18 계산하면 42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볼게요. 뺄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어요. 나눗셈 먼저 계산해야겠죠. 18 나누기 9는 2고 45 빼기 2는 43입니다. 자, 어느 쪽이 더 큰가요? 오른쪽이 더 크죠. 부등호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4번. 다음 식을 계산할 때 기억의 계산 순서를 숫자로 쓰시오 라고 했어요. 숫자 1, 2, 3, 4 이렇게 나타내세요 라는 거예요. 자, 이 식을 전체적으로 보면 덧셈, 뺄셈, 곱셈이 있고 괄호도 있죠. 따라서 우리는 괄호 안을 가장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 덧셈, 곱셈 어느 쪽을 먼저 계산해요? 곱셈을 먼저 계산하죠. 따라서 2번, 그 다음 3번 순서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억에 해당하는 계산 순서 숫자로 나타내면 2가 되겠죠. 이렇게. 자, 5번 볼게요. 계산 결과가 가장 큰 것부터 차례대로 기호를 쓰시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 기역, 니은, 디귿 모두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기역부터 계산하면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으니까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12 더하기 54는 66이죠. 그 다음 66 빼기 37 계산하면 9, 29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니은을 볼게요. 51 곱하기 2 나누기 3이에요. 곱셈, 나눗셈이 섞여 있을 때에도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하면 되겠죠. 51 곱하기 2는 102예요. 102 나누기 3 계산해서 정답 바로 옆에다 적어봅시다. 어떻게? 34 이렇게 나오죠. 자, 디귿 볼게요. 이번엔 괄호가 있으니까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합니다. 12 빼기 9는 3이고요. 16 곱하기 3 계산해서 여기 바로 쓰면 48이 되죠. 물론 여기 밑에다가 우리 친구들이 29 또는 34 또 48 이렇게 적고 옆에다 옮겨 적어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계산 결과가 가장 큰 것부터 기호를 쓰면 디귿이 가장 크죠. 그 다음에는 니은이 크고요. 마지막으로 기역 29. 이렇게 디귿, 니은, 기역 순서가 되겠네요. 6번 볼게요. 승빈이는 방울토마토 97개 중에서 49개를 친구에게 주고 25개를 더 따서 가졌습니다. 승빈이가 가지고 있는 방울토마토는 모두 몇 개인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고 답을 구하세요. 자, 1단원에서는 이런 문제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어떤 상황을 주고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세요 라는 문제예요. 우리 친구들 아마 학교에서 수행평가 볼 때 이런 문제 많이 만날 수 있거든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가지고 있던 방울토마토가 97개죠. 그럼 97개, 97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49개를 친구에게 줬습니다. 준 만큼 빼줘야겠죠. 그리고 나서 더 땄습니다. 몇 개를? 25개를. 그럼 더하기 25. 이렇게 하나의 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대로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97 빼기 49는 이렇게 48이 되죠. 48 더하기 25 계산을 해주면 3, 73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정답은 73개라고 단위까지 적어주세요. 7번 봅시다. 도윤이는 호두과자를 한 줄에 4개씩 5줄로 한 상자에 담으려고 합니다. 호두과자 280개는 몇 상자에 담을 수 있는지 식으로 나타내고 답을 구하세요. 자, 어렵지 않은 상황이지만 하나의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호두과자가 총 280개 있는데 이것을 상자에 각각 똑같이 나누어 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값을 구하기 위해서 전체 호두과자 280개를 상자 하나에 들어가는 양으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그 상황을 식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체 280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나누어 줍니다. 몇으로? 한 상자에 들어가는 만큼으로. 그런데 한 상자에 들어가는 게 한 줄에 4개씩 5줄입니다. 자, 한 줄에 4개씩 있는데 이게 5줄 있어요. 그럼 4 곱하기 5죠. 이 부분을 괄호로 묶어준 이유는 앞에 있는 나눗셈보다 여기 곱셈을 먼저 계산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한 상자에 들어가는 양을 먼저 구하고 전체에서 그것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여기 4 곱하기 5를 꼭 괄호로 묶어줍니다. 계산할게요. 280 나누기 4 곱하기 5는 20이죠. 계산하면 14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14상자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8번, 가장 앞부분을 처음으로 계산해야 하는 식을 모두 고르시오. 자,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보기들을 보고 우리 친구들이 그 계산 순서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어요. 1번부터 볼게요. 자, 어느 쪽을 가장 먼저 계산해야 될까요? 뺄셈, 곱셈, 덧셈이 있으니까 중간에 있는 곱셈을 먼저 계산하죠. 2번 볼게요. 54 나누기 6 더하기 7 곱하기 3이에요. 나눗셈, 덧셈, 곱셈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 맨 앞에 있는 나눗셈을 먼저 계산해야겠죠. 따라서 2번 정답. 3번. 37 더하기 15 곱하기 4 나누기 10이에요. 자, 덧셈, 곱셈, 나눗셈 있으니까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계산하는데 그 중에 앞에 있는 15 곱하기 4를 먼저 계산하죠. 4번. 90 나누기 2 더하기 8 괄호로 묶고 빼기 6입니다. 자, 괄호가 있을 때는 괄호를 가장 먼저 계산하죠. 5번. 7 더하기 28 괄호로 묶고 나누기 5 곱하기 8이에요. 자, 이럴 경우에는 그렇죠. 괄호 안을 가장 먼저 계산하니까 가장 앞부분을 먼저 계산하는 거 5번도 답이 되겠죠. 정답 2번 그리고 5번으로 정리할게요. 9번 계산 결과가 다른 것을 찾아서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이 세 개의 계산식들을 계산하면 그 결과가 하나만 다르게 나올 거예요. 자,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식부터 보면 40 나누기 9 빼기 5 괄호로 묶고 더하기 7이에요. 자, 괄호 안에 먼저 계산해야겠죠. 이렇게 40 나누기 9 빼기 5는 4 더하기 7이에요. 나눗셈 계산하면 10
더하기 7은 17이 되죠. 정답 17. 자, 그 다음 두 번째 계산식 볼게요. 곱셈, 뺄셈, 나눗셈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4, 8, 32고요. 빼기 17 나누기 6은 계산하면 12가 되죠. 32 빼기 12 계산하면 20이 돼요. 아, 두 개의 지금 계산 결과가 달라요. 자, 마지막 계산식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괄호가 있죠. 괄호 먼저 계산 52 더하기 16 계산하면 68이고요. 68 나누기 4는 17이 되죠. 따라서 계산 결과가 다른 하나는 바로 두 번째 식이었습니다. 10번 볼게요. 윤희는 체험장에서 비누를 1시간에 7개씩 3시간 동안 만들어 가졌고 보미는 45개의 비누를 5명이 똑같이 나누어 가셨습니다. 윤희와 보미가 가진 비누 개수의 차는 몇 개인지 구하시오. 자, 문제에서 이렇게 차를 구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더 큰 쪽에서 더 작은 쪽을 빼세요라는 뜻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우리 아직 윤희가 더 많을지 혹은 보미가 더 많을지 알 수가 없어요. 따로따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윤희. 윤희는 몇 개 만들었나요? 1시간에 7개씩 3시간이니까 7 곱하기 3 해서 아 21개, 21개 만들었구나. 그 다음 보미 볼게요. 보미는 45개의 비누를 5명이서 똑같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45개를 5명이서 나누어 가졌으니까 9개죠. 자, 윤희가 보미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그 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21 빼기 9를 계산해서 12개 차이가 난다라고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정답은 12개. 11번, 옳은 것엔 동그라미, 틀린 것에 가위 표시하세요. 자, 1번, 2번, 3번 각각 계산 결과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잘못된 부분을 한번 우리가 찾아내 보도록 할게요. 1번, 나눗셈, 덧셈, 뺄셈 있는데 중간에 괄호 있으니까 괄호를 먼저 계산하죠. 171 나누기 2 더하기 7은 9예요. 빼기 6이죠. 자, 계산해 볼게요. 171 나누기 9는 19고요. 빼기 6 계산하면 13. 13 어때요? 맞죠? 따라서 1번은 동그라미. 2번 볼게요. 곱셈, 뺄셈, 나눗셈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13 곱하기 4는 52가 되죠. 빼기 48 나누기 4는 12가 돼요. 계산하면 40이 나오는데 여기 1이라고 나와 있는 걸 보니까 2번은 틀렸구나. 됐죠? 자, 3번 볼게요. 뺄셈, 곱셈, 덧셈, 나눗셈 모두 섞여 있어요. 괄호도 있습니다. 자, 천천히 계산해 보세요. 59 빼기 6 곱하기 괄호 안을 계산하면 6이죠. 나누기 4. 그 다음 곱셈, 나눗셈 차례대로 계산할게요. 59 빼기 6, 6에 36 나누기 4죠. 그럼 나눗셈을 계산하면 59 빼기 36 나누기 4는 9니까 59 빼기 9는 50이다. 어때요? 정답 맞았죠. 따라서 3번 동그라미. 이렇게 답을 찾아주면 됩니다. 12번. 옳은 식이 되도록 괄호를 써넣어서 식을 완성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지금 아래 있는 이 계산식에서 어딘가에 괄호가 빠져 있어요. 그런데 계산한 결과는 21이 나와야 되고요. 자, 우리가 괄호를 칠 수 있는 부분이 세 군데가 있죠. 여기 18 더하기 9, 9 나누기 9, 9 빼기 6. 이 중에서 9 나누기 9는 우리가 괄호를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괄호가 있으나 없으나 9 나누기 9는 가장 먼저 계산을 해야 되니까. 따라서 우리는 18 더하기 9 또는 9 빼기 6에 각각 괄호를 쳐서 계산을 해보고 그 중에서 답이 21이 나오는 경우를 한번 찾아볼게요. 먼저 덧셈에 괄호를 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18 더하기 9에 괄호로 묶고 나누기 9 빼기 6 계산해 볼게요. 괄호 안에 계산하면 27이죠. 27 나누기 9 빼기 6. 자, 27 나누기 9는 3인데 3 빼기 6 어때요? 21이 나올 수 있나요?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땡 틀렸구나 라고 표시해두고 그 다음에 9 빼기 6에다가 괄호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 옆에다가 18 더하기 9 나누기
괄호하고 9 빼기 6 이렇게 해서 계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 괄호 먼저 계산. 18 더하기 9 나누기 9 빼기 6은 3이죠. 그 다음 나눗셈 계산해야겠죠. 18 더하기 9 나누기 3은 3입니다. 어때요? 18 더하기 3은 21 나왔죠? 정답 21 맞지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 9 빼기 6 부분에 괄호를 해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정답 찾으면 되겠어요. 13번 문제입니다. 어느 농장에 다친 곳이 하나 없는 건강한 오리와 소가 합해서 34마리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오리의 다리 수는 모두 합쳐서 40개이고 5마리의 소가 더 들어왔습니다. 농장에 있는 소는 모두 몇 마리인지 구하세요.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이 소가 몇 마리인가요? 이거예요. 소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준 조건들을 우리가 다 활용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조건은 오리와 소가 합해서 34마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 합한 34마리에서 오리가 몇 마리인지를 빼서 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뒤에 있는 두 번째 조건을 활용하면 오리가 몇 마리인지도 구할 수 있어요. 다리가 40개예요. 자, 문제에서 이렇게 다친 곳 하나 없이 건강하다라고 이런 조건을 준 이유는 모든 오리가 다 멀쩡하게 다리가 두 개씩 잘 달려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34마리에서 뺍니다. 오리를. 자, 오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40 나누기 한 마리당 다리가 두 개씩이니까 나누기 2인 거예요. 자, 괄호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뺄셈보다 뒤에 있는 나눗셈을 먼저 계산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마지막에 5마리의 소가 더 들어왔어요. 그러면 더하기 5를 해줘야겠죠. 이게 다예요. 자, 이제 계산만 하면 됩니다. 자, 나눗셈 먼저 계산해야겠죠. 34 빼기 40 나누기 2는 20 더하기 5예요. 34 빼기 20은 14죠. 14 더하기 5 계산하면 19가 됩니다. 따라서 농장에 있는 소는 모두 19마리다 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도 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 14번 볼게요. 보기와 같이 두 개의 식을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세요. 보기를 보면 35 나누기 5는 7이고 28 더하기 7 빼기 2는 33인데 이렇게 하나의 식으로 나타냈어요. 어떻게? 그렇죠. 여기 겹치는 7을 확인하고 오른쪽에 있는 식 7 대신에 계산했을 때 7이 나오는 계산식을 그대로 집어 넣은 거예요. 자, 그 같은 방법으로 아래에 있는 것도 한번 우리가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28 나누기 7이 4죠. 오른쪽에 13 빼기 4 더하기 6은 15입니다. 4가 겹치죠. 따라서 계산했을 때 4가 나오는 이 계산식을 오른쪽 식에 4 대신 집어 넣습니다. 13 빼기 28 나누기 7 더하기 6은 15.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15번 볼게요. 아원이는 할아버지께 용돈을 8,000원 받고 큰아버지께는 6,000원 받았어요. 받은 용돈을 동생과 똑같이 나누어 갖고 나누어 가진 용돈으로 한 개에 900원인 연필을 6자루 샀다면 남은 용돈은 얼마인지 풀이 과정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할아버지와 큰아버지께서 주신 용돈이 총 얼마인지부터 구해야겠죠. 자, 8,000 더하기 6,000만큼을 우리가 처음에 받았어요. 그런데 이걸 아원이가 혼자 다 갖지 않고 동생이랑 똑같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누기 2를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 값에서 한 개에 900원인 연필 6자루를 샀으니까 빼기 900 곱하기 6자루니까 6. 이렇게 계산하면 지금 아원이에게 남아있는 용돈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계산해봅시다. 괄호 안에 먼저 계산 14,000이 되겠죠. 나누기 2 빼기 900 곱하기 6. 나눗셈 곱셈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하면 7,000 빼기 5,400이죠. 계산하면 1,600. 따라서 정답은 1,600원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16번. 계산 결과가 가장 큰 수가 되도록 동그라미 안에 덧셈, 뺄셈, 곱셈을 한 번씩만 써 넣으세요. 자, 이 문제 우리 친구들 별 표시 한번 할게요. 계산 결과가 가장 큰 수가 되기 위해서는 덧셈,
뺄셈, 곱셈 중 어느 것이 핵심일까요?

나누기 3을 계산하면 3이니까 여기는 3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우리는 계산 결과가 크게 되기 위해서 큰 수를 더하고 작은 수를 빼야겠죠? 이해됐죠? 따라서 우리는 11 앞에 덧셈을 넣어주고 3 앞에 뺄셈을 넣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계산 결과가 가장 큰 수가 나올 수 있어요. 17번. 자, 이렇게 그림 기호가 나와 있을 때 뒤에 있는 이와 같은 경우로 계산하세요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이 아래에 있는 식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게 연산 기호를 활용해서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11과 3, 4의 원 모양 기호가 있죠. 원 모양 기호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하라고 했어요. 앞에 수 곱하기 괄호 열고 앞에 수 빼기 뒤에 수요. 됐죠? 자, 그 다음 덧셈 하고 6과 40 사이에 클로버 모양의 기호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뒤에 수 나누기 앞에 수로 계산하세요 라고 약속을 했어요. 42 나누기 6으로 계산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자, 그대로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11 곱하기 8 더하기 42 나누기 6이죠.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하면 88 더하기 7이 되고 결과는 95가 나오게 됩니다. 95. 18번. 계산 순서에 맞게 빈칸에 1, 2, 3, 4, 5를 써 넣으세요. 자,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계산 순서를 그대로 숫자로 써 넣으면 돼요. 괄호가 있으니까 괄호를 제일 먼저 계산한다. 1번. 그 다음에는? 그렇죠. 나눗셈, 곱셈이니까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나눗셈 하고 그 다음 곱셈 하고 마지막으로 덧셈 네 번째 순서 그리고 뺄셈 다섯 번째 순서 이렇게 4, 2, 1, 3, 5로 정리할게요. 19번. 제이는 금빛꽃을 48개와 은빛꽃을 24개를 모두 사용해서 팔찌 1개당 8개씩 구슬을 꿰어 만들었습니다. 제이가 만든 팔찌를 어머니께서 한 상자에 3개씩 두 상자를 담아 가져가셨다면 남아있는 팔찌는 모두 몇 개일까요? 자, 이 문제를 구하기 위해서 제이가 맨 처음에 가지고 있던 구슬의 개수 먼저 알아야겠죠. 48 더하기 24. 처음에 구슬이 이만큼 있었어요. 그런데 팔찌 1개당 8개씩 꿰어서 만들었죠. 따라서 이 전체를 8로 나눠주면 제이가 만든 팔찌의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어머니께서 가져가신 만큼 빼야겠죠. 얼만큼? 한 상자에 3개씩 두 상자니까 3 곱하기 2. 자, 계산합니다. 48 더하기 24 계산하면 72가 되고요. 나누기 8 빼기 3 곱하기 2죠. 72 나누기 8은 9 빼기 3 곱하기 2는 6이니까 아, 3개 남았구나. 팔찌는 3개 남았습니다. 20번. 1에서 9까지의 자연수 중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수를 구하는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모두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등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최대한 간단하게 한번 나타내 볼게요. 9 곱하기 괄호 열고 네모 더하기 3 괄호 닫고 빼기 76 나누기 4를 계산하면 19가 되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식은 모두 계산할 수 있어요. 24 나누기 3이 8이 3이니까 47 빼기 3은 44라고요. 자, 그 다음 어떤 수에서 19를 뺀 값이 44보다는 작습니다. 따라서 어떤 수, 즉 9 곱하기 괄호 네모 더하기 3은 어떻게 되겠어요? 63보다 작다. 이해됐나요? 자, 9 곱하기 어떤 수를 한 게 63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우리 9 곱하기 7이 63이잖아요. 따라서 네모 더하기 3은 7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구했죠? 따라서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어때요? 1 되죠? 2 되고요. 3 되는데 4는 7과 같아지니까 안 되죠. 정답은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까 1, 2, 3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수행평가 풀러 바로 가볼게요. 네, 수행평가 1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카드 4장을 한 번씩만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계산식 중에서 값이 가장 큰 경우를 만들려고 합니다. 가장 큰 값은 얼마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라고 했죠. 자, 여기 연산 기호를 보면 덧셈, 곱셈, 뺄셈이 있어요. 자, 마지막에 계산하는 이 뺄셈 뒤에 가장 어떤 수가 와야 계산 값이 가장 크겠어요? 가장? 작은 값을 빼줘야 계산 값이 가장 크겠죠. 따라서 우리는 4, 3, 6, 7 중에서 3을 마지막에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들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중에서 곱했을 때 가장 큰 경우가 나오는 수를 우리가 찾아주면 되겠죠. 3을 제외하고 4와 6, 7이 남아 있습니다. 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능한 게 4 더하기 6 곱하기 7 만들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경우는 4 더하기 7 곱하기 6을 만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6 더하기 7 곱하기 4를 만들 수 있죠. 자, 이것들을 모두 계산해서 가장 큰 경우가 나오는 것을 찾아볼게요. 4 더하기 6, 10 곱하기 7은 70이죠. 4 더하기 7, 11 곱하기 6은 66이고요. 6 더하기 7, 13 곱하기 4는 52예요. 가장 큰 경우는 바로 이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 빈칸에 4 더하기 6 곱하기 7, 그 다음 빼기 3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까지 계산했을 때 70이 된다는 걸 아니까 70 빼기 3을 해서 계산 결과가 67이 된다라고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망고 52개를 한 상자에 4개씩 담았고 귤은 16상자가 있어요. 이 중 망고 6상자, 귤 8상자를 팔았다면 남은 망고와 귤은 모두 몇 상자일까요? 자, 그럼 우리가 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망고가 52개 있는데 한 상자에 4개씩 담았으니까 나누기 4죠. 여기에 귤은 16상자 있으니까 더하기 16입니다. 그 다음 판만큼을 빼줘야겠죠? 6 더하기 8만큼을 빼야 되는 거예요. 자, 계산하면 52 나누기 3은 13이죠. 더하기 16 빼기 괄호 안에 계산하면 14가 됩니다. 자, 29 빼기 14 계산하면 15죠. 따라서 우리는 15상자가 남았다라고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3번. 다음 계산식의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얼마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자, 이 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나타내 봅시다. 6 곱하기 네모 더하기 2 빼기 7은 여기 계산하면 23이 나와요. 자, 그럼 이 어떤 수에서 7을 뺀 값이 23이니까 6 곱하기 네모 더하기 2는 30이고요. 6 곱하기 5가 30이죠. 따라서 네모 더하기 2는 5가 되고 네모는 3이 됩니다. 라고 답을 찾을 수 있어요. 4번 문제, 분식집에서 영지는 김밥 한 줄 튀김 한 개 먹었고 형주는 붕어빵 4개를 먹었어요. 영지는 형주보다 얼마를 더 내야 될까요? 자, 영지부터 한번 식을 세워볼게요. 김밥 한 줄 4,500원이죠. 그리고 튀김 2개에 900원이니까 한 개는 900 나누기 2예요. 자, 그럼 이 값에서 이제 형주가 낸 돈만큼을 빼야겠죠. 형주는 붕어빵 4개를 먹었으니까 800 곱하기 4가 되는 거예요. 자, 계산해봅시다. 4,500 더하기 나눗셈 하면 450이고 빼기 3,200이에요. 계산하면 4,950 빼기 3,200 해서 1,750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1,750원을 더 내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마지막 퀴즈 나갑니다. 64 나누기 8 더하기 4 곱하기 2 계산한 결과를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오늘도 문제풀이 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반갑소.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로 속담의 지혜를 그대들에게 전하러 온 선비 강용철이요. 왠지 비슷한 사람들끼리 더 빨리 친해지고 서로 감싸주는 것을 볼 때가 있어. 오늘의 속담은 바로 편파성, 동조와 관련되어 있어. 그럼 속담을 만나러 함께 가시지요.
1: 이번 보고서 준비는 너무 힘드네요.
2: 저도 이 부분이 정말 어렵네요.
1: 우리는 비슷한 직급이라 서로 겪는 어려움이 비슷한 것 같아요.
2: 맞아요. 서로 잘 도와가며 일을 풀어보죠.
1: 덕분에 일이 수월해졌어요. 서로 비슷한 처지라서 그런지 잘 통하네요.
0: 오늘의 속담, 가재는 개편이요, 초록은 한빛이라. 모양이나 형편이 서로 비슷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끼리 서로 잘 어울리고 사정을 보아주며 감싸주기 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지요. 예를 보겠소. 가재는 개편이요, 초록은 한빛이라더니 내 고향 후배라고 너무 잘 봐준 거 아니니?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소.
3: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양반전, 박지원. 강원도 정선에 사는 한 양반은 성품이 어질고 그릴기를 좋아했으나 집안이 가난하여 관청의 곡식을 타먹으며 살았다. 그 빚이 무려 천석에 이르자 관찰사가 크게 놓아여 그를 잡아들이라고 명했고 양반은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해 훌쩍거리기만 했다.
4: 이를 본 아내는 평생 글만 읽더니 빚도 못 갚느냐고 말하며
3: 양반이라는 신분은 한 푼어치도 안 된다고 그의 무능함을 타박했다. 마을의 부자는 돈이 많아도 평소 천대받는 처지를 비관하다가 양반이 공경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대신 빚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양반 신분을 사기로 했다. 부자가 쌀을 실어 빚을 모두 갚자 군수는 부자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을 보고 진정한 양반이라며 칭송했다. 군수는 훗날 소송이 생길 것을 염려하여 고을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신분 매매 문서를 작성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군수가 작성한 첫 번째 문서는 양반이 지켜야 할 온갖 까다로운 예법과 허례허식만을 나열하는 내용뿐이었다. 이를 들은 부자는
5: 양반이 신성 같은 것인 줄 알았는데 고작 이것뿐입니까?
3: 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부자는 이익을 얻고 권력을 누릴 수 있는 내용으로 문서를 고쳐달라고 요구했다. 군수가 다시 작성한 두 번째 문서에는 양반이 부릴 수 있는 부당한 특권과 횡포가 가득했다. 이 내용을 듣던 부자는 기겁하여 혀를 내두르며
5: 나를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입니까?
3: 라고 소리쳤다. 결국 부자는 머리를 흔들며 도망쳤고 죽을 때까지 다시는 양반이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군수가 작성한 증서를 통해 작가는 당시 양반이 실속 없는 껍데기, 탐욕스러운 도둑일 뿐이라는 걸 꼬집고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증서를 보고
4: 나를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입니까? 라며 혀를 내두르고 달아나는 부자의 뒷모습은 양반 사회의 민낯을 신랄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3: 덧붙여 작가는 이런 점도 꼬집고 있습니다. 무능한 양반이 공경에 빠지자 군수는 양반을 지켜주려 애씁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가재는 개편이요 초록은 한 빛이라 라는 속담처럼 지배계층끼리 서로 사정을 봐주며 감싸주는 모습이 씁쓸하게 다가오네요.
0: 오늘의 속담, 가재는 개편이요 초록은 한 빛이라. 모양이나 형편이 비슷한 사람이 서로 이렇게 잘 챙겨주고 사정을 보아준다는 것을 이르는 말이죠. 물론 이해관계가 같으면 친해질 수 있고 서로 편을 봐줄 수도 있지만 친하다고 무조건 편을 들어주기보다는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해야겠소. 속담의 교훈을 기억하시오.

오늘의 실험 주제는 리튬, 나트륨, 칼륨의 유사성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 세 원소의 공통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주기율표에서 1족 원소에 해당한다는 점이죠. 오늘은 실험을 통해서 같은 족의 원소들이 정말로 유사한 화학적 성질을 띠는지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칼륨은 위험성이 매우 높아서 지금은 직접 실험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칼륨의 실험 결과는 나트륨의 실험 결과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실험 준비물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험관에 물을 4분의 1 정도 넣습니다. 물은 금속과 반응할 물질이에요. 너무 적으면 반응이 충분히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시험관의 4분의 1 정도가 적당합니다. 리튬을 쌀알 크기로 자른 후 과정 1을 시험관에 넣고 변화를 관찰합니다. 리튬은 금속 중에서도 반응성이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크기로만 사용합니다. 지금부터 리튬과 물이 만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자세히 관찰해봅시다. 과정 2의 시험관에서 발생하는 기체를 다른 시험관으로 모은 후 그 시험관에 불꽃을 대도록 하겠습니다. 기체에 불꽃을 가까이 했을 때 나는 소리나 반응을 통해 이 기체의 성질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불이 붙었다가 아니라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지 관찰해보세요. 이번에는 리튬 대신 나트륨으로 과정 1에서 3을 반복하겠습니다. 실험 방법은 같지만 반응의 모습이 같을지 다를지 비교하면서 관찰해봅시다. 오늘은 수소를 제외한 1족 원소인 리튬과 나트륨의 화학적 성질을 직접 실험으로 탐구해보았습니다. 리튬과 나트륨은 모두 실온에서 고체 상태이며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릅니다. 이 알칼리 금속들은 물과 반응하여 어떤 변화가 나타났나요? 그렇죠. 물과 반응하여 기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발생한 기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모은 기체에 불꽃을 가까이 댔을 때 퍽 소리와 함께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이 기체는 불에 타는 성질을 지닌 수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 실험 결과를 통해 리튬과 나트륨처럼 같은 족에 속한 원소, 즉 동족 원소는 서로 유사한 화학적 성질을 지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주기율표에서 원소의 위치가 원소의 성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Reading Power Level 1. 우리 오늘도 함께 독해 탐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탐험하게 될 섬은 어디일까요? 네, 바로 Story Island, 이야기 섬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곳에서 우리는 오늘 한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볼 건데요. 자, 여러분 잠깐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내가 만약에 어디 밖에 앉아서 과자를 먹고 있는데 옆에 앉은 낯선 사람이 내 과자를 하나씩 집어 먹으면 어떨 것 같나요? 네,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화를 낼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조용히 모른 척을 하실 건가요? 네, 사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떠한 반전이 맨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상황에서 우리가 화를 낼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지 여러분이 한번 궁금해 하면서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이야기를 보기 전에 단어의 의미부터 한번 적어 봐야겠죠. 워크북의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flight, 비행. upset, 화가 난. divide, 나누다. wait for, 무엇을 기다리다. last, 마지막의. look into, 살펴보다. next to, 무엇의 옆에. eventually, 결국, 마침내. half, 반, 절반으로. eyeglasses, 안경. package, 봉지. gate, 탑승구, gate. magazine, 잡지. only, 오직. 자, 어때요? 단어 잘 적어 보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질문 한번 들어가 봅니다. A young woman, 한 젊은 여성이 was waiting for 이라고 하면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 과거 진행형의 형태로 쓰였죠.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냐면 her flight, 그녀의 비행을 기다리고 있었대요. 자, 지금 이 문장 전체가 과거 시제의 형태로 어떤 이야기를 말하는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사의 과거형 중에서도 이 불규칙 변화형 동사에 조금 체크를 하면서 읽어볼 거예요. 자, 그 다음 읽어보면, She bought a book. 그녀는 책한 권과 and a package of cookies. 쿠키 한 봉지를 샀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package라고 하면 봉지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여기서 about 이라는 동사에 한번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쳐볼까? 자, 이 동사의 원형 형태는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사다라는 의미의 buy예요, buy. buy가 사다. 그리고 이것의 과거형이 바로 about의 형태가 되는 거죠. She bought a book and a package of cookies. 그녀는 책한 권과 쿠키 한 봉지를 샀습니다. She sat down in an armchair. 자, sat down이라고 하면 앉았다라는 뜻이고요. 이때 sat은요. 그렇지. sit, 앉다라는 동사의 과거형이 되는 거죠. sat. She sat down in an armchair. armchair이라고 하면 팔걸이가 있는 그런 팔걸이 의자예요. 그녀는 팔걸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And read her book. 그리고 그녀의 책을 read, 읽었다고 해요. 자, 지금 여기서 read라고 하면 선생님이 발음을 어떻게 했어요? read라고 발음했어요. read. 원래 이 동사의 원형은 네, read라는 동사죠. 현재형으로는 우리가 read, 읽다라고 하고요. 스펠링은 똑같아요. 그런데 read라고 읽지 않고 과거형은 어떻게 읽는다? read라고 읽어요. 아시겠죠? 발음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read, read. 자, 그래서 그녀는 팔걸이 의자에 앉아서 read her book, 그녀의 책을 읽었습니다. 자, 그때 a man sat down in the chair next to her. 자, 한 남자가 그녀의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즉, 그녀의 옆자리에 앉은 거죠. next to라고 하면 뭐뭐 옆에죠. 자, 한 남자가 그녀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았어요. And 그리고 read his magazine. 무엇을 읽었다? 그의 잡지를 읽었습니다. 자, 우리가 공항에 가면 흔히 볼수 있는 그런 풍경이에요. 그치?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자리에 앉아서 쉬는 겁니다. 자, She took a cookie from the package. 자, 그러자 그녀가 그 봉지에서 쿠키 하나를 took, 집었다라고 해요. 자, 여기서 took이라고 하면 무엇의 과거형일까요? 그렇지, take의 과거형이죠. take. 그래서 take라고 하면 맥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뭐, 가져가다라는 의미도 있고, 여기서는 집어들다라는 의미로 쓰인 겁니다. She took a cookie from the package. 그녀는요, 그 봉지에서 쿠키를 집어들어서 뭐 먹었겠죠. 그래서 그녀는 집어들어서 먹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then, 그러자. 그쵸?

the man took one. 남자도 하나를 집었습니다. 호라, 이제부터 상황이 조금 이상해지죠? 자, 여기서 one이라고 하면 하나라는 의미의 부정대명사인데요. 어떤 정해져 있지 않은 것 하나를 의미할 때 우리가 one이라는 부정대명사를 써요. 무슨 의미냐면 그 봉지 안에 쿠키가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그 쿠키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정해지지 않은 것 하나의 의미로, 즉, a cookie라는 의미로 one이라는 부정대명사가 쓰인 겁니다. Then the man took one. 자, 그러자 남자가 하나 가져갔어요. 그쵸? 하나 집어든 거죠. She took another. 자, another이라고 하면 이것도 또 다른 부정대명사인데요. 이때의 another는 네, 또 다른 하나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one은 불특정한 하나인 거고요. another이라고 하면 그 불특정한 또 다른 하나가 되는 거죠. 자, 그녀가 또 다른 쿠키 하나를 집어서 먹었습니다. And 그리고 he took another. 네, 굉장히 재밌죠. 계속 번갈아 가면서 그도 또 다른 하나를 먹은 겁니다. She was upset. 그녀는 어떻겠어요? 내가 내 쿠키를 먹고 있는데 모르는 남자가 옆에 앉아서 내걸 하나씩 집어먹는 거야. 너무 화가 나겠죠. 그래서 she was upset. 그녀는 화가 났습니다. 자, 이때 upset은요. 그렇죠. 화가 난 이란 의미가 되겠죠. 자, 어떤 반전이 있을지 정말 궁금하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Eventually. 자, eventually라고 하면 결국이라는 의미의 부사예요. 저 결국. There was only one cookie and a package. 자, 봉지에는요. 그렇지. Only one cookie. 오직 하나의 쿠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the man took the last cookie. 남자가 마지막 쿠키를 집었어요. Divided it in half. 그리고 그것을 divide라고 하면 나누다라는 뜻인데요. 그것을 나눈 거죠. 그래서 나눴다. 어떻게? In half는 반으로 나눈 겁니다. 자, 그것을 반으로 나눴고요. And gave her one half. 그녀에게 무엇을 줬다? 절반을 준 겁니다. One half는 2분의 1이에요. 즉, 절반이 되는 거죠. 자, 정말 이상하죠. 그녀의 쿠키였는데 마치 남자가 선심을 쓰듯이 마지막 쿠키를 가져가서 반으로 나눠서 여자에게 준 거겠죠. 자, 지금 여기서 남자가 세 가지 행동을 하는데요. 이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한번 하이라이트를 쳐보면 먼저 첫 번째 동사. Took the last cookie. 마지막 쿠키를 집었고, 그 다음은, 그렇지. Divided it in half. 그것을 반으로 나눴고요. And 그 다음 마지막으로 gave her one half. 그녀에게 마지막 절반을 준 거죠. 자, 이렇게 세 가지 동사 표시를 한번 해봤는데요. 자, 이때 gave는, 그렇지. give. 주다의 과거형이죠. 그래서 gave. She was really angry. 그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럴 만하죠? She walked to the gate. 이제 그녀는 비행시간이 다 되어서 탑승구로 걸어갔습니다. Later. 그쵸, 나중에. 그쵸, 좀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She looked into her bag for her eyeglasses. 그녀는 그녀의 안경을 찾기 위해서 그녀의 가방을 looked into라고 하면 들여다보았다, 살펴보았다 이런 뜻이에요. 좀 꼼꼼하게 안을 본 거죠. 그래서 살펴봤다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그녀는 안경을 찾기 위해 그녀의 가방을 살펴봤는데요. 와, her package of cookies was there. 그녀의 쿠키 봉지가 there. 그곳은요. 그녀의 가방이 되겠죠. 그곳에 있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녀는 누구의 쿠키를 먹은 거죠? 그렇지. 낯선 남자의 쿠키를 먹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의 쿠키라고 착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이 뭐였나요? 그렇지. 때늦은 후회였어요. 그래서 왜 제목이 때늦은 후회였는지 여러분이 이 반전을 통해서 알수 있었죠.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의 문제를 한번 풀러가 볼게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위글에서 일어난 일의 순서와 일치하도록 그림을 바르게 배열하시오. 자, 먼저 어떤 일이 있었죠? 그렇지, 여자가 책한 권과 쿠키 하나를 구매했다. 그래서 B가 먼저 오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녀가 의자에 앉았어요. 그러자 남자가 옆에 앉았고요. 자꾸 번갈아 가면서 둘이 쿠키를 하나씩 집어 먹었죠. 자, 그 다음에 그녀가 탑승구로 이제 갑니다. 그러다가 안경을 찾으려고 가방을 보니 호라, 내 쿠키 봉지가 여기 있네. 내 쿠키 봉지를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순서대로 쓰면 B, A, 그리고 D, C. 네, 이렇게 배열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2번으로 가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답을 윗글에서 찾아 완성하시오 라고 하네요. What did the man do with the last cookie? 자, 그 남자는요, with the last cookie, 마지막 쿠키로 무엇을 했나요? 라고 합니다. 자, 아까 전에 남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하이라이트를 치면서 봤는데요. 자, 어떻게 했냐? 남자가 took the last cookie, 마지막 쿠키를 가져갔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Divided it in half, 그것을 반으로 나눴습니다. And 그리고 gave her one half, 그녀에게 절반을 주었죠. 이걸 그대로 써주면 돼요. 자, 그래서 he took, 그는 집었습니다. The last cookie, 마지막 쿠키를 집었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 했다? 그것을 나눴죠. Divided it in half 라고 하면 반으로 해요. 반으로 나눴다. And 그리고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Gave her 무엇을? One half, 절반을 이제 준 거예요. 그래서 one half 라고 하면 반, 절반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렇게 영작이 다 되었으면 3번으로 가볼게요. 자, 위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She thought the man ate her cookies. 자, 그녀는요, 남자가 그녀의 쿠키를 먹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But, 하지만, in fact, 사실, 뭐 한다? 그녀가 그의 쿠키를 먹은 것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she ate. 그녀가 먹었어요. His cookies. 그의 쿠키를 먹은 것이다. 이것이 이 글의 반전이었죠. 그쵸? 자, 그럼 4번으로 가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윗글에서 찾아 써볼 텐데요. 자, 필요한 경우 형태를 바꿀 것이라고 합니다. 자, A를 볼게요. Can you split an apple in half? 자, 이때 in half 무슨 뜻이다? 그렇지, 반으로. 그리고 split이라고 하면 이것 또한 나누다란 뜻이에요. 나누다 또는 이제 divide랑 split의 차이를 생각해보면 split은 좀 더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쪼개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누다라는 뜻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쪼개다 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는 사과를 나눌 수 있니? In half, 반으로. With your hands, 너의 손으로. 그 손으로 이렇게 탁 사과를 나눌 수 있니? 쪼갤 수 있니? 라고 물어보고요. I can blanket into four pieces. 나는 그것을 네 조각으로 빈칸할 수 있어. 자, 그러면요, 빈칸으로 나눌 수 있어 라는 말이 들어가면 되겠지. 자, 우리 지문에서는 나누다 라는 단어로 divide가 있었어요. 그래서 I can divide it. 나는 그것을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 B번. A blank is a trip by airplane. 이것은 비행기로 하는 여행이다 라고 합니다. 자, 비행기로 하는 여행. 그렇지, 비행이죠. 그래서 a flight. 비행은 무엇이다? 비행기로 하는 여행이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comprehension check 다 풀어봤고요. 이제 워크북으로 가서 영작 훈련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교재 105쪽이 되겠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 뭐뭐하고 있었다. 우리 이거 과거 진행형으로 써주면 됐었죠. 과거 진행형은 비동사의 과거형 뒤에 동사 ing가 오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a young woman was, 그리고 동사 ing, was waiting for her flight. 이렇게 되면 한 젊은 여성이 그녀의 비행 또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그녀는 봉지에서 쿠키를 집어 먹었다 라는 표현을 써주면 되는데요. She took, 그쵸? took이라고 하면은 집어들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집어들어서 그것을 먹었겠죠. She took a cookie. 쿠키를 어디에서요? From the package. 봉지에서 집어 먹은 겁니다. She took a cookie from the package. 자, 그 다음 3번으로 가서 그러고 나서 남자가 하나를 먹었다 라고 쓰면 되는데요. 이때 우리는 하나라는 부정대명사, 네, 원을 적었죠. 원이라는 부정대명사는요, 네, 특정하지 않은 것, 불특정한 것, 하나를 지칭할 때 쓰는 부정대명사였어요. 자, 그러면요, then, 그러고 나서 the man, 그 남자가 took one, 하나를 먹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원은요, 그렇지, 그 불특정한 쿠키 하나를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그녀가 또 하나를 집었고, 그러면요, she took another. 자, 그럼

0: 다음에 and 그도 또 하나를 집었다. He took another. 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She took another and he took another. 그녀가 하나를 집은 거고 그도 또 하나를 집었다라는 문장인 거죠. 자, 이때 one은 하나라는 뜻이 되겠고요. another이라고 하면 그쵸? 또 다른 하나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 마지막 5번 문장 볼게요. The man took the last cookie. 자, 남자는 마지막 쿠키를 집더니 그것을 반으로 나누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divided를 쓰면 되겠죠. divided it in half. 반으로 나누어서 무엇을 했다? and 주었습니다. gave her. 그녀에게 무엇을요? 반을 주었다라고 할때 반이라는 표현은 네, one half가 되겠죠. 그래서 the man took the last cookie, divided it in half, and gave her one half. 이렇게 순서대로 한 행동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렇게 영작 훈련까지 열심히 풀어봤는데요. 네, 오늘의 키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의 핵심 표현 바로 one half라는 표현입니다. 2분의 1이 되는 거죠. 즉, 절반이란 뜻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대로 one half 말고도 a half라고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one half, a half 둘다 읽는 표현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잠깐 이제 영어에서 분수를 읽는 방법을 선생님이 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one half라고 해서 영어에서는 분자를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분모를 읽어요. 우리나라와 반대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2분의 1 이렇게 읽지만 영어에서는 분자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무엇을 읽는다? 네, 분모를 읽는다라는 규칙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읽을 때도 약간 다르게 읽어주는데요. 분자 같은 경우에는요, 개수를 나타내는 이제 기수로 읽어줘요. 기수라고 하면은 이런 거죠. One, two, three. 하나, 둘, 셋. 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기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분모는 서수를 읽어줍니다. 서수라고 하면 몇 번째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first. second, third 등등 뭐 fourth, fifth 이렇게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분의 1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분자를 어떻게 읽을까? 1이 1이죠. 1 그리고 3은 3라고 읽을까요? 아니죠. 1 분모는 서수로 third가 되는 거죠. one third 이렇게 읽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3분의 2는 어떻게 읽을까요? 2 third. 자, 한번 써볼까요? two, third. 맞는 것 같은데 틀렸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분자가 2 이상일 때는요. 분모 뒤에 s를 붙여요. 그래서 two, third가 아니고 two, thirds가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two, thirds. 이렇게 읽는다. 자, 그러면은 우리 다시 한번 아까 봤던 예문 한번 읽으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The man took the last cookie. 남자가 마지막 쿠키를 가져가서 그것을요, divided it in half. 반으로 나눴고요. And gave her one half. 그녀에게 one half. 그쵸? 2분의 1 절반을 주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오늘의 탐험 인증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봉지에는 하나의 쿠키만 있었다. 이때 결국이라는 부사로 문장을 완성해서 인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멋지게 독해 탐험을 완주한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복습 잘 해주시고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
1: Bali,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쌤이랑 같이 독해할 글의 제목은 바로 분노의 원인입니다. 뭐 분노의 원인을 하나로 꼽을 순 없더라도 이 분노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지 소개하고 있는 글이거든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독해 시작해 볼 텐데요. 자, 우리 글을 한번 쭉 훑어보시면 이렇게 A, B, C, D, E 나와 있는 것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무슨 문제 나오겠다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무슨 문제예요? 바로 연결 관계를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문장을 글의 문맥에 맞게 알맞은 곳에 넣어주는 문제예요. 위 글의 흐름으로 보아 A부터 E 중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 이러한 문제가 나오면 주어진 문장부터 파악하고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문장을 보니까요. However, scientists say that they actually don't make you angry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하지만으로 글을 시작하고 있네요. 자, 우리 이 문장이 들어갈 부분을 기점으로 글의 흐름이 뭔가 전환되는 부분이 나오겠구나라는 것 일단 알 수가 있겠네요. 자, 하지만 과학자들은 that 이하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들이 실제로는 당신을 화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대요. 자, 그러니까 앞에는 그것들이 무엇인지에 해당하는 말이 나오겠네요. 그쵸? 그것들이 실제로는 당신을 화나게 만들지 않습니다. 라고 문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힌트를 얻었으니까요. 이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면 될지 문맥 파악하면서 같이 한번 독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 What makes you angry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이번 글을 보시면 굉장히 자주 나오는 구문이 바로 make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쌤이랑 저번에 한번 공부했던 구문인데요.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make 목적어 목적격 보어 구문입니다. make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그 뒤에 목적어의 상태나 행동을 나타내는 목적격 보어가 나오게 되면 목적어가 뭐뭐 하게 만들다 혹은 뭐뭐 하도록 만들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쉬운 예문 하나 보겠습니다. You make me sad. 자, make me sad 어떻게 해석할까요? 나를 슬프게 만들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What makes you angry? 당신을 화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Unlucky situations, 뭔가 불행한 상황들이 당신을 화나게 만듭니까? 아니면 people who do bad things to you, 당신에게 나쁜 행동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당신을 굉장히 화나게 만듭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You might feel that these things make you angry because you respond to them with anger 이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because를 기점으로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당신은 that 이하라고 느낄지도 모른대요. 자, 뭐라고 느낄지도 모르냐면 이러한 것들이 당신을 화나게 만들지도 모른다고, 화나게 만든다고 느낄지도 모른대요. 왜냐하면 you respond to them with anger 이라고 했네요. 자, 우리 respond 하면요. 반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뭔가 분노를 가지고 그런 것들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당신을 화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뭔가 분노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They just make you think. 자, 이번에는 뭐래요? 그것들은 단지 당신을 뭐 하게 만들어요? 생각하게 만들어요. 자, 여기서도 make you think니까 당신을 생각하게 만든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자, 우리 A 앞부분까지는 이런 것들이 당신을 화나게 만든다고 당신은 생각하고 있죠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것들은요. 단지 당신을 화나게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라고 하면서 글의 흐름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자, 계속 한번 읽어 볼게요. When something uncomfortable happens 라고 했네요. 자, 우리 uncomfortable 하면 불편한이죠. 무언가 불편한 일이 발생하면요.

start to have different kinds of ideas. 당신은 뭐 하기 시작할까요? 다른 종류의 생각들을 막 하기 시작한대요. 나에게 불편한 일이 닥치면 계속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Some of the ideas are full of worry or blame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런 아이디어 중 몇몇은요, be full of 뭐뭐로 가득하다란 뜻이잖아요. 걱정 혹은 비난과 같은 그런 것들로 가득하게 됩니다. 계속 부정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요. Then, 그러면 you become upset. 당신은 어떻게 돼요? upset. 화가 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뒤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당신이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당신을 화나게 만든다고 하고 있어요. 자, 계속 볼게요. That is, 즉이라는 뜻입니다. 즉, only you can make yourself angry라고 했네요. 자, 우리 여기서도 make가 단순히 만들다라는 뜻, 무언가를 손으로 만들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Make yourself angry라고 해서 당신 스스로를 화나게 만든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장 다시 보시면, 즉, 당신 자신만이 당신을 화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다음 문장입니다. So, 따라서, if you want to control your anger 이라고 했네요. 자, anger, 분노를 control, 조절하다 이런 뜻이죠. 따라서 당신이 분노를 조절하고 싶다면, 그러면, Please remember that, that 이하라는 것을 기억하래요. 자, 뭘 기억하냐면, your own 빈칸 make you angry. 당신 자신의 빈칸이 당신을 화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래요. 자, 여기서도 make 구문 또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을 화나게 만들자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글의 내용을 보았을 때 당신 자신을 화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외부의 상황? 그보다는 당신 자신의 생각. 생각이 당신을 화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렇게 이어져야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입니다. And try to see the bright side of things 라고 했는데요. 자, bright라는 건 밝은이죠. 그래서 물건들의 밝은 면 혹은 주변 상황의 밝은 면들을 보려고 try to 노력하세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 바탕으로 우리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1번을 보시면 위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빈칸 문장 방금 살펴보았었죠? 다시 한번 보시면요. 따라서 만약 당신이 이 분노를 조절하고 싶다면이라고 했고요. 기억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해요? 당신 자신이 갖는 그 생각이 당신을 화나게 만드는 것임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생각이라는 의미의 단어는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바로 3번입니다. 자, 우리 thoughts 하면 생각들이라는 의미니까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요. 나머지 단어들 보시면 events, 사건, results, 결과, experiences, 경험, 그리고 differences, 차이 모두 정답이 될수 없겠습니다. 이 글은 모두 당신 자신의 생각 때문에 당신이 화가 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으로 골라주고 우리 2번 가볼게요. 위글의 흐름으로 보아 A부터 E 중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자, 아까 살펴봤던 문제입니다. 자, 다시 분석해보면,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한대요. 그것들이 실제로는 당신을 화나게 만드는 게 아니라고. 자, 우리 다시 한번 이 근처에 있는 문맥을 한번 파악해볼게요. 이 문장은 어디에 들어가면 될까요? 글의 흐름이 전환되는 부분에 들어가 주면 됩니다. 따라서 글의 흐름이 전환되는 부분인 이 문장의 앞인 A, 여기에 들어가 주면 되겠는데요. 이 앞까지는 당신은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화가 난다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그게 아니라 과학자들에 따르면요. 이런 것들은 사실상 당신

당신을 화나게 만들지 않습니다. 라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A에 들어가 주면 되겠고요. 그럼 그런 것들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당신을 화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당신을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다라고 이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 1번 A로 골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3번 가볼 텐데요. 위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입니다. 자, 이 글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글이에요? 분노를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이다? 우리 자신의 생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하나 골라주신다면 어떤 걸로 갈까요? 자, 우리 3번 한번 보시면 The real cause of anger 이라고 했습니다. 이 cause가 원인이죠? 그래서 3번을 해석해보면 분노의 진짜 원인이래요.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왜 정답이 될수 없는지도 한번 볼게요. 1번을 보면 How to control anger 이라고 했습니다.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은 이 원인을 말하는 과정에서 한번 나오기는 했지만 그게 제목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쵸? 자, 2번입니다. The results of anger. 분노의 결과들. 당신이 분노를 하면 이런 결과도 생기고, 이런 결과도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글 아니었죠. 자, 4번입니다. The importance of a bright mind라고 했는데요. 자, bright라는 건 뭔가 밝고 긍정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의 중요성이라고 합니다. 자, 긍정적인 면을 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렇게 노력을 해보라고 했지만 마지막 한 줄에 나왔을 뿐 이게 제목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5번을 보시면 various and happy situations라고 했는데 various는 다양한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뭔가 불행한 사건들, 상황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불행한 상황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얘기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4번으로 갈게요. 다음 단어의 뜻풀이를 찾아 연결해 볼 텐데요. 자, A를 보면 situation이라고 했는데요. 상황이잖아요. 상황이라는 건 어떤 특정한 시간대에 특정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일이죠. 그래서 2번과 연결시켜 주시고, 또 respond는 반응하다잖아요. 반응한다는 것은 말하거나 행동하는 거예요. 무언가 발생한 일 혹은 남에 의해서 말해진 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반응을 하는 거니까 1번을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다음으로 result인데요. 3번을 보면요. because of라고 했어요. 다른 무언가 때문에 발생하는 일. 이게 바로 결과죠. 그래서 3번 이렇게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중에서 중요한 단어들과 구문들 정리하러 우리 워크북으로 가볼게요. 네, 우리 워크북 문제풀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중요한 단어들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 직접 워크북에 써 볼게요. 다음 단어에 해당하는 우리말 뜻을 쓰세요. 자, 우리 1번 보시면 unlucky라고 했는데요. lucky의 반대말이겠죠? 그래서 불행한이란 뜻이 되겠고요. 또한 situation 하면 상황이고요. 그리고 respond인데요. respond라는 건 반응하다. 또 anger 나왔습니다. anger 하면 명사로 분노가 되겠고요. 다음으로 uncomfortable입니다. 우리 comfortable 하면 편안한인데 앞에 on이 붙었으니까 불편한이 되겠고 다음으로 happen 하면 일어나고 발생하는 거예요. 이어서 specific인데요. specific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이어서 be full of입니다. full은 가득한 거죠. 그래서 무엇으로 가득 차다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다음으로 blame인데요. blame은 비난입니다. 이어서 upset은 화난. 그리고 control인데 control은 조절하다란 뜻이고요. 이어서 own 하면요. 자신의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see the bright side인데요. 어떤 것의 어두운 면이 아니라 밝은 면을 보는 거니까요. 밝은 면을 보고 긍정적인 면을 생각하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이어서 actually인데요. actually는 실제로. 그리고 various, 다양한, 여러 가지의. 이어서 cause 하면 명사로 무슨 뜻이죠? 네, 원인, 이유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영작 훈련 가볼게요. 괄호 안의 단어들을 올바른 순서로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그것은 당신에게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 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사람들인데 뒤에서 꾸며주고 있으니까 관계 대명사 써줄게요. People who do 하면 뭐뭐 하는 사람들이 되겠네요. 무엇을 하는 사람들? 나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Bad things to you. 당신에게 나쁜 일들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2번인데요. 불편한 어떤 일이 생기면 당신은 다른 종류의 생각들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앞부분은 이미 나와 있네요. When something uncomfortable happens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 뒷부분 영어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신은 뭐뭐 하기 시작한다가 주어와 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you start to make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make는 무언가 생각을 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different kinds of ideas라고 해서 다른 종류의 생각들을 만들어내고 하기 시작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번 가볼게요. 그런 생각들 중 일부는 걱정이나 비난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합니다. 자, 뭐뭐 중 일부라고 할 때는요, 이 some of라는 표현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그런 생각들 중 일부니까 some of the ideas 해주시면 되겠고, 뭐뭐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할 때는 우리 be full of 써주시면 되겠죠? 근데 뭘로 가득 차 있어요? 걱정이나 비난으로 가득 차 있네요. 따라서 Be full of worry or blame 이렇게 가주면 되겠습니다. 걱정이나 비난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4번입니다. 당신 자신의 생각만이 당신을 화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했어요. 자, please remember 다음에 대시 나와서 뭐뭐라는 점을 기억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뭘 기억하냐면 your own thoughts. 당신 자신의 생각들이 당신을 화나게 한다는 것 써볼까요? 자, 우리 make, 목적어, 목적격, 보어 순서로 써볼게요. 자, make you angry 하면 당신을 화나게 만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5번입니다. 사물의 밝은 면을 보도록 노력해라인데요. 자, 뭐뭐 하도록 노력해라라는 표현은 바로 try to입니다. 그래서 try to 먼저 써주시고, 사물의 밝은 면을 보도록 나와주면 되겠네요. See the bright side of things. 네,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물의 밝은 면을 보도록 노력해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오늘은 분노의 진짜 원인이라는 주제로 같이 독해 보았는데요. 특히 make 구문 신경 써서 다시 한번 해석해 보시고, 오늘의 구문 포커스도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딩파워 중화 레벨 3를 함께하는 김은정입니다. 자, 우리 오늘 또 데이텐의 첫 번째 이야기로 같이 즐겁게 독해 들어가 볼 건데요. 예습 필수입니다. 예습 반드시 해주시고, 여러분의 독해 힘이 되어줄 today's reading power부터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reading power.

네, 이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대부분 여기 선택지에서 이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 추상적인 내용을 던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 있는 내용을 내가 핵심 소재를 찾았어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옮겨 쓰지 않아요. 어떻게? 약간 또 추상적으로 조금은 다른 말로 바꾸어서 제목에 녹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핵심 소재를 잘 찾았다고 해도 이거를 패러프레이징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의미는 같은데 살짝 표현이 달라질 수 있다. 그것까지 염두해서 이 제목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합니다. 자, 아무래도 핵심 소재 파악이 가장 첫 번째 할 일인데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첫 문장을 대충 읽으시면 안 돼요. 이건 사실 어떤 독해를 할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첫 문장에서 글쓴이가 글의 방향을 다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문장을 정확히 꼼꼼하게 읽으시면서 어떤 것이 지금 핵심 소재로 등장할 것인가를 잘 파악해 주시고요. 얘가 어떤 식으로 풀어갈 것인가를 이제 독해하다가 여러분들이 알아내겠죠. 그거를 잘 함축적으로 녹여낸 것이 바로 글의 제목 찾기 문제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 선택지가 또 다양하게 있거든요. 딱 봐도 지금 뭔가 한눈에 똑같이 들어오는 그런 소재는 없는 것 같아요. 뭐가 지금 공통으로 보이는 단어들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핵심 소재 잘 찾으시고 대신 이런 경우, 그러니까 공통으로 반복되는 지금 소재가 없을 때는 내가 소재만 잘 찾고 그거를 표현만 잘 바꾼 걸 고르면 그게 그대로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우리 그러면 바로 첫 번째 문장 꼼꼼하게 읽으면서 한번 제목 문제도 풀고요. 다른 문제도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o you know there are green invaders in your backyard? 역시나 뭔가 의문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알고 있나요? 대시 생략되었겠죠? 다시 주어 동사 나올 수 있습니다. 대어는 해서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뭐가 있어요? Green invaders, 녹색의 침입자. In your backyard, 여러분 뒤뜰에 혹시 녹색 침입자가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라고 하면서 일단은 핵심 소재는 아무래도 녹색의 침입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도 조금 말을 추상적으로 한것 같아요. 녹색의 침입자가 뭘까? 뭐 이따 뒤뜰이라고 했고 녹색이라고 하는 거에서 어느 정도 눈치는 챘겠지만 요게 핵심 소재고 이 녹색 침입자가 과연 어떤 식으로 풀어질 것인가를 잘 보시면 되겠죠? They are not from space but from other countries. 그것들, 즉 녹색의 침입자를 그대로 다시 받으면서 이게 우주에서 온 애들이 아니야. 얘네 갑자기 이거는 어디서 떨어진 애들이야? 이게 아니라 but from other countries, 다른 나라에서 넘어온 애들이다. 요런 얘기고요. For a long time, people traveling to other countries have carried with them and brought in seeds, plants, flowers, and vegetables from their home countries. 자, 이 문장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자, 오랫동안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 자, 문장 중간 ing, 앞뒤에는 명사 꾸며줍니다. 이런 어떤 구문을 잘 분석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수식이 어디까지인지 잘 찾아보세요. 본동사 앞까지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묶어서 다른 나라로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이 주어가 되고, 자, 그 다음에 동사가 have carried, 현재 완료입니다. 가지고 다닌 거죠? with them. 자, 요거 근데 착각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them은 그대로 그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 우리는 그냥 갖고 다녀요, 사람들이 하지만,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같이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댐을 붙였고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들이 갖고 다닌다는 얘기야. 근데 뭘? 그 뭐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그 뭐가 나오기 전에 한번더 동사를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얘가 동사 1, 그리고 얘가 동사 2가 되면서 목적어가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여기부터 뭐 끝까지 다 봐도 되겠네요. 그쵸? 요게 have carried에도 걸리고 brought in에도 걸리는 목적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가볼까요? 자, 오랫동안 다른 나라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그거를 또 들여온 거야. 그쵸? 그럼 뭘 가지고 가서 다른 나라로 들여놓나요? 뭐 씨앗, 식물, 꽃, 채소 등등을 from their home countries. 그들의 고국이죠. 그러니까 여행 떠나기 전에 자기들 나라에서 뭐 씨앗이든 플란츠든 플라워즈든 베지터블스든 얘네들이 바로 그린에 해당하는 애들일 거고, 자, 요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여행하는 그 나라에다가 갖다 놓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Now,

The huge number of non-native plants is threatening native plants. 자, 이러다 보니까 그 외래종인 거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그런 종들인데요. 이러한 막대한 수의 non-native plants는 비토착 식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아니다. 비토착 식물들이 is threatening, threaten 하면 위협하다라는 뜻이어서 위협하고 있습니다. 뭐를요? Native plants. 바로 이 토착 식물들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더 number of의 해석을 좀잘 보시고 이게 여러분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긴 한데요. 비교해서 바로 a number of하고 해석을 착각하면 안 되는데 a number of는 한 단어로 many라고 해석이 돼요. 그래서 a number of 복수명사, 많은 명사들 이렇게 되고 the number도 사실 뒤에 복수명사가 와요. 근데 얘네 이 복수명사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the number of와 a number of의 차이점을 독해할 때잘 구분해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중간에 huge가 들어가서 큰 차이점, 그러니까 막대한 이런 뜻이죠. 막대한, 막대한 수 이렇게 되는 거지. 비토착 식물의 막대한 수가 위협하고 있어요. 토착 식물들을. 그러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This has brought an unexpected problem to other neighbors in the backyard. Insect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이 즉 앞문장 전체를 받으며 has brought 또 가지고 온 겁니다. 뭐를요? 예상치 못한 문제를 들여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To other neighbors, 다른 이웃들, in the backyard, 그 뒤뜰에 있는 다른 이웃, 즉 곤충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곤충, 뒤뜰에 있는 어떤 푸릇푸릇한 애들, 뭐 씨앗, 식물, 꽃, 채소 이런 애들, 네, 이런 어떤 외래종들이 들어와요. 근데 이게 뜻하지 않게 이풀 애들 말고요, 다른 이웃까지 위협해, 즉 곤충에게도 얘네들이 위협이 될수 있다. 그게 바로 예상하지 못한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전개가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아까 핵심 소재로 찾았던 이 Green Invaders는 사실 Invader 말 자체가 침입자,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래서 역시나 부정적으로 풀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거를 다른 말로 좀 다른 소재로 찾아보자면 이 Green Invaders가 바로 Non-Native Plants가 되는 거고요. 이해되셨죠? 요게 바로 핵심 소재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목을 찾을 때 얘네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제목에는 요거를 뜻하는 표현이 들어가고 그게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문장을 적어도 제목으로 골라주셔야 되는 거겠죠. 자, 계속 가볼까요? 과학자들은 말해요. 90%의 plant eating insects니까 우리 초식 곤충이 되겠죠? 플랜트를 먹는 곤충들. 한 90%의 초식 곤충들. 는 are in danger,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합니다. 뭐 때문에요? They only feed on certain mostly native plants. 그들이, 즉그 곤충들은 오직 먹거든요. So feed on 하면 뭐뭐를 먹이로 하다, 뭐뭐를 먹다라고 해석해 주시고 특정한, 근데 주로 그 특정한 것이 주로 토착 식물, 비토착이 아니야. 토착 식물만을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외래종들이 박힌 돌을 뺀다 그랬잖아, 그쵸? 그래서 Orange and Black Monarch 하면 뭐 나와 있기는 해요. 주황, 검정, 나방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Caterpillars도 나와 있지만 사실 이거는 알아야 되는 단어긴 한데요. 이제 애벌레. 자, 주황, 검정, 나방의 애벌레를 한번 예로 들어보자면 얘네가 오직 먹거든요. Milkweed 또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박쥐갈인데요. 얘, 이 식물이, 이거 식물이거든요. 이거 줄기를 따면 약간 우유 같은 즙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milkweed라고 명칭이 붙여졌어요. 그쵸? 그래서 이 마늘 캐터필라들은 오직 박쥐갈이만 먹어요. 그러면 less milkweed. 자, 그러면 더 적어진 박쥐갈이는 뭘 의미해요? fewer caterpillars. 역시 애벌레의 수가 적어진다는 걸 의미하겠죠. 먹을 게 없으니까 애벌레도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의미합니다. 그 이것은 뭘까? 이것은 밀크위드가 줄어서, 그래서 캐터필라도 줄고, 그러면 또이 캐터필라를 주식으로 하는 새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새들도 같이 숫자가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연쇄작용이 되면서 계속해서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The trouble, 그리고 이러한 어떤 문제점은 goes across the food web. 바로 먹이 그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위로 위로 위로 점점점 안 좋아지는 계속 개체수가 줄게 되는 그런 영향을
이 그린 인베이더들이 끼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제목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핵심 소재를 반드시 넣어서 제목에 지어야 된다고 했어요. 좋아요. 그럼 한번 찾아볼까요? 어떤 게 있어요? 4번 보세요. 먼저 답부터 한번 볼까요? Problems that plants from other places cause.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plants from other places 라고 표현을 바꾼 겁니다. 패러프레이징 했죠? 우리 본문에서는 뭐 녹색 침입자, green invaders 이런 표현 썼고요. 그 다음에 비토착 식물들, non-native plants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다른 장소에서 온 식물이기도 하죠. 그쵸? 그래서 요게 아까 green invader, non-native plants와 같은 소재를 이렇게 다시 풀어 쓴 겁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사실 해석해 보면. 그래서 이러한 다른 장소에서 온 식물들이 끼치는 문제점들. 이게 아주 적절한 제목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쵸? 핵심 소재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제시가 됐고요. 4번이 정답인 거야. 그럼 1번 한번 가볼까요? What we can do to save nature. 우리가 자연을 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이런 거 아니었고. How bugs destroy your green garden. 이 벌레가 어떻게 너의 푸른 정원을 해치느냐? 뭐 이런 것도 아니었고요. 먹이구물.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는가? 이거 먹이구물은 그냥 잠깐 짧게 언급된 거고. 마지막에 왜 endangered 하면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가? 전혀 아닙니다. 소재가 다 달라요. 그렇죠? 제목은 핵심 소재를 잘 찾아내야 한다. 자, A의 예상치 못한 문제가 의미하는 바는 뭐였습니까? 다시 한번 살짝 가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앞쪽에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비토착 식물 때문에 이 토착 식물이 위협을 받아서요. 이게 다른 어떤 요 뒤에 있는 거 있죠? 다른 뒷마당에 다른 이유. 즉 우리의 곤충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곤충의 개체 수까지 줄게 만드는 그게 바로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었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말로 쓰라고 했으니까 그 내용을 잘 정리해서 이 곤충들이 위기에 처한다는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자, 윗글에 밑줄 친 this가 가리키는 거 그랬는데 this means fewer birds라고 하는 건 앞에 있는 내용 전체를 받으면서 이 밀크위드 수가 줄어들면 애벌레 수도 줄어들고요. 요런 얘기였잖아. 그쵸? 그래서 박쥐가리 수가 줄어서 애벌레 수도 줄어드는 것 그대로 옮겨 적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찾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Plants take water and minerals. 그래서 식물은 물과 미네랄, 무기질을 취해요. 근데 뭘 통해서? 뿌리를 통해서 물하고 무기질을 흡수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흡수한 애들을 이제 잎으로 보내야죠. 그렇죠? 잎으로 보냅니다. 전달합니다. carry라는 동사 아까 나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climate change, 기후변화는 a lot of animals, 많은 동물들을 이렇게 한대요. 동사 자리네요. 그쵸? 그리고 그 많은 동물들이 지금 멸종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정적인 내용, 우리가 빈칸에 이제 본문에 있었던 내용을 좀 활용을 해야 돼서 아까 있었던 단어 중에서 위협하다라는 단어가 있었던 것 같아. 그치? 그래서 climate change가 위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어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threaten 쓸때 s를 붙여주셔야 될것 같아요. threatens라고 수의 일치를 시켜서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넘어가서 우리 워크북으로 power up 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아까 살펴본 어휘 중에서요. 좀 전에 봤어요. threaten. 이게 바로 위협하다라는 동사의 뜻이고요. 그리고 native는 토착의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도 형용사 형태로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전치사 in과 같이 써요. in danger. danger가 위험이라서 그 위험 속에 있는 거니까 이제 위험에 처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어 볼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endangered PP 형태예요. 요거는 바로 멸종 위기에 처한이라는 뜻입니다. 단어 중요한 거잘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고. 자, 이제 영작 훈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부터 볼 거예요. 1, 2번 한번 풀어 보시고요. 이것은 뒤뜰의 다른 이웃들에게 예상치 못한 문제를 가져왔다. 이것은 가져왔다. 뭐 길지만 우리는 동사를 잘 찾아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가져왔어요. 여기 있네요. 현재 완료로 나타나 있죠. So this has brought. 네, 뭘 가지고 왔어?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이제 목적어 넣어야 되겠죠?
on an

expected problem. 요거를 가지고 왔어. 누구에게? 전치사 to 방향성, to other neighbors. 그러면 이제 다른 이웃들에게. 자, 요렇게 잘 배열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영어의 어순 주어, 동사, 목적어, to는 방향성, 요거 잘 떠올려서 배열해 주시고. 자, 4번으로 좀 넘어갈게요. 과학자들은 90%의 초식 곤충들이 특정한 식물만을 먹기 때문에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한다. 과학자들은 말한다. 나와 있네요. 그리고 90% of plant eating insects. 90%의 초식 동물이 are in danger. 위기에 처해 있다고. 자, 그러면 우리가 써야 되는 것은 특정한 식물만을 먹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만 채워 넣으면 되는 겁니다. 아, 뭐뭐이기 때문에. 아, 요걸 가지고서 문장을 시작해 주면 되고요. 자, because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어순도 떠올려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말에서는 주어를 많이 생략하는 경우가 있지만 영어에서는 반드시 써야 되거든. 그럼 because 뒤에 누가 특정한 식물만을 먹어요? 그 곤충들이. 영어는 또 반복을 안 하니까 이거를 대명사로 they라고 받은 거죠. 그래서 they를 주어로 잡고 그다음 동사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Only feed. 뭐만 먹어? Certain plants. 특정한 식물만을 먹기 때문에. Because의 주어, 동사의 어순이었습니다. 자, 5번은 더 적어진 수의 박쥐가리는 더 적은 애벌레를 의미하고, 요거는 앞에 나와 있어요. Less milkweed means fewer caterpillars. 그쵸? 그리고 우리는 요 부분 하면 됩니다. 이것은 더 적은 수의 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사 의미합니다. 뭐를? Fewer birds. 더 적은 수의 새를 의미합니다. 요대로 그냥 적어주면 되겠네요. 참고로 얘네들 다 비교급인데요. Less, fewer, fewer. 자, less는 셀수 없는 형태의 명사와 짝꿍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셀수 있는 복수 명사의 비교급은 fewer이다. 요것도 같이 챙겨주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의 완강 미션입니다. 오늘의 완강 미션은 the number of 뒤에 항상 복수 명사가 온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은 하나 추가해서 얘랑 같이 비교하면서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A number of와 the number of의 차이점을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A number of는 많은이란 뜻이었어요. 한 단어로 many라고 바꿀 수가 있는 많은 명사들이 이렇게 되는 거고 the number of는 뭐뭐의 수, 이 복수 명사의 수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거를 영작할 때요. A number of가 주어면 얘는 복수 취급을 하는 거고 복수 동사. The number of는 주어가 넘버인 거야. 단수이기 때문에 얘는 사실 단수 취급이다. 라고 하는 게또 비교 포인트가 사실 될수 있습니다. 이거 생각하면서 문장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복습 잊지 마시고요. 생각은 다음 시간에 함께 할게요. See you next time!

안녕하세요. 3시간 6학년 EBS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수학 실력이 플러스되는 시간, 여러분의 채은쌤입니다. 오늘 진짜 중요한 날인 거 알고 선생님 만나러 온 거 맞죠? 바로 우리 오늘은요, 서술형 수행평가 북투 문제풀이를 해볼 건데, 자, 아마 6학년 1학기 단원 중에서 여러 가지 그래프의 서술형 문제를 우리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자료라는 것이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이야기에 대한 내용을 풀어서 내가 이렇게 해서 풀었어요 라고 했기 때문에, 자, 어느 단원보다도 우리 친구들이 이제 말, 글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너무 불필요한 말 많이 안 써도 돼요. 내가 필요한 것만 간결하게, 이 문제는 나 이거 풀 줄 알아. 봐봐. 이렇게 해서 나 풀 줄 안다니까. 잘난 척 많이 하면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자, 우리 친구들의 풀이와 쌤의 풀이가 달라도 됩니다. 하지만 쌤이 어느 부분은 좀 들어가면 좋을지 꼭 필요한 부분 좀 짚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우리 친구들 웬만하면 친구들의 풀이 먼저 쭉 써보고 쌤의 풀이하고 비교하면서 한번 복습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은 진우대학년 학생들이 존경하는 위인을 조사해 나타낸 표인데요. 세종대왕을 존경하는 학생 수는 안중근을 존경하는 학생 수의 두 배라고? 아, 되게 중요한 조건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럴 때 프리가

신경 쓰고 표로 완성해 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지금요, 이순신, 세종대왕, 유관순, 안중근 중에 이렇게 비어 있고 합계는 80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세종대왕을 존경하는 학생 수가 안중근을 존경하는 학생 수가 이제 16명이니까 두 배에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좋아. 풀이 순서를 좀 알아볼까? 세종대왕 좋아하는 학생 수 구하면 이제 유관순 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80에서 나머지 학생 수를 빼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각각이 다 밝혀졌으니 백분율을 구해서 표를 완성할 수가 있겠죠. 자, 좋아요. 먼저 그러면 첫 번째 세종대왕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세종대왕을 존경하는 학생 수는 16명의 2배, 32명. 입니다. 라는 거 알았어요. 이렇게 채워놓고. 그 다음에, 유관순을 좋아하는, 존경하는 학생 수는, 자, 전체 80에서 24 더하기 32 더하기 16을 이제 빼주면 됩니다. 그럼 40하고 32 더하면 71을 빼면 되니까 바로 8, 8명입니다. 여기 8명. 자, 이제 백분율 구할 준비 됐습니다. 따라서 백분율을 구해보면 이순신 전체 80명 중에 24명이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겠죠. 20으로 먼저 약분해주세요. 그러면 5, 4니까요. 4로 약분하면 6, 6, 5, 30, 30%. 그 다음, 세종대왕. 32명이니까 80명 중에 32명이죠? 곱하기 100을 하면 똑같이 20으로 약분하고, 4로 또 약분하면 8이죠? 8로 40.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유관순. 자, 맨 아래 써야 되겠네요. 유관순은 전체 80명 중에 8명입니다. 이건 계산하기 쉽겠죠. 10% 나올 거고요. 그 다음, 안중근. 안중근을 존경하는 친구들은 사실은 8명의 2배니까 백분율도 2배가 될 겁니다. 그래서 20%지만 실제로 구해봐도 80분의 16 곱하기 100을 계산해 보세요. 20%가 나오는 게 맞아요. 자, 따라서 30. 40, 10, 20. 자, 합계 확인. 70, 80, 100. 맞습니다. 끝. 이렇게 순서 정해가지고 나타내주면 되겠고, 자, 여기에서 우리 친구들 반드시 꼭 써줘야 되는 거는 이 세종대왕 구하는 식과, 그 다음에 유관순을 존경하는 학생 수를 이렇게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백분율 순서대로 따져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표를 보고 T그래프와 원그래프로 각각 나타내 보세요 라 그랬어요.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존경하는 위인별 학생수의 비율을 나타냈으니까 자, T그래프로 먼저 나타내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는 백분율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30% T 먼저 선으로 나눌게요. 자, 그다음에 40%, 20%, 그다음 10% 나눴어요. 자, 쓸까요? 이순신 30%, 그 다음에 세, 종, 대, 왕. 40%, 유관순. 20%, 그 다음에 안중근. 아, 여기 10%죠. 쌤이 여기 10%고, 20%니까 다시 나눌게요. 자, 유관순. 10%. 그 다음 안중근. 20%. 티그래프 완성. 자, 이제 원그래프. 모양만 다르지 똑같죠? 30%는 여기 6칸. 그 다음 40%는 8칸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까지. 그 다음에 10% 2칸. 그 다음 4칸. 맞아요. 자, 항목 씁니다. 이순신 30%. 그 다음에 세종대왕 40%. 그 다음에 유관순 10%, 안중근 20%, 끝!
이렇게 이제 백분율 통해서 우리 두 가지 T그래프 너무 많이 앞에서 나타내 봐가지고 우리 친구들 쉽게 이거 답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갈게요. 띠그래프가 나왔는데 효준의 마을에 있는 나무 몇 그루 200그루를 조사 나타낸 띠그래프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나무는 무엇이고 몇 그루인지 프리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많은 나무는 각각 다 나무수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율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율 순서로 따져준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차지하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띠의 길이가 긴 부분을 보면 되겠죠. 딱 보니까 은행나무가 1등이네. 그 다음 버즘나무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느티나무, 벚나무, 기타 우리 두 번째로 많은 나무 찾았고 몇 그루인지 이제 풀이과정 써보도록 하죠. 일단 띠그래프를 보면요. 효준의 마을에 두 번째로 많은 나무는 버즘 나무입니다. 그럼 버즘 나무는 전체 차지하는 비율이 30%니까 자, 버즘 나무는 그루수 구할 수 있어요. 전체의 몇 퍼센트다? 30%이므로 전체가 200그루잖아요. 거기에다 비율을 곱하면 되겠다. 100분의 30, 약분하면 60그루. 입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버즘나무 그 다음에 60그루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그 다음에 4번에서 5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은 어느 도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가 활동별 시민수를 조사해 나타낸 원그래프인데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그랬습니다. 보니까 운동 또는 취미 활동을 하는 시민수는 기타 활동을 하는 시민수의 몇 배냐라고 그랬어요. 자, 찾아볼까? 텔레비전 시청, 휴식, 운동, 취미 활동, 기타. 자, 운동 또는 취미 활동. 백분율 나왔으니까 몇 퍼센트인지 알 수 있고. 근데 기타 10% 나왔습니다. 그러면요. 운동 또는 취미 활동 합해서 몇 퍼센트예요? 18 더하기 22 계산해서 40%. 40%는 10%의 4배. 아니, 객관식이면 바로 답 4배 쓸 수 있겠지만 풀이과장 쓰래요. 그러면 어떻게 40%가 나왔는지 더하는 과정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풀이과장 써볼게요. 먼저 전체 시민 수에 대한 지워볼게요. 다시 할게요. 여기 전체 시민수에 대한 운동을 하는 시민수는 18%이고 취미 활동을 하는 시민수는 22%이므로 자, 운동 또는 취미 활동을 하는 시민수는 더해서요. 자, 바로 18하고 22 더하면 되겠네. 40%입니다. 자, 그리고 기타는 10%죠. 기타는 우리 여기다가 이어서 할게요. 너무 아래니까 기타는 10%이므로 40 나누기 10을 하면 4배. 즉, 자, 운동 또는 취미 활동을 하는 시민수는 기타 활동을 하는 시민수의 몇 배? 4배입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4배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꼭 우리 친구들 필요한 풀이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합해가지고 또는 이니까 40% 구하는 과정과 그리고

40 나누기 10, 기타가 10%니까 그래서 이제 4배가 된다라는 요두 가지 내용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5번으로 갈까요? 자, 휴식을 하는 시민수가 70명이라면 몇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인지 프리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어요. 휴식? 휴식이 어딨는데? 아, 여기 있네. 그러면 2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70명이다. 항목의 수를 통해 전체의 수 구하는 거 우리 많이 많이 연습했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프리과정으로 이제 전체는 20%의 몇 배냐를 따져주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 프리과정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체 자, 시민수에 대한 휴식을 하는 시민 수는 20%이므로 자, 전체 시민 수는 바로 100 나누기 20 5배. 자, 전체 시민 수는 휴식을 하는 시민 수의 이렇게 할게요. 휴식을 좀더 자세하게 을 하는 시민 수의 전체 시민 수는 100%, 휴식을 하는 시민 수는 20%. 그러니까 100%는 20%의 몇 배? 100 나누기 20. 그래서 5배입니다. 자, 따라서 조사한 전체 시민 수는 몇 명의 70명의 이제 5배를 구해주면 되겠죠. 70명의 5배. 350명. 아이고, 여기다 이어서 할게요. 입니다. 마무리해주고 전체는 350명. 자, 여기서는요. 우리 친구들 20%를 통해서 100 나누기 20, 5배라는 걸 구하고 또 5배를 하는 과정을 보여주면 되겠는데요. 방법은 꼭이 방법만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20%가 70명이니까 10%를 구해서 10%를 통해 100%를 구하는 과정을 보여줘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원그래프에 대한 문제 마무리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 6번도, 어머, 원그래프가 몇 개나 되냐면 두 개나 되는데요. 일단 어떤 원그래프인지 살펴볼게요. 지훈이 학교 6학년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악기를 각각 조사하여 나타낸 원그래프입니다. 두 원그래프를 하나의 원그래프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6학년 학생 중 드럼을 배우고 싶은 학생은 전체의 몇 퍼센트인지 프리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어요. 자, 왼쪽은요, 남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고, 오른쪽은 여학생 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예요. 그런데 그냥 원그래프를 두 개가 아니라 하나로 나타내고 싶어요. 그럼 그때는 드럼을 배우고 싶은 친구들, 여기 남학생은 15%, 여학생이 30%니까, 이때 각각 남학생, 여학생 수의 15%, 30%를 구해서 드럼을 전체 앞에서 몇 명이 배우고 싶어 하냐를 구해줘야 되겠어요. 자, 좋아요. 그럼 우리 프리과정 써보도록 할게요. 먼저 뭐부터 알아봐야 되냐? 전체 학생 수는 80명, 70명. 그쵸? 그 중에 각각 드럼을 배우고 싶은 학생 수를 구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먼저 전체 학생 수는 남학생 80명 더해볼게요. 80명과 여학생 70명을 더해서 150명입니다. 그 다음에 남학생 중 드럼을 배우고 싶은 학생은 자, 지금 80명 중에서 15%니까 계산해야 되겠죠. 80 곱하기 100분의 15 계산해주면 자, 어떻게 돼요? 20으로 약분하면 4, 5, 5. 5로 약분하면 3이니까 4, 3, 12. 12명이고 그 다음에 여학생 중 드럼을 배우고 싶은 학생은 여학생이 70명인데 70명이 30%예요.

그러니까 70 곱하기 100분의 30 계산하면 21명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좀 쓸게요. 칸이 부족해가지고. 자, 따라서 전체 150명 중, 자, 합할 거니까 드럼을 배우고 싶은 학생은 남학생 12명, 여학생 21명, 더하면은 몇 명이겠어요? 33명이죠. 33명이므로, 33명이므로, 자, 비율을 나타내려면 150명 중에 33명이다. 그런데 여기다가 100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곱하기 100. 약분 50으로 약분하고요. 3으로 약분하면 11이니까 22%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22%다. 라는 걸알 수가 있겠어요? 자, 좋아요.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합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는 일단 전체 각각을 더해갖고 전체 명수를 구하고 그 안에서 항목의 명수를 구해서 또 그것도 더해서 새롭게 비율을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7번으로 가죠. 7번은 T그래프 두 개가 나왔는데 이 T그래프를 보고 2010년에 비해 2020년에 수출액의 비율이 줄어든 국가를 모두 찾아쓰려고 합니다. 프리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보면 2010년에 비해 2020년이 수출액이 줄어든 이라고 그랬으니까 각각 나라별로 비교를 해가지고 줄어든 나라를 구해볼게요. 중국은 어때요? 22.1%에서 24.8%로 늘어났고요. 미국은 19.3%에서 17.0%로 줄어들었고요. 일본은 17.1%에서 16.7%로 줄어들었고요. 그다음 베트남은 21.6%에서 23.3% 늘어났어요. 인도는 19.9%에서 18.2%로 줄어들었어요. 일단 우리 친구들이 이 비율을 비교해가지고 늘어났다 줄어났다라는 이 관찰을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만 자, 줄어든 나라 미국, 일본, 인도 이렇게 되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럼 바로 답은 나왔는데 어떻게 풀이 과정 써보면 좋을까? 자, 그대로 우리 친구들 문제 있는 내용들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그래프를 보고 뭘 관찰했냐? 2010년에 비해 2020년에 수출액의 비율이 줄어든 국가를 찾았다라는 거잖아요. 그 내용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2010년에 비해 2020년의 자, 수출 액이 줄어든 수출액의 비율이 줄어든 국가를 어떻게 찾았냐? 국가는 자, 백분율도 비율이잖아요. 그쵸? 백분율은 비율에다 100을 곱한 거니까, T그래프에서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수들을 비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분율. 이 줄어든 국가를 그래서 우리가 찾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국가이므로 어느 나라였다 찾아보니까 미국, 일본, 인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미국, 일본, 인도. 이렇게 세 나라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만 써주면 돼요. 대체 뭘 써야 되지? 막 얘네들을 다 비교해가지고 얼만큼 늘어났고 얼만큼 줄어들었고 얘네들 다 더하기 빼기를 해야 되나? 아니요. 그냥 줄어들었으니까 이걸 관찰했더니 백분율이 줄어든 나라를 찾았습니다. 이런 정도만 써줘도 괜찮다. 자, 그다음에 우리 8번 문제는요. 앞에서 우리 북원에서 만나봤던 유형인데 진우가 작년에 읽은 책 100권의 종류를 주세요. 나타낸 T그래프입니다. 자, 올해 읽은 책의 수는 과학책만 20권 더 많이 읽었고, 다른 종류의 책은 작년과 같았다. 자, 올해 읽은 종류별 책의 수를 T그래프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풀이과정을 쓰고 T그래프를 완성해보세요. 라 그랬어요. 지금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T그래프는 작년 거예요. 그리고 올해 거를 직접 그려야 됩니다. 근데 나머지 책은 다 그대로인데, 뭐만 바뀌었냐면,

여기 과학책만 20권을 더 읽었어요 라는 조건이에요. 그럼 이런 문제 어떻게 했어요? 일단 각각 책수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올해의 책수를 구한 다음, 그 다음 올해의 비율을 구해줘야 되는 거죠. 백분율을 구해서, 세 번째, 백분율 구해서, 네 번째, 띠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과정이 좀 복잡했거든요. 우리 그러면 풀이과정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작년에 책의 수부터 한번 알아보면, 자, 동화책은 몇 권일까요? 작년은 전체 100권이라고 그랬으니까 100권의 30%면 그대로 그냥 30권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과학책은요. 10%니까 10권. 그 다음 만화책은 24권. 그 다음 기타는 36권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올해 갈게요. 올해. 좀 구분해 둘게요. 올해. 올해. 책의 수는, 읽은 종류별 책의 수는, 자, 동화책은 그대로예요. 그죠? 동화책은 그대로 30권. 자, 과학책만 늘어났습니다. 20권 더 읽었다라고 그랬으니까 10권에서 20권 더 읽었으면 30권. 동화책하고 똑같아졌고요. 만화책 그대로 24권. 기타 그대로 36권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합계가 얼마인가요? 30, 30, 24, 36. 합계는 더해보면 30, 30, 그 다음에 24, 그 다음에 36이니까 계산하면 120권입니다. 그럼 여기 이어서 이쪽에다가 쓸게요. 자, 그래서 이제 백분율 구해봅니다. 자, 올해 백분율을 구해보면 동화책은 전체 120권 중에 30권이죠?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니까 약분하면 4분의 1, 4분의 1 곱하기 100은 25%. 그 다음에 과학책도 똑같이 30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화책하고 똑같이 나올 겁니다. 과학책도 25%. 그 다음 만화책은요. 120권 중에 24권이에요. 곱하기 100. 자, 요거는 24로 약분하면 5분의 1이기 때문에 20%. 그 다음에 기타는 36권이니까 120권 중에 36권 곱하기 100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 이제 20으로 약분하면 5, 6이고, 그 다음에 6으로 약분하면 6, 5, 3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띠그래프 그려보도록 할게요. 띠 나누자고요. 25%, 25%, 그 다음에 20%, 그 다음 30%. 자, 항목 써볼까요? 동화책 25%, 그 다음에 과학책 25%, 만화책 20%, 기타 30%로 모든 비율이 다 변했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마지막 문제 볼게요. 9번은 완인대학교 학생들의 체육 선호도를 원그래프로 나타내고 체육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운동을 조사해서 띠그래프로 나타냈는데요. 자, 문제. 발야구를 좋아하는 학생이 24명이다. 자, 발야구 여기 있어요. 24명일 때 조사한 학생은 모두 몇 명인지 풀이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세요. 라 그랬네요. 자, 그러면 우리 풀이과정 써볼게요. 여기 발야구가 24명이거든요. 그럼 이걸 통해서 일단은 띠그래프에서 전체 이제 체육을 좋아하는 학생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얘를 먼저 구한 다음, 그렇다면 체육을 좋아하는 학생 수는 왼쪽 보세요. 자, 체육 좋아해, 안 좋아해 그랬을 때,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이렇게 답하는 비율이 안 좋아해요 40%, 좋아해요 60%.

0: 라면 지금 이 60%를 대상으로 또 좋아해라고 아까 말한 사람들 손 들어봐. 자, 너는 어떤 체육을 좋아해? 라고 해서 이렇게 띠 그래프로 그려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반려구를 통해 체육을 좋아하는 학생 수를 구한다면 그 학생 수가 바로 어때요? 좋아한다고 대답한 전체의 60%니까 그 60%를 통해서 전체 학생 수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체육을 좋아하는, 체육을 좋아하는, 하는 학생 수는 반려구를 좋아하는 학생 수의 몇 배냐? 반려구를 좋아하는 학생 수의. 자, 보세요. 우리 친구들 체육 좋아하는 친구들을 100%라고 한다면 반려구 10%니까 10배입니다. 10배. 10배이므로 24명의 10배. 240명이 되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조사한 학생 전체는 조사한 학생 전체는요. 바로 100%인데 60%가 24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100 나누기 60 해가지고 60분의 100배이므로 바로 240명에다가 60분의 100배를 해주면 되는데 얘는 결국 어떤 계산을 한 거냐? 60분의 100은 약분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0으로 약분하면 3분의 5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럼 약분하면 또 80, 8, 5, 40. 그래서 400명이 되겠어요. 400명입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400명. 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 친구들 꼭 필요한 거, 바로 체육을 좋아하는 전체 학생 수를 구하는 과정. 그 과정을 통해 조사한 학생 수를 구하는 이두 가지 계산은 꼭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의 플러스 문제 한입 뚝딱. 앞에서 봤던 원 그래프니까요. 우리 꼼꼼하게 보면 아주 아주 쉽게 풀할 수 있을 겁니다.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 많이 많이 남겨주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그래프를 끝나는 이제 단원 평가 시간에서 다시 찾아올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안녕!
1: TV 탐정 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두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휴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 공주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문법을 알면 문장이 보인다. EBS 만점왕 영어 따라 쓰는 영문법 레벨 3. 3단계에 오신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요, 7강인데요. Unit 6. 다양한 수량 표현들을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수량 표현들을 공부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와 관련된 단어들을 미리 알아둔다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쌤이랑 한 번씩 읽어보면서 몰랐던 단어들 위주로 지금

바로 기억해 볼게요. 자, 가장 먼저 where 나와 있습니다. WEAR 하면 where 이라고 읽고요. 옷을 입다라는 뜻이 됩니다. Where 기억하셨나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단어인데요. Roof. Roof. 무슨 뜻이에요? 지붕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Roof. 여러분, 같이 읽으면서 바로 지금 기억하는 거예요. 자, 이어서 세 번째 단어. Different. Different. 강세는요, 이렇게 앞에 두시면 됩니다. 앞을 강하게 발음해 볼까요? Different. 한번 더. Different. 네, different 하면 다른이라는 의미입니다. Different. 자, 이어서 clothes인데요. Clothes. 옷이에요, 옷. 여기서 이 TH는 거의 발음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clothes. Close. 네,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Close. 옷이고요. 이어서 다음 단어. Weekday. 자, 여러분, 우리 week 하면 주잖아요. 일주일 할때 주. 뒤에 있는 day는 날, 일, 이런 의미죠. 그래서 weekday 하면 평일입니다. 여러분, 학교 가는 날 생각하시면 돼요. Weekday. 평일. 자, 여기까지 기억했다면 우리 추가 어휘들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meat, M-E-A-T, meat는 고기입니다. 참고로 M-E-E-T와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이 M-E-E-T, meat는 만나다죠. 둘이 스펠링이 다른데 발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헷갈리기 쉬우니까 같이 기억해 두시고, 이어서 noise입니다. noise. 소음이에요. 듣기 싫은 소리, noise. 이어서 uniform인데요. uniform. uniform 하면 똑같이 입는 옷이에요. 유니폼도 되고, 우리 학교에서 입는 교복도 역시 uniform 혹은 school uniform.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어서 아래에 있는 두개 단어 여러분 꼭 기억해 둘게요. 가장 먼저 person 나와 있는데 이 person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 사람이 여러 명 있을 때이 복수형은 우리가 people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 명 있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people. 그래서 사람이 한 명일 때는 a person, 두명 이상일 때는 people 써주시면 돼요. 자, 이어서 child인데요. child는 아이, 어린 아이라는 뜻이에요. 이때에도 불규칙 복수형을 갖기 때문에 아이들이라고 하려면 children, children이 됩니다. 아이 한 명일 때는 a child, 아이들이 두명 이상일 때는 children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불규칙 복수 형태 꼭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공부할 내용 바로 살펴볼게요. 오늘은 Chapter 2 관사와 수량 표현 중에서도 다양한 수량 표현들 공부해 볼 거예요. 자, 오늘 핵심이 되는 수량 표현은 먼저 some과 any, 그리고 all, every인데요. 자, 사실 우리말로 해석해 봤을 때는 굉장히 비슷하게 해석이 돼요. some과 any도 비슷한 느낌이고 all과 every도 모든이라는 뜻으로 비슷합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무엇인지 시험에 굉장히 자주 다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표현들의 차이점, 구분하는 방법들 위주로 완벽하게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준비되셨다면 우리 some과 any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some과 any는 둘다 약간의 어떤 몇몇의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의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약간의라는 의미를 갖는 표현으로 some 그리고 any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첫 번째 문장 볼까요? I drank some water in the morning.

여기서 나는 아침에 약간의 물을 마셨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 보이시죠? Some은 이렇게 명사 앞에 쓰여서 약간의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any 역시 그 단어 자체로 약간의라는 의미를 갖는데요. Any water 하면 원래 약간의 물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부정문에 쓰였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don't drink any water at night. 나는 밤에 약간의 물도 마시지 않는다. 즉, 여기서는 어떤 물도 마시지 않는다라고 해석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some과 any의 차이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some과 any 둘다 우리말로는 약간의라고 해석이 된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요. some은 긍정문에서 주로 쓰이고 any는 부정문에서 주로 쓰입니다. 이 차이가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some은 긍정문에서 주로 쓰이고 any는 부정문에서 주로 쓰인다. 예시 볼게요. I drink some water. 나는 약간의 물을 마셔. 긍정문에서 some이 쓰여서 약간의로 해석이 되죠. 자, 그런데 any가 부정문에서 쓰이면 주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요. 어떤 뭐뭐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I don't drink any water 하면 나는 어떤 물도 마시지 않아. 물을 전혀 마시지 않아. 이러한 의미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some은 긍정문, any는 부정문 이렇게 연결시켜서 외워두시면 편하겠죠. 자, 그런데 some과 any는 둘다 의문문에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의문문인지를 여러분이 잘 봐야 해요. 예를 들어서 권유하는 의문문이거나 요청하는 의문문일 경우는 some을 씁니다. 예문 볼게요. Do you want some flowers? 당신은 꽃을 좀 원하나요? 너는 꽃을 좀 원하니? 이때는 권유하는 의문문이죠. 너꽃좀 줄까? 라고 권유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권유하는 의미에서는 누가 잘 어울린다? some이 정말 잘 어울립니다. 자, 또한 요청할 때도 some을 주로 써요. Can I have some water? 제가 물을 좀 마실 수 있을까요? 라고 요청하는 의문문이죠. 이때에도 역시 우리는 some을 써줍니다. 제가 물좀 마실 수 있을까요? 라고 요청할 때도 some을 써요. 자, 그런데 any가 쓰이는 의문문도 있습니다. 여기 볼게요. Did you buy any flowers? 이때는 너는 꽃을 좀 샀니? 진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의문문인 거죠. 권유나 요청이 아닌 의문문에서는 주로 누구를 쓴다? any를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게 느껴질 수 있지만, 쌤이랑 정리하고 이따가 다양한 문장들 속에서 살펴볼게요. 정리해보면, some과 any는 약간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셀수 있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 앞에 모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some은 긍정문, 그리고 권유 요청하는 의문문에서 주로 쓰이는 반면, any는 언제 쓰인다? 부정문에서 혹은 일반 의문문에서 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 some과 any를 살펴보았으니 이번에는 다른 수량 표현, 모든이라는 의미를 갖는 all 그리고 every 보겠습니다. all, every 둘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표현일 거예요. 모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ll students are wearing uniforms 하면 모든 학생들은 유니폼을 혹은 교복을 입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장은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어요. 읽어볼까요? Every student is wearing a uniform. 무슨 뜻이에요? 역시 모든 학생은 교복을 입고 있다라는

단수명사와 함께 쓰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냐면요. all이라는 건 모든이라는 의미를 갖는 동시에 전체에 집중해요. 모든 학생들 이런 느낌으로요. 그런데 every는 모든이라는 의미를 갖는 동시에 개별적인 한 명 한 명에 집중을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ll은 복수명사와 어울리는 거고 every는 단수명사와 어울린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예시 볼게요. All students. All 뒤에 복수명사 나왔죠? 모든 학생들. All children. 모든 아이들이라는 의미예요. 이때는 S가 없어도 복수명사예요. 왜죠? Child의 복수 형태가 children인 거니까요. 그리고 All animals 라고 했습니다. 모든 동물들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우리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every 뒤에 단수명사 쓴 케이스를 볼게요. Every student. 이 경우 여러분, every student 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every 뒤에는요, 단수명사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every child. child는 우리 아이 한 명일 때 쓰는 단수명사죠. 그래서 every child 가능하고 역시 every animal 가능합니다. 단수명사가 쓰인 것이죠. 정리해보면요. all과 every는 모든 무엇 무엇을 의미하지만 all은 복수명사와 함께 쓰이고 every는 누구와 함께 쓰인다? 단수명사와 함께 쓰인다. 이 점 꼭 기억하셔야겠죠. 자, 또 한 가지. all 복수명사는요, 복수형의 동사와 함께 쓰이고, every 단수명사는 단수형의 동사와 함께 쓰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 친구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점왕 플러스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all, every 수일치 규칙입니다. 별표해 볼게요. 자, 우리 주어와 동사는 항상 수일치가 되어야 한다. 이건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all students의 경우 복수 주어니까 이에 맞게 동사도 복수 형태로 써줘야겠죠? 우리 비동사 중에서 복수 형태인 건 are. 네, 그러니까 주어가 복수 형태일 땐 이에 맞추어서 동사도 are을 써준다. 자, 그런데 이번엔 일반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왼쪽 보니 every child 단수죠. 주어가 단수예요. 자, 우리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일반 동사 뒤에는 보통 s를 붙인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every child love him 안 되고요. every child loves him이 되는 겁니다.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일반 동사 뒤에 s를 붙인다라는 규칙을 다시 한번 떠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개념을 이해하셨다면 오늘 배운 문법을 진짜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 우리 바로 스텝 1부터 시작해 볼게요. 1번을 보시면 우리말에 맞는 말을 골라보라고 합니다. A 볼까요? 그는 몇 명의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문장을 봤을 때 긍정문이에요. 긍정문. 긍정문이고 몇 명의 약간의 라고 해석이 되므로 우리는 some을 골라줍니다. any는요, 주로 부정문에서 쓰인다 라고 했던 것 기억하시죠? 여긴 긍정문이니까 some 골라줄게요. 자, 이어서 B를 보시면 나는 어떤 종이도 찾을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I can't find. 부정문 나와 있죠? 우리 부정문에서 어떤 뭐뭐도 라고 해석되는 수량 표현 바로 any였습니다. I can't find any paper. C를 보시면 모든 동물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all과 every가 있는데 뒤에 이렇게 복수명사가 올 때는 누굴 고르죠? 네, 맞아요. all을 골라주어야 합니다. every는 단수명사와 어울리는 수량 표현이에요. 이어서 뒤를 보면 모든 어린이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 라고

했어요. Child는 단수 명사잖아요, 그쵸? 따라서 every와 어울리겠네요. 이어서 이를 보시면 그녀는 몇 권의 책을 샀다라고 하였고요. 긍정문에서 몇 권의라고 할 때는 우리 some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주어진 문장에 알맞은 말을 고르고 따라 써보세요라고 하였습니다. 자, 쌤이 답을 공개하기 전에 여러분이 꼭 some인지 any인지 all인지 every인지 먼저 판별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A 보시면 she doesn't eat some meat, she doesn't eat any meat. 둘 중에 무엇일까요? 자, 이 문장을 보았을 때 아, 부정문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따라서 정답 any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써볼게요. She doesn't eat. 그녀는 먹지 않는다. Any meat? 어떤 고기도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겠네요. B 볼게요. All my friends, every my friends are kind. 뒤에 있는 명사가 복수입니다. 복수 명사와 잘 어울리는 all을 골라줍시다. 써볼까요? All my friends. 나의 모든 친구들은 are kind, 친절하다. 자, 이렇게 써주고 계시죠? 이어서 C를 보시면 All house, every house has a roof. 뒤에 있는 명사가 S가 없는 단수 형태니까 우리 every 골라줄게요. 써보시면 every house, 모든 집은 has a roof. 지붕을 가지고 있습니다가 되겠네요. D 볼게요. I didn't see some animals. I didn't see any animals. 여기서는 부정문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any 골라주시고요. 써보면 I didn't see. 나는 보지 못했다. 안 보였다. 무엇이 any animals니까? 어떤 동물들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주었다면 이볼게요. Would you like some juice? Would you like any juice? 자, 우리 의문문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권유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주스 좀 드시겠어요? 주스를 좀 원하세요? 이런 의미잖아요. 권유의 의문문에서는 우리 some을 씁니다.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같이 한번 써볼게요. Would you like? 썸 주스? 주스를 좀 드릴까요?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특히 이 마지막 표현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표현으로 그냥 기억해 두세요. 주스 좀 드시겠어요? Would you like some juice? 그럼 커피 좀 드시겠어요? 뭐라고 하면 될까요? Would you like some coffee?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셨죠? 자, 이어서 우리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말에 맞게 빈칸을 채워보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A를 보시면 모든 사람은 다르다라고 했어요. 모든이니까 바로 all만 떠올렸다면, 자, 이번에는 뒤에 오는 명사가 단수 명사잖아요. person은 단수 명사입니다. 따라서 all이 아니라 누구랑 어울린다? every랑 어울린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B를 보시면 책상 위에 몇 권의 책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몇 권의 라는 표현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There are some books on the desk. 긍정문이니까 some을 쓰거나 혹은 뒤에 있는 명사가 셀수 있는 명사죠. 우리 지난 시간에 몇 권의, 약간의라고 할때 a few를 쓸수 있다라는 것도 공부했으니까 a few를 써도 괜찮습니다. 자, 이어서 C를 보시면 그는 어떤 숙제도 없다라고 했는데요. 이때는 부정문이 나와 있고 어떤 뭐뭐도라고 해석이 되므로 he doesn't have any homework가 어울립니다. 이어서 D 볼게요. 모든 아이들은 이라고 하였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뒤에 child의 복수 형태인 children이 나와 있죠. 따라서 all 써주시면 됩니다. All children, 모든 아이들이 되겠네요. 이를 보면 그녀는 멋진 옷들을 약간 가지고 있다라고 했고요. 여기서는 긍정문이니까 some 써주시면 돼요. She has some nice clothes. 그녀는 멋진 옷들을 약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말에 맞게 빈칸을 채워보세요라고 하였습니다. 자, A 보시면 모든 인형이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 모든 인형이라고 하면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요. All dolls 혹은 every doll도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이 뒤에 있는 동사를 보니까 주어 자리에 단수가 나와야 하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ll dolls, every doll 누구 골라줄까요? 네, every doll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B 보시면 우리는 어제 약간의 쿠키를 만들었다라고 하였어요. 약간의 쿠키 뭐라고 하면 될까요? Some cookies 하시면 됩니다. 긍정문이니까요. Some을 넣어서 약간의라는 수량을 나타내줘요. C를 보면 나는 거기서 어떤 소음도 듣지 못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일단 문장이 부정문으로 되어 있고요. 어떤 뭐뭐도라고 해석이 되니까 some이 아니고 any랑 어울려요. I didn't hear any noise there이 되겠네요. D를 보시면 제가 당신께 물을 좀 가져다 드릴까요라고 합니다. 권유하는 거죠. Can I bring you some water?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E 볼게요. 모든 선생님들이 오늘 바쁘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선생님들이라고 했으므로 복수 명사가 나와주어야 하고요. 복수와 잘 어울리는 수량 표현은 all이 됩니다. 그래서 all teachers are busy today. 자, 이렇게 여러분 빈칸에 모두 넣어주셨는지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고, 이어서 우리 5번으로 가볼게요. 우리말에 맞게 단어를 추가하여 주어진 문장을 고쳐 써보세요라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 A 볼게요. 나는 약간의 종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바로 머릿속에 some과 any가 떠올라야 합니다. 자, 그런데 긍정문이죠? 긍정문이니까 paper 앞에 누구 쓸까요? some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I have some paper. 이렇게 문장 전체를 다시 써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B를 보시면 그녀는 어떤 책도 사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이 문장 보시면 부정문이 나와 있습니다. 부정문. 우리 부정문에서는 some보다는 any가 훨씬 더 어울려요. 따라서 she doesn't buy any books.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She doesn't buy any books. 그녀는 어떤 책도 사지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C를 보면 모든 소년들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boys 앞에 누구 써줄까? All 써주면 되겠죠? All boys are outside now. 이어서 D를 보시면 그들은 약간의 별들을 보았다라고 했고요. 긍정문이니까 약간의라고 할때 some 써주시면 돼요. 여기에 some을 넣어서 they saw some stars. 이어서 E입니다. 우리는 어떤 우유도 마시지 않았다. 자, 부정문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부정문일 때는 some보다는 any가 훨씬 더 어울리죠? 그래서 milk 앞에 any를 붙여요. 그러면 we didn't drink any milk. 우리는 어떤 우유도 마시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some과 any, 그리고 all과 every를 구분하는 방법 확실히 기억해 두셨죠? 이어서 우리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6번입니다. 주어진 문장의 틀린 부분을 찾아서 고쳐 써보도록 할게요. 자, A를 보시면 I'll bring any sandwiches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상한 부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긍정문이 나와 있습니다. 부정문이 아닌 거죠. 그런데 any를 썼어요. 우리 any는요, 부정문에 어울리는 수량 표현.

있습니다. 그러면 긍정문에 어울리는 some으로 바꿔주면 딱이겠네요. 그래서 I'll bring some sandwiches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B번과 C번에는 별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지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에요. B를 보면 every questions were easy. 자, 어떤 부분이 틀렸을까요? 어떤 부분이 틀렸을까요? 지금 동사도 복수, 주어도 복수인데 every와 함께 나왔습니다. 자, 복수 명사와 함께 쓰일 수 있는 애는 every가 아니라 all이기 때문에 all questions were easy 이렇게 써 주시거나 아니면 주어와 동사를 모두 단수로 만들어서 every question was easy 이렇게 써 주시는 것까지 인정됩니다. 두 문장 다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C도 마찬가지죠. 동사가 지금 단수 취급되어 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어도 역시 단수로 만듭시다. 그러면 every bus comes on time 이렇게 써 주시거나 아니면 주어도 복수, 동사도 복수로 해서 all buses come on time으로 해주면 되겠죠? 모든 버스는 제 시간에 온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D 보시면 he asked me any questions라고 했어요. 긍정문이니까 any 아니죠. 누구로 바꿀까요? some으로 바꿀게요. 그러면 he asked me some questions. 그는 나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다가 되겠네요. 2입니다. They don't watch some TV on weekdays. 그들은 평일에 TV를 전혀 보지 않는다. 이니까 부정문에서 어울리는 some이 아닌 any를 써주시면 딱이네요. They don't watch any TV on weekdays. 이렇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쌤이 중요하게 강조했던 내용들 있죠? 위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이 꼭 복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

친구들 반가워요. 단단히 데뷔하는 만점왕 단원평가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이에요. 자, 오늘도 우리 수학 단원평가 내용 만나볼 건데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1단원 분수의 나눗셈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오늘은 단원평가 2회 문제 그리고 수행평가 문제까지 만나볼 거예요. 수행평가 문제도 선생님과 함께라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단원평가 2회 문제를 만나볼게요.

단원평가 2회도 역시 스무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할게요. 1 나누기 5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수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그림을 볼게요. 아, 여기 보이는 이 하나를 다섯으로 똑같이 나눈 것 중에 하나만큼인가 봐요. 자, 1을 똑같이 무엇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 그렇죠. 바로 5로 나눈 것 중에 하나. 이것은 분수 5분의 1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1 나누기 5는 5분의 1이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1 나누기 자연수는 자연수분의 1이라고 분수 형태로 몫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네모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것 바로 5가 되는 거죠. 다음 2번, 준영이가 3 나누기 7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자, 준영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1 나누기 7은 이것이야. 자, 1 나누기 7은 우리 분수로 어떻게 나타낸다고 했죠? 그렇죠. 바로 7분의 1이다 라고 나타내죠. 그러면 3 나누기 7은 7분의 1이 몇 개만큼 있을까요? 자, 3이 1이 3개만큼 있는 거니까 3 나누기 7은 7분의 1이 3개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서 3 나누기 7은 7분의 1이 3개 있으니까 7분의 3이다. 아, 다르게 생각하면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 나누는 수는 분모에 있어서 7분의 3이라고 몫을 분수로 구할 수가 있구나 라는 거죠. 3번 빈칸에 알맞은 분수를 써놓으시오. 6 나누기 5의 결과

숫자는 여러분 얼마일까요? 자, 여러분, 우리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 나누는 수는 분모에 썼을 때 5분의 6이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가분 수잖아요? 대분수로 다시 한번 바꿔주는 거죠. 1과 5분의 2이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13 나누기 5예요. 그러면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 나누는 수는 분모에 써서 5분의 13이다 라고도 쓸수 있는데, 대분수로 나타내면 2와 5분의 3이다. 이렇게도 나타내어 볼 수가 있죠. 가분수 또는 대분수 형태로 나타내어주면 됩니다. 다음 4번 서술형 문제예요. 노란색 물감 4리터는 통 3개에, 파란색 물감 5리터는 통 6개에 각각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담았습니다. 노란색 물감과 파란색 물감을 각각 한 통씩 섞어 초록색 물감을 만들었다면, 초록색 물감은 몇 리터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분수로 나타내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노란색 물감 4리터인데 이걸 셋으로 똑같이 나누어 담는데요. 그럼 한 통에는 얼마만큼씩 들어갈까요? 그렇죠. 바로 4 나누기 3만큼씩 들어가겠죠.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 나누는 수는 분모에 썼을 때 3분의 4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대분수로도 나타낼 수 있으니 1과 3분의 1이다.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죠. 그럼 파란색 물감은요? 5리터를 6개의 통에다가 나누어 담는 거예요. 그러면 5 나누기 6이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고, 분수로 나타내면 6분의 5라고 몫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통 그리고 한 통을 섞어서 초록색 물감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1과 3분의 1 더하기 6분의 5, 이만큼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덧셈을 했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3분의 4 더하기 6분의 5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통분해 줘야 되죠? 그럼 6으로 통분해 주자고요. 6분의 8 더하기 6분의 5. 그래서 아, 6분의 13이구나. 대분수로 나타내면 2와 6분의 1이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서술형 답은 어떻게 쓸까요? 한 통에 담은 노란색 물감의 양은 4 나누기 3, 즉 3분의 4리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통분을 했을 때 6분의 8리터다라고도 쓸수 있었죠. 한 통에 담은 파란색 물감의 양은 5 나누기 6이에요. 그럼 6분의 5리터죠. 따라서 초록색 물감의 양은 6분의 8 더하기 6분의 5만큼이에요. 즉 6분의 13만큼이죠. 대분수로 바꾸어 나타내면 2와 6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2와 6분의 1리터라고 써주면 정답이 되는 거죠. 다음 5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A, B2 두 초등학교 화단에 다음과 같이 튤립을 심었습니다. 튤립을 심은 부분의 넓이가 더 넓은 초등학교는 어느 곳인지 쓰시오라고 했어요. 먼저 A 초등학교입니다. 화단 52제곱미터를 똑같이 5로 나눈 것 중에 한 부분에 튤립을 심었대요. 자, 그러면 그 넓이는 52 나누기 5로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5분의 52이고, 대분수로 나타내면 10과 5분의 2가 되는 거죠. 다음 B초등학교, 화단 62제곱미터를 똑같이 6으로 나눈 것 중에 한 부분에 튤립을 심었대요. 그럼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62 나누기 6으로 구하죠. 그러면 6분의 62가 되고, 대분수로 나타내면 10과 6분의 2예요. 6분의 2는 3분의 1이라고도 나타낼 수 있으니까 10과 3분의 1이다. 이렇게 나타내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10과 5분의 2, 10과 3분의 1. 자, 어느 것이 더 클까요? 그래요. 진분수 부분. 5분의 2가 3분의 1보다 더 크기 때문에 바로 A초등학교가 더 튤립을 넓은 곳에 심었습니다. A초등학교 라고 정답을 적어주면 되겠네요. 다음 6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자, 분수의 나눗셈입니다. 어떻게 계산할까요? 9분의 4 나누기 2예요. 자, 분자가 나누는 수의 배수죠? 이런 경우에는 분자를 그대로 자연수로 나누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분모는 그대로 9라고 쓰고 분자는 4 나누기 2. 그래서 9분의 2가 정답이 되는 거고요. 2번. 8분의 5 나누기 3과 같이 이렇게 분자가 나누는 수의 배수가 아닌 경우 어떻게 할수 있다고 했죠? 그래요. 크기가 같은 분수를 생각해 볼수 있다고 했어요. 분자 분모에 똑같이 3을 곱해 보자. 그러면 24분의 15가 되고, 이제 15는 3의 배수이니까 24분의 15 나누기 3이네. 그러면 15 나누기 3은 5이니까 24분의 5가 되겠구나. 라는 거죠. 7번. 기역 곱하기 니은의 값을 구하시오. 자, 기역과 니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먼저 6분의 1 나누기 5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6분의 1 곱하기 기역분의 1이라고도 바꾸어 쓸수 있대요. 그러면 나누기 5를 이렇게도 바꾸어 쓸수 있나 봐요.

자, 그럼 나누기 오늘 분수의 곱셈으로 바꿀 때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5분의 1로 바꿔 쓸 수가 있죠. 그랬더니 30분의 1이 돼요. 그 다음 12분의 5 나누기 7에서도 역시 나누기 7을 곱하기 니은분의 1로 바꿔서 나타났네요. 니은은요, 바로 7이 됩니다. 아, 그럼 기역 곱하기 니은 구할 수가 있겠네요. 무엇인가요? 그렇죠. 5 곱하기 7이니까 5, 7에 35가 되는 거죠. 정답 35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다음 8번. 나눗셈의 몫을 찾아 알맞게 연결하시오 라고 했죠. 나눗셈의 몫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7분의 3 나누기 4입니다. 7분의 3 곱하기 4분의 1이다 라고 쓰고 7, 4, 28, 31은 3이니까 이렇게 28분의 3이죠. 다음과 같이 3번과 이어주고요. 2번, 7분의 5 나누기 2예요. 그러면 7분의 5 곱하기 2분의 1과 같고, 7이 14, 5일은 5, 14분의 5구나. 그럼 2번과 연결을 해주면 정답이 되죠. 9번, 중요한 문제예요. 소다미가 일정한 빠르기로 13분의 10km를 걷는데 5분이 걸렸대요. 1분에 몇 km를 걸었는지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거리를 가는데 몇분 동안 걸었대요? 그럼 1분 동안 걸은 거리를 알기 위해서는요, 무얼 무엇으로 나누어야 할까요? 그렇죠. 바로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 줘야 합니다. 그러면 13분의 10 나누기 5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분자가 나누는 수의 배수예요. 이런 경우는 분모는 그대로 13이라고 쓰고 분자는 10 나누기 5. 그래서 2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정답은 바로 13분의 2km라고 단위까지 써주면 되는 거죠. 10번, 선생님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분수의 나눗셈 계산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선생님이 푸신 방법, 이 방법을 그대로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죠. 7분의 3 나누기 2예요. 그런데 7분의 3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었네요. 그랬더니 7이 14, 3 곱하기 1은 3, 14분의 3이 되었어요. 같은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6분의 5 나누기 4예요.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어줍니다. 6분의 5 곱하기 4분의 1이죠. 6, 4, 2, 14, 5일은 5. 그래서 24분의 5가 정답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풀이 과정까지 이렇게 잘 써보도록 하세요. 11번. 4장의 카드 중에서 계산 결과가 근 순서대로 두 장을 뽑아 카드의 글자를 왼쪽부터 차례대로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각각의 계산을 한 다음에 우리 계산 결과 순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9분의 7 나누기 2입니다. 그러면 9분의 7 곱하기 2분의 1이다 라고 바꿔 쓸수 있죠. 9, 2, 18, 그 다음 7, 1은 7, 바로 18분의 7이에요. 자, 그 다음 3분의 1 나누기 3이에요. 이것은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다 라고 쓸수 있죠. 3, 3은 9, 그래서 9분의 1이에요. 자, 그 다음도 볼게요. 9분의 4 나누기입니다. 이 경우는, 자, 분자가 자연수로 나눌 수 있죠. 그러면 9분의 4 나누기 2죠. 9분의 2가 된다. 그 다음, 5 나누기 9예요. 이 경우는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 나누는 수는 분모에 썼을 때 9분의 5가 된다. 자, 계산 결과를 우리가 비교해 볼 거예요. 자, 그런데 분모가 서로 다르죠? 자, 18분의 7이에요. 그럼 9분의 1도 18로 우리가 분모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18분의 2가 되죠. 9분의 2는 어떤가요? 9분의 2는 그렇죠. 바로 18분의 4가 됩니다. 그 다음, 9분의 5는요? 분모가 18이라면? 그렇죠. 18분의 10이 돼요. 자, 이제 계산 결과가 큰 순서대로 두 장을 뽑아 볼 거예요. 18분의 10이 가장 크죠? 그 다음으로 18분의 7이 큽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쓰면 수학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 12번입니다. 영훈은 다음과 같이 정삼각형을 그렸습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라고 했어요. 한 변의 길이가 네모미터인 정삼각형을 하나 그렸더니 정삼각형의 둘레는 6분의 5미터가 되었어. 자, 한 변의 길이가 네모미터래요. 자, 그런데 이런 정삼각형을 그렸더니 둘레가 6분의 5미터랍니다. 즉,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죠. 자, 둘레는 6분의 5미터예요. 변의 개수는 3개입니다. 그래서 6분의 5 나누기 3을 하면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죠. 그럼 6분의 5 곱하기 3분의 1로 식을 바꾸어 쓰고 6, 3, 18, 5, 1은 5, 바로 18분의 5라고 구할 수가 있겠네요.
18분의 5가 바로 한 변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13번. 무게가 같은 공 3개를 담은 상자 전체의 무게가 5kg입니다. 빈 상자의 무게가 7분의 5kg이라면 공 한 개의 무게는 몇 kg인지 구하세요. 라고 합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먼저 전체, 이 공이 담겨있는 이 상자, 상자의 무게에서 빈 상자의 무게를 먼저 빼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5 빼기 7분의 5를 먼저 계산하세요. 그랬더니 4와 7분의 2kg이 되는데요. 자, 이 4와 7분의 2kg은요, 공 3개만의 무게가 되는 거예요. 그럼 공 하나의 무게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3으로 나눠줘야겠죠. 그럼 4와 7분의 2 나누기 3을 계산하면 되는데요. 4와 7분의 1 가분수로 바꿔줘야 되죠. 제 4, 28, 28 더하기 2는 30이에요. 7분의 30 나누기 3을 계산합니다. 30은 3으로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7분의 10이다라고 쓸 수가 있고, 대분수로 바꾸면 1과 7분의 3이구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정답은 1과 7분의 3, 그다음 단위 킬로그램까지 써주면 되는 거예요. 다음 14번이죠. 수카드를 모두 한 번씩만 사용하여 몫이 가장 작은 진문수 나누기 자연수의 나눗셈을 만들었습니다. 몫은 얼마인지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2, 5, 7, 세 장의 카드를 가지고 진문수 나누기 자연수의 나눗셈식을 만들 거예요. 그런데 몫이 가장 작아야 합니다. 그러면 나누어지는 수는 작고 나누는 수는 커야겠죠? 그랬을 때 7분의 2 나누기 5라는 식을 세울 수도 있고, 또는 5분의 2 나누기 7이라는 식을 세울 수도 있을 거예요. 계산 결과는 같습니다. 5분의 2 곱하기 7분의 1 했을 때 35분의 2가 되는 거죠. 역시 이것을 계산했을 때에도 35분의 2가 나와요. 그래서 정답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15번 계산 결과가 자연수일 때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중 가장 작은 수를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16분의 9 나누기 9 곱하기 네모를 했을 때이 결과가 자연수가 된대요. 그럼 우리 일단 이 앞에 있는 이두 개의 식, 여기 있는 이 식만, 나눗셈식만 계산을 해볼게요. 16분의 9 나누기 9이니까 9 나누기 9는 1이잖아요. 그래서 16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식을 다시 써보면 16분의 1 곱하기 네모를 계산했을 때이 결과가 자연수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수랑 곱했을 때 자연수가 될까요? 그중 가장 작은 수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16이 들어가야 가장 작은 자연수가 되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16으로 약분을 하면 1, 1. 그래서 가장 작은 자연수 1이 되잖아요. 그래서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중 가장 작은 수는요, 바로 16이 되는 거예요. 이 네모 안에는 16의 배수가 들어가야 이 계산 결과가 자연수가 됩니다. 알겠죠? 다음 16번이에요. 빈칸에 알맞은 대분수를 써놓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의 계산, 뭐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죠? 맞아요. 바로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는 겁니다. 그럼 6과 3분의 2 나누기예요. 먼저 6과 3분의 2를 대분수니까 가분수로 바꾸어 볼게요. 3분의 3, 6, 18, 18 더하기 2는 20이죠. 3분의 20이네요. 이것을 2로 나눠요. 그러면 분자가 자연수로 나누어지죠. 그럼 3분의 10이구나. 대분수로 바꾸어 볼까요? 그러면 3과 3분의 1이구나. 자, 3과 3분의 1 나누기 3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 3분의 10 나누기 3이니까 3분의 10 곱하기 3분의 1이다. 그러면 9분의 10이네. 대분수로 다시 나타내면 1과 9분의 1이구나라고 대분수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다가는 대분수를 써놓으시오라고 했으니까 꼭 대분수로 써주어야 합니다. 17번. 가로의 길이가 6cm이고 넓이가 18과 2분의 1 제곱센티미터인 직사각형에 세로의 길이는 몇 센티미터인지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넓이가 18과 2분의 1 제곱센티미터이기 때문에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가로 곱하기 세로라는 것을 떠올리면, 그렇죠. 우리 넓이를 가로로 나누면 세로를 구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알수 있죠. 넓이는 18과 2분의 1이에요. 이것을 가로 6cm로 나누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18과 2분의 1은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었을 때 2분의 37이고, 이것을 6으로 나눈다? 그럼 곱하기 6분의 1이겠구나. 2, 6, 12. 그 다음 37 곱하기 1은 37이죠. 12분의 37이에요.
대분수로 나타내면 3과 1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답은요, 세로의 길이 3과 12분의 1, 그리고 센티미터 단위까지 써주면 되는 거죠. 다음 18번이에요. 큰 정삼각형의 각변의 길이, 각변의 가운데에 점을 찍어서 우리 이것들을 이어 작은 정삼각형 하나를 그렸대요. 이 정삼각형의 넓이가, 큰 정삼각형의 넓이가 8과 5분의 4 제곱센티미터일 때 색칠한 작은 정삼각형의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하래요. 일단 전체 큰 정삼각형의 넓이가 8과 5분의 4 제곱센티미터이거든요. 자, 이렇게 각변의 가운데 점을 이어서 작은 정삼각형 하나를 그렸더니 전체를 똑같이 넷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만큼이 됐어요. 그러면 8과 5분의 4 나누기 4를 한 결과가 바로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죠. 8과 5분의 4는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었을 때 5분의 44가 됩니다. 이것을 4로 나눈다? 그러면 44 나누기 4니까 11이 되겠죠? 5분의 11이 된다. 대분수로 나타내면 2와 5분의 1이 되는 거죠. 2와 5분의 1 단위는요? 그렇죠. 제곱센티미터라고 써주면 되는 거죠. 19번입니다.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를 모두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곳, 왼쪽과 오른쪽을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에 네모를 생각을 해보면 돼요. 먼저 왼쪽에 있는 식을 계산해 볼게요. 6과 5분의 3 나누기 3이래요. 자,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면 5분의 33이 되고, 이것을 3으로 나누자. 33 나누기 3은 11이기 때문에 5분의 11이 돼요. 자, 대분수로 바꿀 수가 있죠. 그래요, 바로 2와 5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오른쪽에 있는 식도 한번 풀어볼까요? 오른쪽에 있는 식, 10과 5분의 4 나누기 2예요. 그러면 10과 5분의 4는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었을 때 5분의 54가 됩니다. 이것을 2로 나눈다? 그럼 54를 2로 나누죠. 바로 27이에요. 5분의 27. 대분수로 나타내면요, 5, 5, 25이니까 5와 5분의 2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식의 결과는요, 2와 5분의 1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식의 결과는 5와 5분의 2입니다. 그럼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2와 5분의 1보다 크려면 일단 3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 4, 그 다음 5까지 들어갑니다. 6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3, 4, 5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는 거죠. 다음 20번이에요. 맵쌀 5kg으로 가래떡 8과 4분의 3kg을 만들 수 있고, 찹쌀 3kg으로 인절미 5와 4분의 1kg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맵쌀 1kg과 찹쌀 1kg으로 각각 만들 수 있는 가래떡과 인절미는 모두 몇 kg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는요, 먼저 각각 1kg으로 만들 수 있는 가래떡과 인절미의 양을 모두 구해봅니다. 그 다음 이것을 둘 다 더해주기만 하면 돼요. 먼저 맵쌀 1kg으로 만들 수 있는 가래떡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8과 4분의 3. 이것은 맵쌀 5kg으로 만든 것이니까 8과 4분의 3 나누기 5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8과 4분의 3은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었을 때, 그렇죠, 얼마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요. 바로 4분의 35라고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이것을 5로 나눈다는 거잖아요. 35가 5의 배수이기 때문에 4분의 35 나누기 5다. 그러면 35 나누기 5는 7이죠. 바로 4분의 7이 되고, 대분수로 나타내면 1과 4분의 3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찹쌀 1kg으로 만들 수 있는 인절미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요. 바로 3kg으로 5와 4분의 1kg 만든다고 했으니까 5와 4분의 1 나누기 3을 계산하면 되죠. 5와 4분의 1은요, 가분수로 나타냈을 때 4분의 21이고요. 이것을 3으로 나누자. 21 나누기 3을 했을 때 얼마가 되나요? 그렇죠. 바로 7이 되기 때문에 4분의 7이에요. 역시 1과 4분의 3입니다. 자, 그럼 이 둘을 더해주기만 하면 돼요. 1과 4분의 1 더하기 1과 4분의 1은 3과 4분의 2인데요. 약분해보면 3과 2분의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과 2분의 1 킬로그램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단원평가 문제 만나보았고요. 이번에는 수행평가 문제 한번 만나볼게요.
자, 여러분, 수행평가 문제는 모두 서술형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려워할 거 없습니다. 일단 푼 다음에 여러분들이 풀이한 과정을 그대로 말로 풀어서 쓰기만 하면 돼요. 자, 몫이 가장 큰 나눗셈은 어느 것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자, 이런 경우는 일단 모두 다 계산을 해야죠. 그 다음 무엇이 가장 큰지 살펴볼게요. 기억 2 나누기 3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는 다음과 같이 분수 형태로 답을 구할 수 있어요. 3분의 2죠. 니은 7 나누기 9예요.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 나누는 수는 분모에 썼을 때 9분의 7입니다. 자, 그 다음 디귿. 3분의 2 나누기 2예요. 오, 분자가 자연수로 나누어지죠. 그러면 2 나누기 2는 1이니까 3분의 1이 되는구나. 리을은 9분의 4 나누기 2예요. 분자가 자연수로 나누어지죠. 그렇다면 4 나누기 2는 2이니까 9분의 2가 되는구나. 자, 이제 몫을 비교해 볼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은 분모가 3이고 이 둘은 분모가 9잖아요. 그럼 분모 9로 통분을 해줍니다. 그러면 분자 분모에 똑같이 3을 곱했을 때 9분의 6이 되고 분자 분모에 똑같이 3을 곱하면 9분의 그렇죠. 3이 되는 거예요. 이제 비교할 수 있죠. 몫이 가장 큰 것? 그렇죠. 바로 니은 9분의 7이죠. 자, 그럼 풀이는 이렇게 씁니다. 기역은 3분의 2, 니은은 9분의 7, 디귿은 3분의 1, 리을은 9분의 2이므로 몫이 가장 큰 것은 니은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니은 이렇게 써주면 돼요. 어때요? 서술형 답도 어렵지 않죠? 그냥 풀이한 다음에 그대로 쓰고 따라서 몫이 가장 큰 것은 이 말만 추가하면 됩니다. 자, 2번 끈 9분의 7m를 겹치지 않게 모두 사용하여 정체각형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정체각형 한 변의 길이는 몇 미터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세요 라고 합니다. 자, 우리 정체각형 두 개를 만들었대요. 그럼 정체각형 하나를 만드는 데에는 우리가 끈이 얼마나 사용됐을까요? 그렇죠. 9분의 7 나누기 2만큼 사용됐겠죠? 그러면 9분의 7 곱하기 2분의 1이고 아, 18분의 7만큼 사용이 되었겠네. 정체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둘레를 7로 나누어줘야 돼요. 그래서 18분의 7 나누기 7인데요. 7 나누기 7은 1이잖아요. 그래서 18분의 1이 된다. 아, 정체각형 한 변의 길이는 18분의 1이구나. 정체각형 한 개를 만드는 데 사용한 끈의 길이는 9분의 7 나누기 2입니다. 그러면 9분의 7 곱하기 2분의 1이고 18분의 7m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정체각형의 변의 수는 7개이니까 정체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18분의 7 나누기 7이다. 18분의 7 나누기 7을 했더니 18분의 1이 되더라. 그래서 18분의 1m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다음 3번 넓이가 10과 4분의 1 제곱 센티미터이고 밑변의 길이가 4cm인 평행사변형이 있습니다. 높이는 몇 센티미터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평행사변형의 넓이는요 이 밑변의 길이에다가 높이를 곱하여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높이를 모른다 라고 했을 때에는 무엇을 생각하면 되나요? 그렇죠. 우리 넓이를 이 밑변의 길이로 나누어주면 되겠구나. 그럼 10과 4분의 1 나누기 4를 했을 때 구할 수가 있겠네. 10과 4분의 1은 4분의 41이고 이것을 4로 나눈다. 그러면 4분의 41 곱하기 4분의 1이네. 16분의 41이 되는구나. 그러면 16 곱하기 그렇죠. 2를 했을 때 32이니까 2와 16분의 9가 되겠네. 이렇게 답을 구해볼 수가 있죠. 풀이에도 이렇게 써보면 돼요. 평행사변형의 높이를 네모라고 했을 때 4 곱하기 네모는 10과 4분의 1 제곱 센티미터이므로 네모는 10과 4분의 1 나누기 4다. 그래서 4분의 41 곱하기 4분의 1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것은 16분의 41이니까 대분수로 나타내면 2와 16분의 9가 되는구나. 2와 16분의 9. 단위는요, 센티미터라고 써주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도 이렇게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만 안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모르는 수는 네모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음은 4번입니다. 한 병에 1과 2분의 1리터씩 들어있는 주스가 5병 있습니다. 이 주스를 2주 동안 매일 똑같은 양만큼 나누어 마신다면 하루에 마시는 주스의 양은 몇 리터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라고 합니다. 자, 이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요, 풀기 위해서는 먼저 전체 주스가 얼마만큼 있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한 병에 1과 2분의 1리터씩 총 5병이 있대요. 그럼 전체 주스의 양은 1과 2분의 1 곱하기 5만큼 있는 거죠. 1과 2분의 1은 가분수로 바꾸어

곱했을 때 2분의 3이고, 여기에 5를 곱한 것이니까 바로 2분의 15만큼이 원래 있었던 주스의 양이에요. 그런데 이 주스를 2주 동안 매일 똑같은 양만큼 나누어 마신대요. 2주는 며칠이죠? 맞아요. 14일이에요. 그래서 이 주스의 양을 뭘로 나눠요? 14로 나누는 겁니다. 자, 2분의 15 나누기 14죠? 그러면 2분의 15 곱하기 14분의 1이다라고 할수 있고, 2 곱하기 14는 28, 15 곱하기 1은 15이니까 이렇게 28분의 15라고 하루에 마시는 주스의 양을 구할 수가 있죠. 자, 풀이는 이렇게 씁니다. 주스 5병에 들어있는 주스의 양은 1과 2분의 1 곱하기 5, 즉 2분의 15 또는요, 그렇죠. 바로 7과 2분의 1리터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2주는 14일이므로 하루에 마시는 주스의 양은 7과 2분의 1 나누기 14, 즉 얼마예요? 2분의 15 곱하기 14분의 1, 그래서 28분의 15리터입니다. 28분의 15리터라고 써주면 정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수행평가 문제까지 모두 해결을 해보았어요. 오늘의 마지막 순서 바로 단단 퀴즈입니다. 청소기 3개의 무게가 10kg이라면 청소기 1개의 무게는 몇 kg일까요? 자,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자, 오늘까지 1단원 내용을 만나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학 2단원의 문제로 만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날 친구들, 안녕!

친구들, 여러분의 만점한 나라를 안내할 은하쌤이에요. 우리 이제까지 3단원의 내용 알아본 것 수업 끝날 때마다 10초씩 머릿속에 담아뒀나요? 아주 잘했어요. 오늘은 우리 무엇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요. 바로 단원 확인 평가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오늘은 1번부터 20번까지 모두 다 해결해 볼 겁니다. 선생님과 함께 만점한 나라로 떠나볼까요? 자, 오늘은 20문제 다 풀어볼 거니까 어깨 한번 풀고 마음의 준비하고 선생님과 함께 수업 진행해 볼게요. 자, 1번이에요. 중요한 문제가 1번부터 나왔네요. 꾸며주는 말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에 동그라미표를 하세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꾸며주는 말 무엇이라고 했죠? 그래요. 뒤에 오는 말에 그 뜻을 자세하게 해주는 말을 우리가 꾸며주는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꾸며주는 말에 대해서 설명한 거, 바른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문장에서 누가에 해당하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우리는 누가에 해당하는 말을 꾸며주는 말이 따로 있어요. 2번, 뒤에 오는 말을 꾸며서 그 뜻을 자세하게 해주는 말입니다. 세상에, 여기 꾸며주는 말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나와 있네요. 바르게 설명했죠? 3번, 문장과 문장 사이에 놓여 두 문장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꾸며주는 말에 대한 설명이 아니죠. 그러면 선생님, 꾸며주는 말 대체 왜 써야 하나요? 꾸며주는 말의 좋은 점, 왜 쓸까? 우리는 이 말을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떡볶이를 먹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내가 떡볶이를, 매운 떡볶이를 먹었는지 맛 없는 떡볶이를 먹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때 꾸며주는 말을 넣는 거예요. 맛있는 떡볶이를 먹었다. 와, 이렇게 하면 그 뜻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고요. 대상에 대해 좀 더 생생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걸어간다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뒤뚱뒤뚱 걸어간다 이렇게 꾸며주는 말을 쓰면 조금 더 생생하고 실감나죠. 2번에서 3번은 여기에 있는 이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가와나 두 개의 글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뭔가 비슷한 듯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볼게요. 자, 오늘 할머니 할아버지와 옥수수밭에 갔다. 할아버지께서 나를 보고 웃으셨다. 좋아요. 옥수수밭에 가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할아버지는 나에게 어떤 표정을 지으셨는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나도 볼게요. 오늘 할머니 할아버지와 넓은 옥수수밭에 갔다. 할아버지께서 나를 보고 활짝 웃으셨다. 어때요? 우리 꾸며주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옥수수밭은 옥수수밭인데 어떤 옥수수밭인지 얘기해 주고 있고 웃으셨는데 어떻게 웃으셨는지 이렇게 꾸며주는 말을 넣어서 문장을 완성했어요. 그랬더니 문장이 조금 더 정확하고 생생하고 실감나졌죠? 자, 이제 문제 만나볼게요. 글과 나 중에 더 실감나고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은 어느 것이냐? 와, 실감나고 생생한 것? 어떤 것이 있으니까 조금 더 실감나고 생생하다고 했나요? 그래요, 바로 꾸며주는 말이 있으니까 실감나고 생생하다. 꾸며주는 말이 있는 나가 정답이 되겠네요. 3번, 이 글에 나오는 꾸며주는 말은 무엇인가요? 라고 합니다. 꾸며주는 말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요, 바로 넓은 있었죠. 옥수수밭을 꾸며주는 활짝 웃으셨다. 활짝도 있었습니다. 그럼 넓은과 활짝이 들어가 있는 것이 정답이 되겠죠? 1번, 넓은 활짝. 정답 여기 있었네요. 나를 보고 꾸며주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꾸며주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문장에서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있어서 조금 더 좋은 그런 낱말들이에요. 있으니까 조금 더 생생하고 실감나긴 한데 이것이 없다고 해서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거나 의미가 크게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나를 보고가 꾸며주는 말이라면 없어도 문장이 말이 돼야 돼요. 자, 나를 보고를 빼고 할아버지께서 활짝 웃으셨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버린다면 할아버지께서 왜 웃으시는지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문장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꾸며주는 말이 아니었구나. 오늘 옥수수밭도 마찬가지.
갔다, 웃으셨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할머니, 할아버지와 넓은 옥수수밭에 까지만 쓰고 갔다를 지워버리면 문장이 완성이 되지 않죠. 그러니 꾸며주는 말 아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꾸며주는 말 아니고 정답은 바로 1번이 되는 겁니다. 4번에서 5번은요. 여기 있는 이 사진 또는 그림을 보고 어울리는 꾸며주는 말을 넣어 문장을 완성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여기 보기를 한번 볼게요. 왼쪽에, 꽃이 있어요. 꽃이 있는데, 문장을 썼어요. 꽃이 피었다가 아니라, 와, 예쁜 꽃이 피었다. 이렇게 썼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꾸며주는 말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기억해야 우리 문장 쓰기가 쉽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꾸며주는 말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다고 했어요. 꽃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꾸며주는 말을 넣기 위해서 이 꽃의 특징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꽃의 색깔은 어떤 색이지? 아, 분홍색 꽃이지? 이렇게 꾸며주는 말 넣을 수 있고요. 또 꽃을 생각하니까, 예쁘네. 와, 예쁜 꽃이네. 이렇게도 꾸며주는 말쓸수 있어요. 또, 와, 꽃의 향기가 향기롭네. 향기로운 꽃,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 거죠. 색깔, 모양,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꾸며주는 말을 쓸수 있다는 거, 이걸 기억해 두세요. 어쨌든, 예쁜 꽃이 피었다. 그 다음, 이번에는 피었다를 꾸며주기 위해 활짝이라는 말을 넣어봤어요. 꽃이 활짝 피었다. 우리가 핀 모양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문장을 완성해 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럼 4번 먼저 볼게요. 왼쪽에 그림을 보니까, 와, 거북선이 있어요. 거북선이 바다에 나간다. 그러면 우리 꾸며주는 말 넣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죠. 어떤 거북선이? 여러분, 어떤가요, 거북선? 예를 들면, 멋진 거북선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큰 거북선이, 거대한 거북선이, 아니면 예쁜 거북선이, 또는 새로운 거북선이, 이렇게 써볼 수 있죠. 바다에 나간다. 이번에는 나간다를 꾸며볼 거예요. 꾸며주는 말 어떻게 넣어볼까요? 거북선이 바다에 어떻게 힘차게 나간다. 또는 빠르게 나간다. 또는 천천히 나간다. 이렇게 써도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써도 될까요? 멋진 거북선이 힘차게 바다에 나간다. 이렇게 해도 네, 자연스럽습니다. 우리 꾸며주는 말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5번도 볼게요. 왼쪽에 여자아이가 우산을 받고 어딘가로 가고 있는 것 같죠? 우산을 쓰고 학교에 간다라는 문장인데요. 어떤 우산을 쓰고 가고 있을까요? 어떤 우산? 아, 우산을 보니까, 색깔이 노란색이네요. 그러면 노란색이라고 쓸 수도 있고, 또는 모양이 예쁘니까 예쁜 우산이다라고도 할수 있겠네요. 예쁜 또는 멋진 우산을 쓰고, 큰 우산을 쓰고 학교에 간다. 우산을 쓰고 학교에 어떻게 간다? 이번에는 간다를 꾸며볼게요. 어떻게 갈까요? 그래요. 우리가 우산을 쓰고 나서 뭐 천천히 갈 수도 있고요. 천천히 또는 빠르게 학교에 간다. 이런 식으로 완성해봐도 좋겠죠? 꾸며주는 말 넣어서 문장 이렇게 완성해보면 됩니다. 6번에서 7번. 보기처럼 사진이나 그림에 어울리는 꾸며주는 말을 넣어 문장을 완성하세요. 보기 한번 볼까요? 말이 달려온다. 자, 여러분,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니까 말이 달리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 문장을 조금 더 자세하게 써보는 거예요. 뭘 사용해서? 꾸며주는 말을 사용해서. 멋있는 말이 힘차게 달려온다. 이렇게 꾸며주는 말을 넣은 거죠. 또 이건 말고도 꾸며주는 말더 넣을 수도 있어요. 아주 멋있는 말이 매우 힘차게 달려온다. 이런 식으로도 쓸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문제 만나볼게요. 6번이에요. 자, 여기 두 명의 아이들이 종이 비행기를 날리고 있어요. 두 명의 아이가 종이 비행기를 날린다. 그런데 이렇게 쓰니까 뭔가 문장이 좀 심심한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꾸며주는 말을 넣어주는 거예요. 두 명의 아이가 종이 비행기를 어떻게 날리고 있나? 예를 들어서 그렇죠. 신나게 날린다. 이렇게 써볼 수도 있고요. 또는 종이 비행기를 힘껏 날린다.
라고 해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꾸며주는 말을 넣어서 문장을 쓰면 좀더 정확하고 실감나고 생생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7번 보세요. 황새가 날갯짓을 한다. 여기 있는 이 새의 이름이 바로 황새거든요. 황새가, 어떤 황새가 날갯짓을 어떻게 할까? 꾸며주는 말 생각해 보는 거죠. 와, 이 황새 생긴 거 보니까, 와, 멋져요. 멋진 황새가, 예를 들면, 멋진 황새가 날갯짓을 크게 한다. 우아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꾸며주는 말 넣어서 이렇게 문장 완성해 보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8번 문제는 서술형 문제인데요. 역시 꾸며주는 말을 활용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뜨거운과 넓은을 모두 넣어 다음 사진을 설명하는 문장을 쓰세요 라고 합니다. 이두 개의 말이 꼭 들어가야 정답인 거예요. 자, 그럼 사진 한번 보죠. 여기 어떤 장면인가요? 그래요.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 발사체 바로 누리호입니다. 누리호를 보고 누리호가 발사되고 있는 이 장면을 보고 뜨거운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넓은 것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뜨거운 것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요. 여기에 있는 이 연기가 굉장히 뜨겁겠죠. 가까이 갈 수도 없을 거예요. 그 다음 넓은 건 무엇일까요? 그래요. 하늘이 넓잖아요. 넓은 하늘로 날아가고 있죠. 솟아오르고 있죠. 그러면 이것을 설명하는 문장, 꾸며주는 말을 넣어 쓴다면 예를 들어 이렇게 쓸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랑 조금 달라도 됩니다. 누리호.

넣어서 설명하는 문장을 썼다면 잘했다고 동그라미 쳐주면 됩니다. 다음 9번부터 10번 문제예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자, 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 글을 읽을 때에는 무엇을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 좋다고 했죠? 그래요. 바로 꾸며주는 말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습니다. 조그만 새싹이 쑥쑥 자라더니 노란 꽃을 활짝 피웠어. 꽃이 지면 열매가 열리겠지? 그런데 기다리고 기다려도 안 열려. 열매는 어디에 있을까? 어머, 어머. 몰래 땅속에서 조롱조롱 열매를 맺었구나. 올록볼록 껍데기 속에는 고소한 땅콩이 들어있어. 이 글의 주인공 바로 땅콩이었네요. 자, 식물은 어떻게 자랄까? 우리 이글 배워봤죠? 이 글에는 꾸며주는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꾸며주는 말.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조그만 새싹이 쑥쑥 자라더니 노란 꽃을 활짝 피웠어. 기다리고 기다려도 안 열려. 어디에 있을까? 몰래 땅속에서 조롱조롱 열매를 맺었구나. 올록볼록 껍데기 속에는 고소한 땅콩이 들어있어. 이렇게 꾸며주는 말을 많이 썼더니 좀더 생생하고 실감나요. 자, 이제 문제 한번 만나볼게요. 9번 문제. 그래서 설명하는 식물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세요. 자, 특징 한번 살펴볼게요. 이 식물 바로 땅콩이죠. 땅콩 1번. 흰색 꽃이 핍니다. 흰색 꽃이 핀다고 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노란 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흰색 꽃 아니고요. 2번, 노란색 꽃이 핍니다. 그렇죠. 알맞은 설명이죠. 3번, 땅속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는 어디에 있을까? 몰래 땅속에서 열매를 맺었구나. 그렇죠. 알맞게 설명했고요. 4번, 꽃이 피기 전에 열매가 생깁니까? 아니요. 그런 말은 없었어요. 꽃이 지면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5번, 줄기가 버팀들을 돌돌 감으며 자랍니다. 이런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았어요. 알맞은 것을 골라라. 2번과 3번을 골라주면 됩니다. 다음 10번이에요. 기억에서 미움 중 꾸며주는 말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어요. 선생님과 함께 조금 전에 꾸며주는 말에 모두 다 밑줄을 쳤죠? 꾸며주는 말은 없어도 되지만 있어서 그 의미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드러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 쑥쑥 꾸며주는 말인가요? 그래요. 쑥쑥 자라더니 쑥쑥 꾸며주는 말이죠. 노란 꽃은 어때요? 노란 꽃은 꾸며주는 말이 아니에요. 노란 꽃은요, 이 낱말 자체가 사라지면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문장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노란 꽃은 꾸며주는 말이 아니다. 대신 만약 노란색 꽃을 활짝 피웠어. 이렇게 쓰여 있다면 노란색 띠고 꽃을. 그럼 노란색은 꾸며주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노란 꽃이라고 이렇게 딱 붙어 있죠? 그럼 꾸며주는 말 아니라는 거. 3번, 조롱조롱은요, 열매가 맺힌 모양을 꾸며주고 있죠. 설명해서. 리을, 올록볼록은 어때요? 껍데기의 모양을 설명해주고 있죠? 꾸며주는 말입니다. 고소한, 역시 땅콩의 맛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땅콩을 꾸며주고 있죠? 그러니까 꾸며주는 말이 알맞지 않은 건 바로 2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정답 한번 찾아보고요. 자, 다음도 만나봅니다. 와, 글이 길어요. 11번부터 13번 문제인데요. 역시 식물은 어떻게 자랄까라는 글에서 가져온 부분이에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꾸며주는 말이 어디 있는지 생각하면서. 덩굴 손이 꼬불꼬불 쭉 버팀대를 돌돌 감고 뻗어가. 빙글빙글 따라가면 무엇이 있을까? 와, 탐스러운 포도가 열렸어. 알맹이가 송알송알 보랏빛 포도야. 새콤달콤 아주 맛나. 동글동글 잎이 연못 위에 동동.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진 걸까? 아니, 물 위에 떠서 자라는 개구리 밥이야. 개구리가 먹는 밥이냐고? 아니, 아니. 개구리가 물속에서 나올 때 입가에 밥풀처럼 붙는다고 개구리 밥이라 부른대. 여러분, 이 글에서 주인공 둘 있었는지 찾았나요? 그래요. 먼저 포도 첫 번째 주인공이었고요. 두 번째 주인공은 개구리 밥이었어요. 자, 포도와 개구리 밥, 어떤 특징이 있는지 여러분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었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내용 기억하면서 문제 한번 만나볼게요. 11번, 이 글을 읽고 알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 글을 읽고 많은 것을 알수 있었는데, 우리가 글을 봤을 때 확인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1번, 포도의 색.
보라.

포도라고 했죠. 알 수 있는 것이죠? 포도의 맛은요? 아, 새콤달콤 아주 맛나. 포도의 맛이었죠. 알수 있습니다. 개구리밥이 자라는 곳? 어디에서 자란다고 했죠? 그래요. 바로 물 위에서 자란다. 알수 있었어요. 4번 개구리가 주로 먹는 먹이? 먹이를 알수 있었나요? 아니요. 개구리가 무엇을 먹는지는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다만, 개구리밥이 개구리가 먹어서 개구리밥이라는 이름이 붙은 건 아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5번. 개구리밥이란 이름이 붙은 까닭. 왜 개구리밥이란 이름이 붙었다고 했나요? 그래요. 물속에서 이렇게 쏙 올라올 때 개구리 입에 이렇게 밥을 묻은 것처럼 개구리밥이 묻어 있어서 개구리밥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알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 4번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12번. 다음 특징을 가진 식물을 찾아 쓰세요. 우리 이 글에서 식물 두 가지 나왔죠? 포도, 그리고 개구리밥. 덩굴 손이 꼬불꼬불 뻗어가며 자랍니다. 이 식물은 어떤 식물일까요? 그래요. 바로 포도입니다. 포도는요, 줄기가 이렇게 덩굴 손이어서 어떤 물건을 타고 이렇게 감고 올라가요. 포도,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13번. 기역과 니은을 넣어 문장을 바르게 만든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기역과 니은은요, 바로 돌돌과 우수수였습니다. 돌돌, 우수수, 어떤 의미를 가진 낱말일까요? 돌돌은요, 작은 물건이 여러 겹으로 동그랗게 말리는 모양이에요. 뭔가를 동글동글하게 말려 있는 걸 우리가 돌돌, 화장지를 돌돌 말았다. 이렇게 우리 자주 쓰죠? 끈을 돌돌 말았다라고도 쓰고요. 우수수는요, 바람에 나뭇잎 따위가 많이 떨어지는 소리 또는 그 모양을 말해요. 낙엽이 우수수 떨어진다라는 식으로도 쓸수 있겠죠. 자, 그러면 바르게 만든 문장은 무엇일지 한번 찾아보죠. 돌돌이에요. 휴지를 돌돌 말아 쥐었다. 어때요? 네, 자연스러워요. 바르게 잘 만들었죠? 친구들과 운동장을 돌돌 달렸다. 돌돌 달렸다. 돌돌은 무언가가 말리는 모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르게 만든 문장이 아니다. 대신 친구들과 운동장을 쌩쌩 달렸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겠죠? 그 다음 우수수 보세요. 벚꽃이 우수수 떨어졌다. 비가 오는 날에는요, 벚꽃이 우수수 떨어져요. 그러니까 바르게 만든 건 맞죠? 서커스 공연이 시작되자 사람들이 우수수 몰려들었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드는 모양이 우수수일까요? 아닙니다. 이 경우는 우르르가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우르르 몰려들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네요. 다음 14번부터 15번은요, 소율이의 학교 생활을 순서대로 정리한 그림을 보고 푸는 문제입니다. 소율이가 하루 동안 어떤 일을 겪었는지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어 보았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1번. 소율이가 이렇게 커다란 돋보기를 가지고 식물들을 보고 있어요. 아, 소율이 식물 관찰했네. 식물 관찰. 그 다음, 소율이가 여기 달리기 출발선이 써 있어요. 와, 달리기를 했나 보다. 소율이가 달리기를 했구나. 그 다음, 소율이가 이제 친구하고 안녕 하고 인사를 하면서 집으로 가고 있어요. 집으로 가는 거 학교 끝나고 우리 이거 하교라고 부르죠.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그럼 어떤 문제 준비되어 있나 한번 볼게요. 소율이가 겪은 일의 순서대로 번호를 쓰세요라고 했네요. 자, 1번, 2번, 3번이 순서대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식물 관찰하기, 집으로 돌아가기,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기, 순서대로 번호를 쓴다면? 그렇죠. 바로 1번은 식물 관찰하기 그림이었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달리기 했으니까 이렇게 2라고 씁니다. 마지막으로는 집으로 돌아가요. 하교를 했죠. 그러니 3이라고 써서 1, 3, 2라고 숫자를 썼다면 정답입니다. 다음 15번이에요. 1번과 2번에서 겪은 일에 대한 소율이의 생각이나 느낌으로 알맞은 것을 선으로 이으세요 라고 합니다. 1번은요, 소율이가 친구들과 함께 식물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식물을 관찰하면 소율이는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을까요? 우와, 이렇게 꽃이 예쁘게 생겼다고? 와, 신기하다. 이런 감정이 들었겠죠. 또 2번, 달리기 하는 모습은 어때요? 친구가, 나 달리기 못하면 어떡하지? 넘어지면

어떡하지? 긴장돼요. 출발선에 서 있으면 손발이 바들바들 떨립니다. 그러면 다르게 이었으면 1번은 1번과 2번은 2번과 이어졌을 때 자연스럽겠네요. 여러분도 이렇게 완성해 보세요. 16번에서 18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자, 여러분 여기에 어떤 글이 나와 있나요? 그렇죠. 바로 소유리의 일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일기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요? 그렇죠. 하루 동안 있었던 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겪은 일에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낌을 더해 적은 글을 일기라고 부르죠. 우리 소유리가 일기를 썼나 봐요.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볼게요. 2000년 4월 23일, 수요일, 날씨 화창하게 맑은 날, 이렇게 날짜와 날씨를 적었어요. 일기에 꼭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 제목, 제목은 아직 몰라요. 오늘 수업 시간에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했다. 선생님께서 출발하는 방법과 빠르게 달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나는 달리기를 좋아해서 열심히 연습했다. 연습이 끝나고 3명씩 달리기를 했다. 출발선에 서 있는데 너무 긴장되고 떨렸다. 그래도 용기를 내서 끝까지 달렸다. 반 친구들이 박수를 치며 달리기를 잘한다고 칭찬해 주었다. 기분이 참 좋았다. 이렇게 일기를 쓴 것이죠. 어때요? 여러분도 이렇게 일기 잘 쓸 수 있겠죠? 좋아요. 그럼 우리 문제 만나보도록 할게요. 16번. 이 일기의 글감은 무엇인가요? 자, 여러분 글감이라는 거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그렇죠. 바로 우리 일기가 요리라면 글감은 요리의 재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무엇을 주제로 썼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일기의 주제를 물어보고 있죠. 자, 1번 계주 선수로 뽑힌 일? 글감 아니었죠. 계주 선수 이야기는 없었고요. 2번 운동의 연습을 한 일? 운동의 연습을 했다는 말도 없었어요. 3번 달리기를 하다 넘어진 일? 아니요, 넘어졌다는 말은 없었죠. 4번 친구들과 공놀이를 한 일? 이것도 아닙니다. 5번 수업 시간에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한 일? 그렇죠. 바로 이것을 주제로 일기를 썼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에요? 네, 바로 5번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도 이렇게 일기의 글감을 정해서 일기를 써보는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그 전에 글감을 제대로 고르는 것도 여러분 중요하겠죠?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17번이에요. 소유리의 마음은 어떻게 변하였는지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자, 마음인데요. 마음이 변했대요. 어떻게 변했냐면 출발선에 섰을 때와 친구들이 달리기 잘했어 라고 칭찬해 줬을 때예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먼저 소유리가 출발선에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넘어질지도 모르는데 내가 꼴등하면 어떡하지? 긴장돼요. 긴장됨, 그리고 떨림이라고 소율이의 마음을 적어주세요. 그 다음, 와, 소율이 잘 달린다! 친구들이 칭찬해줬어요. 그러면 소율이는 그래요. 기분이 좋음. 기분이 좋아졌다고 했죠? 이렇게 소율이 마음의 변화를 적어주면 정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긴장되고 떨림 이렇게 써도 정답이에요. 18번 기억에 들어갈 일기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표를 하세요. 소율이가 열심히 달리기를 했어요. 그런데 긴장됐다가 떨리다가 나중에 잘 달렸다고 친구들이 칭찬해주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러면 이 일은요? 안타까운 달리기일까요? 빠르게 달리는 방법일까요? 아니면 두근두근 떨리는 달리기일까요? 바로 정답은 두근두근 떨리는 달리기죠. 이런 제목을 써야 사람들이 일기를 읽을 때 오, 굉장히 떨렸겠는데? 라는 생각을 함께 할 수도 있답니다. 다음 19번 중요한 문제예요. 겪은 일을 일기로 쓰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합니다. 어떤 것이 알맞지 않을까? 1번 인상 깊은 일을 정리합니다. 정리해야겠죠. 겪은 일을 중심으로 글감을 찾습니다. 그래요. 겪은 일을 중심으로 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일 또는 남이 겪은 일은 그 일기를 쓰는 방법이 아니에요. 다 쓴 다음 고쳤을 부분을 확인해요. 당연히 고쳤어야죠. 인상 깊은 일이 없으면 재미있게 꾸며서 씁니다. 꾸며서 쓴다는 게
거짓말로 쓴다는 거죠? 이것은 옳지 않아요. 5번. 날짜와 날씨, 제목, 겪은 일, 생각이나 느낌의 순서대로 일기를 씁니다. 그렇죠. 우리 조금 전에 일기 보면서 순서 잘 봤죠?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4번이 된다. 절대로 내가 겪지 않은 것을 꾸며서 쓰면 안 된다는 거. 자, 20번 서술형 문제예요. 어제 하루 동안 겪었던 일중 인상 깊은 일을 떠올려 일기를 간단히 쓰세요. 자, 여러분이 겪은 일을 일기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채점도 누가 해요? 여러분이 하죠. 여러분이 겪은 일을 잘 썼다면 동그라미. 자, 일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느냐? 날짜, 그리고 요일, 날씨 자세하게 쓰고요. 제목은 사람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을 만하게 재미있게 간단하게 쓰세요. 그 다음 겪은 일과 생각과 느낌을 함께 잘 써주면 우리 일기가 완성됩니다.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2000몇 년몇월 며칠 무슨 요일 날씨 맑고 화창한 상추야 쑥쑥 자라라 라는 제목을 썼어요. 엄마와 집에서 큰 화분에 상추씨를 심었다. 흙에 뿅뿅 구멍을 뚫고 상추씨를 두세 개씩 넣고는 잘 덮어준 후 물을 주었다. 햇빛 잘 드는 창가에서 물을 잘 주고 키우면 상추가 쑥쑥 자라겠지? 내가 키운 상추에 고기를 넣고 쌈을 싸먹어야겠다. 상추야, 쑥쑥 자라렴. 이렇게 일기를 써보았어요. 자,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단원확인 평가 문제 모두 잘 풀어보았죠? 여러분을 만점왕 나라로 데려갈 만점왕 미션입니다. 꾸며주는 말을 넣어서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써보세요. 나는 오늘 국어 공부를 했다. 꾸며주는 말 하나 이상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하나 또는 두 개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북투 실전책으로 만날 거예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볼수 있는 유쾌한 수학의 김민우입니다. 저는 19번째 시간이죠. 확률의 뜻과 성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경우의 수에 대한 개념이 이제 확률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경우의 수 단원을 탄탄하게 공부했다면 확률 단원은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과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구분을 지어야겠죠? 우리가 17강에서 배웠던 경우의 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교과서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핵심 개념들이 담겨 있고요. 이제 경우의 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두 사건에 대해서 어떨 땐 경우의 수를 더하고 어떨 땐 곱했던 그 이야기 있죠?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그 다음 지난 강, 우리 18강에서 다뤘던 내용은 이제 당연히 알아두면 너무 좋지만 이제 또 너무 어려워지면 한없이 어려워질 수 있는 주제들이 있다 보니까 나름의 마음속에 선을 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18강은 두 가지로 제가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2학년 학교 시험. 학교 시험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다루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 그래서 그 학교 선생님과의 어떤 의사소통이 좀 중요하다. 아까 지난 강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교육 과정에서 그 순열과 조합이라는 고등학교 개념. 그러니까 순열이 줄 세우기고요. 조합이 그 자격이 같은 대표를 뽑는 이야기랑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과도하게 다루는 걸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연계가 되어도 충분히 우리가 지금 2학년 내용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은 내도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적절히 공부할 것. 하지만 시험을 떠나서 이게 언제 다시 나온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열심히 공부해요. 중간고사 대비를. 그래서 중간고사 끝나면 풀어져요. 이렇게 좀 학교도 적응되고 막 생활이 너무 이제 즐겁고 좀 즐겨보자 하다 보면 기말고사가 오거든요. 그래서 전혀 생뚱맞은 경우의 수가 딱 배치가 돼가지고 옛날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전 교육과정에는 1학년 2학기 마지막에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경우의 수 배울 때랑 되게 비슷한 분위기였거든요. 별로 안 어려울 수도 있었어요, 상황에 따라선. 하지만 지금은 딱 한가운데 1학기 기말고사거든요. 그러면 어렵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충분히 공부를 해야겠죠, 그죠? 그때 안 하니까 지금 미리 해둔다란 마음으로 최대한 해두는 것이 좋다. 좀 이렇게 좀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전책을 제가 강의하고 있으니까 좀 부족한 부분은 실전책으로 가려운 부분 긁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우리는 이제 다음 내용인 확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야 될 개념은 크게 세 가지네요. 확률의 뜻, 그리고 확률의 기본 성질, 그리고 어떤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념 1, 상대 도수로 구하는 확률인데요. 상대 도수 1학년 2학기 때 마지막 내용인데 기억 안 나네, 패스 이러지 말고요. 되게 그런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일반적으로 각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어떤 실험이나 관찰, 사건이죠, 사건을 여러 번 반복할 때 계속 반복해요. 반복, 반복, 반복. 그렇게 반복 횟수가 많아짐에 따라 어떤 사건 A가 일어나는 상대 도수가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면 이 일정한 값을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한대요. 아주 그죠? 예, 전혀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자, 예를 통해서 봅시다. 예, 예, 예입니다. 자, 한 개의 동전을 던져요. 앞에서 어떤 실험이나 관찰이 여기선 동전을 던지는 거예요. 그걸 반복한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계속 던진다는 얘기예요. 동전을 계속 던지면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세어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100번을 던졌더니 앞면이 62번 나왔대요. 그러면 그 상대 도수는 우리가 100분의 62, 이래서 0.62가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를 200번, 300번, 400번, 500번, 600번 쭉쭉쭉쭉쭉 1000번까지 던진대요. 전반까지. 그럴 때 앞면에 나온 횟수를 세보니까 처음에는 약간 0.62, 0.58 이렇게 좀 편차가 있다가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기 보세요. 여기 약간 0.5에 근접한다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이 그래프를 보면 더욱 명확한데 처음엔 0.62. 엄청 운이 좋으면 100번 던져서 다 앞면 100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1000번, 뭐 10000번, 100000번 계속 던지다 보면 이게 상대 도수를 계산을 해보면 점점 막 이렇게 조정이 되다가, 시작할 때 너무 낮을 수도 있겠죠? 막 조정되다가 점점 뭔가 어떤 값에 가까워지더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선 0.5에 가까워지는 걸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일정한 값을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한대요. 이게 상대 도수로 구한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쉽게 얘기하면 그 횟수, 그 상황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수억 번 반복했을 때그 상대 도수, 전체분의 그 사건이 일어날 그 경우의 수를 구해봤을 때 어떤 값으로 가까워질까를 생각했을 때 구하는 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되겠습니다. 근데 이 확률의 의미는 우리가 실제로 구해보긴 좀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모든 상황을 천 번, 만번 구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아, 이런 확률도 있구나 이런 거고요. 우리가 실제로 구할 확률은 그 다음인데요. 그 전에 간단히 개념 확인 문제 볼게요. 자, 야구 선수의 타석수와 안타수를 나타낸 표래요. 이 선수의 타율을 구하래. 타율. 이게 뭐냐면 야구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기초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저도 야구를 막 좋아하진 않지만 타석이라는 건그 선수에게 주어진 기회의 횟수예요. 기회를 몇번 준다? 20번 주는 거예요. 근데 성공한 게몇 번이다? 7번이에요. 상황 이해되시나요? 20번 나가서 7번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린 타율이라고 하거든요. 야구에서 타자가 치는 건 치는 확률 이런 의미거든요. 치는 확률. 그래서 전체 20번 중에서 7번 안타를 쳤다. 이게 타율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우리 핵심은 여기예요. 여기. 오늘부터 공부할 부분 여기. 경우의 수로 확률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경우의 수를 배웠겠죠? 자, 보겠습니다.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서 일단 여기 별표 각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같다라고 할 때, 각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같다라고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n, 사건 A가 일어난 경우의 수 A라고 하면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어떻게 구하느냐? 자, P는 확률 영어 단어의 약자예요. probability. 사전에 쳐보시면 되고요. 보통 P를 확률로 씁니다. 확률은 모든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로 구한다. 이것이 확률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한 개의 동전을 던져요. 우리가 앞면이 나올 확률이 궁금한 거예요. 분명히 앞에 상황에서 뭔가 100번, 1000번, 1000번까지 던져서 0.5에 근접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지만, 굳이 그렇게 던져보지 않아도, 잘 보세요. 자,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는 두 가지죠. 이 앞면 뒷면 이그 중에 앞면이 나오는 것은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냥 전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이렇게 구해도 얼마가 나와요? 0.5가 나오죠. 이렇게 구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주로 구하게 될 확률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 표현의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는 각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같을 때 2분의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반대되는 사례가 뭐냐면 예를 들어 학생들이 물어봐요. 각 경우의 가능성 일어날 가능성이 같지 않을 때 학생들이 선생님 내일 지구가 멸망할 확률도 2분의 1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면 아니 내일 지구가 멸망하거나 멸망하지 않는다.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니까 2분의 1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요게 빠진 거죠. 내일 지구가 멸망할 가능성과 멸망하지 않을 가능성은 동등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계산하진 않는 거죠.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동전을 던지는 거는 사실은 정확하게 따지면 동전의 앞면, 뒷면 그 볼록한 그런 무늬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우리가 그냥 가정하는 거죠. 앞면이나 뒷면이나 가능성이 똑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비슷한 예로 주사위가 있어요. 주사위도 굴렸을 때 1이 나오는 거나 6이 나오는 거나 2가 나오는 거나 같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뭔가 확률을 계산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거 잘 참고해 주시고요. 개념 확인 문제 2번 볼게요. 자, 주사위를 이번에 한번 던져요. 그럼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인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래서 경우의 수를 그냥 두번 구하면 되는데, 자, 볼게요. 주사위를 한번 굴렸을 때 전체 경우의 수몇 가지? 6가지죠? 6분의 구해 주시고요.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3, 6. 두 가지죠? 그 확률은 6분의 2. 이렇게 구하는 거고요. 약분해주면 3분의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됐을까요? 네, 개념 확인 문제 2번의 답은 3분의 1인 거죠. 간단하죠? 자, 그다음 개념 3번 보겠습니다. 확률의 기본 성질. 얘도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P다. 그러면 그 확률은 0 이상 1 이하이다 이거죠. 학생들이 0 이상이라는 잘 받아들여요. 근데 왜1 이하인지는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확률을 어떻게 구한다? 모든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잖아요. 근데 애초에 모든 경우의 수 안에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커봤자 1이라는 얘기죠. 그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모든 경우의 수랑 같아지면 n분의 n, 즉 1이 되겠죠? 그렇죠? 1이 되는 거고 그거보다 더 커질 순 없다. 이런 의미에서 1이 가장 큰 값이 되는 거죠. 됐을까요? 막 문제 풀다 보면 항상 뭐 6분의 뭐, 36분의 뭐, 2분의 뭐, 7분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면 항상 아무리 커봐야 1이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절대 일어나지 않은 사건의 확률은 0이다. 요건 잘 받아들여요. 밑에 3번에 별표를 칩시다.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은 얼마다? 1이다. 1.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 1은 큰 수입니까? 작은 수입니까? 평소에 좀 작은 수로 통하죠? 뭔가 100개, 1000개, 10000개보다는 1개는 좀 작잖아요. 그쵸? 점수도 1점이면 작은 거잖아요? 근데 확률에선 1이 가장 커요. 가장 커요. 그러니까 1이라는 숫자, 확률 단원에서는 아주 큰 수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 무슨 느낌이냐면 확률이 1 지나가는데 1, 확률이 1이다 이러는데, 1, 엄청 작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확률이 1이다 이러면 1이라고 무조건 일어난다는 거 아니야? 이거 대박인데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확률 1이다. 이게 퍼센트로 바꾸면 100%인 거죠. 그렇죠? 100%. 0은 0%라서 뭐 오해해도 0이잖아요. 그렇죠? 잘못 생각해도 0이라서 상관없는데 이거는 아주 큰 차이가 있죠? 예, 꼭 명심해 주시고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7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은 0이죠? 일어날 가능성이 없으니까 0이라고 하는 거고요. 6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은 무조건이잖아요. 무조건. 1, 2, 3, 4, 5, 6. 그러니까 1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확인했고요. 개념 4번 가보겠습니다. 요것도 별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앞으로 문제 푸는 어떤 스킬이에요. 스킬. 어떤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구하는 건데요. 자,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구하냐면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요. 일어날 확률을 구해서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전체, 아까 1이 전체라 그랬죠? 무조건 일어나는 거. 무조건 일어나는 확률에서 그 확률을 빼준다. 이거.

그런 식으로 구한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2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은, 2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은 생각을 해보면 2, 3, 4, 5, 6. 그쵸? 다섯 가지가 있고요. 직접 구하면 너무 많으니까 2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을 반대로 100%, 즉 1에서 1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 즉2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의 반대 상황을 구해서, 왜냐면 이건 하나만 구하면 되잖아요. 6분의 1인 거 아니까 1 빼기 6분의 1은 6분의 5다.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거죠. 됐을까요? 선생님, 저는 그냥 2부터 6까지 세는 거 별로 안 어려워서 2, 3, 4, 5, 6. 그냥 바로 6분의 5로 구해도 돼요? 아, 됩니다. 됩니다. 알겠죠? 돼요. 오히려 반대로 풀어서 어려운 경우도 발생해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뭔가 상황이 있어요.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뭔가 사건 A가 안 일어날 경우가 있어요. 사건 A 안 일어날 경우, 뭔가 느낌상, 정확하게는 이런 그림은 아닌데요. 이 크기를 가늠해 봤을 때, 정확하게 그릴까요? 정확하게? 알겠어요. 정확하게 그려보죠. 자, 정확하게 그리면 뭔가 어떤 모든 경우의 수가 있어요. 모든 경우의 수가 있는데 A가 일어날 경우가 있고 A가 안 일어날 경우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좀 적어요. 적어요. 한이 정도라고 해봅시다. A가 아닐 확률이. 그럼 직접 구하는 게 편해요. 직접 구하는 게 편한데 반대인 경우가 있어요. 반대인 경우. 그러니까 A가 아닌 경우가 한이 정도가 있어요. 이 정도. 너무 많아요. A가 일어날 확률은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럴 때 보통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고 전체에서 뺀다는 얘기죠. 우리 일상에 아주 흔한 예가 뭐냐면요. 자, 우리가 뭔가 수학여행을 갔어요. 수학여행. 수학여행 갔는데 여러분 반장이에요. 아, 반장. 안할 거여도 해야 돼요. 지금 상상하세요. 반장하는 거. 반장인데, 자, 제가 이런 거죠. 반장. 자, 우리 지금 휴게소에서 지금 애들 쉬다가 이제 다 왔는지 확인 좀 해봐. 우리 몇명 탔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몇명 왔니? 다 왔니? 이렇게 물어볼 때, 안온 사람을 세는 게 편하죠. 안온 사람. 자, 보세요. 자, 지금 자리에 안온 사람이 하나, 둘, 셋, 세명안 왔네? 예를 들어, 우리 반이 20명이다. 세명안 왔으니까, 선생님, 지금 17명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쵸? 이런 센스 있는 반장이 있고요. 어떤 반장도 있냐? 그게 센스 없는 건 아닌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야, 움직이지 마! 다시! 하나, 둘, 셋, 넷. 아, 움직이지 말라니까? 하나, 둘, 셋, 넷. 세다가, 15명이요. 이래요. 두 명을 잘못 세는 거죠? 그런 반장이 있는데, 그러지 않고, 센스 있게, 전체 20명인데? 지금 자리가 세 자리 비었네? 그래서, 선생님, 지금 세 자리가 비었습니다. 즉, 17명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아이디어다 이거죠. 알겠죠? 이것도 예를 통해서 보면 좀 납득이 갈 거예요. 개념 4번이었고요. 개념 확인 문제 볼게요. 이거는 뭐 공감이 안 가는 간단한 예인데 어느 일기예보에서 비가 올 확률이 0.8이래요. 그러면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1에서 0.8을 빼면 되겠죠? 0.2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얘는 크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제 2번입니다. 이제 128쪽. 확률에 대한 문제를 또 순서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주머니 속에 파란 공 3개와 빨간 공 4개가 들어있어요. 그쵸? 총몇 개의 공이 있나요? 7개의 공이 있죠? 그래서 그공 중에 이렇게 달달달달달달달 하나 꺼내는 거예요. 꺼낼 때 파란 공일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데, 자, 분모에는 그냥 모든 공 7개 중에서 분자는 파란 공이 나올 경우의 수. 몇 가지? 네, 세 가지니까 3. 요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유제 2번의 답은 7분의 3. 어렵지 않죠? 자, 넘어갈게요. 자, 예제 2번입니다. 128쪽에. 자,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뭐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한 개의 주사위를 두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순서대로 A랑 B라고 한대요. 더해서 4가 될 확률을 구하시오. 그죠? 확률. 확률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죠? 밑에 풀이 전략 보시면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합시다. 주사위를 두번 던지니까 첫 번째 여섯 가지, 두 번째 여섯 가지, 6이랑 6을 곱하면 전체는 36가지죠. 그쵸? 그리고 분자만 잘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더해서 4가 돼야 되니까 한번 채워볼게요. 자, 순서대로 채워보면 1,3 이렇게 되겠죠? 1,3. A가 1일 때 B가 3이 가능하고요. A가 2일 때 B가 2도 가능하죠. 그리고 A가 3일 때 B가 1도 가능하죠.

몇 가지 있어요? 세 가지 있죠? 그래서 36분의 3 이렇게 되니까 약분해 주면 12분의 1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네, 예제 2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거 너무 슬픈 얘기. 너무 슬픈 얘기. 제가 이거 옛날에 수행평가를 봤었을 때 앞페이지에는 경우의 수에 대한 이야기, 뒷페이지에는 확률에 대한 이야기로 쪽지 시험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쪽지 시험 본 적이 있는데 앞에는 확률로 다구하고 경우의 수 문제인데 뒷장에는 확률 문제인데 경우의 수로 다구한 학생들이 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알겠죠? 지금 보세요. 무슨 소리냐면 확률 구하라고 했죠. 확률. 근데 학생들이 어떻게 답을 쓰냐? 3 이렇게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너무 슬프죠? 왜 그랬니? 이러니까 아 반대로 썼다 이러는 거예요. 반대로 확률 구하라는 데는 경우의 수 쓰고 경우의 수 구하라는 건 확률을 쓰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확률이구나.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 분수 형태로 작성이 되는구나라는 걸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유제 3번이요.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요. 나오는 두 눈의 수의 곱이 6일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일단 전체 몇 가지? 네, 전체 36가지죠. 그죠? 36가지 중에서 이제 분자를 세면 되겠습니다. 곱이 6이어야 되니까 첫 번째 게 1이면 두 번째 게 6, 첫 번째 게 2이면 두 번째 게 3. 그죠? 우리 이거 풀어본 적 있죠? 그 다음에 첫 번째 게 3일 때두 번째가 2. 마지막 6,1. 몇 가지가 있다? 네,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그래서 36분의 4 약분하면 9분의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유제 3번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유제 5번이요. 자, 유제 5번. 잘 보세요. 상자 안에 흰색 탁구공이 15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황색 탁구공이 12개 있어요. 주황색 색칠해 볼게요. 뭐 주황색은 아니긴 하지만 요 정도면 진짜 탁구공 이 정도 색깔이죠. 그죠? 요렇게 딱 이렇게 여기도 흰색 칠해지나? 흰색은 딱안 칠해지네. 그 약간 검정색으로 이렇게 약간 그림자 딱 이런 느낌. 자, 탁구공이 이렇게 있어요. 흰색 탁구공 15개, 주황색 탁구공 12개. 그럴 때 흰색 탁구공을 꺼낼 확률 달그락 달그락 달그락. 전체 몇개 중에? 네, 27개 중에서 흰색 몇 개? 15개죠. 자, 약분하면 9분의 5네요. 그쵸?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파란색 탁구공 달그락 달그락 달그락 달그락 했는데 파란색이 뿅 나오면 마술사죠. 그렇죠? 마술사. 제 상황 이해되시죠? 제 말씀? 제말 이해되시죠? 제 말. 지금 흰색이랑 주황색이 있는데 파란색이 뿅 나오면 마술사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비둘기가 나와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없잖아요. 그렇죠? 일어날 리가 없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한다? 0이다 이거죠. 좀더 원리대로 생각을 해보면 경우의 수는 전체는 27가지인데 파란색 나올 경우의 수 없다 이거죠. 이렇게 생각해도 좋지만 그냥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 대한 확률은 바로 0 이렇게 써주는 게좀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흰색 또는 주황색 탁구공을 꺼낼 확률은 보세요. 흰색이랑 주황색밖에 없는데 그렇죠. 또 제가 마술사는 아니잖아요. 달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대가 되겠어요? 기대가 안 되겠죠. 무조건 둘 중에 하나 나올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확률은 1 이렇게 되겠죠.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27분의 27 이렇게 되니까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유제 7번이요. 자, 이제 뭐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남학생 2명과 여학생 2명이 있어요. 총 4명이 있는데 청소당번 2명을 뽑아요. 아, 이거 조금 지난 강의 어려운 주제가 하나 나오는데 2명을 뽑는 거예요. 근데 그두 명이 동등한 자격을 가져요.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명이 있는데 두 명을 뽑아서 일단 4 곱하기 3줄 세우기예요. 맨 앞에 올수 있는 건네 명, 그 다음 자리에 올수 있는 건세 명. 근데 방금 4 곱하기 3은 맨앞 사람과 그 다음 사람은 자격이 달라요. 회장, 부회장 뽑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청소 당번 두 명이 뽑는 거는 2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요게 조금 어려워지죠. 그죠? 이게 조금 어려웠지만 교과서에 이 정도는 세어보라고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여긴 할줄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이게 전체 경우의 수예요. 계산하면 6가지죠, 그렇죠? 그럼 전체 6가지 중에 여학생이 적어도 한명 뽑힐 확률을 구하래요. 적어도 한 명. 자, 이 적어도라는 표현이 나중에 그 반대 상황을 구해라라는 힌트가 되기도 하는데 일단 좀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여학생이 적어도 한명 뽑힌다는 건 여학생이

1명 뽑힐 수도 있고 여학생 몇 명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2명 다 청소 당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실 이거 말고 뭐도 있냐면 여학생 아무도 청소 당번 안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럼 요세 가지 중에서 지금 아래에 두 가지를 구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일단 겉보기에도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구하는 건좀 많으니까 이제 여학생이 아무도 안 청소당번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거죠. 그럼 여학생 아무도 청소당번 안 한다는 얘기는 누구만 한다는 얘기예요? 남학생만 청소당번 한다는 거죠. 지금 남학생이 두명 있잖아요. 두명 있으니까 청소당번 남학생들끼리 하는 거한 가지가 있죠. 그렇죠? 이해되세요? 다시 여학생이 적어도 한명 뽑힐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는 여학생이 적어도 한명 뽑힐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애초에 확률은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니까. 그래서 경우의 수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여학생이 한명 뽑히는 것도 있고 두명 뽑히는 것도 있고 안 뽑히는 것도 있죠. 이세 가지로 분류가 되잖아요. 뭐네명 뽑히거나 세명 뽑힐 수는 없죠. 두명 뽑으니까. 그럼 요세 가지 상황 중에서 각각 구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도 되는데 우리가 아니 반대되는 상황. 남학생만 당번하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걸로 구하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라서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1에서 뺍니다. 자, 전체 6분의 여학생이 아무도 청소 당번 안할 확률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답은 어떻게 됩니까? 6분의 5 이렇게 되겠죠. 확률로 구하면 이렇게 푸는 거고요. 경우의 수로 푼다면 아까 이렇게 되죠. 6분의 아니 전체 6가지인데 반대되는 상황 한 가지. 6분의 5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이것이 우리 마지막 개념, 그 반대되는 확률을 구할 때의 아이디어가 되겠어요. 그렇죠? 적어도 들어가도 되지만 조금 상황이 까다롭다? 반대되는 상황을 고려해보자.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고등학교 1학년 때좀 자주 나옵니다. 알겠죠? 좀 바로바로. 우리 외곽이랑 좀 비슷해요. 1학년 때 외곽 연습하면 2학년 때 외곽 많이 썼죠? 지금도 요거 이 아이디어 많이 연습해놔야 고등학교 1학년 때막 튀어나와요. 알겠죠? 화이팅! 자, 유제 8번입니다. 두 명이 가위바위보를 할때 승부가 날 확률을 구하시오. 이건데 승부가 난다는 건좀 머리가 아파요. 내가 이길 수도 있고 상대방이 이길 수도 있고 내가 뭘 내서 이길지도 모르겠고 상대방이 뭘 내서 이길지도 모르겠고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반대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승부가 안날 확률을 구해보자 이거죠. 승부가 안 난다는 얘기는 비겼다는 얘기죠. 비기는 확률과 반대예요. 근데 비기는 확률은 명확하죠. 가위 내서 비기고 바위 내서 비기고 보 내서 비기는 거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 1에서 뺍니다. 두 명이 가위바위보 하면 3 곱하기 3이죠? 각자 하나씩 내니까 그럼 9분의 비기는 것은 3개입니다. 그래서 얘가 3분의 1이기 때문에 3분의 2 이렇게 나오겠죠? 이것이 유제 8번입니다. 괜찮죠? 반대되는 상황을 떠올려 보자. 자, 연습 문제. 다음 대화를 읽고 지연이가 틀린 이유 설명하고 올바른 답을 구하세요. 자, 선생님, 동전을 두번 던졌을 때 앞면이 적어도 한번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이거. 동전을 두번 던졌을 때 앞면이 적어도 한번 나올 확률. 자, 그럼 지연이는 앞면이 나오는 개수는 0 또는 1 또는 2이므로 여기까지는 생각을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앞면이 적어도 한번 나올 확률은 적어도 한번 나오는 거니까 얘랑 얘. 세개 중에 두 개입니다라고 계산한 거예요. 뭔가 잘못됐죠? 그래서 선생님이 힌트를 주네요.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가 3일까요? 그죠? 그럼 틀린 이유를 설명해 볼게요. 이걸 잘 이용하면 되겠죠? 자, 모든 경우의 수가 얼마입니까? 4죠, 4. 수가 3이 아닙니다. 수가 4이다. 이렇게 먼저 써줘야겠죠. 무슨 소리냐면 잘 분류했거든요. 앞면 나오는 개수 0, 1, 2로 잘 분류했지만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쵸? 두 동전 다 뒷면 나오는 거. 그리고 앞면이 두개 나오는 것도 한 가지예요. 둘다 앞면 나오는 거요. 하지만 하나만 나오는 거는 앞면이 한 가지만 나오는 건두 가지가 있죠. 왜요? 첫 번째 동전이 앞면, 두 번째 동전 뒷면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동전은 뒷면이지만 두 번째 동전은 앞면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전체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 두 가지, 한 가지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가 4이고요. 올바른 답은 4분의 얼마입니까? 3이 되겠죠. 그죠? 2랑 1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고, 아니면 1 빼기 4분의 1도 괜찮죠. 그죠?

대한 상황. 어찌되었든 답은 4분의 3이다. 이렇게 풀수 있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이요. 1, 2, 3 숫자가 하나씩 적힌 3장의 카드를 나열하여 3자리 자연수 만들어요. 이거는 3명 줄 세우기와 같은 상황이라고 그랬죠? 전체 경우에서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서 6분의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럼 우린 분자만 잘 세면 되는데 자연수가 짝수래요. 3자리 자연수가. 그럼 3자리 자연수가 짝수이려면 끝자리가 2로 고정이 되어야겠죠? 그쵸? 동의하시죠? 지금 짝수가 2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앞에 1, 3은 니는 멋대로 가라 이거죠? 근데 개수가 별로 없어요. 1, 3, 2, 그다음 3, 1, 2. 그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죠. 그죠? 132, 312. 그래서 두 가지다. 이렇게 되니까 답은 3분의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괜찮을까요? 자, 이렇게 풀었고요. 자, 오늘의 꼭이요, 꼭꼭꼭꼭은 여기 있습니다. 확률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로 구한다. 단, 모든 가능성이 동등할 때. 자, 이렇게 되고요. 확률의 기본 성질 1이 중요하다는 얘기 했었고요. 자, 어떤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1-P 잘 활용하셔서 문제 풀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마지막 강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

0: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관계 영어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지난번에 과장님 편이니 내 편이니 파트 1 한 적이 있었어요.
1: 그쵸 기억나요.
0: 네. 근데 좀 일찍 들어오는 게 낫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1: 나쁘지 않지. 오. 그렇게 하는 거 좋지.
0: 맞아요.
1: 그래서 좀 약간 마음 상했었죠.
0: 살짝 마음 상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오늘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1: 궁금합니다.
0: Alright.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나쁜 생각이 아니라니 무슨 말이야? 지금 화가 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두 번째 미션은요.
1: 네.
0: 자기 이제 과장님 편인 거야?
1: 남편은 원래 남의 편이어서 또 남편이란 말이 있잖아요.
0: 맞아요. 그것도 남의 편이다, 뭐, 이런 것도 영어로 할수 있으려면 오늘,
1: 그러네요.
0: 배워봐야 됩니다.
1: 한번 이런 걸로 딱 흡수해가지고, 약간 우리 부부 토크할 때 써먹으면 좋겠네요.
0: That's right.
1: 네.
0: 자, 다 영어로 바꿔볼 거고요. 그럼 미션에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아니, 나쁜 생각.

0: 생각이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1: In English, remember? Practice English.
0: You say bad idea. Not bad idea. You
1: not
0: say.
1: Bad.
0: 그렇지.
1: Not bad.
0: 그 what does that mean?
1: Well,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being late.
0: Being late?
1: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being late. If you're 10 minutes early, you're not late.
0: Okay. Oh, okay. 10 minutes early. Okay.
1: Yeah, yeah, yeah.
0: 자기 이제 뭐 과장님 편인 거야? 둘이 짝짝꿍 한 거야, 이제?
1: Sorry?
0: 둘이 한 편이야? You and my boss?
1: Yeah.
0: 둘이 fighting, okay, and 공격, attack me?
1: Oh, fighting against you?
0: Yes.
1: Well, I'm on nobody's side.
0: Hmm?
1: Well, I'm on nobody's side.
0: Nobody's side?
1: Not your boss, not you, nobody.
0: But you like my boss.
1: No.
2: 사실은 그 회사에서 그 대화를 나눌 수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사이가 네. 안 좋아졌다면서요.
0: 단절.
2: 맙소사.
0: 소통.
2: 자, 네. 그래서 너는 내 편이니 나는 누구 편이야 이런 거 솔직히 쉽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0: 맞아요.
2: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본 적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툭 튀어나올 정도가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0: 네.
2: 그래서 오늘 트레이닝을 많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0: 네.
2: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3: What do you mean it's not a bad idea?
4: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being late.
3: Are you on her side now?
4: Well, I'm on nobody's side.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생각이 아니라니 무슨 말이야? 지금 되게 업셋된 거예요.
0: 그치.
2: 나 내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0: 그쵸. 네. 비빌 언덕에다가 이렇게 비벼보는데 이렇게 갑자기 보스 편을 들어버리니까.
2: 그게 맞는 말일지언정 뭔가 섭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2: 그렇죠. 예.
0: What do you mean? 무슨 말이야? 여기서 끊을까요?
2: Okay.
0: 네.
2: That's good.
0: It's not a bad 생각. 우리 그때 배웠었는데요.
2: That's right.
0: 생각. Bad 아이디어입니다.
2: Perfect.
0: Yes.
2: All right, IDEA. Mm-hmm. All right, so what do you mean it's not a bad idea?
0: Mm-hmm.
2: 그쪽을 들어주는 것 같잖아요. 편을
0: 네.
2: 들어주는 것 같잖아요.
0: 네.
2: 자, idea. 그렇죠. 오. 전에도 나왔지만 생각, 아이디어, 감. 우리가 외래어로 쓸 수 있는 단어인데 이제 저번에도 강조했지만 A로 끝나는 단어들을 자기도 모르게 R 사운드 넣는 거. idea 이거
0: 네.
2: 하지 않기로 했었죠.
0: 네네.
2: 자, 그것만 다시 한 번만 해보도록 할게요. Idea. Idea.
0: Idea. Idea.
2: 좋아요. 자, 지금 보면요.
0: 네.
2: Bad idea가 나왔잖아요.
0: 음?
2: 이 bad idea.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뭔가 좋은 생각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때 bad idea. That's fine. 그런데 원어민들은요. 굉장히 익스트림하게
0: 네.
2: 극단적으로 가는 거를 좋아해요.
0: 맞아요.
2: 그래서 심지어 더 강력하게 형편없는 아이디어다.
0: 아.
2: 어떻게 쓸 것 같아요?
0: 아, 완전 끔찍하다.
2: Uh-huh.
0: Yes, I know.
2: Mm-hmm.
0: Terrible.
2: 스펠링 불안불안했어요.
0: 불안해요.
2: 자, 보겠습니다.
0: Mm-hmm.
2: You got it. Alright. 그래서 무조건 원어민들은 그렇게 쓴데 이거가 아니에요.
0: 네.
2: 다 주관적인 거기는 하지만 그런 성향이 좀 많아요.
0: Mm-hmm.
2: 그래서 that's a terrible idea. 그러면 정말 형편없다. 이런 뜻을 또 가질 수가 있겠고요.
0: 네.
2: 자, 여기 보세요. What do you mean? 한 다음에 그냥 문장을 깔았죠.
0: 네.
2: It's not a bad idea라니.
0: Mm-hmm.
2: 자, 일단 What do you mean? mean이라는 게 의미하다, 의도하다 이런 뜻을 좀 가지고 있어요.
0: 네.
2: So what do you mean? 그러면 의역하면 뭐예요? What do you mean?
0: 무슨 의미야?
2: 아, 무슨 의미야? 무슨 말이야? 이건 원어민들이 여기까지만도 많이 쓰거든요.
0: 네.
2: 예를 들어 기분 나쁜 얘기를 왠지 한 거예요.
0: 그쵸.
2: 그래서 What do you mean? 이렇게 쓰는데 뭐뭐라니 What do you mean? 하려면 그냥 뒤에
0: 문장이 하나 더 오네요.
2: 맞아요.
0: 어허.
2: 평소문을 그냥 깔아주시면 되겠습니다. So what do you mean? 여기까지도 좋은데
0: 네?
2: 여기서 평소문 더해서 뭐뭐라니 무슨 말이야. 자, 여기서 좀 팁을 드리고 싶은 게
0: 네.
2: what do you mean도 좋아요. 근데 부드럽게 연음 연습을 해서 얘를 플랩을 좀 내서 리을 비슷하게 해도 부드럽습니다.
0: 진짜 연음 내서 말씀하실 때 하나도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2: 쑥 넘어갈 수 있죠.
0: What do you mean? 하는데.
2: 그렇죠, 그렇죠.
0: 네.
2: So what do you mean? 해도 되고 what are you?
0: What are you?
2: What do you mean? What do you mean? 좀 부드럽게 하는 거.
0: 네,
2: 한번
0: 네.
2: try 해볼까요, 여러분들?
0: 네.
2: Okay. What do you mean? What do you mean?
0: What do you mean? What do you mean?
2: 오, 좋아요. Okay, so what do you mean? 평소문 뭐뭐라니 무슨 말이야? 약간 업셋한 느낌으로.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너 못 온다고? 무슨 말이야? 못 온다니.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일인데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야? 일단 어떻게 해요?
0: What do you mean?
2: 너 못 온다니.
0: You didn't, you don't come.
2: You don't come? You can't.
0: You can't come.
2: 올 수 없는 거니까요.
0: 네.
2: What do you mean you can't come? 이 얘기는 바로 전에 I'm sorry. I can't come to your party. 뭔가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0: 너무 속상해요.
2: Right. 자, 네. 이번에는 자 보세요. 친구가 너 뭔가 좀 통통해 보이는데 근데 이 친구는
0: 예.
2: 예를 들어서 그냥 뭐라고 할까 귀여워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한 건데
0: 네.
2: 언어적으로 그게 오해가 된 거예요.
0: 소통이, 그래서 그쵸.
2: 자 그래서 무슨 말이야? 내가 통통하다니. 자, 통통한 거 형용사 혹시 아세요?
0: 통통하다? Chubby.
2: 맞아요.
0: 아하.
2: Fat은 뚱뚱한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0: 조금 부정적이죠.
2: 그런데 사실 chubby라고 하는 것도 사실 맥락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좋은 그거는 아니에요. 외모 평가 자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0: 네네.
2: 그래서 자 무슨 말이야?
0: What do you mean?
2: 내가 chubby하다니.
0: I am chubby.
2: That's it. chubby 형용사예요. Right? So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hubby라고 하는 것은 좀 통통한
0: 네.
2: 정도의 느낌. Alright, 그래서 아기들한테 아 chubby 뭐
0: 맞아요.
2: 뭐 보리 그런 건 괜찮은데 아, 상대방한테 하는 건 조금 실례될 수 있죠. 그렇죠?
0: 네.
2: Alright, so 중요한 거는 What do you mean? 하고 질문을 또 넣는 것이 아니라 평소문 어순으로 가주라는 거.
0: 네.
2: 그리고 여기서 보통 쉬지 않아요. 보통은 매끄럽게 이어가는 거를 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0: 오케이?
2: So,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What do you mean you can't come?
0: What do you mean you can't come?
2: 자, 부드럽게 What do you mean I'm chubby?
0: What do you mean I'm chubby?
2: 그냥 왜냐면 이러면 나 뚱뚱하다는 얘기를 하는 건가? 이럴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2: 자, 이번에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이 뭐 나쁜 아이디어는 아닌데 이랬을 때 약간 업셋 해가지고
0: 오케이.
2: Okay. What do you mean it's not a bad idea?
0: What do you mean it's not a bad idea?
2: 자, 이러면서 자, 이랬을 때
0: 대답이 잘해야 돼요. 대답 잘해야 돼.
2: MBTI에서 약간
0: 네.
2: T 성격인 것 같지 않아요?
0: 어떡하죠? 아, 이러면은 정말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데.
2: That's right.
0: You don't have to being late.
2: 늦을 걱정 안 해도 되잖아.
0: 아, 참. 예. 생각 자체가
2: 네.
0: 예, 조금 다르네요. 예. 그럴 필요가 없다. 늦을 생각, 늦을 걱정을 안 해도 된다.
2: 걱정.
0: 예. So you don't have to worry. 겠네요. Mm-hmm. 아, worry.
2: Okay.
0: Worry. 근데 칸이 좀 길죠? worry 다음에는 항상 따라오는 about을 한번 넣어줘
2: 얘는
0: 봅니다.
2: 얘는 무조건입니다.
0: 예.
2: 자, 저번에 이제 worried 하면 걱정하는이라는 형용사고요.
0: 네.
2: Worry는 동사예요.
0: 동사.
2: Okay. So you don't have to worry. 그 다음에 about being late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답. Perfect.
0: 오.
2: 자, worry, 걱정하다. 이 동사 여기까지만 알면 좀 아쉬워요.
0: 네.
2: 물론 worry에서 끝나는 문장들도 있겠죠.
0: 네.
2: 예를 들어서 don't worry. 거기서 끝이잖아요.
0: 네.
2: 근데 도대체 뭐에 대해 걱정하는지를 쓰려면 about
0: 그쵸.
2: 무조건이에요.
0: 오케이,
2: okay, 그래서 아, 이것도 사실 그 해석에 대한 건데요. 우리말로는 내 걱정하지 마 이러지
0: 네.
2: 나에 대해 걱정하지 마라고 안 하잖아요.
0: Uh-huh.
2: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about을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많이 써봐야 돼요 그냥.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내 걱정하지 마 방금 한 거. 내
0: 네.
2: 걱정하지 마. 이거는 직역하면 나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
0: Don't worry about me.
2: 그렇죠. Don't worry me 이거 아니라
0: 네.
2: Don't worry about me.
0: Yes.
2: 자 그런데요. 이 about 뒤에 명사만 오는 게 아니에요. ing가 올 수도 있어요.
0: 아하, 그렇죠. 이렇게.
2: Right.
0: Yeah.
2: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Late 하는 것에 대해
0: 걱정 안 해도 된다.
2: 그렇죠. 자, 방금 제 being late 활용해서
0: 네.
2: 이거 한번 해볼게요. 늦는 거 걱정하지 마. 그냥 사람들 다 늦어. 거기
0: 그래.
2: 어차피 이러면서 늦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
0: Don't worry about being late.
2: 그렇죠. Don't worry about being late. 얘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죠. 왜냐면 이 동사랑 형용사를 섞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0: 네.
2: right? 뭐 don't worry about 뭐 failing 뭐 이런 식으로 뭐 동사에 ing를 더 넣을 수도 있겠지만
0: 실패하는 거
2: 걱정하지
0: 말라.
2: 네. All right. 네. So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0: 네.
2: Don't worry about me.
0: Don't worry about me.
2: Don't worry about being late.
0: Don't worry about being late.
2: 자, 그리고요. 여기서 물론 뭐요?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이거 you don't need to 이런 표현도 있긴 한데
0: 네.
2: 오늘은 좀 확실한 거 가져왔거든요.
0: Okay.
2: 자, 이거 볼게요. Don't have to. 이 don't have to라고 하는 거는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하지 않아도
0: 안 해도 된다.
2: 안 해도 된다. 할 필요가 없다.
0: 네네.
2: 굳이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그래서 늦는 거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된다.

0: Perfect.
1: Yeah.
0: All right. 자, you guys 같이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할게요. You don't have to eat it.
1: You don't have to eat it.
0: She doesn't have to come.
1: She doesn't have to come.
0: That's right. 자, 그리고 제가 방금 살짝 언급을 하긴 했지만 don't have to는 사실 뭐 말 필요 없다라고
1: 네.
0: 해서
1: don't need.
0: 오케이. Okay. Mm-hmm. 어, 뒤에 뭐 하나 빠졌죠?
1: 뭐가 빠졌죠? Need to. 네.
0: 뭐가 빠졌죠? 너무 쿨한데요? 맞습니다.
1: 네.
0: You don't need to do something. You don't have to do something. 큰 차이는 사실은 없어요.
1: 네.
0: 얘가 조금 더 격식의 느낌이 있기는 해요.
1: Mm-hmm.
0: 자, 읽어보겠습니다. 오케이, 늦는 거 걱정 안 해도 되잖아, 그러면은. Right?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being late.
1: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being late.
0: That's it. Alright, mm-hmm. 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 do you mean it's not a bad idea? What do you mean it's not a bad idea?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being late.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being late.
0: Okay, 자, 미션 문장 보겠습니다.
1: Mm-hmm.
0: 이거 딱 들었을 때 화가 확 난 거예요.
1: 네.
0: 자기 이제 과장님 편인 거야?
1: 오, 그치, 그치.
0: 어떻게 이럴 수 있어?
1: 그치.
0: 이러면서.
1: Are you on her side? 그쵸.
0: 쉬운 거를 그냥 비워뒀습니다.
1: 그러네요. 이제부터, 이제.
0: 이제
1: 이제니까
0: 이제.
1: now.
0: 그죠? That's it, that's it. Okay? 자, 이거는 왜냐면 덩어리 표현 때문에 제가 사실 이렇게 해놓은 것 뿐이에요.
1: 네.
0: 자, 누구의 편이다.
1: 아.
0: 벌써 감이 오지 않아요?
1: 사이드, 사이드.
0: 사이드,
1: 네,
0: 사이드. 어느 쪽에 있다.
1: 그쵸.
0: 이잖아요. 오. 그래서, right? 비동사를 써요. 뭐, she is, he is, 뭐, are you.
1: Yes.
0: 이런 식으로 해서. 비동사 쓰고 나서 on someone's side 하게 되면 누구의 편이다. 편인 상태인 겁니다.
1: 예.
0: So, 예를 들어 그런 거 이쪽 나눠가지고 우리가 편을 가른다고 칠게요.
1: 네.
0: 그럼 그쪽 위에 가서 같이 서 있는 거죠.
1: 그쵸.
0: Right? So I'm on 어디 사이드 간다든가 저기 사이드 간다든가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해볼게요. 너 마유의 편이야? 그러니까 너는 마유 쪽에 서 있니? 이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1: Are you on Mayu's side?
0: That's right. Are you on Mayu's side? 마유 의니까
1: Mayu's
0: side. S 있어야 돼요.
1: Yes.
0: 자, how about this? 나 이제 너의 편이야. 갑자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가 봐.
1: 그래서 박쥐 그쵸? 스타일. 예, 예, 예.
0: 그래서 나는 이제 너의 편이다.
1: I am on your side now.
0: 그렇죠. I'm on your side now.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Right. So,
1: 좋아요.
0: 얘는 side라고 하는 거 앞에는 on이라는 게 좀 정해져 있어요.
1: 네, 네, 네.
0: Okay. So, on someone's side.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Are you on Mayu's side?
1: Are you on my side?
0: I'm on your side now.
1: I'm on your side now.
0: There you go. 질문도 해볼게요. Are you on her side now?
1: Are you on her side now?
0: Yeah. 그래서 과장님이 여자분인 것 같아요. Her
1: 예.
0: 쓴 거 보니까.
1: 그죠? 그죠?
0: Right. 자, 이랬을 때 당황하고 아, 내가 지금 실수했고.
1: 그렇지.
0: 느낌 왔어요.
1: 이제 근데. 오면 어떻게 해요?
0: 너무 늦었어요.
1: 아이고,
0: 그래서.
1: 참.
0: 아무 편도 아니 근데 이것도 좀 잘못한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아니야 너의 편이야 해야
1: 그렇지.
0: 되는데 아무 편도 아니야. 지극히 MBTI T 성격.
1: 거의 무슨 심판 느낌으로 젖지 같아요.
0: That's right.
1: Well, I'm on side. 그럼 아무 편도 아니니까 아무도 약간 이런 느낌. Nobody.
0: 아무도 아닌 거.
1: Nobody, nobody but you. Nobody side.
0: 아 굉장히 명곡이죠.
1: 네.
0: Right. So, well. I'm on nobody's side. 이런 느낌.
1: 네.
0: 맞는지 보겠습니다.
1: Oh.
0: Perfect. Nobody. 그러니까 이 단어가 정말 애매한 단어예요.
1: 네.
0: 그쵸? 이 nobody가 정말 직역해서 해석하면 아무도 아님이잖아요.
1: 그쵸.
0: 근데 이게 우리말에서는 없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 nobody는 결국에는 이미 이 안에 부정이 들어가 있죠.
1: 네.
0: 네. 그래서 사실 직역하면 좀 어색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So, nobody라고 하는 사람의 편이다. 이러면 결국 아무의 편도 아니다.
1: 아니다라는 의미니까요.
0: 아,가 되겠습니다. So, nobody. 근데 nobody 말고 또 쓰는 게 또 있죠.
1: 그래요?
0: 아마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요.
1: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0: nobody loves me.
1: 아.
0: 근데 그거 대신에 no.
1: 아, no one. No, 이건 띄어쓰기 해야 되나요?
0: Yeah.
1: No one.
0: 그죠. 붙이면
1: no,
0: no
1: one,
0: no one 뭐 이렇게 될 것
1: 예,
0: 같아서.
1: 예. No one.
0: 맞습니다. No one.
1: Yes.
0: Nobody. 자, 이거 자체가 단수입니다, 여러분. Okay.

0: Nobody loves me, no one loves me. 이런 문장들 가사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1: Yes.
0: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너의 편이다, 뭐 그녀의 편이다 이게 아니라 아무의 편도 아니다라고 하면 이 표현을 쓰는 게 진짜 자연스러워요. Okay? So 방금 했었던 be on one side였는데 누군가의
1: 네.
0: 사이드인데 얘 nobody를 넣어주면 돼요.
1: 그쵸.
0: Right? Okay, 뭔가 중립을 지키고 싶을 때. 예.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해볼게요. 우리는 아무의 편도 아니야.
1: We are on nobody's side.
0: 그죠? We are on nobody's side.
1: Yes.
0: 근데 이렇게 떨면서 하면 너저 사람 편이구나. 이렇게 되고.
1: 솔직하게 말해봐.
0: 그렇죠? 그런데 자, 보세요.
1: 네.
0: 누구 편이다라고 하는 거 말고 말투를 만약에
1: 네.
0: 누구 편이었어.
1: 아.
0: 그러면 어디서 뭔가 바꾸면 될것 같아요?
1: We were.
0: 오,
1: Yeah.
0: 비동사에서 시제를 바꿔버리면
1: 오,
0: 되겠죠.
1: 그쵸, 그쵸.
0: 과거형으로.
1: 예.
0: 자, 주어를 I로 잡을게요.
1: 네.
0: 나 아무의 편도 아니었어. 나 진짜야. 나 아무의 편도 아니었어. 어제 얘기를 뭐 예를 들어서 한다면은.
1: Oh, I was on nobody's side.
0: 그렇죠. I was on nobody's side. 네. 이렇게 비동사 하나 가지고도 시제를 바꿀 수 있고 이런 것을 거의 가지고 놀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오케이,
1: Aha,
0: very, very
1: yes.
0: nice.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We are on nobody's side.
1: We're on nobody's side.
0: I was on nobody's side.
1: I was on nobody's side.
0: 본문도 읽어볼게요. Well, I'm on nobody's side.
1: Well, I'm on nobody's side.
0: Alright, 두 문장 또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Are you on her side now? Are you on her side now? Well, I'm on nobody's side. Well, I'm on nobody's side.
0: 네, 오늘의 미션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네.
0: 첫 번째 미션은요. 나쁜 생각이 아니라니 무슨 말이야? 이거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다는 느낌보다는 좀 살짝 업셋한 느낌, 기분
1: 그렇죠.
0: 상한 느낌이었죠.
1: 에, What do you mean? It's not a bad idea.
0: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연습하실 때
1: 네.
0: What do you mean? 하시면 안 되고 What do you mean? 이런 느낌 가야 돼요.
1: 그렇죠.
0: Right? So what do you mean? It's not a bad idea. It's a terrible idea. 막 이러면서 화가 난 거죠.
1: 이거를 연결해 주는 게 너무 어렵네요.
0: 맞아요. 연습이
1: 에,
0: 필요해요.
1: 네네.
0: 자, 두 번째는요. 자기 이제 과장님 편인 거야.
1: Are you on her side now?
0: 그렇죠. Are you on her side now?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on her side now? 좀
1: 아우.
0: 억양을 살리면 강조해 줄수 있겠죠.
1: 오늘 문장들은 다제 스타일이네요.
0: 야.
1: 화가 잔뜩 들어가
0: 약간 또
1: 있어가지고.
0: 화가 들어가 있고
1: 예.
0: 드라마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1: 그쵸.
0: 느낌이었어요.
1: 약간 이렇게 눈을 좀 올리면서 얘기를 해주면 좀더
0: 그렇죠.
1: 실감이 날수 있어요.
0: 그래서 이렇게 롤플레잉 할때
1: 네.
0: 실감나게 연기하는 거 추천드리는 거예요.
1: 그러면 문장이 머릿속에 더 기억에 남아요?
0: Of course.
1: Yes. 네.
0: Yes.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What do you mean it's not a bad idea? What do you mean it's not a bad idea?
2: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being late.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being late.
0: Are you on her side now? Are you on her side now?
2: Well, I'm on nobody's side. Well, I'm on nobody's side.
0: 알라이, 입으로 직접 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들, 이 패턴 절대 잊지 마세요. 만나보시죠.
0: 잊지 마세요.
1: 예.
0: 올라가네요. 자, 첫 번째는 What do you mean? 형성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물론 이제 컨텍스트에 따라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1: 네.
0: 상황을 보고 뭔가 무슨 말이야? 뭐뭐라니? 해서 화가 난 기분이라면 그런 표정이나 그런 gestures 같은 거 이런 억양 신경 쓰셔야 돼요.
1: 네네네.
0: 안 그러면 그냥 공식으로 들어갈 뿐입니다. 여태껏 그렇게 공식만 해서 영어가 늘었나요? 아니죠.
1: 그렇죠.
0: 그렇다면 이걸 꼭 따라 주셔야 돼요.
1: 네.
0: 오케이? 자, 오늘은 입영작이기 때문에 좀 끊어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또 한번 연기도 해보세요. 자, 첫 번째는요. 나쁜 생각이 아니라니? 무슨 말이야? 자, 일단은

0: 무슨 말이니?
1: What do you mean?
0: 그게 나쁜 아이디어가 아니라니.
1: It's not a bad idea.
0: 자, 그러면 합쳐서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아니, 나쁜 생각이 아니라니 무슨 말이야?
1: What do you mean it's not a bad idea?
0: 그죠. 실망한 거죠. 아주 좋았습니다.
1: 네.
0: 자, 이번에 너 못 온다니 무슨 말이야? 자, 너 무슨 말이니?
1: What do you mean?
0: 내가 올 수 없다니.
1: You can't come.
0: 자, 합쳐서 한번 자연스럽게. 아니, 너 못 온다니 무슨 말이야?
1: Oh, what do you mean you can come?
0: 오, I like that.
2: 자연스러웠어요.
0: 오히려 그러니까 쉬지 않는 게 낫죠, 그렇죠?
2: 네.
0: 자, 세 번째도 나눠서 해보고 한번 같이 해볼게요. 아니, 내가 통통하다니 무슨 말이야? 자, 네? 너 무슨 말이니?
1: What do you mean?
0: 내가 통통하다니.
1: I am chubby.
0: Chubby.
1: Yes.
0: right? Chubby. 자, 그럼 합쳐서 한번 해볼게요. 기분이 약간 상했어요. 아니, 내가 통통하다니 무슨 말이야?
1: What do you mean I'm chubby?
0: I'm chubby, right?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1: Yes.
0: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hat do you mean it's not a bad idea? What do you mean you can't come? What do you mean I am chubby? Very, very nice. 자, 두 번째는요. Be on 누군가의 side, right? 요거 활용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여러분들, 제가 잔소리하는 것 같지만 진짜 소리 안 내면 의미가 없어요.
1: 맞아요.
0: 아,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1: 자,
0: 자기 이제 과장님 편인 거야. 넌 그녀의 편이니 이제? 그녀의 편이니 이제?
1: Are you her side now?
0: 자, 그녀의 사이드야가 아니라 사실은 직역하면 에 있니니까 올라갔으니까 전치사.
2: 아, yes. 오늘 빼먹었군요.
0: Yes. 다시 한번.
1: Are you on her side now?
0: There you go.
1: Yes.
0: 아니, 처음에는 당연히 전치사 날아가고 관계 떨어지고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1: 네네네.
0: 오케이. 자, 두 번째. 너 마유 편이야? 넌 마유의 편에 있니?
1: Are you on Mayu's side?
0: 그렇죠. Are you on Mayu's side. 그게 더 말이 되죠, 그렇죠?
1: 그
0: 사이드 면 안에 위에 올라가 있다.
1: 네네.
0: 자, 세 번째요. 나 이제 내 편이야. 아까 미안해.
2: 착하다.
0: 너의 편이야.
1: I am on your side now.
0: Now.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1: Yes.
0: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Are you on her side now? Are you on Mayu's side? I am on your side now. Okay. 아, 오늘 목소리도
1: 네.
0: 벌써 느낌이 오거든요. 목소리도 좋고요. 연기력도 분명히 여러분들 잘해주실.
2: 자신감 있는
0: 네.
2: 모습 진짜 너무 좋아요.
0: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2: 네네.
0: Very, very nice.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What do you mean it's not a bad idea?
4: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being late.
3: Are you on her side now?
4: Well, I'm on nobody's side.
0: 네, 오늘 정말 너무 잘해주셨고요.
1: 네.
0: 미션 같이 한번 해결해볼까요?
1: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해결!
5: What do you mean it's not a bad idea?
6: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being late.
5: Are you on her side now?
6: Well, I'm on nobody's side.
5: Okay, okay, okay.
6: Okay.
5: I see.
6: Yeah, yeah, yeah.
0: Great job, you guys.
2: 정말 잘하셔.
0: 너무
2: 네.
0: 잘하셨어요. You guys nailed it. All right.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리도록 할까요?
2: 네. 엄청난 아이디어군 하는 문장이었는데요. What an idea.
0: 그렇죠. What an idea. 근데 물론 이제 원하시면 What a great idea 이런
2: 그쵸.
0: 걸 형용사 넣으셔도 돼요.
2: 네.
0: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Be on one's side. 활용해서 다음 명작 해주세요. 너는 피터의 편이니?
2: 오.
0: 너 피터 편이야?
2: 어허.
0: 이거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 마을쌤 입장에서 상처받을 수 있죠?
0: 아, 상처받았어요.
2: 네, 여러분들 여러 번 영어 문장을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Very, very important. Okay?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Unit 89. MP. Let's go. Phonics MP. Mp, mp, mp. Mp, lamp.
1: Mp, lamp.
0: Mp, stamp.
1: Mp, stamp.
0: Mp, camp.
1: Mp, camp.
0: Mp, damp.
1: Mp, damp.
0: Mp, jump.
2: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올지 너무 기대됐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오늘도 두 알파벳이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는지 배워볼게요. M 소리가 나는 알파벳 M이랑 P 소리가 나는 알파벳 P가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우리 친구들 잘 듣고 따라해봐요. 음프 음프 음프 Very good! 그럼 단어 끝에 음프 소리 나는 단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는 램프, 램프예요. 여기 끝에 음프 소리가 들리는데요. 아주 캄캄한 곳에 램프를 켜면 밝게 볼 수 있어요. 램프, 영어로 램프, 램프, 램프. Excellent! 이 다음 단어도 끝에 음프 소리가 나요. 바로 도장, stamp예요. 음프 소리 들렸나요? 우리가 똑같은 모양을 여러 번 찍고 싶을 때는 도장을 사용해요. 도장, 영어로 stamp, stamp, stamp. Good job! 이 다음 단어도 끝에 음프 소리가 나요. 잘 들어봐요. 캠핑하다, camp예요. 음프 소리 들렸나요? 우리가 산이나 강으로 갈 때 거기서 바베큐도 해먹고 하룻밤 자잖아요. 이거를 캠핑하다 라고 해요. 캠핑하다, 영어로 camp, camp, camp. Very good. 우리 그럼 또 음프 소리 나는 단어 배워볼게요. 축축한, damp예요. 끝에 음프 소리 들렸나요? 우리가 옷을 빨면 옷이 축축해지죠. 축축한, 영어로 damp,

0: damp. damp. Well done. 또 어떤 단어가 음프 소리 날까요? 아, 점프하다. jump가 있었네요. 토끼나 캥거루는 아주 높이 뛰는 걸 잘해요. 점프하다, 영어로 jump. jump. jump. That was very good.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는 부딪히다, bump 예요.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어딘가에 부딪히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부딪히다, 영어로 bump. bump. bump. Great job! 와우! 이렇게 소리 나는 단어가 많아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로건과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lay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Hi, Logan!
1: Hello.
0: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 M 소리 나는 알파벳 M이랑 P 소리 나는 알파벳 P가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난다고 배웠죠?
1: 음프.
0: 와우, 너무 잘했어요. 음프. Now, can you say it three times?
1: 음프, 음프, 음프.
0: 네, 신기한 음프 소리가 났는데요. 첫 번째로 배운 단어, 우리가 깜깜한 공간에 램프를 키면 환해지죠? 램프, 영어로 뭐였죠?
1: 램프.
0: That's right. 뒤에 음프 소리 나는 lamp. So, here's a lamp. 이게 램프예요. 근데 아직 색깔이 없네요. 우리 로건이가 예쁘게 색칠해 주세요. Wow, everyone, look at this. It's a bright lamp. 아주 환하게 빛이 나고 있어요. 그럼 램프, lamp 다시 발음해 주세요.
1: 음프, 음프, lamp. 음프, 음프, lamp. 음프, 음프, lamp.
0: Good job. 또 음프 소리 나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똑같은 모양을 여러 번 찍고 싶을 때 무엇을 사용해요?
1: Stamp.
0: That's right. 음프 소리 나는 stamp. 그래서 로그는 우리 신나는 스탬프 게임, 찍는 게임을 할 거예요. 너무 신나죠?
1: 네.
0: 자, 써니 먼저? 로건 먼저. 뭐가 나올지 너무 궁금한데요? 우와, 신기하다. 그럼 써니는? 이렇게 왕관이 나왔어요. 자, 그럼 로건이가 이거 새로운 스탬프 한번 해볼까요? 와우. 짠! 알록달록한 도장 스탬프가 있네요. 그럼 도장 스탬프 다시 발음해 주세요.
1: 음프, 음프, 스탬프. 음프, 음프, 스탬프. 음프, 음프, 스탬프.
0: Very good. 다음 단어는요. 우리가 산이나 강에 가서 하룻밤 자고 오는 것을 뭐라고 하죠?
1: 음프, 음프, 캠프. 음프, 음프, 캠프. 음프, 음프, 캠프.
0: Very good. 또 어떤 단어가 음프 소리 날까요? 아! 축축한, 영어로 뭐였죠?
1: damp.
0: That's right. 여기 끝에 음프 소리 들렸죠? 그럼 우리 damp를 같이 써볼 건데요. 써니가 사운드를 말할게요. What's d, d? Yes, d, d. Next. 아, 아. You got it. That's right. 자.
1: I'm a W.
0: M, m. Very good.
1: I choose this.
0: Last one. P, P.
1: Damp.
0: 자, 이렇게 단어가 완성됐어요.
1: Damp.
0: 축축한 damp. damp. 다시 발음 들어볼게요.
1: 음프, 음프, damp. 음프, 음프, damp. 음프, 음프, damp.
0: Good job. 이 단어는 뭘까요? 캥거루나 토끼가 아주 잘하는 거예요.
1: Jump.
0: 네, 점프하다. Jump. 자, 뒤에 음프 소리 들렸죠? 그럼 우리 다시 세 번 말해볼게요.
1: 음프, 음프, jump. 음프, 음프, jump. 음프, 음프, jump.
0: Good job. 음프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우리가 걸어가다가 조심하지 않으면 어딘가에 부딪힐 수 있어요. 부딪히다, 영어로 뭐였죠?
1: bump.
0: That's right. 여기도 끝에 음프 소리가 나요. bump. 자, 로건아, 우리 써니랑 같이 부딪혀볼까요? 아우치!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bump 다시 발음 들어볼게요.
1: 음프 음프 bump. 음프 음프 bump. 음프 음프 bump.
0: Great job! We did it! 와우! 여러분도 너무 잘

0: 잘하는데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신나게 노래 불러볼까요?
1: Let's chant!
2: Let's go! Phonics MP
0: I hope you had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oomph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oomph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Bye.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국어, 신나고 즐겁게 가르쳐주는 혜은 선생님입니다. 친구들, 오늘은요, 우리 4단원 정리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우리 북2 교재를 통해서 남은 학교 시험 만점학 문제 풀어보며 4단원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선생님과 북 2를 공부합니다. 친구들, 북 2 교재 25쪽이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5번 문제까지 해결했었죠. 자, 오늘 6번부터 20번 문제까지 선생님이랑 풀어보면서 공부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에서 10번 문제까지는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겁니다. 자, 아래 글을 딱 봤더니 이거 어떤 글이에요? 우리 정말 여러 번 읽어서 이제 한 번에 대답할 수 있죠. 바로 버스 탑승 안전수칙이라는 글이었어요. 자, 우리는 이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파악했었는데요. 자, 한번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 때에도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파악하면서 읽겠습니다. 자, 볼게요. 안전하고 행복한 현장 체험 학습을 위해 버스 탑승 시 지켜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 까닭이 앞에 나오지요. 무엇을 위해서? 안전하고 행복한 현장 체험 학습을 위해서 안내하는 거예요. 자, 먼저, 자, 이런 내용, 우리 듣기 자료 들을 때 먼저 이런 거에 주목하라고 했죠. 자, 먼저 버스를 타고 내릴 때의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버스 승하차 시 버스를 타고 버스에서 내릴 때 주의사항인 거예요. 버스 출입문은 앞쪽에 한계가 있습니다. 자, 이 출입문을 이용하실 때에는 질서를 지켜서 차례차례 오르내려야 합니다. 자, 순서대로 질서 지켜서 너 오르고, 그 다음 친구 오르고, 차례차례 오르내리자. 이런 말입니다. 자, 지금 버스 타고 내릴 때의 주의사항 첫 번째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양보하지 않고 뛰거나 밀치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뛰거나 밀치지 말고 뭐 하자? 양보하자. 이것도 중요하죠. 자, 버스를 타고 내릴 때 뛰면서 타면 안 돼요. 친구를 밀치면서 아, 빨리 가. 빨리 내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양보하면서 버스를 타고 내리자. 이겁니다. 자, 이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겠죠? 자, 다음으로 이런 말 나왔어요. 그러면은 먼저에서 버스를 타고 내릴 때의 주의사항을 말했기 때문에 다음으로 하면 또 다른 주의사항, 다른 관점에서의 주의사항을 말한다는 생각을 우리 친구들이 해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버스를 탄 뒤의 안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버스를 탄 뒤의 안전사항이죠? 버스를 타고 안전을 위해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여러분이 앉은 무엇에 놓인 안전띠를 매는 일입니다. 자, 안전띠 버스에서 어디에 있나요? 우리가 앉는 자리에 있죠. 자, 우리가 앉는 자리를 뭐라고 하죠? 그래요. 좌석이라고 합니다. 좌석. 여러분이 앉은 좌석에 놓인 안전띠를 매는 일이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일단 첫 번째. 자, 버스를 탄 뒤에 안전사항이에요. 안전띠 매세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자리에서 양쪽 띠를 딸칵 소리가 나게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전띠 매는 것에 대한 설명이었죠. 여기까지. 그리고 버스가 움직일 때에는 자리에서 함부로 일어나거나 이동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도 중요한 안전사항이죠. 자, 버스가 움직일 때 자리에서 함부로 일어나거나 이동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화장실 따위의 급한 어떤 것이 있을 때에는 자, 화장실처럼 급히 해야 할 일, 뭐라고 합니까? 자, 볼일이라고 하죠. 자, 급한 볼일이 있을 때에는 자, 자리에서 함부로 일어나거나 이동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이렇게 화장실 따위에 급한 볼일이 있을 때도 참지 말고요. 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손을 들고 선생님을 찾아라. 선생님을 찾으면 선생님께서 불편한 점을 확인해 주실 것입니다.
자,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규칙. 자, 이와 같은 규칙들을 기억하며 가시는 곳까지 편안한 여행이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글을 읽으면서 버스 탑승 안전수칙을 알아봤습니다. 자, 두 가지로 나누어서 버스를 타고 내릴 때 주의사항과 버스를 탄 뒤의 안전사항을 알게 된 거죠. 자, 우리 친구들이 이와 같은 글을 읽을 때요. 이 글의 구조가 머릿속으로 착착착착 정리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글이라도 여러 번 읽고 연습을 하면 그 힘이 생겨서 우리가 새로운 글을 읽을 때도 그 글의 구조를 머릿속으로 잘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 이거 읽었던 글인데 뭘또 읽어요, 선생님? 이러지 말고 한번 읽었던 글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그 문장을 천천히 읽으세요. 그러면 두 번째 읽었을 때, 세 번째 읽었을 때 내가 보이지 않았던 부분이 보여요. 그렇게 독해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6번입니다. 안전띠를 매는 방법으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쓰시오. 자, 글에 나와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자리에서 양쪽 띠를 무슨 소리가 나게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죠? 그래요. 딸칵 소리가 나게. 자, 딸칵 써볼까요? 어떻게 적어요? 딸, 이렇게 적죠? 양쪽 띠를 딸칵 소리가 나게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분명하게 채우라는 겁니다. 소리까지 나야 완전히 고정이 되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7번 문제입니다. 자, 간은 언제 지켜야 할 안전사항입니까? 자, 간은 이 내용이에요. 자리에서 함부로 일어나거나 이동하지 않습니다. 자, 앞에 어떤 말이 있었어요? 뭐할 때는? 버스가 움직일 때는 자리에서 함부로 일어나거나 이동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지켜야 할 안전사항이냐면 버스가 움직일 때 말하는 거예요. 자, 1번, 버스를 탈 때? 타고 내릴 때 아니고요. 자, 운동을 할때 아니죠. 자, 버스가 움직일 때 맞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4번, 걸어서 이동할 때 아니고요. 5번, 버스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 아니에요. 자, 그럼 이어서 8번 문제입니다.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낱말의 뜻을 보고 보기에서 알맞은 낱말을 골라 쓰시오. 자, 여기 기역의 뜻과 니은의 뜻이 있어요. 자, 이 뜻을 보고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낱말을 보기에서 찾으래요. 자, 보기에 있는 낱말은요. 볼일, 좌석, 안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글에서 다 보았던 낱말이죠. 뜻도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럼 기역 보겠습니다. 기역의 뜻. 앉을 수 있게 마련된 자리. 자, 버스나 기차나 비행기에서 내가 앉을 수 있게 마련된 자리는 뭐라고 하죠? 좌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역, 좌석이죠. 좌석. 자, 니은. 니은의 뜻. 해야 할 일을 말해요. 자, 해야 할 일? 화장실과 같은 급한 볼일, 해야 할 일. 엄마 볼일 있어서 잠깐 밖에 좀 나갔다 올게 할때 볼일이에요. 자, 해야 할 일, 볼일. 자, 이때는요, 볼일 붙여 쓰는 겁니다. 볼일 띄어 쓰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자, 해야 할 일을 뜻하는 볼일은 붙여서 볼일. 이렇게 적습니다. 볼일. 됐나요? 자, 그러면 9번 문제입니다. 다음 버스 탑승 시 안전 규칙을 지켜야 하는 까닭을 설명한 문장에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은 무엇입니까? 자, 가장 글첫 부분에 안전 규칙을 지켜야 하는 까닭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찾으세요. 뭐하고 행복한 현장 체험 학습을 위해? 그래요. 안전하고 행복한 현장 체험 학습을 위해 버스 탑승 안전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은 안전하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9번 문제까지 풀어보았고요. 이어서 10번입니다. 이 글을 읽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알맞지 않은 것 찾아볼게요. 1번, 안전띠를 꼭 매야 한다. 이 얘기 했었죠. 2번, 출입문은 앞쪽에만 있다. 자, 이 얘기도 했었습니다. 3번,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린다. 삐, 삐, 이런 얘기 했었나요? 이런 내용은 없었어요. 새롭게 알수 없죠. 이런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4번. 버스 탑승 시 안전수칙이 있다. 맞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안전수칙을 알게 되었고. 5번. 이동 시 선생님의 허락이 필요하다. 맞아요. 버스가 움직일 때는 움직이거나 이동하지 말라고 했죠.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이동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화장실과 같은 급한 볼일이 있을 때는 선생님한테 도움을 구하라라고 했죠. 자, 그 말이 뭡니까? 자, 이동할 때는 선생님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은 몇 번? 3번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11번부터 15번까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글, 나글 있는데요. 우리가 공부했던 된장을 만드는 방법의 일부분입니다. 자, 먼저 가 부분부터 읽어 볼게요. 먼저 된장의 재료가 되는 메주를 만들어 잘 말립니다. 자, 지금 메주로 된장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는 글이었죠? 자, 따라서 메주를 먼저 만들어서 잘 말려라. 자, 어떻게 만들어요? 찌은 콩 반죽을 되게 네모난 모양으로 빚어서 만들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 말려요? 따뜻한 곳에서 메주를 꾸덕꾸덕할 때까지 말립니다. 자, 꾸덕꾸덕하다, 물기가 거의 없게 하다라는 거였죠? 자, 그리고 20여일간 메주를 잘 말려요. 그리고 볏짚으로 묶어 띄울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자, 친구들, 띄우다 뭐예요? 발효시킬 준비를 해라라는 거였죠? 자, 그래서 가 문단에서 중요한 문장은 바로 이첫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된장의 재료가 되는 메주를 만들어서 잘 말려라.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으로, 자, 이런 순서를 나타내는 말에 주목을 해야 되겠죠? 자, 메주를 만들어서 잘 말린 다음에 이제 메주를요, 볏짚으로 묶어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매달아 놓습니다. 자, 이렇게 하래요. 지금 순서가 눈에 보이지요? 자, 뒤에는요,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볏짚과 공기 중에는 메주를 발효시키는 여러 가지 미생물이 살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생물이 살고 있는데, 이렇게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매달아 두면, 메주를 서너 달 동안 매달아 놓으면, 된장의 고유한 맛과 향을 내는 이 미생물이 된장에 많이 퍼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성분을 사람들이 먹으면 몸이 튼튼하고 건강해집니다. 자, 이러한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메주를 볏짚으로 묶어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매달아 놓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잘 띄운, 그러니까 잘 발효시킨 메주를 이제 깨끗이 씻어서 햇볕에 적당히 말리래요. 자, 이 문단에서 중심 문장은 바로 이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친구들, 왜 메주를 씻어요? 그렇죠. 서너 달 동안 매달아 놓았기 때문에 메주를 씻어야 합니다. 먼지가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깨끗이 씻어서 햇볕에 적당히 말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글 읽어보았습니다. 친구들. 자, 이어서 읽을게요. 마지막으로. 자, 이런 부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왔구나, 이런 느낌이 와야 돼요. 자, 지금 이 글을 전체적으로 보면, 자, 보세요. 먼저 이렇게 해요. 그 다음으로 이렇게 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요 하면서 지금 매주로 된장 만드는 방법을 순서대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항아리에 매주와 소금물, 붉은 고추, 숯을 넣어 모한대요. 자, 여기에 들어갈 말은요. 발효시켜서 맛이 돌게 하는 거예요. 자, 그걸 뭐라고 하나요? 삭힌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매주와 소금물, 붉은 고추, 숯을 넣어 삭힙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런데 왜 붉은 고추와 숯을 넣나요? 자, 뒤에는 그 이유가 설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매주로 된장 만드는 방법, 마지막 방법, 항아리에 매주와 소금물, 붉은 고추, 숯을 넣어 삭힌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뒤에는 왜 이걸 하는지 이유가 설명된 거예요. 자, 붉은 고추와 숯은 잡균, 잡단균을 없앤대요. 또 냄새를 제거하는 역할을 해서 넣어주는 거래요. 자, 그래서 20일에서 30일이 지나면 이제 이 항아리에서 메주를 건져내요. 자, 이제 그 건져낸 메주를 뭐 해서? 발효시켜서 이제 드디어 뭘 만드는 거예요? 된장을 만든다. 자, 이렇게 메주로 된장을 만드는 방법을 순서대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쵸? 자, 또 우리 조상은 장 만드는 재료를 정성껏 손질하고 장독을 소중히 관리했어요. 아, 그렇군요. 자, 뒤에 있는 문장은요, 조상들이 어떻게 관리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조상들이 장 만드는 재료를 정성껏 손질하고 장독을 소중히 관리했다고 했는데, 저 어떻게 그렇게 했나요? 어떻게 했냐면, 장마철이 오기 전에 장 항아리 뚜껑을 열어서 햇볕과 바람을 쐬어 장이 잘 발효되도록 했어요. 자, 이런 거죠. 자,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이글 읽으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낱말도 조금 어렵고 약간 이야기가 아니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와 같은 글 굉장히 낯설어 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글일수록 우리 친구들 여러 번 읽어야 돼요. 여러 번 읽고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도 파악을 하면서 여러 번 읽으면 독해력이 쭉 올라갑니다. 알았죠? 자, 이 글, 그래서 선생님이랑 차근차근 다시 읽어봤어요. 계속 읽을 때마다 조금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그럴 거라고 선생님 믿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1번입니다. 된장을 만들 때 다음 과정에 알맞은 장소를 찾아 선으로 이으시오. 자, 지금 된장을 만들 때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할때 어떤 장소에서 하냐는 거예요. 자, 글에 나오죠. 자, 먼저 메주를 꾸덕꾸덕 할 때까지 말려요. 자, 꾸덕꾸덕해지다라는 것은요, 물기가 있는 것이 조금 굳어지다입니다. 자, 그럼 메주를 꾸덕꾸덕 할 때까지 어디에서 말려요? 아까 글에 나왔죠? 따뜻한 곳에서 말리라고 했어요. 그쵸? 자, 그리고 두 번째, 메주를 볏짚으로 묶어서 매달아놔요. 어디에?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매달아 놓으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볏짚과 공기 중에는 미생물이 있기 때문에. 그쵸? 자, 이어서 1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중심 문장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우리 가 문단 읽었습니다. 중심 문장도 찾았었죠? 먼저 된장의 재료가 되는 메주를 만들어 잘 말립니다. 자, 이 문장이 중심 문장이었어요. 왜냐하면 뒷부분은요, 메주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메주를 어떻게 말리는지 그 방법을 설명해주고 있는 문장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첫 번째 문장이 중심 문장이었죠? 자, 그럼 동그라미 표 해볼게요. 1번, 찌은 콩 반죽을 되게 네모난 모양으로 빗습니다. 자, 이것은 메주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한 문장이고, 2번 따뜻한 곳에서 메주를 꾸덕꾸덕 할 때까지 말립니다. 자, 어떻게 말리는지 설명한 문장이죠? 자, 중심 문장 아니고요. 3번 먼저 된장의 재료가 되는 메주를 만들어 잘 말려라. 자, 이것이 중심 문장이었죠. 자, 이어서 13번입니다. 다음의 뜻을 참고하여 기억에 들어갈 낱말을 쓰시오. 자, 뜻 볼게요. 김치나 젓갈 등의 음식물을 발효시켜 맛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자, 항아리에 메주와 소금물, 붉은 고추, 숯을 넣어 모한다? 그렇죠. 삭힙니다가 되겠죠. 자, 우리 친구들, 삭힙니다. 음식물을 발효시켜서

맛이 들게 하는 겁니다. 자, 삭힙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삭힙니다. 뜻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항아리에 메주와 소금물, 붉은 고추, 숯을 넣어 삭힙니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니은이 없애주는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 자, 니은은 붉은 고추와 숯입니다. 자, 뒤에 나와요. 무엇을 없애주는지. 잡균을 없앤대요. 잡다한 균을 없앤대요. 또, 냄새를 제거한대요. 제거하는 게 없애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붉은 고추와 숯이 없애는 것, 제거하는 것은 잡균과 냄새라고 할수 있죠? 자, 냄새, 맞습니다. 메주 아니고요. 잡균, 맞아요. 된장 볏짚 아니죠? 자, 따라서 정답은 1번, 3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라에서 우리 조상들이 장독을 소중히 관리하기 위해 한 일은 무엇인지 보기에 난 말을 이용하여 쓰시오. 자, 라 문단 보면 우리 조상은 장 만드는 재료를 정성껏 손질하고 장독을 소중히 관리했다고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장독을 소중히 관리하기 위해서 조상들이 뭐 했네요? 자, 뒷문장 적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보기에 난 말을 이용하여 쓰래요. 자, 그럼 어떻게 적으면 됩니까? 문장 보면서 장마철이 오기 전에 장 항아리 뚜껑을 열어 햇볕과 바람을 쐬어 장이 잘 발효되도록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자, 그런데 이런 문제 풀때 이런 친구들 있어요. 이거 적으라는 거네 하면서 밑줄을 딱 긋습니다. 자, 그리고 15번 문제까지 가지고 와요. 이게 정답이에요 하고 넘어가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런데요. 이런 문제 왜 내겠어요, 친구들? 우리 적으면서 그 문장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적으면서 띄어쓰기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맞춤법은 어떻게 쓰는지, 햇볕, 이런 거 어떻게 쓰는지 한번 적어보라고 이 문제를 내는 거죠. 자, 그럼 연습하려고 우리 공부하는 거지, 그냥 뭐 이게 정답을 맞추는 것에 이렇게 집중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 15번. 어떻게 합니까? 꼭 적어요. 글자로. 알았죠? 선생님이 같이 적어줄게요. 자, 친구들. 연필 들고 적습니다. 자, 문장 적는 거 귀찮아하면 안 돼요. 학교에서 자, 적어보자 할 때,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친구들. 알았죠? 자, 긍정적으로. 자, 적을게요. 장마철이. 오기 전에. 아, 이렇게 하는구나. 자, 적으면서요. 생각하면서 적으세요. 그냥 생각 없이 글자 따라 쓰는 친구들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적으면서 생각합니다. 장마철이 오기 전에 장 항아리 뚜껑을 자, 뚜껑 이렇게 쓰는구나. 뚜껑을 열어. 장 항아리 뚜껑을 열어. 그다음 어떻게 하지? 햇볕과 자, 티읕 받침 바람을 자, 바람을 쐬다 할때 어떻게 쓰는 거예요? 바람을 쐬어. 이렇게 연습을 하세요, 친구들. 장이 잘 발효. 발효. 이런 낱마 우리 친구들 이런 문제 아니면 써볼 일 있겠어요? 발효되도록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알았죠? 친구들, 화이팅! 선생님이 응원해요. 알았죠? 자, 15번 이렇게 적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16번에서 20번 문제까지 풀어 볼게요. 자, 이 문제는요. 내 감자가 생겼어요의 일부분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할머니, 내 감자 어딨어? 할머니, 꽃이 없으이 할미도 모르겠네. 적인가? 다 캐면 소리 감자 표날 테니 기다리 봐라. 할머니는 맨앞이랑에 앉아 감자를 캐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다음이랑, 엄마는 그 다음이랑에 앉았어요. 나는 내 감자를 찾으려고 아무 감자나 막 뽑아봤어요. 조금 뒤 할머니 뒤에 감자가 수북이 쌓였어요. 자, 수북이 쌓였다는 것은요, 좀 많이 볼록하게 쌓였다는 거죠. 아빠, 엄마 뒤에도 감자가 쌓였어요. 하지만 표 나는 감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소리 감자를 찾지 못했다는 거죠. 치! 나는 골이 나서 감자 하나를 휙! 던졌어요. 감자는 캐지 않은 이랑에 툭 떨어졌어요.

죽어라. 그람은 못 쉰다. 그렇게 감자 던지면 안 돼. 이거죠. 그 감자 할미 혼자 가꾼 거 아니다. 할머니가 머릿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말했어요. 그럼 또 누가 또 가꿨어?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가랑비랑 이슬 떼약볕도 가꿨제라고 했어요. 자, 할머니뿐만 아니라 가랑비, 가늘게 내리는 비, 그리고 이슬, 그리고 떼약볕, 여름철에 강하게 내리쬐는 햇볕도 같이 감자를 가꾼 거예요. 자, 이 부분 우리 읽었었죠? 자, 그러면 16번부터 문제 풀어봐요. 다음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자,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우리가 보고 먼저 일어난 일 찾아주면 되겠네요. 자, 1번. 아빠, 엄마 뒤에도 감자가 쌓였대요. 2번. 할머니 뒤에 감자가 수북이 쌓였대요. 자, 그러면 할머니 뒤에 쌓이고 아빠, 엄마 뒤에도 감자가 쌓인 거죠. 자, 읽으면서 순서를 정리합니다. 자, 3번. 감자는 캐지 않은 이랑에 툭 떨어졌어요. 이거 내가 감자 던져서 그런 거죠? 소리가 던져서. 4번. 나는 골이 나서 감자 하나를 획 던졌어요. 던졌더니 감자가 캐지 않은 이랑에 툭 떨어진 거죠. 자, 5번. 나는 내 감자를 찾으려고 아무 감자나 막 뽑아 봤어요. 자, 여기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거 뭐예요? 이제 할머니, 아빠, 엄마가 이랑에 앉아서 감자 캐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나는 내 감자를 찾으려고 아무 감자나 막 뽑았어요. 자, 시간이 흐르자 할머니 뒤에 감자가 수북이 쌓였고, 아빠, 엄마 뒤에도 감자가 수북이 쌓였죠. 자, 그런데 표나는 감자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골이 나서 감자 하나를 획 던졌고, 그 감자는 캐지 않은 이랑에 떨어졌죠. 자, 이 순서예요. 자, 그럼 가장 먼저 일어난 건몇 번이다? 5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17번입니다. 자, 기억의 바로 뒤에 한 소리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자, 기억은 이겁니다. 할머니, 내 감자 어딨어? 자, 이렇게 묻고 할머니께서 대답을 하셨죠. 그리고 나의 행동을 찾으면 돼요. 자, 그리고 나의 행동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내 감자를 찾으려고 아무 감자나 막 뽑아봤어요. 자, 이게 소리가 한 행동이죠? 자, 감자 심었다 아니고요. 감자 하나를 획 던졌다 아닙니다. 아무 감자나 막 뽑아봤다. 이게 정답이죠. 자, 가족들이 캔 감자를 옮겼다. 이랑에 앉아 감자를 캐기 시작했다. 자, 이것은 소리는 하지 않았어요. 정답 몇 번? 3번. 18번입니다. 낱말과 그 뜻을 알맞게 선으로 이으시오. 자, 우리 떼약볕 이랑이라는 낱말 뜻 이제 알아요. 논이나 밭을 갈아 고를 타서 두드룩하게 흙을 쌓아 만든 곳, 뭐예요? 이랑이죠. 흙을 쌓아 만든 곳은 이랑이고, 쑥 들어간 곳은 고랑. 자, 여름날에 강하게 내리쬐는 몹시 뜨거운 볕, 떼약볕.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할머니가 함께 감자를 가꾼 것이라고 한 것으로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할머니의 말을 통해서 알수 있죠. 소라, 그람은 못 쉰다. 그 감자 할미 혼자 가꾼 거 아니다. 그럼 또 누가 가꿨는데? 그때 할머니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가랑비, 이슬, 떼약볕.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꽃 아니고요. 이슬과 가랑비 맞습니다. 자, 이렇게 2번, 3번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죠? 자, 친구들, 2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소리가 감자를 대하는 태도가 드러난 행동은 무엇인지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아 쓰시오. 자,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소리가 감자를 대하는 태도를 알 수가 있어요. 일단, 감자를 아끼는 마음은 아니죠. 막이 감자, 저 감자 막 뽑습니다. 그냥 자줏빛 감자 찾으려고. 그리고 자줏빛 감자를 못 찾으니까 골이 나서 감자를 던졌어요. 친구들, 소중히 여기는 물건을 던질 수 있나요? 던질 수 없죠. 자, 그런데 소리가 감자를 던졌다는 것은 감자를 소중하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그렇게 소리가 감자를 대하는 태도가 드러난 행동을 찾았으래요. 자, 그러면은 글에서 그대로 찾아서 적어야 합니다. 자, 글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죠? 나는 골이 나서 감자 하나를 획 던졌어요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적습니다. 감자 하나를 획 던졌어요.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감자 하나를 휙 던진 소리인데요. 나중에는 두더지 덕분에 자줏빛 감자를 발견하고 어떻게 해요? 자, 그 감자를 포깃째 들어 올리면서 할머니께 자랑하죠. 이것 봐! 하면서. 자, 우리는 그와 같은 소리의 행동을 통해 감자를 대하는 소리의 태도, 자연을 대하는 소리의 태도가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친구들, 이렇게 선생님과 20번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우와, 4단원 마무리했는데요. 선생님과 공부하니 더 재미있고 더 쉬웠죠?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 잘 알고 있죠? 좋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5단원 새롭게 들어갑니다. 5단원은 더욱더 재미있으니까요. 우리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우리 친구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의 길을 비추는 빛 이장원입니다. 중학교 2학년 포텐 영단어 세상을 알아가는 말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연과 관련된 5개 단어로 여러분의 영어 포텐을 차근차근 채워볼까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연 현상을 소개하는 말을 배워요. 네, 오늘은 5가지 종류의 자연 현상과 관련된 사진들 가져와 봤거든요. 어떤 사진들 있는지 쭉 살펴보고 영어로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지 잠깐 생각해 보세요. 네, 첫 번째 사진 그리고 첫 번째 단어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니까 어떤가요? 아침에 태양이 지평선 또는 이제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순간이에요. 그쵸? 이런 거 우리가 일출이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sunrise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sunrise. 한번 더. sunrise. 네, 잘하셨어요. sun이 태양이고 rise 하면 떠오르는 거잖아요. 두 개를 합쳐서 sunrise, 일출이라고 부릅니다. 문장 속에 넣어볼게요. 오늘 일출은 아름다웠어요. The sunrise was beautiful today. 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우리는 일출을 보기 위해서 네, 태양이 떠오르는 거 보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겠죠? 일찍 일어났어요. 네, 영어로는 We woke up early to watch the sunrise.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떠오르는 이 장면과 함께 sun, 태양이 떠오르는 거 rise, sunrise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어요. 네, 다음 자연현상입니다. 바람이나 물의 움직임으로 생기는 물결이요. 지금 아주 네, 큰 파도를 여러분 보고 계신데요. 파도는 영어로 wave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wave. 한번 더. wave. 네, 잘하셨어요. 자,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변에 파도가 크게 일었어요. 바로 이 사진이죠. 그죠? The waves were big at the beach.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문장 하나 더 볼게요. 파도가 내 발에 튀어 올랐어요. 물이 이렇게 첨방하고 튀어 오르는 거 우리 splash라고 하거든요. So a wave splashed over my feet.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아, 물이 파도가 튀어 오르는 거 splash. 표현까지 함께 챙겨둘게요. 네, 하나 더 보죠. 좀 무서운데요. 건물이 무너져 있어요. 땅이 흔들려서 이렇게 건물이 무너져 내려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자연현상, 지진이죠. 영어로는 earthquake라고 합니다. 이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earthquake. 한번 더. earthquake. 네, 잘하셨습니다. 문장 속에 넣어볼게요. 지진이 건물 전체를 흔들었어요. The earthquake shook the whole building. The earthquake shook the whole building.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어젯밤 많은 사람들이 지진을 느꼈어요. So many people.

잘하셨어요. 예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산이 갑자기 폭발했어요. 그러면 the volcano erupted suddenly 라고 합니다. 조금 다소 어려운 단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erupt 하면 폭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volcano랑 같이 쓸수 있겠죠. 그래서 화산이 폭발할 때 erupted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The volcano erupted suddenly. 문장이 volcano라는 단어와 함께 erupt라는 단어도 같이 봐두시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 섬에는 화산이 있어요. 그러면 there is a volcano on the island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네, 용암이 뿜어져 나오는 산 사진과 함께 volcano 기억해 두시고요. 네, 마지막 사진입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사진을 찾으면서 이거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햇빛이 공기 중 물방울에 반사되어 나타나는 색의 띠입니다. 네, 무지개죠. 우리 영어로는 rainbow라고 합니다. 이거 따라해 볼까요? rainbow. 한번 더. rainbow. 네, 잘하셨어요. 문장 속에 넣어볼게요. 우리는 비온 뒤에 무지개를 보았어요. 네, 맞아요. 우리가 공기 중에 물방울이 있어서 햇빛이 반사돼서 이런 색깔이 나타나는 거니까 비온 뒤에 우리 무지개 볼수 있죠. 그래서 we saw a rainbow after the rain.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무지개는 그래서 무슨 색깔이죠? 네, 보통 7가지 색이라고 우리 얘기하죠. The rainbow has seven colors.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The rainbow has seven colors. 이 문장까지 기억해 두시고, 이 아름다운 사진과 함께 rainbow 단어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볼수 있는 자연 현상과 관련된 5개 단어 공부해 봤는데요. 한번더 복습하면서 여러분 외워보고요. 또 퀴즈도 풀어볼게요. Quick review입니다. 여러분 복습해 주세요. 5개 사진과 함께 단어 외워봅니다. 네, 퀴즈 풀어볼까요? 첫 번째 사진입니다. 뭐가 보이나요? 네, 일곱 빛깔 무지개가 보이는데요. 영어로 어떻게 말하면 되나요? 여러분 크게 외쳐주세요. 네, 정답은 rainbow였습니다. 네, 하나 더 볼까요? 무서워요. 건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건물이 흔들렸기 때문에 무너져 내렸겠죠. 이렇게 건물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자연 현상은 지진이죠. 영어로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오, 잘하셨어요. 정답은 earthquake였습니다. 마지막 사진입니다. 태양이 떠오르고 있네요. 태양이 떠오르는 거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외쳐주세요. 네, 정답은 sunrise였습니다. 네, 이렇게 자연현상과 관련된 5개의 단어들 공부하고 있지요. 네, 태양이 떠오르는 일출, sunrise, 그리고 파도, wave, 지진, earthquake, 화산, volcano, 그리고 무지개, rainbow까지 공부해 봤는데요. 이제 마지막 미션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만의 문장 만들기인데요. 여러분이 본 자연 현상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배운 단어 중 하나를 골라서 문장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나는 무엇을 보았다, I saw를 넣어뒀어요. 그래서 내가 본것 한번 여러분 문장 만들어 보면 되겠어요. I saw a rainbow after the rain. 네, 비가 그치고 나면 무지개가 보이죠? 그래서 비온 뒤에 무지개를 보았어요. 이런 문장 만들어 볼수 있겠네요. 네, 오늘 자연 현상과 관련된 5개 단어 공부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

안녕하세요. EBS 중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정태영입니다. 우리 저희 거의 마지막까지 다 왔습니다. 19강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민족운동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기 전에 이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지금 3강째 이렇게 지금 조금씩 밀려나고 있는데 양이 많아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이전 시간에 대공황과 전체주의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배웠고 그 뒤에 평화를 위한 노력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쟁 중 전후 처리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후 처리는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전쟁 이후라는 뜻이에요. 전쟁 중에 전쟁 이후에 우리 어떻게 할까? 여기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대서양 헌장입니다. 이 부분 중요하니까 초기화요 스티커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후 평화 수립의 원칙을 제시하여 국제연합 창설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와 영국 총리였던 처칠이 만나서 합의를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대서양 헌장의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첫째, 양국은 영토 확장이나 다른 수단을 통한 국가 팽창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전처럼 확장하는 그런 제1차 세계대전이라든지 제2차 세계대전의 배경이 됐던 그런 거 하지 않겠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셋째, 양국은 모든 민족이 자신들의 정부 형태를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존중한다. 강제로 그 권리를 빼앗긴 이들에게 주권과 자치정부가 회복되기를 바란다. 여덟째, 양국은 세계 모든 국가가 무력 사용을 포기해야 한다고 믿는다. 즉,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두 개의 전쟁을 겪으면서 아 우리가 너무 전쟁하려고 하고 군사를 확장하고 팽창하려고 하는 걸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난 것 같아. 우리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어느 정도 합의를 봤던 내용이 대서양 헌장입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이제 국제회의가 여러 차례 열리게 되는데 첫 번째 일어났던 게 카이로 회담입니다.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건데 여기에는 미국, 영국, 중국이 참여했습니다. 왜 중국이 참여하게 됐냐면 이 회담에서 주로 이제 다뤘던 내용이 일본 어떻게 할까?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대일전을 위해서 우리 협력할 거야. 그다음 전쟁 이후에 일본 영토 어떻게 할지 지금 여기서 논의하자라고 했던 회담이 카이로 회담입니다. 한국사에서 카이로 회담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 내용 중에 우리 한반도에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카이로 회담은 일본에 관련돼서 미국, 영국, 중국이 어떻게 협조할 거냐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얄타 회담은요. 독일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 독일이 거의 패망이 직전까지 왔기 때문에 소련과 함께 소련과 미국, 영국이 어떻게 독일의 전후 처리를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회의하기 위해서 모였던 회담이 얄타 회담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후 독일의 분할 점령, 소련의 대일전 참전까지 다뤘던 거죠. 그러니까 독일이 이제 거의 패배하기 직전이니까 독일에 관련된 논의하고 일본에 대해서 소련이 참전하겠다라고 하는 결의도 어느 정도 맺었던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일어났던 게 포츠담 회담입니다. 포츠담 회담에서는 미국, 영국, 소련에서 독일 처리 문제, 이제 거의 독일이 항복했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할까 거기에 대해서 논의했고요. 그 과정 중에 포츠담 선언이라는 게 함께 발표됩니다. 포츠담 선언은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하면서 일어났던 선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참가국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 미국과 영국은 계속 참여하게 됐고요. 독일에 관련된 회담 같은 경우는 소련이 참여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과 관련된 회담이나 선언 같은 경우는 중국이 참여합니다. 그 차이 부분만 기억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국제연합을 창설하게 됩니다. 국제연합 너무 중요하고요. 여기가 시험 문제 나온다고 하면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창설되었던 국제연맹과 비교하는 문제 그게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배경을 보면 제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겪으면서 평화 유지를 위한 국제기구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특징은요, 국제연맹에서 가지고 있었던 한계점을 보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국제분쟁 조정과 중재를 위한 안전보장이사회를 만들었고요. 국제분쟁 억제를 위한
국제연합군 및 평화유지군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국제연맹의 한계점이 뭐였냐면 미국과 소련 등의 당시의 강대국이 빠졌다. 그 다음에 만약에 침략국에 대해서 무력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 국제연합 같은 경우는 미국과 소련 참여했고요. 그 다음에 무력으로 제재할 수 있는 군대까지, 군대 시스템까지 만들었던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면 이 특징 부분을 국제연맹과 비교해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국제연합 체크하시고요. 국제연합의 목적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한다. 이를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의 방지, 제거, 그리고 침략 행위 또는 기타 평화의 파괴를 진압하기 위한 유효한 집단적 조치를 취하고 국제적 분쟁이나 사태의 조정 해결을 평화적 수단과 정의,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이전처럼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우리 노력 한번 해보자. 국제연합을 통해서 그 노력 한번 실천해 볼게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제24조 국제연합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1차적 책임을 안전보장이사회에 부여한다. 자,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 거고요. 제42조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에 필요한 공해 육군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무력적인 제재가 가능하다. 제42조가 특히 중요하겠죠. 국제연합 조직도를 보면 일단 총회에 국제연합에 참여한 국가들이 참여합니다. 거기서 이제 비상임 이사국을 이제 뽑아요. 근데 이거는 연임할 수 없고 막 그런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안전보장 이사회라고 해서 결의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가진 5개의 상임 이사국이 있습니다. 미국과 뭐 러시아 같은 국가를 포함해서요. 자, 여기서 총회에서 어떤 회의를 해서 결의가 됐어요. 근데 이 국가들은 강대국이기 때문에 뭐가 있다? 거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미국과 러시아, 뭐 영국과 같은 강대국들이 다 포함돼서 국제적인 평화를 위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들에 의해서 평화유지군을 보낼지 말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무국에서는 평화유지군 잘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이거 이외에도 국제사법재판소와 경제사회 이사회 등과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쟁 과정 중에 참상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참혹한 것들이 많았는데, 첫 번째로 홀로코스트가 있습니다. 홀로코스트는 원래 뭐 학살 아니면 희생 이런 느낌인데, 역사적으로 홀로코스트를 부를 때는 나치에 의한 유대인의 학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치가 유대인들을 막그 게토라고 하는 곳에 모아서 강제 수용하기도 하고 막 많이 살해하고 그랬거든요. 참혹한 그런 범죄들을 홀로코스트라고 부르고요. 난징 대학살 같은 경우는 일본군이 중국 난징에서 저지른 학살을 의미합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한국사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익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전쟁 범죄에서 여성들을 좀 인권적으로 유린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된 그 전쟁의 참상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런 게 이제 독일, 일본에 의해서 발생했던 전쟁의 참상이라고 볼수 있고, 연합국에 의해서도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드레스덴 폭격은 뭐냐면, 영국과 미국에 의해서 독일의 드레스덴이라고 한 도시가 폭격당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아무튼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특히나 세계대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무기가 주인이 없이 그냥 민간인 가리지 않고 다 살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의 피해가 더 크고, 잔혹하고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참상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권을 침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전쟁 이후에 이 전쟁 범죄 어떻게 재판할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쟁 범죄를 반인도적 범죄라고 규정하면서 단죄하려고 하고요. 독일에 대해서는 뉘른베르크 국제 군사 재판을 통해서 유대인 학살, 생체 실험 등을 했던 전범을 처벌하려고 했고, 일본에 대해서는 국제군사재판이라고 해서 이제 도쿄 재판이 열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계가 천황은 기소되지 않았고요. 731 부대의 범죄는 미국의 그 연구 결과를 넘기는 조건으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쟁 범죄 재판도 좀 불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교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는 이러한 전쟁 범죄 재판이니까 두 가지의 재판 기억하면 좋겠죠.
그리고 평화 실현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데 국제연합에서는 세계 인권선언을 채택하게 되고요. 서독 총리, 독일이 옛날에는 분열되어 있었거든요. 그중에서도 서쪽을 다스리는 총리가 과거사를 반성하기 위해서 유대인에 대해서 참회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박물관, 기념관 등을 건립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참혹한 전쟁의 참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권선언을 보면 제일 중요한 내용은 제1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똑같은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 그러니까 인권이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눠져 있으니까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말이 왜 나왔냐면 독일에 의해서 유대인에 대한 차별이 엄청 있었잖아요. 인권 탄압 사례가 있었죠. 일본도 마찬가지죠. 중국과 한반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권 탄압의 사례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우리 이제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거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노력하자라고 했던 선언이 세계 인권 선언입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민족 운동 어떻게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시점으로 보면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쭉 이어집니다. 근데 이들은 제국주의 열강들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받았던 그러한 국가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을 의미하는데 이 국가들이 제국주의 열강들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그 부분을 살펴보는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민족 운동을 할때 쓰는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민족주의랑 사회주의라고 하는 두 가지 사상적 근거가 있는데 그두 가지 사상적 근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특히 민족 운동의 배경과 중국 부분 중요하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민족 운동에서 두 가지의 무기, 바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의 사상이 지금 제국주의 열강들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좀 무기처럼 활용됐다라는 거죠. 어떻게 활용됐는지, 적합한 민족 운동 사상은 무엇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볼때 여러분들 민족주의랑 사회주의가 대립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될 겁니다. 자, 아시아 아프리카 민족 운동의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체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윌슨이 이제 평화원칙 14개조 원칙을 만들었죠. 거기에 모든 민족은 자신의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는다라고 하는 민족 자결주의를 내세웠는데 이게 많은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식민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울림을 줬던 거죠. 그리고 레닌이 소련을 건국하는 성공하고 나서 전 세계에 있는 사회주의 운동을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하면서 이두 가지가 확산되게 됩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도 간단하게 얘기하긴 했지만 민족주의랑 사회주의는 하나로 뭉쳐질 수가 없습니다. 서로 완전 상극인 사상이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민족주의는 그냥 말 그대로 우리 민족끼리 똘똘 뭉치자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A민족, B민족, C민족 이렇게 있는데 우리 민족끼리 똘똘 뭉치자라고 하는 게 민족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반면에 사회주의는 조금 다릅니다. 사회주의는 전 세계를 두 가지의 계급으로 봅니다. 바로 자본가와 노동자죠.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전

시댁에는 자본가에 의해서 노동자가 착취받고 있다라고 하는 게이 사회주의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후기 사회주의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 전 세계에 있는 만국의 노동자들 힘을 합쳐서 자본가를 몰아내자라고 하는 그 내용이 혁명을 일으키자라고 하는 게 가장 주된 내용이에요. 여기서 주장하는 거는 자본가라고 하는 건 어느 민족이나 다 있고 어느 민족이나 노동자가 다 있다. 중요한 거는 민족끼리 뭉치는 게 아니고 노동자들끼리 뭉쳐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민족일지라도 자본가와 노동자의 생각과 생활 양식이 아예 다르거든요. 반면에 다른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같은 자본가 계급은 좀 비슷한 생활 수준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민족주의를 넘어서 노동자 계급끼리 뭉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랑 민족주의는 함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제국주의적 침략 아래에서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는 어느 정도 방향성이 비슷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시민족이 이제 제국주의 국가로 발전했다고 볼게요. 그래서 제국주의적 침략을 하면서 A민족과 B민족을 지배하게 됩니다. 당연히 A민족과 B민족을 지배하는 시민족에는 자본가 계급이 더 커졌겠죠. 자, 반면에 지배를 받고 있는 A민족과 B민족에서 자본가는 더 낮은 레벨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 입장에서는 우리 민족끼리 똘똘 뭉쳐야 된다와 노동자들 계급끼리 똘똘 뭉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방향성이 같다라는 거죠. 둘다 타겟은 제국주의적 침략을 했던 이 자본가 계급, 시민족의 자본가 계급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민족주의랑 사회주의자가 일종의 목표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손을 잡는 그런 모습도 이제 종종 나오게 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한국의 민족운동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3.1운동이 1919년에 일어나게 됐고요. 이 3.1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중국에서도 민족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배경은 신문화운동이라고 하는 거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신문화운동은 말 그대로 새롭게 문화를 만들자라고 하는 운동인데 여기서 가장 크게 비판했던 거는 그동안 중국 세계를 정신적으로 지배했던 유교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그리고 서양의 과학과 민주주의를 수용하자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천두슈라고 하는 사람이 신청년이라고 하는 잡지를 발행해서 중국의 전통적인 가치 체계, 유교와 같은 것들을 다시 검토하고 새로운 문화, 과학과 민주주의를 건설하자고 하는 신문화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때부터 많은 중국의 민중들이 조금 더 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오사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배경은요. 일단 신문화운동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지식적인 역량이 올라와 있는 것도 있었는데, 파리 강화에 의해 결정에 대해서 중국의 민중들이 불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1차 세계대전에 중국도 어느 정도 참여해서 승전국의 지위를 받았거든요. 일본과 중국 모두 승전국의 지위를 받았는데, 일본이 산둥반도라고 하는 이권을 가져가게 됐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그거 우리 건데 왜 너네들이 가져가? 파리 강화회의에 이제 요구하면서, 야, 이거 다시 돌려주세요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게 무산되게 됐던 거죠. 왜냐면 국제적으로 지위가 당시에 일본이 중국보다 높았기 때문에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중국의 민중들이 반발을 하게 됐었고요. 결국에, 베이징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일본에 대중국 21개조 요구를 철폐해달라라고 시위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거는 오사운동에서 21개조 요구라고 하는 건데 이 요구 안에 산둥반도 이권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환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거절당하게 되면서 오사운동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자, 21개조 요구 중 일부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건데, 중국 정부는 앞으로 일본 정부가 독일이 중국 정부에 대해 누려온 모든 권리와 이익을 양도받는 거에 대해서 모두 승인한다. 자, 독일이 중국 정부에 대해서 누려왔던 권리 중 하나가 산둥반도에 대한 권리가 있거든요. 그거를 일본이 가져가겠다. 중국 정부는 이거를 인정해준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양 조약국은, 즉 중국과 일본은 리순과 다렌을 조차하는 기한과 남만주 및 안펑철로의 기한을 모두 99년으로 연장하기로 한다. 즉 만주와 산둥반도 일대에 일본이 야욕을 드러내는 거를 볼수 있는 사건이
21개조 요구였습니다.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너무 자존심이 상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베이징 학생계 선언을 한번 보면, 무릇 베르사유 평화회담이 열렸을 때 우리가 희망하고 경축한 것은 세계에 정의가 있고 인도가 있고 공리가 있어서였다. 칭다오를 우리에게 돌려주고 중국과 일본 사이의 밀약이나 군사협정뿐만 아니라 기타 불평등 조약까지 취소하는 것이 바로 공리이고 정의다. 우리는 그걸 믿었다. 조선에서는 독립을 깨하면서 독립이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라고 외쳤다라고 하면서 3.1운동에 관련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우리 베르사유 평화회담의 내용을 믿었는데 보니까 정의롭게 흘러가는 게 아니고 승전국대로 흘러가는구나.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중국 내부에서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이 결성되게 됐는데 민족주의, 사회주의를 각각의 사상으로 하는 그런 정당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당연히 사이가 안 좋았겠죠. 하지만 둘 사이에는 공통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제국주의 타도라고 하는 목적이었는데 그래서 둘은 손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제1차와 2차가 일어나게 되는데 제1차 국공합작 먼저 살펴볼게요. 목적은요, 위안스카이가 이제 중화민국의 대총통이 됐는데 다시 황제가 되려고 하면서 그 혼란이 다시 생겼거든요. 그래서 중국 각지에 여러 군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군벌들에 의해서 중국이 여러 개로 분열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일단 이 군벌들 타도를 먼저 해야 될것 같아. 그리고 우리 중국을 못 살게 하는 제국주의 타도하자라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중국 국민당이 난징이라고 하는 걸 기반으로 하고 있었는데, 난징을 기반으로 베이징까지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북벌을 단행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국 국민당을 이끌던 장제스가, 중국 공산당이랑 같이 못하겠어 라고 하면서 탄압하게 됐고요. 제1차 국공합작이 붕괴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국 국민당이 단독으로 북벌을 완수하면서 1928년에 중국이 통일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국공합작, 첫 번째 국공합작이 실패로 끝이 났다라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장제스의 탄압을 피해서 마오쩌둥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은 대장정을 단행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1, 2차 국공합작 중요하니까 체크하시고요. 보시면 중국 공산당이 중국 국민당의 공격을 피해서 루이진에서 예난까지 약 2만 5천 리의 거리를 이동하였다. 중국 국민당의 중심지는 난징이라고 하는 지역이고 공산당은 피해서 옛날 중국의 전통 중심지였던 화북 지역에 예난까지 도망을 갑니다. 자, 그러고 이제 사이가 다시 안 좋았는데 제2차 국공합작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일본과 중국 사이에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일본 제국주의를 막아내는 게 우선이니까 다시 한번 연합하자라고 하면서 합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친애하는 동포 여러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최대한의 열정을 가지고 전국의 부모, 형제, 자매에게 선언한다. 국난이 극단적으로 엄중하고 민족의 생명, 존망이 경각에 달려있는 시기에 우리는 조국의 위기를 구하기 위해 평화적 통일과 단결 저항의 기초 위에서 이미 중국 국민당과 양해를 이루어서 함께 국난에 대응하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국난이란 일본에 의해서 중일전쟁이 시작된 거를 의미하는 거겠죠. 자, 인도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영국이 인도한테 자치를 약속했는데 영국이 배신을 합니다. 게다가 탄압까지 해요. 어떤 법이 만들어지게 되냐면 영국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뭐 바로 감옥에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법까지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인도의 민족운동이 더 활발해지게 됩니다. 이걸 이끌었던 사람이 대표적으로 두 명이 있는데 첫 번째가 간디입니다. 간디는요, 인도 국민회의를 중심으로 어떤 운동을 전개했냐?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전개합니다. 영국한테 복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을 전개했고, 이 간디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영국 상품을 불매하고 납세를 거부합니다. 대신에 영국 상품 불매하는 대신에 내가 직접 만들어서 쓴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 네루 같은 경우는 완전 독립을 주장하면서 조금은 급진적인 내용을 주장을 했습니다. 간디 한번 보면요. 간디 굉장히 유명하죠. 간디는 영국 상품 불매 및 국산품 애용을 주장했고요. 실제로 영국산 면제품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직접 물레를 돌려 옷을 만들어 입은 이 사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요. 소금의 자유로운 생산과 판매를 금지한 영국의 정책에

0: 저항하기 위해서, 항거하기 위해서 380여km를 걸어 도착한 단디 해안에서 바닷물을 말려 소금을 만들다가 체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는 인도 전역에 불복종 운동을 불러일으키고 인도의 민족주의를 부흥시키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동남아시아에서도 민족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활발하게 일어났던 게 베트남이었습니다. 베트남은요, 프랑스 식민지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립을 약속했던 프랑스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영국과 마찬가지로 프랑스가 여기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호찌민이 베트남 공산당을 창설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저항하게 됩니다. 그리고 판 보이저우라고 하는 인물은 근대화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나마 이제 아시아에서 근대화를 잘 성공했던 일본으로 유학을 장려하는 독립운동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호찌민의 민족운동을 살펴보면 프랑스 제국주의자들은 80년 이상 자유평등 박해 규범을 오용하면서 우리 조국을 침범하고 우리 국민들을 억압해왔다. 우리는 프랑스와 일본의 이중속박에 당하게 됐는데 일본이 연합군에 항복하자 우리 모든 인민들은 우리의 주권을 쟁취하기 위해 일어나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세웠다. 즉 프랑스와 일본의 이중속박, 지금 2차 세계대전 중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민족운동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원래 에스파냐의 식민지였는데 미국과 에스파냐 사이의 전쟁에서 미국을 지원했던 아기날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미국의 식민지로 저항하자 미국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는 인도네시아 국민당을 창설하면서 네덜란드에 저항했습니다. 타이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하게 다른 국가들과 다르게 독립을 유지했는데 라마 5세 때 영국과 프랑스 세력권의 완충지대라는 지정학적 조건을 활용해서 타이의 독립 유지에 기여하고 근대개혁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서아시아의 민족운동을 살펴보면 원래 전통적인 강대국이었던 오스만 제국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튀르키예 공화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크게 기여했던 사람이 무스타파 케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일단 공화국이 수립되는 부분, 술탄 정부를 타도하고 튀르키예 공화국을 수립합니다. 그러면서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키게 됩니다. 원래 술탄 칼리프 제도라고 하는 정치와 종교의 이제 일치가 있었잖아요. 그걸 분리시키고 여성 참정권을 도입하고요. 문자를 개혁하고자 합니다. 원래 이제 이슬람권에서는 쿠란이라고 하는 게 아랍어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아랍어를 썼거든요. 근데 아랍어가 튀르키예어를 쓰기가 아랍 문자가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새롭게 문자를 만들려고 했던 그런 노력도 있습니다. 새 문자를 설명하고 있는 무스타파 케말의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랍인 같은 경우는 영국이 독립을 약속합니다. 맥마은 선언이라고 하는 건데 제1차 세계대전 참전했는데 영국이 배신합니다. 게다가 이때 유대인들한테도 팔레스타인의 영토, 국가 만들어줄게 라고 하는 약속을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팔레스타인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이때 이라크가 독립하고요.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통일 왕국이 설립됩니다. 이집트에서도 이제 반여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됐고 영국이 수에즈 운하 관리권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이집트의 독립을 인정합니다. 영국 입장에서는 수에즈 운하가 가장 중요했거든요. 그리고 사하라 사막 이남에서도 아프리카의 민족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는데 범아프리카 운동이라고 해서 아프리카의 독립과 권익을 주장하던 그러한 민족운동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1차 범아프리카 회의 초대장은 이렇습니다. 아프리카가 우리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들은 같이 연합해서 제국주의 열강들로부터 벗어나자라고 하는 움직임을 보였던 거죠. 제가 오늘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 나왔는데 특히 중요한 부분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라고 하는 두 가지의 사상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민족운동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의 대립, 그러면서도 국공 합작을 하는 그 모습에서 이러한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수업 끝났다고 바로 교재 덮지 마시고요. 복습까지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마지막 20강에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행동 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제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0: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팍팍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 내 밥그릇 챙기기도 바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살기 위해 양보를 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1: 그래도 저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한 솥밥 나눠 먹기 위해 한 지붕 아래 뭉쳤다는 두 가족.
2: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3: 저희 자매입니다.
0: 동생을 유혹한 확실한 조건.
4: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생겨도 전세금 안 올리겠다.
0: 설마 언니네만 통큰 양보를 한 건가요?
5: 전혀 안 미안한. 서로가 그러고 살고 있어요.
0: 동생네 부부가 이렇게 당당한 이유는 또 무엇일지? 친정 부모님과 30년째 의지하는 동거를 하고 있는지.
6: 네가 만들어서 박목수가 만들었지.
7: 엄마 이거 돈 줬잖아 일단.
0: 매일같이 투닥거려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사는 재미가 두 배라는데요.
2: 여기가 집 짓기 정말 어렵거든요.
8: 두분 다시 집 짓으면 안 되겠습니다.
0: 건축 탐구치 오늘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2% 부족한 부분을 120% 행복으로 끌어올린 건축주들의 특별한 비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집을 만나러 경기도 용인으로 갑니다. 이 많은 집 중에 어떤 집으로 가면 되려나.
9: 1층 나와라, 1층 나와라, 오바.
0: 1층 나와라, 오바?
9: 1층 나왔다, 오바.
0: 2층에 부르면 1층이 또 나왔습니다.
10: 오늘 점심 메뉴 뭔가, 오바?
11: 오늘 점심 메뉴는 비빔밥이다. 근데 계란이 없다, 오바.
10: 나 계란하고 무생채가 있다, 오바.
11: 그럼 가지고 빨리 내려와라, 오바.
0: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인가요? 1층과 2층이 무전기를 쓰질 않나? 비빔밥 속 재료까지 공유하는 사이라니? 식사 시간 한번 북적거린다 싶지만.
10: 자.
12: 반숙이네.
13: 종이 오늘 가야 해?
12: 네.
0: 비빔밥은 자고로 이렇게 먹어야 맛있긴 하지.
12: 내가 비볐던 게 좀 싱겁다.
11: 싱거? 고추장을 덜 넣어서?
14: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가족이세요?
15: 네. 네.
12: 내가 집주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와이프. 그리고 여기는 우리 동서.
16: 안녕하세요.
12: 막내 처제.
11: 저희가 네 자매인데요. 이렇게 둘째 언니고 제가 이제 넷째 딸이에요. 막내입니다.

0: 안녕하세요.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제안으로 막내 동생 꼬드겨서 집 짓고 잘 살고 있는 2번 언니 정희경입니다.
1: 계획과는 조금 달라졌어도 언니와 함께 매일이라 행복한 4번 동생 정은정입니다.
2: 둘째 사위 배성환입니다.
3: 넷째 사위 최종선입니다.
4: 네 자매 중 둘째와 넷째가 함께 살고 있다는데 두 자매의 특별한 동거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2: 집을 지을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누구를 꼬셔야 집 지을 돈이 생길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한 명의 희생자도 필요했고 그래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5: 혹시 그 희생자 누구죠?
2: 4번 처제입니다. 제일 만만했어요.
0: 우리가 집을 지을 거야. 진짜 커다란 단독주택을 지을 거야. 그리고 위치도 도심권이고 너네 학교 애들 우리 애들이 다 케어할 거야.
2: 왜 이 말을 늦게 꺼냈냐고 할 정도로 이렇게 빨리 그냥 오케이 하더라고요. 말도 안 끝났는데 오케이 하니까
1: 동의합니다. 귀가 많이 얇습니다. 제가 그때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강남권으로 이제 출근을 좀 해야 됐고 여기는 경기도 광교이니까 출퇴근하기가 좀 힘들 것 같더라고요. 애들을 보면서 아 이건 나에게 찬스다. 이건 잡아야 된다. 아 이건 나에게 찬스다.
5: 근데 4번 옆에 남자가 있잖아요. 아하. 그 남자가 어떻게 해요?
2: 그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건축비를 받고 그 금액을 전세금으로 하고 우리가 같이 사는 동안은 절대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생겨도 전세금은 안 올리겠다라고 했죠. 제가 생각해도 아주 멋지게 한 것 같아요. 말을.
3: 어떻게 제가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미.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쓸려가는 뭐 그런 상황 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4: 서로의 필요가 맞아 지금으로부터 9년 전 한 집에서 살게 되었다는 자매들. 아, 벚꽃이 만개한 날 박형근 소장님 오셨네요.
6: 아, 벚꽃이 진짜 활짝 핀 날 요 광교 신도시를 오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나 참 보여. 이렇게 날 좋은 날 오늘은 어디를 찾아가나요?
7: 네, 오늘은 네. 이걸 챙겨가시면 됩니다.
6: 에? 이거 무전기인데? 어? 오바, 들리나 오바. 나 박형근이다. 어디로 찾아가야 되는가?
8: 네, 안녕하세요. 그 길 따라 쭉 내려오시면 됩니다. 오바. 우와.
4: 자매 집에 필수템 무전기까지 받았으니 1차 준비 완료. 그럼 본격적으로 집 가꾸고 시작해보자고요.
6: 저 박형근 건축가입니다. 왔습니다.
8: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9: 열렸습니다.
6: 아이고, 안녕하세요.
9: 안녕하세요.
6: 제대로 찾아왔죠? 아, 네. 각자 문을 열고 나오시네요.
9: 네. 예.
6: 그럼 네. 두 분이 부부는 아니시니까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네.
9: 저희 자매입니다.
6: 아, 그래서 제가 이 외관을 보고 왠지 저것도 거실창 같고 여기도 거실창 같고 저기도 응접실 같고 해서 아, 두 가구가 같이 사는구나라는 느낌은 있었거든요.
9: 아, 네. 네. 올해로 9년 차 접어들었습니다.
6: 아, 그럼요. 9년 차나 되셨구나. 아, 진짜 이 보니까 꽤나 오래된 집이라는 느낌이 있는데 진짜 뭐 하자나 이런 것도 별로 없어 보이고 이제 집 구경 좀 시켜주실래요?
9: 아, 네, 네. 네.
6: 와, 입주한 지 오래돼서 참 이쁘네요.
9: 네, 나무가 많죠.
6: 이야, 네. 이게 포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단독주택의 다각으로 허가내신 거죠?
9: 네, 네, 네.
6: 아, 그래서 현관문이 두 개인데. 네, 네. 이야, 이거 포치가 같이 공동 현관문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공동주택처럼 네. 이런 느낌도 나네요. 근데 이거 아 여기는 또 영롱 쌓기로 돼 있네요.
9: 네 일부러 예. 좀 모양을 내달라고 했는데 예, 예. 옆집에 창문이 바로 나 있어서 저희가 일단 시야를 좀 가리는데 다 쌓기에는 너무 답답하고
4: 영롱 쌓기는 벽돌 사이에 틈을 둔 조적 방식으로 빛을 들이고 시선은 차단하는 장점이죠.
6: 이 단독주택 저 지어보면 의외로 이런 포치 공간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건폐율 때문에 요걸 다 실내로 채우려고 맞아요.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현관 문 열고 나오면 항상 비를 맞아요.
9: 저희도 좀 고민을 한 게 일단은 이 공간 때문에 동생의 현관이 좀 작아지는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렇죠. 아 이거를 포기를 하나 아니면 동생을 좀 넓게 해주나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네. 이렇게 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소장님 말씀대로 네. 공간 좀 잘... 넓고
6: 그, 네. 이제 하셨다는 느낌인 것 같은데
1: 맞아요. 난 지금 언니의 마음을 지금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고맙네요.
9: 아,
1: 네. 네.
9: 아 미안함이 있죠 항상. 네. 네.
4: 이 집의 구성원을 보자면은 마당 있는 1층은 막내 동생네 가족이 살고요. 전망 좋은 2층은 둘째 언니네 가족이 사는데요. 네 자매 중 퐁당퐁당 둘째와 막내가 뭉친 이유가 있답니다.
0: 1번도 독립, 1번은 자기만의 세상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만의 세상이 있어서 딱 그 틀을 벗어나는 걸 싫어해요.
4: 자기 색깔이 강한 첫째는 달라.
0: 딱 3번은 집안을 딱 가보잖아요. 모든 게 칼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자기 관리에 정말 투철한 사람.
2: 3번은 만약에 같이 살면 제가 좀 지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정도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서 아, 웬만하면 3번은 배제해야 되겠다. 간혹 가도 보는 건 좋은데 매일 본다 생각하면 제가 살이 빠질 것 같은 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4: 철두철미 빈틈없는 셋째도 탈락.
0: 워낙 또 항상 좀 많이 이렇게 부비고 살았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면이 가족적인 면에서 좀 잘 어우러지고 좀 같이 살면 좀 좋은 시너지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죠, 제가.
4: 둘째 언니와 막내 동생의 나이 차이는 7살. 적지 않은 나이 차이인데도 학창시절부터 유독 친하게 지냈대요. 막내 동생 가족이 사는 1층부터 구경 좀 해봅시다.
1: 들어가시죠. 아이고,
6: 감사합니다. 와, 집이 이렇게. 이거 안녕하세요.
10: 반갑습니다.
6: 좀 늦었습니다. 밖에서 이야기가 길어가지고.
10: 아, 예. 네.
6: 아주 심플하게 크게 이렇게 되었네요, 공간이. 예.
4: 1층의 특징은 한 가지의 옅은 색상으로 통일감을 주었는데요.
1: 여기는 좀 모던하고 심플한 공간으로 좀 쾌적하게 가져가고 싶었는데 예. 좀 허전할 수도 있겠다 하는 싶은 생각이 들어서 빈 공간을 찾아서 저렇게 좀 초록초록한 싱그러운 느낌의 해깅 식물도 좀 걸어봤고요. 제가 식물은 좋아하는데 네. 또 그렇게 식물을 잘 키우지는 못해서 물을 자주 안 줘도 되는 식물 위주로 갖다 놓았어요. 그래서 요즘 카페에서 유행한다는 이 벽 선반 화분을 놓았고 여기에는 이제 다육식물 놓았습니다. 네, 그래서 공기 정화도 잘 된다고 하는데 이건 그냥 물분무기로만 찍찍 뿌려주면 그렇죠. 생명력이 좋아서 네. 잘 살더라고요. 네.
4: 집안 전체가 같은 계열이면은 깔끔한 느낌은 주지만 자칫 단조로워 보이는 단점이 있는데 거실 벽과 바닥에 작은 식물들을 더하니까 포인트도 되면서 활기가 느껴집니다.
6: 아, 여기 액자가 있고.
1: 네. 여기가 우리 부부의 침실 공간입니다.
6: 신혼처럼 또 색깔을 좀 쓰셨네요, 예전에. 네,
1: 거실은 좀 네. 모던하고 깔끔한데 네. 여기는 좀 포인트를 주자 싶어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네. 색깔로 골랐습니다.
6: 아, 잘하신 네. 저런 매입 선반도 네. 진짜 저 유용하거든요, 맞죠?
1: 네, 맞아요. 저 매입 선반 이렇게 두 개 놔주셔가지고 네. 그래도 유용하게 리모컨도 올리고 안경도 올리고 뭐 핸드폰도. 액자도 놓고 핸드폰도 놓고 그렇게 네. 쓰고 있습니다. 이쪽이 우리 아이들이 쓰는 화장실이고요. 여기가 이제 침실 공간입니다.
6: 아, 여기가 아이들이 쓰는 네. 방인가 봐요. 네. 아이들이 방을 같이 쓰는 거 보니까 아직 좀 어리나요?
1: 여기 올 때 당시에는 6살, 8살이었는데 벌써 네. 중학생은 됐어요. 아,
6: 그럼 네. 애들 공부방은 따로 있나요?
1: 애들 공부방은 네. 저쪽.
4: 요즘은 어린 자녀들도 각자 방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공부방을 따로 뒀다더니

0: 이분은 누구신가요? 아니, 막내 동생의 남편이자 막내 사위 아니세요?
1: 제가 1층에 내려왔을 때 제부가 아이들 방 한켠에서 헤드셋을 끼고 무언가를 할 때쯤 되면 마음이 너무 미안해져요. 좀 작아져요.
0: 이 집 뭔가 숨은 사연이 있네, 있어.
2: 일단 저는 1층에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2층은 제가 어차피 찜을 해놓은 상태고 1층은 뭔가 이렇게 유혹을 하기에는 부족하다 싶어서 우리 동서의 성향을 파악하고
1: 지하의 단독 공간에 제부만의 공간을 만들어줄게. 그 지하실에는 제부의 영화관, 제부의 오락실 이거 다 둘 수 있어.
3: 그 원래 설계도상에도 지하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 이 자리가 소파가 있을 자리가 아니고 계단이 있을 자리거든요. 그랬는데
0: 글쎄 지하실 견적을 받았더니 공사비가 엄청나게 늘더랍니다. 결국 제부를 유혹한 지하실 공약은 공수표가 되어 허를 날아간 셈이죠.
2: 제가 해병대 나왔거든요. 남자가 한번 말을 딱 뱉었는데 뭔가를 해주고 싶었는데 이게 돈에 탁 밀리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었어요. 미안하다. 내가 이 지하층을 못 파지만 최대한 마당을 이쁘게 만들어주겠다.
3: 저 사실 마당 관심 없거든요. 지금도.
0: 지금 보니까 이 집 스타일이 정반대여서 잘 사는 것 같은데. 하여튼 형님의 정원과 고기는 동구서에 대한 미안함인 걸로 하자고요.
4: 형님. 뭐 도와드릴까요?
5: 아드니래.
4: 아, 네.
6: 지금 그림이 좀 묘해요.
4: 아, 제가 지금 아침에 지금 일어나가지고 이제 좀 커피 한잔 하려고 나왔는데 지금 형님이 네, 지금 가지를 치우고 계셔가지고.
6: 같이는 안 하시나 봐요.
4: 같이요? 아, 지금 보시다시피 형님이 저를 귀찮아 하셔가지고.
2: 사람이 이렇게 무언가를 도와준다고 할 때 처음은 거절하잖아요. 도와주겠다는 말을 한번 하고 그 다음부터는 크게 도와주겠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뭐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냥 하고 있어요.
0: 아유, 형님이 농담을 참 부드럽게 하시네.
2: 마당에 보면 이렇게 칠자화라는 나무가 서 있거든요. 몇 년이 지나서 나무가 커졌거든요. 제가 마당에서 뭘 하고 있으니까 동수가 퇴근하면서 형님 이거 어디서 났어요? 몇 년이 지났는데 그 정도로 관심이 없어요.
1: 1층은 이제 애기들이 좀 어렸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당을 같이 쓰면서 1층에서 아주 충분히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0: 둘째 언니네도 딸 둘, 막내 동생네도 딸 둘, 사촌 간에 싸우지도 않고 그렇게들 잘 지내더래요.
3: 정말 그냥 친자매처럼 그 지내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사실 나쁠 건 너무 하나도 없거든요. 아이들한테는.
2: 이제 학교를 갔다가 이제 집에 돌아오게 되면 집으로 바로 안 올라왔거든요. 안 올라오고 1층에서 놀다가 올라오는 거죠. 이거는 그 하루 중에 스트레스를 여기서 풀고 올라오는 거예요.
1: 공동체의 생활을 같이 배우는 거죠, 아이들이. 그러니까 크면 자기네들끼리 좀 이기적일 수 있는데 동생들 케어하면서 아, 이런 거 좀 내가 좀 배려해야 되고 이런 거 내가 좀 줄 수 있구나. 뭔가를 주고 그다음 배려하는 거 이런 거를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0: 그렇다면 둘째 언니네가 사는 이 집은 또 어떤 모습일지.
7: 이제 1층은 잘 둘러봤는데 뭐 2층은 어떻게 누가 좀 안내를 해주시나요? 아니면 혼자 가야 되나? 아,
8: 그럼 잠시만 제가 2층에 네. 얘기를 해놓겠습니다.
7: 아, 무전기.
8: 자, 여기는 새 입자, 여기는 새 입자. 2층 나와라, 오바.
9: 2층 나왔다, 오바.
8: 자, 곧 소장님 올라가신다. 준비하고 있어라, 오바.
9: 알았다, 오바.
8: 네, 이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7: 아,
8: 네.
7: 너무 재밌다. 아, 평소에도 이제 그렇게 지내시는 거네요.
10: 네. 네. 아.
7: 이쪽으로 가요. 열려있구나.

0: 마음속으로 계단이 더러운 계단이네. 아이고,
1: 아,
0: 아이고,
1: 네.
0: 나와 계셨네요.
1: 네.
0: 예.
1: 어떻게 1층은 잘 모셨어요?
0: 아, 1층 너무 잘 봤고요. 너무 유쾌하게 재밌게 즐겁게 잘 봤습니다.
1: 아, 네.
0: 예, 예.
1: 그럼 어떻게 저희 집도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0: 예,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1: 네.
0: 예.
1: 네, 들어오세요.
0: 아이고,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예, 예.
2: 환영합니다.
0: 예, 예. 아이고. 좀 뵙겠습니다.
2: 아, 예, 예, 반갑습니다.
0: 예. 오. 주인 세대라서 확실히 공간이 좀 큽니다.
2: 어, 당연하죠.
3: 둘째 언니네가 사는 2층은 1층에 비해서 층고가 훨씬 높아 개방감이 확실히 좋은데요. 얼핏 보니 다락도 있는 것 같고. 막내 동생네가 사는 1층과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또 다른 느낌이 드네요.
0: 저 바닥 면적은 똑같은데 체적이 너무 좋으니까 이 개방감이 저는 1층이 훨씬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그다음에 다락.
3: 어머나, 다락 계단부터 모아놓은 물건들을 보니까 살짝 느낌이 온다 와.
4: 스키, 쇼트트랙, 탁구, 골프, 배드민턴, 낚시도 좋아하고.
3: 취미 부자시네.
5: 다락공간은 누가 봐도 나쁜 공간이에요.
4: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를 가족들이 같이 즐기는 공간이죠.
5: 그게 무슨 말이에요?
1: 그거는 본인의 착각인 것 같아요.
0: 아래 저기 세입자분한테 지하 파주신다고 했는데 지하 안 파주시고 다락은 하셨네요.
2: 그러게 말입니다. 아, 그때 꼭 해줬어야 되는데.
6: 이 자리가 소파가 있을 자리가 아니고 계단이 있을 자리거든요.
4: 미안하다.
3: 미안한 만큼 2층에는 두 가족을 위한 특별한 공간도 만들었답니다.
0: 여기가 공간은 큰데 차이가 네. 있는데 어쨌든 평면 구성이나 이런 거는 아래층하고 거의 같은 거죠?
1: 네, 구성은 거의 같아요. 그런데 네, 네. 동생한테는 저희가 마당을 내줬고 그 조그마한 공간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0: 아, 그게 아까 밖에서 봤어 폴딩도 달려있는 아,
1: 네, 네, 네.
0: 공간인가요?
1: 네, 네, 맞습니다. 네.

0: 응접실, 야외 응접, 준 외부 공간, 야외 응접실.
1: 거기 앉으세요, 소장님.
2: 어머, 이 공간 느낌 참 좋다.
3: 다 같이 차도 마시고, 또 동생네랑 또 올라와서 저녁에 술 한잔 할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은 좀 특별하게 좀 꾸며보자라는 좀 느낌이 있어서 테라스 느낌으로 좀 가져가 봤습니다.

0: 그 대부분의 이런 공간들을 만들 때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차피 단열돼 있고 창이 있으니까 실내로 쓰자고 하면서 마루 같은 걸 깔고 배수구를 안 만들어요. 그러면 갑자기 거기가 실내가 돼요. 근데 외부 재료가 그대로 따라 들어오고 현관 포치에 있던 목재가 그대로 올라가 있고 열면 외부로 쓸수 있는 공간이고 배수구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굉장히 다목적으로 쓰여요. 주택 살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1순위로 추천하는 공간이 이런
1: 제가 뭐 그렇게 깊게 생각하고 간 거는 아닌데.
0: 요즘은 혼자 살기 위해서도 집을 짓지만 결국은 사람은 모여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모여 살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의 좀 정답을 보여준 거 아닌가. 육아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주택 생활의 어려움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분담하고, 엄마들도 남편들이 바깥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 서로서로 의지할 수 있고, 이 자매의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자매들 가족이 같이 사니까 얼마나 걱정이 없겠어요. 한 분이 연락을 안 되면 한 분한테 연락을 하면 되고, 특히나 남편들이 너무나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아내들이 걱정이 없고 행복하니까. 그래서 좀 부러운 집이네요. 네.
1: 여기

0: 되게 만족해서 이런 눈물도 나는 것 같아요.
1: 얼마나 행복하면 언젠가 다가올지 모를 이별 생각에 눈물이 나겠어요, 글쎄. 아유, 그래도 미리 걱정은 마셔요. 내가 보기엔 이 동거 꽤 오래 갈 것 같으니까요. 화성을 품은 도시 수원. 오늘은 그 중에서도 행궁동으로 갑니다.

0: 먼저 이사를 오셨고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 2층 집이 비어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같이 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1: 이번에는 부모님 모시고 사는 효녀의 집을 가보는 건가요?
0: 엄마, 나와보세요.
2: 네. 아이고, 얌전해라, 우리 딸.
0: 그러지 마세요. 엄마, 모종을 사왔는데 이걸 어디 어디에 심을 건지 이제 봐야지.
2: 쪽파부터 먼저 심지, 그래?
0: 쪽파부터?
3: 옆을 좀 눕혀야 되는데.
0: 파래? 응. 향기가 너무 좋지 않아? 지금 이제 봄이 돼가지고 이 작지만 이 텃밭에다가 모종 심고 있습니다. 엄마 전용이에요, 텃밭이. 저는 텃밭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고 항아리 있는 데다가 텃밭을 놨는데 거기가 약간 엄마가 다니기가 불편했었어요. 엄마가 저 한쪽에다 어디에다 두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정 중앙에 놔.
1: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애초에 딸은 잔디정원을 원했대요. 그런데 텃밭을 강력하게 원하는 엄마 때문에 지금의 독특한 정원 풍경이 됐다지 뭐예요.
0: 어긋장 놓는 거였어요, 제가.
3: 기분 나쁘게 했어요.
0: 기분 나쁘게. 그럼 중앙에 놔, 엄마. 중앙에 엄마가 다 써.
2: 그래서 난 좋다고 그냥 내비뒀지.
4: 큼지막하게 편하긴 하시죠?
3: 네, 좋아요.
0: 잘 만들었지, 내가.
3: 네가 만들어서 박목수가 만들었지.
0: 엄마, 이거 돈 줬잖아, 일단.
3: 아니, 돈을 줘서 박목수가 이렇게 머리를 써서 해줬잖아.
0: 내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박목수를.
5: 아니요, 제 아이디어고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4: 같이 사시면 저 티격태격 하시나 봐요, 또.
3: 예, 예. 네,
0: 맞아요. 그러니까 딸이랑 엄마랑 그냥 평생 투닥투닥, 티격티격.
3: 싸워요, 많이.
0: 맞아, 싸워. 맨날 싸워, 맨날.
3: 싸우고, 어디 가면 또. 외롭고.
1: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모녀라잖아요. 오늘도 모녀는 정드는 중입니다.
6: 오늘은 화성 내에 있는 행궁동에 왔는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도시 뷰가 너무 좋아요. 예, 문화재 심의로 높이를 다 제약을 받으니까. 그런데 역사문화보존지구 이 공사하기 안 좋은 조건에 어떤 집을 지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어떤 또 사연이 많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 집이네요. 야, 이 구도심에 이 집과 집 사이에 이 집 짓기 쉽지 않았을 텐데. 야.
1: 다닥다닥 붙은 집들 사이로 진짜 쉽지는 않았겠다.
0: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아이고.
0: 부모님의 정든 동네에 터를 잡은 아내 최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7: 까다로운 규제 속에 성곽 같은 집을 완성한 남편 노무용입니다.
1: 박형근 소장님이 동네 처위부터 규제를 걱정을 하던데 이 동네를 고집한 이유가 뭐래요?
0: 저희가 결혼해서는 남편이 직장 때문에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어요.
7: 뭐 건설 회사 다니다 보면은 전국으로 다 다니다 보니까 완도 쪽에 도로 현장 쪽에 가 있어가지고, 한 7년 있었습니다.
0: 그래서 저희 시댁 어른들께서 아이도 아직 어리

0: 남편도 집에 없으니까 친정 가까이에서 살아라. 그래서 친정 부모님 위층에 올라가서 살게 됐어요.
1: 지방 근무를 하는 남편 때문에 독박 육아를 해야 했던 아내는 신혼 3년을 제외하고는 친정 부모님과 동거를 하게 되었다는데요. 부모님과 같이 살던 집이 수원시에 수용되면서 이사를 해야만 했다는데 동네 전체가 건축 규제를 받는 곳을 떠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0: 부모님이 여기서 벌써 20년 이상 사셨고 그다음에 여기가 입지 조건이 되게 좋아요. 여기 밑에 시장이 7개인가 8개가 시장이 모여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다음에 큰 대형 병원들도 주변에 있고 그리고 뒤에 파타산이 있잖아요. 근데 엄마가 매일 파타산에 올라가시거든요. 운동하시거든요. 나이 드실수록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고 생활 패턴이 바뀌는 게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1: 마침 원래 살던 집 근처에 마음에 드는 구옥을 매입해 신축까지 하게 됐다네요.
0: 비 오는데 어서 오세요.
2: 그러니까요. 비가 오기 예. 시작하네요. 아, 열려있네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2: 예, 집, 여기 들어오니까 잘 보이네요. 비 오는데 올라가시죠.
3: 가시죠. 올라가시죠.
2: 여기 올라오니까 마당이 잘 보이네요.
0: 네.
2: 이렇게 마당을 가지고 싶으셔서 건물을 뒤로 밀었나 보다.
0: 네, 맞습니다.
2: 그래서 도심지 좁은 땅인데도 이런 텃밭도 있고 디딤석도 있고 정원이 있네요.
0: 네.
2: 아니, 꽤나 집을 신경 써서 지으신 것 같아요. 여기가 역사문화 보존지구잖아요.
3: 예.
2: 집 짓기 정말 어렵거든요. 예.
3: 행궁과 화성이라는 지역이다 보니까
2: 그러니까요.
3: 처음부터 집을 지었을 때 문화재 조사부터 했습니다. 유네스코 또 뭐 화성 지구 안에 있다 보니까 성 안에 산다는 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좋습니다. 다른 출장 갔다가 집에 오면은 여기 성문을 딱 지나서가 들어오게 되면은 나의 보금자리로 왔다는 그런 어떤 또 안도감.
1: 그런데 첫삽을 뜨기도 전에 생각지도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했대요. 글쎄.
3: 여기가 문화재 지구다 보니까 문화재 조사위원을 선정해서 문화재 조사를 해야 됩니다. 문화재가 만약에 발굴이 되면은 이게 이제 집을 짓지 못하니까 일단 조마조마했습니다.
4: 그건 사비로 해야 돼요.
3: 예.
4: 손실에서 한 푼도 안 줘요?
3: 안 줍니다.
2: 역사문화보존지구라서 지정되어 있는 거에 다 맞춰서 해야 되는 것 때문에
3: 예.
2: 의외로 비용이 좀 많이 발생하고 예. 그런 경우가 있죠. 안에도 궁금한 데 한번 들어가
3: 예.
2: 보실까요?
3: 예. 예.
2: 아이고 제가 열어 드릴게 먼저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예. 예. 예.
1: 이 집은 총 3개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층은 친정 부모님, 2층은 딸과 사위, 3층은 손녀들의 공간이래요.
2: 야,
0: 들어오세요.
2: 와. 아니, 밖에서는 전혀 상상을 못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1: 네. 어머나, 소장님이 뭘 보고 놀랐나 했더니 거실 창이었네요. 사각형에 삼각형을 얹은 듯한 한쪽 면을 이렇게 유리창으로만 채우다니. 거실 중간중간에 포인트로 놓여있는 고풍스러운 가구들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수원, 화성, 행궁동을 꼭 닮은 것 같고 말이죠.
2: 아니, 이 정도 창은 일반인들이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거든요.
0: 네네.
2: 이건 좀 의도가 있으셨던 거죠?
3: 예.
0: 아주 큰 창에서 햇볕이 많이 들어오는 집을 갖고 싶다. 이쪽이 남쪽이다 보니까 빛이 많이 들어와서 겨울에도 보통 실내 온도가 한 27도, 8도까지 올라가요.
2: 그러니까요.
0: 햇살이 좋은 날은.
2: 근데 이거

0: 제가 요 창하고 주방하고 보다 보니까 조금 불편해 보이시는 창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이거 사용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까? 이거 별건 아닌데요. 주택에서는 이렇게 요런 창들을 프로젝트 아웃 창이라고 하는데 방충망이 안에 있다 보니까 이거 여름에 환기해 놓으면 이게 벌레들이 벌써 여기 다 붙잖아요. 이거 조금 번거로운 편이 있는데 좀 어떠세요?
1: 아까 이렇게 톡톡톡 두드리는 게
0: 이게 F키랑 풀리고 톡톡톡톡 치고 그것도 갑자기 이렇게
1: 맞아요. 크게 닫아요.
0: 주택에서는 방충망이 바깥에 있는 거를
2: 바깥에 있어야 되는 거.
0: 건물은 조금 안 이쁠 수 있는데 편하거든.
1: 그래서 불편했군요.
3: 정말 그러네. 이거는 경험해 봐야 아는 세부사항이겠어요. 박현근 소장님의 깨알 정보 감사합니다.
1: 전에 살던 집이 한 40년 된 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화조? 연화조라고 하죠. 중간에 그 단열재가 하나도 안돼 있는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이 굉장히 춥거든요. 여름에만 살짝 문을 열어놓고 겨울, 그러니까 삼계절은 다 커튼을 닫아놓는 거야. 이중창을 다 닫고. 맨날 좀 안타까웠거든요. 부모님 뵐 때마다. 근데 여기로 이사 오고 나서 집이 따뜻하니까 겨울에도 반팔 입고 계시고 그래요. 벽난로 하나에다가 요 햇볕 때문에 굉장히 온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벽난로 켜놓고 엄마랑 바닥에 누워가지고 저희 강아지랑 베개 하나 놓고 둘이 누워있어요. 반대로. 엄마는 이쪽 편으로, 얘는 이쪽 편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뿌듯해요.
0: 그러면 어디 그 아내 건축주분 부모님하고 아니면 남편 건축주분 부모님?
1: 아, 저희 부모님입니다.
0: 아, 그럼 오늘 한번 뵐수 있을까요?
1: 아, 그럴까요? 잠깐만요. 엄마!
3: 1층은 계단을 중심으로 순환하는 구조인데요. 1층의 거실과 주방 반대편으로 친정어머니의 방이 있고요. 그 끝을 따라가면 친정아버지의 방이 있습니다.
1: 엄마,
4: 왜?
1: 소장님이 인사드리고 싶대는데.
0: 아, 안녕하세요.
1: 어머님.
0: 아버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아담하고, 방이 너무 아담하고 그렇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앉으세요. 아예, 아이고. 어머님, 방이 생각보다 작아서 제가 많이 놀랬는데요. 안 불편하세요?
4: 아, 너무 좁고, 지금은 괜찮은데 처음에는 너무 화났어요. 뒤에서 살았는데 거기는 마루는 실내는 조금해도 안방은 컸어요.
0: 그렇죠. 옛날에는 안방이라고 엄청 크게 해가지고 응접 공간도 안방 안에 있었잖아요.
1: 맞아요.
0: 왜 이렇게 이큰 집에 어머님 방을 이렇게 작게?
1: 아, 물어보지 마실 걸 물어보셨네요.
3: 부모님의 방 크기를 두고 딸과 어머니의 생각이 많이 달랐던 건데요.
1: 그러니까 방에서는 주무시기만 하고 이 공간은 엄마 아버지가 그냥 나와 계셨으면 했어요. 그다음에 여기 계시면 식구들이 들며 나며 인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생각한 거거든요.
3: 1층 전체를 부모님 공간으로 생각했던 딸과 방만이 내 공간이다 생각한 어머니의 차이라고나 할까?
4: 그래서 우리가 어쩌 사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아버지가 아프니까 이제 더 어쩌 살. 근데 마음은 내 마음 같아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아프기 전마다 아버지가 아파서 애들한테 피해줄까봐 나가서 살라고 많이 먹었어요.
1: 아이, 엄마, 얹혀 살기 뭘 얹혀 살아. 같이 사는 거지.
0: 평생 서로 얹혀 사세요.
1: 아, 그러면은 아버지가 아프기 전까지는 저희가 얹혀 살았어요.
0: 아, 그러니까요. 그냥 같이 사시는
4: 네,
0: 거네요.
4: 같이
0: 계속 같이 사셨네요. 그 이야기 듣고 나서 저 집을 보니까 집이 좀더 애틋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4: 근데도 조금 서운하긴 해요, 아직도요.
0: 어떻게 지금 그러면 저기 거실을 방으로 아예 제가 바꿔드리고 갈까요?

0: 어디서부터 아프세요? 뇌졸중이랑 치매 중증 진단을 받으셨는데 하루에 3~4번 정도 밖에 나가서 간식을 드세요. 햇볕 맞으면서.
1: 조금 천천히 먹어. 천천히, 천천히.
0: 거기 앉아서 햇볕 맞고 간식 드시고.
2: 저기가 그러면 아버님 방인가요?
0: 아, 예, 맞습니다.
2: 아, 그런데 여기는 또 문이 폴리카보네이트로 했네요?
0: 네. 왜냐면은 이제 불이 꺼져 있거나 켜져 있을 때 아버님의 상황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쪽은 문을 이렇게 했고요.
2: 그럼 여기가 아버님 방?
0: 네, 아버지
2: 여기
0: 방.
2: 여기 화장실?
0: 화장실입니다.
2: 아, 화장실인데.
0: 네. 사용할 때는 불이 켜져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뭐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 계신지 안 계신지를 저희가 알 수 있고.
2: 아, 저 잠금도 혹시나 못 하시게 이렇게.
0: 네, 맞습니다.
2: 했고.
0: 얼마 전부터 아프셔가지고 이제 쓰지 못하게 우선은 임시방편으로 테이프를 붙여놨어요.
2: 요거는 설계할 때부터 그렇게 또 네네. 반영을 한 거고.
0: 네,
2: 아, 그러니까 진짜 이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도어도 여닫이보다는 미닫이가 네. 훨씬 좋거든요. 네. 아, 이거 이 아이디어는 너무 좋습니다. 저도 이제 좀 참고할 것 같습니다.
3: 오랜 시간 부모님과 살다 보면은 짐이 꽤 많았을 텐데 수납을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0: 집을 짓기 전에 살 때는 이제 농이나 뭐 서랍장들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다락도 있었고 어느 정도 버리고 왔는데도 살림이 엄청 많더라고요.
4: 크게 비밀스러운 저희 집에 공간 두 곳이 있습니다. 지금 어머니 방 옆에.
0: 1m 넘어.
4: 1m 넘습니다.
0: 1m가 넘고 텅백나무로 마루를 짰거든요. 그리고 위에 카페트를 깔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공간이 있는지 몰라요. 선풍기가 6대 정도 되거든요. 선풍기 6대가 들어갈 정도면 엄청 큰 거예요. 그리고 앞부분은 서랍으로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3: 그뿐이 아니라죠. 계단 밑 공간을 불리형 수납 공간으로 짰다는데 와 이거 정말 아이디어 좋네요. 이제 부부만의 공간 2층으로 가봅니다.
4: 저희 내실은 방.
0: 네, 침실만 딱 쓰게끔 좀 규모가 작아요.
4: 그리고 드레스룸.
2: 아, 안으로 연결되어 있고.
0: 네. 예, 예. 그 다음에 이쪽이 건식 화장실 겸 목욕탕입니다.
3: 예, 예. 2층은 거실과 욕실, 드레스룸과 침실이 하나로 연결된 구조래요. 3층엔 지금은 독립했지만 자녀들이 사용했던 공간이 있고요. 서로 다른 패턴을 갖고 있는 3대가 오밀조밀 모여 살다 보니 부부만의 특별한 공간도 필요하다나요.
0: 저희들은 의도가 이제 외부에서 어떤 여가 뭐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이제 밖을 보고 친구들이 오면은 거기서 차 마시고 날씨 좋을 때는 저녁에 혼자 나가서 맥주를 마십니다. 몰래.
3: 부부의 공간 2층에는 아늑한 데이트 장소, 야외 테라스를 두었답니다.
4: 집 안에서 부모님과 대화를 좀 비밀스러운 대화를 좀 할 수가 있잖아요. 좀 부모님 몰랐으면 하는 이야기 그런 부분은 나가서 둘이서 따로 이야기하는 공간일 수도 있으니까.
0: 엄마 아버지 흉박?
4: 이 3대가 살면은 비밀이 제일 많습니다. 이게 각자 맡은 또 그럴 때는 또 개인 프라이버시가 또 있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3: 아유, 그럼요. 그게 현명한 거죠.
2: 여기가 지상층 면적이 60평이 채 안 돼요. 그런데 3세대

0: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방이 다섯 개나 있어요. 예, 어머님, 아버님 입장에서는 평생 큰 방에서 지내시다가 작은 방에 와서 조금 속상하실 수도 있는데 방 다섯 개에 3세대가 사는 공간을 60평 안으로 푼다는 거는 이 딸과 사위가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땅이 아니고 다른 택지지구 같은데 편한, 집 짓기 편한 곳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어머님하고 아버님의 어떤 기억이 담겨 있는 이 공간을 지켜주고 싶어 하는 게 느껴져요. 그런 면에서 참 이 집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그치? 이게? 반 이렇게
2: 어떻게?
3: 평소에도 이렇게 음식 준비 같이
1: 하세요? 아, 아니요. 저 혼자. 아, 저는 근데 설거지나 이렇게 깨빠주거나 이런 거는 해요. 엄마 근데 아주 가끔 한다고 얘기해.
4: 집안 청소 다 하잖아.
1: 집안 청소 말고.
5: 식탁에 앉아서 이야기하고 겨울에는 벽난로 앞에서 이야기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참 즐겁고 지금처럼 이 시간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6: 저는 뭐 우리가 보면 행복해요. 다 사이사랑은 또 장모님이다 하시지만은 아 내가 그래도 같이 살기를 잘했다. 새 집을 짓고 또 이렇게 행복한 공간에 같이 이렇게 산다는 게 아, 이게 행복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7: 부모 자식 간에도 배려와 양보는 필수. 그렇게 만들어가는 정겨운 풍경이 그래요 참 보기 좋습니다.
8: 아파트 우리 오늘 참고하는 거예요?
9: 이 아파트가 68년도에 지어져서요. 네. 저희랑 동갑이에요.
10: 창작을 하는 재미와 풀어나가면서 얻는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11: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다가오는 느낌이 좋은 거죠.
12: 가계약을 하고 나서 빠루를 먼저 샀습니다.
10: 빠루요?
12: 이 네. 집의 주인공이 천장이기 때문에.
8: 이게 뭐지? 저게 뭐예요 도대체?

안녕하세요, EBS 친구들. 여러분의 국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줄 강송현입니다. EBS 중학 뉴런 2학년 국어의 개념책 강의이고요. 자,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듣기 말하기 영역의 공부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는 건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갈등을 조정하는데 내가 어떻게 표현함으로써 그렇죠. 나의 감정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진솔하게 표현함으로써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글을 통해서 그 대화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글 만나러 가볼게요.네, 오늘 같이 읽어볼 글의 제목은요. 어렵지 않아요? 비폭력 대화법입니다. 자, 제목에서부터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비폭력 대화법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어렵대요? 안 어렵대요? 그렇죠. 어렵지 않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겁먹지 마시고, 우리 비폭력 대화법이란 무엇인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에서 이 설명을 하고 있는 대상이 있는데요. 너 전달법. 그리고 나 전달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겁니다. 자, 이너 전달법이 뭐고, 나 전달법이 무엇일까? 여러분 궁금할 것 같은데, 자, 이 궁금증을 안고 우리가 글로 가보면 되겠고요. 이너 전달법과 나 전달법의 특징, 그리고 그 효과를 살펴본 다음에 비폭력 대화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너 전달법과 나 전달법이 뭔지 알아봐야겠죠. 자, 우리 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대화 상황이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너왜 이렇게 늦었어? 빨리빨리 와.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너왜 이렇게 소리가 커? 좀 조용히 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이 친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너왜 이렇게 늦었어? 빨리빨리 와. 라고 하던지, 아니면 너왜 이렇게 소리가 커? 좀 조용히 해. 라는 이야기를 친구한테 들으면, 괜히 내가 좀 미안하다가도, 조용히 하라고 나한테 명령하는 건가? 빨리빨리 오라고 나한테 명령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말하기는 보시면, 너를 주어로 하고 있거든요. 늦은 주어가 너이고요. 소리가 큰 주어, 너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너를 주어로 하는 말하기의 예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하기를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전달법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너를 주어로 하는 말하기. 근데 들으니까 여러분 기분이 마냥 막 좋지만은 않죠. 자, 그래서 이너 전달법의 특징 한번 볼 텐데요. 상대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은 채내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말이라는 인상이 들지 않나요? 라고 글쓴이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은 채, 그러니까 헤아리지 않은 채, 그러니까 상대방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고려하지 않은 채내 뜻대로 움직여주기만을 바라는. 그래서 빨리빨리 와 또는 좀 조용히 해처럼 내 뜻대로 움직여주기만을 바라는 듯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상이 든다,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너를 주어로 하는 말은 상대에게는 비난하는 말이나 강요하는 말로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말싸움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상대방은 나에 대한 비난인가? 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빨리빨리 와, 좀 조용히 해라는 말을 들으면 나에게 강요하는 건가? 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죠. 말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 우리 지금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너 전달법은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가 될수 있을까요? 그러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자, 또 너를 주어로 하는 말을 사용하면 말하는 사람의 감정이 격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도 감정이 격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감정을 차분하게 이렇게 가라앉히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왜 그랬어?
너왜 이렇게 행동해? 처럼 말을 하다 보면 감정이 점점 격해지게 되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감정이 격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너 전달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너 전달법은 상대에게 비난하는 말이나 강요하는 말로 들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말을 하다 보면 말하는 사람도 감정이 격해지기 쉽다라는 점.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거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너 전달법을 사용했을 때의 특징,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측을 한번 해볼까요? 너 전달법이 이렇게 문제점을 가진 말이라면 우리 앞으로 다루게 될나 전달법은 어떨 것 같아요? 그렇죠. 왠지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의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너를 걱정했어. 늦으면 미리 알려줄래? 또는 나 지금 통화하고 있어. 소리 좀 낮춰줄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까 가 문단에 제시됐던 상황과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너왜 이렇게 늦었어? 빨리빨리 와. 라고 말하는 상황과 걱정했어. 늦으면 미리 알려줄래? 는 사실은 같은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문단에서 살펴봤던 말들은 너를 주어로 하는 말이었다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내가 너를 걱정했다. 그렇죠. 주어가 누가 됩니까? 나가 됩니다. 여기서도 나 지금 통화하고 있어. 그러니까 혹시 소리 좀 낮춰줄래? 라고 하는 건 나를 주어로 하는 말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나를 주어로 하는 말하기인 나전달법의 예를 살펴봅시다 라고 하면서 나전달법이란 무엇이냐면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내 느낌을 알리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야.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느껴 라고 하는 나의 상황 그리고 나의 느낌을 상대방이 알수 있도록 내가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상대에게 무엇을 말하게 되냐면,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러한 것을 느끼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행동해 줄수 있겠니? 라고 하면서 상대에게 원하는 것을 말하게 돼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어떤 말? 그렇죠. 부탁하는 말로 들리게 됩니다. 자, 아까 너 전달법과 다른 점 느껴져요? 아까 너 전달법에서는 상대가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느낀다고 이야기했나요? 그렇죠. 비난하는 말로 들리거나 또는 강요하는 말로 들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이렇게 나전달법을 사용하니까 상대가 어떻게 느낀대요? 그렇죠. 부탁하는 말로 들린대요. 자, 우리는 상대방이 나한테 부탁을 하면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 걸 들어주고 싶잖아요. 내가 이걸 들어줌으로써 상대가 조금 더 편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면 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부탁하는 말로 들리게 되면 우리가 다툼을 하지 않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나를 주어로 하는 말을 사용하면 말하는 사람의 감정도 차분해집니다. 아까 너 전달법과 다른 점또 느껴지시죠? 아까 너 전달법은 말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될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말하는 사람도 감정이 격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나전달법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나의 상황이나 내 느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조금 더 감정이 차분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를 주어로 하는 말을 사용하면 말하는 사람의 감정도 차분해진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나전달법을 사용했을 때의 효과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아래의 문단 주요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문단으로 가볼게요. 너를 주어로 하는 말하기와 나를 주어로 하는 말하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너전달법과 나전달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상대와 갈등하지 않고 원활하게 대화를 이어나가려면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이제 짐작이 되나요? 자, 이렇게 원활하게 대화를 이어나간다라고 하는 건 순조롭게 이어나가는 걸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순조롭게 대화를 이어나가려면 여러분, 너전달법을 사용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나전달법을 사용하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나 전달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너를 주어로 하는 말은 삼가고
되도록이면 쓰지 말고 나를 주어로 하는 말을 많이 해야겠지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비폭력 대화법은 이라고 하면서 이제 이 비폭력 대화법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비폭력 대화법이 뭐지? 라고 궁금해하는 독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비폭력 대화법은 나를 주어로 하여 내가 본 것, 그리고 들은 것, 나의 느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대화법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비폭력 대화법을 사용하고 싶다. 자, 그러면 내가 전달해야 할 것들이 있죠. 뭘 전달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보거나 들은 것. 즉, 내가 관찰한 것, 경험한 것, 그리고 나의 느낌, 그쵸?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비폭력 대화법이 되는 거죠. 나 전달법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수 있죠. 비폭력 대화의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제 이 이후에는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어요? 그렇죠. 비폭력 대화를 만드는 구체적인 형식,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렇게 표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비폭력 대화의 방법은 관찰, 느낌, 필요, 부탁, 이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이 각각 이제 여러분이 이야기를 할때 넣어주시면 되는데, 자, 관찰은 그대로예요. 뭐냐면 여러분이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관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중요한 점이 있어요. 자, 이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 말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엇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냐면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내가 무엇무엇을 보았을 때 또는 내가 무엇무엇을 들었을 때처럼 여러분이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 말을 해주시고, 자, 이렇게 관찰한 결과, 나의 느낌이 어땠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보거나 들었을 때, 나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반응에 대해서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진솔하게 나의 상황을 설명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나의 느낌을 이야기할 때도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저는 이러이러한 감정을 느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 나의 필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 또는 내가 상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나는 이러이러한 상태를 원함으로 하면서 상대에게 어떠한 행동을 해주면 좋을지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요청을 하시면 되겠죠. 이러이러하게 해줄래? 또는 이러이러하게 해주시겠어요?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폭력 대화법은 관찰, 느낌, 필요, 부탁의 이 요소들이 포함되도록 여러분이 이야기를 제시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관찰, 느낌, 필요, 부탁이라고 막 외우려고 하거나 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평소에 친구나 또는 뭐 형제, 뭐 부모님과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내가 비폭력 대화법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그 구체적인 상황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넣어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관찰, 느낌, 필요, 부탁의 순으로 이야기하는구나라고 하는 점 기억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폭력 대화법의 정의 그리고 형식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라에 가면 여러분이 방금 본 표만으로는 조금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글의 글쓴이가 무엇을 들어주냐? 그렇죠. 사례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비폭력 대화의 형식을 참고하여

관찰, 느낌, 필요, 부탁의 말하기에 해당하는 사례를 함께 알아볼까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비폭력 대화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시의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죠. 자, 어떤 사례를 들고 있냐? 상황을 제시를 합니다. 새 옷을 입으려고 했는데 옷장을 여니까 옷이 없어요. 자, 의심 가는 사람이 한명 있습니다. 누구예요? 그렇죠, 동생. 그래서 새 옷을 입으려는데 옷장에 옷이 없어서 동생에게 문자를 보내는 상황이에요. 자, 이때도 우리 마찬가지로 비폭력 대화법의 순서에 맞추어서 여러분이 구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관찰, 느낌, 필요, 부탁의 순으로 한번 우리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관찰. 뭘 전달하는 겁니까? 그렇죠, 내가 보거나 들은 것을 그대로 객관적으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옷장에 넣어둔 내 체크무늬 셔츠가 안 보여. 자,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선생님이 아까 관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주관적인 판단이 배제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동생이 내 옷을 입고 간것 같으면 보통 이제 말이 어떻게 나오냐면, 야, 너 혹시 내옷 몰래 입고 갔냐?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내 옷을 몰래 입고 가려고 한 것인지는 나의 판단이죠. 동생은 사실 몰래까지 입으려던 건 아니었는데, 나한테 내가 있었으면 실제로는 허락을 구하고 입었을 수도 있는데, 몰래 입고 나갔다라고 하는 건 나의 주관적인 판단이잖아요. 이러한 해석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런 말 때문에 상대방과 오해가 생기거든요. 나 몰래 입으려던 건 아닌데? 누나가 그때 없었잖아.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찰은 객관적으로 여러분이 보거나 들은 것을 그대로 전달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면 두 번째 뭐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의 나의 느낌. 그래서 나 입고 나가야 하는데 옷이 없어서 어땠다? 그렇죠. 당황스러웠다라고 나의 감정을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만 보면, 나 옷장에 넣어둔 새이 체크무늬 셔츠를 입고 나가려고 봤는데 없어서 당황스러워라고 하는 건 상대가 들었을 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관찰, 느낌 제시하고 세 번째 뭡니까? 그렇죠. 필요. 혹시 너가 입고 나간 건지 알고 싶어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동생이 내가 입고 나간 거 맞아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부탁을 할 상태죠. 이제 부탁을 해야 되겠죠. 나는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너가 입고 싶으면 미리 말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상대방이 해야 할 행동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번에 똑같은 상황이 닥쳤을 때 상대방이 이 친구에게는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아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수 있도록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요청, 부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라 문단에서 여러분 사례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폭력 대화법, 여러분 관찰, 느낌, 필요, 부탁의 순으로 여러분이 대화를 잘 배치해서 상대방과 오해가 없도록 대화를 잘 나눌 수 있다면 갈등을 조정해 나갈 수 있겠죠. 자, 우리 키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전달법과 나전달법의 비교인데요. 너전달법은 말 그대로 너를 주어로 하는 말하기죠. 그래서 너를 주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너왜 이렇게 늦었어?처럼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뭔가 비난하는 말이나 또는 강요하는 말로 들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감정이 격해져서 무엇이 벌어질 수 있다. 그렇죠. 말싸움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와 달리, 나 전달법은 누구를 주어로 하는 말하기예요. 그렇죠. 나를 주어로 하는 말하기입니다. 그래서 내 상황이나 느낌, 원하는 것을 진솔하게 전달하는 방법이고요. 그 과정에서 말하는 사람의 감정도 어떻게 될수 있다. 그렇죠. 차분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플라스틱강 아래에 보면 듣기 말하기의 가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듣기와 말하기라고 하는 것은 의사소통의 굉장히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정확하게 주고받기 위한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는데요. 여러분이 올바르게 듣고 올바르게 말함으로써 오해를 줄이고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전달하며 의사소통의 본래 목적을 실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상대방과의

신뢰를 쌓고 당연히 관계를 좋게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듣기, 말하기를 할때이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반응해 주는 것이 좋을까? 또는 내 감정을 전달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고민을 하면서 이 듣기, 말하기의 과정을 밟아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이해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이 글을 꼼꼼하게 읽었다면 아마 잘 풀어주셨을 텐데, 1번, 너 전달법은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수 있다. 맞나요? 그렇죠. 우리 그래서 이야기했었잖아요. 상대방의 상황에 대해 헤아리지 않고 이야기한다는 느낌을 줄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너 전달법은 화자와 청자의 감정을 격해지게 만들 수 있다. 이야기했나요? 그렇죠. 우리 가 문단에서 너 전달법을 사용하다 보면, 그렇죠. 말하는 사람의 감정도 격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나 전달법은 나의 느낌과 의도를 전달하는 말하기 방식이다. 그렇죠. 나를 주어로 해서 나의 느낌, 나의 의도를 전달하는 말하기 방식 맞고요. 4번. 나 전달법은 너를 주어로 하는 말하기와 달리 비폭력적인 말하기 방식이다. 자, 우리 나 전달법이 비폭력적인 말하기 방식 맞았나요? 그렇죠. 우리 비폭력 대화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나전달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5번. 나전달법은 청자의 관찰을 바탕으로 느낌, 필요, 부탁 등을 전달하는 대화법이다.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관찰, 느낌, 필요, 부탁을 전달하는 건 맞아요. 자, 그런데 어디가 잘못되었습니까? 그렇죠. 청자가 아니라 여길 뭐라고 바꿔줘야 맞는 설명이 될까요? 그렇죠. 여기는 청자가 아니라 화자의 관찰을 바탕으로 느낌, 필요, 부탁 등을 전달하는 말하기가 나 전달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1번의 정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이 글을 바탕으로 할때 보기의 대화에서 갈등이 발생한 까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고 이제 보기에 대화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재원이와 현지의 대화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조별 발표하는 날이잖아. 너 발표 자료 안 가져왔어? 헉, 깜빡했다. 미안해. 했더니 재원이가 아, 너는 늘 덜렁대더라. 하니까 현지가 아, 너라도 챙겼으면 됐잖아. 왜내 탓만 하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무엇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기에 이 갈등 왜 발생했나요? 그렇죠. 지금 조별 발표하는 날인데, 현지가 발표 자료를 안 가지고 왔어요. 깜빡하고. 그래서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재원이가 거기에다가, 너는 늘 덜렁대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을 뭐 하고 있어요? 덜렁대는 사람이라고? 그렇죠. 비난을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제 현지도 기분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럼 너라도 챙겼으면 되잖아. 라고 하면서 상대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비판을, 비난을 하고 있죠. 너라도 챙겼으면 됐잖아. 라고 또 이렇게 비난을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기의 대화에서 갈등이 발생한 까닭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말을 했기 때문이다.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말을 했나요? 그건 아니죠. 자, 두 번째.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맞나요? 맞아요. 재원이와 현지 모두 상대를 비난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번. 상대방이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내용을 전달했기 때문이다. 여기 복잡한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고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끊었기 때문이다. 중간에 끊지도 않았어요.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없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기 때문이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 글의 내용으로 볼때 비폭력 대화가 필요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그러면 여러분 비폭력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문제거든요. 자, 우리 비폭력 대화 왜 필요합니까? 이 비폭력 대화법을 사용하면 우리 어떻게 할수 있어요? 그렇죠. 갈등을 줄일 수 있어요. 자, 1번. 대화를 짧고 단순하게 끝낼 수 있기 때문이다. 대화가 더 짧아집니까? 아니죠.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이 나의 상황을 설명하느라 대화가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니고요.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밀어붙이기 위한 말하기 아닙니다. 말다툼에서 효과적으로 상대방을 이기기 위한 말하기도 당연히 아니고요.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상대방을 움직인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 진솔하게 표현하는 말하기 배우고 있습니다. 갈등을 만들지 않고.

0: 1번. 친구와의 대화에서 자주 다투는 사람. 그렇죠. 갈등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친구에게 도움이 되겠죠. 친구가 하는 말을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니고, 발표할 때 긴장해서 말이 잘 나오지 않는 사람에게 이 비폭력 대화법이 도움이 되는 건 아니죠. 여럿이 대화를 할때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게 비폭력 대화법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친구의 말을 잘 듣지 않아서 오해를 자주 사는 사람에게도 필요하다고 볼수 없죠. 그래서 우리 갈등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비폭력 대화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친구와의 대화에서 자주 다투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겠네요. 자, 5번 보겠습니다. 라를 바탕으로 보기의 A와 B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인데, 지금 라에 제시된 건 우리 비폭력 대화의 형식을 바탕으로 글쓴이가 제시했던 그 사례와 관련된 문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옷장에 옷이 없어서 동생에게 문자를 보내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우리 관찰, 느낌, 필요, 부탁의 순에 따라서 우리 대화를 구성을 해봤었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대화를 구성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보기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수행평가 점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저의 점수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여쭙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관찰, 느낌, 필요, 부탁의 순으로 자신이 할 말을 계획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죠. 자, 먼저 관찰 단계에서는 내가 보거나 들은 것을 그대로 전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나의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제시를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지금 상황 어때요? 그렇죠. 나의 예상보다 무엇이 낫다? 그렇죠. 수행평가 점수가 낮다라고 하는 것이 관찰에 들어가면 되겠죠. 선생님, 수행평가 점수가 제 예상보다 너무 낮게 나왔어요. 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나의 상황이 되겠죠. 자, 이 상황에서 나의 감정이 어떤지를 어디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렇죠. 느낌 단계에서 밝혀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수행평가 점수가 내 예상보다 낮게 나왔으니 나의 감정이 어땠겠어요? 그렇죠. 놀랐겠죠. 너무 당황스러웠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수행평가 점수가 제 예상보다 너무 낮게 나와서 당황스럽고 놀랐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무엇이 이어지면 되냐면 필요, 부탁의 내용이 이어지면 됩니다. 자, 내가 필요한 건 뭐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죠. 나의 점수가 왜 이렇게 낮게 나왔는지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죠. 제 점수가 어떻게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이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부탁, 무엇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렇죠.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A에는 여러분의 필요, 어떻게 해서 그 점수가 나왔는지 알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탁 B에는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공손하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보기에서 상황이 제시가 될수 있거든요. 그럼 그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관찰, 느낌, 필요, 부탁의 순으로 대화를 구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뉴런 공유. 그래서 선생님이 상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아래 상대 중에 한 명을 골라서 여러분이 비폭력 대화의 형식을 활용해서 나의 상황, 느낌, 원하는 점을 말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싫어하는 별명으로 나를 부르는 친구, 또는 모든 수행 과제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친구, 또는 내 물건을 빌려간 후에 돌려주는 것을 잊은 친구. 자, 이세명 중에서 여러분이 한 명을 골라서 이 비폭력 대화의 형식을 활용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 구성해서 선생님의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느라 아주 수고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과 글로 전하는 생각, 이 단원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기템은 발표였어요. 세상에 널리 알린다, 이런 뜻이었죠? 자, 그럼 오늘 공기템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준비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알프레드 친구, 기억하시죠? 우리 알프레드는요, 진짜 긴장과 걱정이 많은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발표를 해야 한답니다. 세상에. 앞머리를 내려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잘하는 게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준비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알프레드가 발표를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는지 기억하실 거예요. 일단 제일 처음 한 것은 대왕고래에 대해서 엄마 아빠에게 물어보는 것이었죠. 대왕고래가 어떤 동물이에요? 라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친구는 앞으로 인터넷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것도 날마다, 날마다. 자, 게다가 노랫소리. 대왕고래가 노래를 한다는 걸 알게 되어서 노랫소리를 매일 들어보도록 합니다. 자, 이런 준비 과정을 겪었다는 것이죠. 이 준비야말로 발표를 잘하게 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알프레드처럼 걱정 많다고요? 자, 이제부터는 그러지 말고 알프레드처럼 발표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해보는 친구가 돼보도록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알프레드가 어떤 준비를 했는지 알아볼까요? 자, 교과서 내용 학습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알프레드 이야기 계속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이야기를 재밌게 읽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등장인물에 공감하라고. 자,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은 알프레드가 되는 겁니다. 걱정이 굉장히 많은 친구예요. 긴장을 아주 많이 하는 친구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알프레드가 됩니다. Let's 알프레드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 침대 위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아, 영원히 이 침대 위에 있으면 좋겠다. 이런 친구였어요. 그쵸? 그 금요일이 너무 무서워서 그런 친구였는데, 곰곰이 생각에 잠겨 있던 이 알프레드는 곧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자, 이게 중요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어요. 자자자자. 이게 바로 뭐예요? 준비예요. 준비. 우리가 발표를 잘하려면 떨리죠. 무섭죠. 하지만 준비를 하면 그 긴장감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알프레드, 우리의 주인공 알프레드는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준비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걱정만 하지 말고, 걱정은 당연히 되지. 걱정만 하지 말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공기템은 준비입니다. 누구처럼 하면 된다? 알프레드처럼 하면 된다. 이 알프레드 보세요. 생각만 하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어떤 걸 적었어요? 그렇지. 바다에 산다. 푸른색이다. 이것만 정리가 됐었었죠? 그런데 이제 더 늘어났어요. 대왕고래는 푸른색이다. 대왕고래는 바다에서 산다. 아빠 말씀에 따르면 대왕고래는 몸이 아주 크다더라. 엄마 말씀에 따르면 대왕고래는 서로에게 노래를 불러준다더라. 자, 이걸 적었어요. 어때요? 처음엔 두 가지를 알고 있었는데, 그 다음엔 몇 개로 늘어났어요? 네 가지로 늘어났어요. 준비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죠? 준비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적어라. 자, 다시. 준비하고 있는 게내 눈에도 보이고, 다른 사람들 눈에도 보이려면 어떻게 해라? 적어라. 즉, 정리해라. 이걸 정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네. 정리한다. 이거 이 표현 알아두세요. 자, 적는다. 알프레드는 적어놓은 것들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이렇게 바라보는 거지. 차.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안될것 같았어요. 짜자자자.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 말을 이 작품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네. 그냥 저 혼자 느끼는 거예요. 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한두 가지쯤 있잖아요. 나 혼자만의 생각. 그죠? 명언이라고 봅니다. 무언가 더 적어야만 하지 않을까? 보세요. 처음엔 이것만 적었단 말이죠. 엄마 아빠한테 가서 들은 걸 여기도 적었어요. 네 가지로 늘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 보세요. 허허. 무언가 더 적어야만 하지 않을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 이것만 가지고선 내가 발표를 제대로 할수 없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환이에요. 더 적어야만 하지 않을까? 이거. 내가 더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더 많은 정보를 얻어야 되지 않을까? 이 말이죠. 여기에서 벌써 이 알프레드는 성공한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 더 필요해. 더 많은 정보를 나는 원해. 이런 거. 그럼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옮겨야죠. 네. 그래서 무언가 더 적어야만 하지 않을까? 라고 했어요. 알프레드는 다시 거실로 나갔어요. 아빠가 인터넷에서 대왕고래를 찾아주었어요. 대왕고래는 물속에서 살지만 물고기가 아니라고도 하고, 어? 어류가 아니었어? 바다에서 사는데? 이런 생각을 했겠죠. 포유류이기 때문에 숨을 쉬기 위해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한다고도 했어요. 오, 그럼 포유류가 뭘까? 여러분 보세요. 보통 여러분이 만약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대왕고래에 대해서 조사해 오세요. 그러면 아마 대왕고래는 어류가 아닙니다. 대왕고래는 포유류이며 어쩌고저쩌고 막할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런 친구 꼭 있다. 어떤 친구? 질문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포유류가 뭡니까?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이럴 거예요. 자, 우리가 준비를 할때 준비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오늘 공기템이 준비해요. 준비할 때 이렇게 어려운 낱말이 있으면 어려운 낱말. 어렵잖아요. 어려운 낱말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쉬운 말로 얘기해 줄수 있어야 된다. 예, 이런 게 준비예요. 포유류가 뭘까요? 포유류. 포는 먹는다 또는 먹인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포만 가. 와, 나 많이 먹었어. 이런 게 포. 예, 많이 먹는다, 먹인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유는 뭘까요? 젖이에요. 젖. 예, 엄마 젖. 예, 이런 거. 소젖은 우유라고 하잖아요. 예, 젖이죠. 자, 그럼 보세요. 포유류는 뭐냐면 한마디로 젖을 먹여 키우는 종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고래는요 포유류예요. 그래서 일반 그 어류 물고기들 말이죠. 이 물고기들은 알을 낳잖아요. 그래서 알이 알에서 이게 치어들 새끼 그 물고기들이 나오잖아요. 고래는 새끼를 곧바로 낳아요. 예. 사람하고 똑같아요. 송아지하고 똑같고, 호랑이하고 또 똑같고. 왜? 같은 포유류니까. 자, 그래서 숨을 쉬기 위해 수면 위로 올라와요. 물고기들 숨 쉬려고 뽀금뽀금 숨 쉬러 올라가자 이러지 않잖아요. 왜? 아가미로 다, 뭐, 저기, 다 걸르고, 뭐, 이렇게 하고, 불에도 있고, 그쵸? 둥 떠오르기 위해서 또 불에가 있는 그런 종류들도 있고. 그런데 고래는 포유류라서, 예, 숨 쉬기 위해 수면 위로 올라와야 돼요. 사람도 숨 쉬기 위해서 바다에서 뭐 수영장에서 수영하다가도 숨 쉬려고 한 번쯤 와야 되잖아. 물 밖으로. 그쵸? 고래도 그래요. 자, 굉장히 신비한 동물이죠. 그러니까. 자, 이런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한다고 했어요. 이런 걸 이제 알아냈다는 거예요. 이런 정보를. 알프레드는 대왕고래의 혀가 코끼리만큼이나 무겁다는 것도, 혀가 코끼리만큼 무겁대요. 예, 이거 보세요. 혀가 무거워요. 혀가 무겁다는 것도, 대왕고래의 심장은 크다는 것도 알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도 되죠? 여기 잘 보세요. 알프레드는 대왕고래의 혀가 무거운데 얼마만큼이나 무겁대요? 코끼리만큼 무겁고요. 대왕고래의 심장이 큰데 얼만큼 크대요? 작은 자동차 한 대만큼 크대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재미난 표현법 한번 알고 넘어가 볼까요? 혀가 큰데, 아니, 혀가 무거운데 코끼리만큼 무겁다라고 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뭐라고 하냐면 빗대어 표현한다. 빗대어.

표현한다라고 해요. 빗대어 표현한다. 빗대어 표현하기. 그래요. 빗대어 표현한다는 건좀 어려운 말이죠? 이제 처음 듣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빗대어 표현한다는 얘기는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뱅 둘러서 얘기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야, 너 무겁다. 너 혀가 무겁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건 그죠? 야, 너혀 무겁다. 이건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고. 야, 너 코, 네혀 코끼리 같다. 이 말은 그만큼 이렇게 뺑 둘러서. 야, 너 코끼리 같다. 혀가 코끼리 같아. 코끼리처럼 무거워. 이렇게 직접적으로 너 무거워. 혀가 무거워. 이게 아니라 코끼리처럼 코끼리 한번 퉁 튕겼다가 가는 거야. 코끼리 한번 퉁 튕기고 딱 가는 거죠. 이렇게 뺑 둘러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뺑 둘러서 표현하는 것을 빗대어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심장이 커요. 와, 네 심장 크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고 옆에 작은 자동차 한 대를 딱 데려다 놔. 자동차 한대 먼저 들러서 가는 거야. 야, 너 자동차 작은 저게 뭐야? 자동차 한 대만큼, 자동차 한 대만큼 크네. 이렇게 뺑 둘러서 표현하는 것을 빗대어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중에 더 학년이 올라가면 비유법이라고 배울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비유법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도 돼요. 네. 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고 어딘가에 한번 들렀다가 뺑 둘러서 표현하는 것. 이게 빗대어 표현한다. 가끔 대안고래는 혼자 아주 아주 멀리 헤엄쳐 갈 때도 있다고 해요. 와, 이거 굉장히 용감한 일이다. 혼자서 아주 아주 멀리 헤엄쳐 가는 거예요. 알프레드는 대안고래가 참 용감하다고 생각했어요. 대안고래 용감하네. 야, 여기서 이제 딱 꽂힌 거지. 하, 나도 얘처럼 용감해 보고 싶어. 이런 거. 문득 대왕거래도 가끔 긴장되거나 무서워질 때가 있는지 궁금했어요. 이건 뭐예요? 나지요. 긴장되거나 무서워질 때 이건 누구 생각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죠. 알프레드 자신. 야, 이렇게 멀리 헤엄쳐 간다는데 그럼 얘도 이때 나처럼 긴장되고 무서워질까? 아, 궁금하다. 얜 용감한 것 같은데 그럼 나도? 이렇게 할수 있죠. 글 7에서 알프레드가 방으로 돌아와 정리한 대왕고래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 대왕고래는 푸른색이다. 바다에서 산다. 몸이 아주 크다. 노래를 불러준다. 물속에서 입을 벌릴 수 없다. 이거죠. 벌릴 수 없으면 어떻게 먹이를 먹니? 자, 알프레드가 기억과 같은 생각을 한 까닭이 무엇인지 있을까요? 무언가 더 적어야만 하지 않을까? 이건 뭐예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예, 여기는 정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것 같습니다. 글 8에서 대왕고래 특징을 다른 대상에, 여기 나오죠? 다른 대상에 빗대어 설명한 거. 요걸 아까 얘기했죠? 빗대어 설명한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야, 너 무겁다. 야, 너 커.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고, 한 바퀴 뺑 돌아서 표현하는 거. 야, 대왕고래 혀. 너 굉장히 무겁네. 뭐처럼? 코끼리처럼 무겁네. 이렇게 한 바퀴 뺑 돌려서 직접적으로 표현 안 하고 뺑 돌려서. 대왕고래 심장. 너 자동차 한 대만큼 굉장히 크다. 뭐 이런 거죠. 자, 이건 뭐예요? 요렇게. 예. 요게 빗대어 표현하는 거였고요. 니은과 같은 대왕고래의 특징에 대해 알프레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가끔 대왕고래는 아주 혼자 아주 아주 멀리 헤엄쳐 갈 때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 뒤에 뭐라고 지금 표현을 합니까? 대왕고래가 참 용감하다고 생각했어요. 자, 이거 어때요? 이게 바로 성장이죠. 알프레드는 지금 컸어요. 마음이 컸어요. 성장했어요. 발전했어요. 이게 바로 독서나 조사학습의 큰 이점이죠. 장점이죠. 아, 대왕고래가 이렇게 용감했어? 그럼 나도? 이렇게 할수 있겠죠? 알프레드는 날마다 대왕고래에 대해 조금씩 찾아봤어요. 날마다. 대왕고래에 대해 열심히 알아보던 알프레드는 긴장된 것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알프레드는 밤마다 잠들기 전에 대왕고래가 물속에서 부르는 노랫소리를 들었어요. 그것도 인터넷에서 찾아낸 것이었죠. 긴장된 것을 까맣게 잊어버릴 정도로 이 친구는 어디에 전념한 거예요? 준비에 전념을 한 거예요. 어때요? 발표 잘할 것 같죠? 마침내 금요일 아침이 되었어요. 알프레드는 눈을 뜨자마자 갑자기 긴장되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침을 먹을 수도 없을 지경이었어요. 알프레드는 학교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배가 살살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긴장해서. 선생님은 칠판에 발표할 학생의 이름을 차례차례 적어놨어요. 알프레드의 순서는 끝에

그래서 두 번째였어요. 차례가 오려면 한참이나 기다려야 됐죠. 알프레드는 점점 더 긴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은 모두 발표를 참 잘했어요. 아이들은 저마다 거북, 사자, 앵무새, 여우 등에 대해서 조사해온 내용을 발표했어요. 알프레드는 자기가 제일 발표를 못할 거란 생각에 괜히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어요. 눈 깜짝할 새에 알프레드의 차례가 됐어요. 알프레드는 칠판 앞에 섰어요. 알프레드는 종이에 적어두었던 내용을 살펴봤어요. 교실 안은 쥐죽은 듯이 조용했어요. 이거예요. 방금 이런 게 쥐죽은 듯 조용한 거예요. 알프레드는 친구들과 선생님을 쳐다본 뒤 앞머리를 내려 눈을 가렸어요. 아이, 봐주자. 이거라도 해야지. 자, 기억의 까닭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해볼까요? 알프레드는 긴장된 것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왜? 날마다 이 대왕고래에 대해서 알아보는 일에 집중했기 때문이죠. 이거 잘될 징조야. 이 글을 읽고 내용을 바르게 이해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알프레드는 금요일 아침이 되자 준비한 내용을 발표할 생각에 설렜을까요? 아니죠. 굉장히 걱정이 많았다고 했어요. 알프레드는 밤마다 잠들기 전에 인터넷에서 찾은 대왕고래의 노랫소리를 들었어. 요거죠? 그래서 체린. 글 10에서 알프레드가 처음 발표를 시작할 때 앞머리로 눈을 가린 까닭은 뭘까요? 네, 발표하는 게 긴장이 되었기 때문에 예, 앞머리로 예, 딱 가렸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봐줘야죠, 그죠? 이렇게 해서라도 긴장감이 없어질 수 있다면 발표를 앞둔 알프레드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떠올려 써볼까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어요? 알프레드, 힘내! 이런 말 해주고 싶죠? 그거 써도 돼요. 예, 뭐, 좀더 살을 붙이고 싶다면, 야, 너 준비 열심히 했잖아. 응, 준비 열심히 했으니까 잘될 거야. 힘내! 뭐, 이렇게. 그래서, 너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힘내. 아자. 뭐, 이렇게. 예, 여러분의 말이 다 정답이 될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자,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발표를 하다가 정신을 잃으면 어떡하지? 어떡해, 진짜. 이 정도로 여러분 생각한 적 있어요? 나 너무 떨어서 발표하다가 정신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아, 어떡하죠? 알프레드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어때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해보자. 뭐 이런 거. 눈을 감은 알프레드는 대왕고래를 상상해봤어요. 자, 앞에 나왔어요. 대왕고래를 눈을 감고 상상해보는 거예요. 대왕고래, 내가 너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뭐 이러는 거 같죠? 대왕고래는 가끔 어떻게 한다는 것이 떠올랐어요. 자, 여러분, 아까 기억나나요? 대왕고래는 혼자 아주 아주 멀리 가기도 한대요. 여행을 가는 거죠. 그걸 보고, 예, 그걸 알아내고, 우리 알프레드는, 대왕고래가 참 용감하다라고 생각했다고 했죠. 네. 그러면서, 대왕고래 얘도 나처럼 걱정하고 긴장이 되는 때도 있을까? 이 생각까지 했다고 했죠.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득 혼자 바닷속을 오래오래 헤엄치는 것은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 긴장되는 일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 누구랑 누구를 비교하는 거예요? 나 자신과 대왕고래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대왕고래도 혼자 멀리멀리 헤엄쳐 간다는데, 그거는 내가 지금 친구들 앞에 이게 서 있는 것보다 아마 더 무섭고 긴장되는 일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대왕고래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 그죠? 내가 사랑하는 대왕고래. 훨씬 더 재미있고,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자랑해 보고 싶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대왕고래는 바다에서 삽니다! 알프레드는 우물쭈물하며 말을 시작했어요. 아니네. 대왕고래는 바다에서 삽니다! 이게 아니라 우물쭈물 말하기 시작했다고 했으니까 이래야 되겠네. 대왕고래는 바다에서 삽니다. 이래야 되겠네. 그죠? 알프레드는 눈을 뜨고 앞머리 사이로 친구들을 바라봤어요.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알프레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요? 네, 지금 이러고. 우물쭈물 말을 조금 하고, 지금 여기 사이로 눈이 조금 이렇게 가리면서, 이러면서,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우리 불쌍한 알프레드. 눈을 좀더 가려줘야 되나? 앞머리로? 이렇게. 대왕고래는 바다에서 삽니다. 지금 이러고. 친구들은 진지한 눈빛으로 알프레드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친구들 잘하고 있어.
알프레드는 조금씩 용기가 솟아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친구들 덕분에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마디 더 해도 되지 않을까? 와우. 한마디 더 해도 되지 않을까? 여기 한마디 더 해보자. 뭐예요? 자신감을 이제 서서히 갖는 거죠. 대왕구리의 몸은 34m나 됩니다. 알프레드는 말을 이어나갔어요. 그러자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알프레드는 말을 하면 할수록 자신감이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느새 알프레드는 앞에 앉아있는 친구들을 모두 잊어버리고 뭐만 생각했어요? 대왕고래만 생각한 거예요. 대왕고래, 대왕고래, 나의 대왕고래. 뭐 이렇게 웃고 있는 대왕고래. 이런 거. 조금 날씬하게 더. 이렇게. 와우. 대왕고래만 생각하는 거야. 기억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뭘까요? 대왕고래는 가끔 어떻다? 혼자서 바닷속을 헤엄칠 수 없다? 아니죠. 아주아주 아주 먼 길을 혼자 헤엄쳐 갈수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나도 대왕고래처럼 한번 해보자. 역시 알프레드 멋있어. 글 10일에서 다음 뜻을 가진 낱말을 찾았으시오. 행동 따위를 분명하게 하지 못하고 자꾸 망설이며 흐리멍덩하게 하는 모양. 우물쭈물이죠? 네. 우물쭈물. 우물쭈물. 네. 이렇게 우물쭈물. 알프레드가 니은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까닭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해볼까요? 그렇다면 한마디 더 해도 되지 않을까? 뭐예요? 용기가 생겨나는 거죠. 와우, 됐어, 됐어. 다음은 글 11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세 글자로 찾아 쓰시오. 긴장한 모습으로 발표를 시작한 알프레드는 말을 하면 할수록 무엇이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세 글자, 자신감. 네, 난할수 있어. 자신감. 네, 다시 쓸게요. 자신감. 네, 자신감이 생기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알프레드는 대왕고래의 혀가 코끼리만큼이나 무겁다고 말했어요. 대왕고래의 심장은 작은 자동차만큼이나 크다는 말도 했고요. 대왕고래는 물속에서도 물 밖에서도 살수 있고 가끔 아주 먼 거리를 혼자 헤엄쳐 가기도 한다는 이야기도 했어요. 다 정리한 내용이죠. 마지막으로 알프레드는 눈을 가리고 있던 앞머리를 옆으로 쓱 넘기고 와우, 이거 영화로 만들면 얼마나 멋있을까, 그죠? 이거고요, 이거고요. 마지막으로 펑! 음악이 쫙 깔려야 돼, 그죠? 대왕고래의 노랫소리를 흉내냈어요. 그건 계획에도 없었던 일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자신감이 붙은 거지. 계획에도 없던 일을 내가 한 거예요. 어우, 박수. 알프레드가 발표를 마치자 선생님은 아주 잘했다고 칭찬해줬어요. 친구들도 크게 박수를 쳐줬고요. 알프레드는 해냈어요. 알프레드는 기뻐서 얼짱주를 발랐어요. 뭐 이렇게 나온 거죠. 이야기 전체의 내용을 간추린 거예요.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기호를 써볼까요? 자, 동물을 주제로 글짓기를 한 뒤에 발표할 거라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알프레드는 걱정이 되었어요. 일단 끝부터 찾아볼게요. 발표를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요게 맞이요? 자, 마침내 금요일이 되었고 알프레드는 발표할 생각이 긴장이 되었어요. 알프레드는 날마다 인터넷에서 대왕고래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았고요. 자신의 발표 주제인 대왕고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엄마 아빠에게 물어봤고요. 동물을 주제로 여기까지 됐네요. 라마는 됐죠? 자, 그러면 걱정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엄마 아빠에게 물어본 게 나와야겠네요. 자, 다 그리고 정보를 찾아봤죠? 여러 가지. 자, 그런 다음에 무엇을 했을까? 마침내 금요일이 되어서 열심히 발표해서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다 나가! 예, 다 나가! 어디로 나가? 어딘가에 나가겠지. 알프레드가 기억과 같은 일을 하게 된 까닭, 계획에도 없던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노래를 불렀어요. 뭐예요? 두려움을 이겨냈기 때문이죠. 축하해요, 알프레드. 두려움을 이겨내서 계획에도 없던 노래도 불렀어요. 알프레드처럼 자신이 이겨내고 싶은 일과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필요한 노력은 무엇인지 생각해서 이건 여러분이 쓰는 게 전부 다 정답입니다. 예, 이거 답으로써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 있나요? 난 이게 어려운데요. 이런 노력을 하면 될것 같아요. 이런 준비를 하면 될것 같아요. 오늘의 공기템 준비를 넣어도 되겠죠? 나 새로운 친구 사귀는 거 진짜 못하거든요. 누가 나에게 다가와야 돼요. 근데 나도 이제 좀 먼저 다가가려고요. 어색하더라도 먼저 한번 인사를 건네면 어떨까 생각 중이에요. 예,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발표할 내용을 미리 찾아보고 정리하는 것.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죠? 친구가 잘 들을 수 있게 큰 목소리로 발표를 잘하고 있네. 그러고 이제 짜자자자, 이제 반했어. 정말 잘하는구나. 네, 이렇게. 듣는 사람을 보면서 말하니까 더 자신감 있어 보여. 자, 얘도 그냥 아주 그냥.

얘만 딱 쳐다보고 있네. 야, 너 아주 내 멋진 내 친구야. 이러면서, 어? 말이 빠르지 않아서 듣기 편안한데? 뭐 이렇게. 말, 정말이죠. 말이 빠르면 오히려 더안 좋아요. 예. 말이 너무 빠르면 귀에 잘안 들어오니까. 또박또박. 차라리 천천히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림 1에서 친구가 발표할 내용을 미리 찾아보고 정리한 까닭은 뭘까요? 자신 있게 발표하기 위해서죠, 당연히. 그림 2에서 친구는 무엇에 대해서 발표하고 있죠? 대왕고래는요? 이랬으니까 대왕고래 써주면 되겠고요. 그림 2에서 친구가 큰 목소리로 발표한 까닭은 뭘까요? 네, 잘 들으려고, 그쵸? 아, 들으라고. 예, 반 친구들 모두 잘 들으라고 큰 목소리로 얘기해주고 있고요. 자신 있게 발표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골라보라고 합니다. 알맞은 빠르기로, 맞죠? 항상 큰 목소리, 아유, 시끄러워. 듣는 사람 등지고, 아 이러면 아무도 안 들어. 발표할 내용을 미리 찾아보고 정리하기. 그래서, 가, 그리고, 라.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가라! 자,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발표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발표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계획을 해야겠죠? 주제에 대해서, 나 대왕고래에 대해서 설명해야 돼. 그럼 알고 싶은 점을 정리를 해 나가고,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됩니다. 어떤 말로 시작해야지, 그리고 끝맺을 땐 이런 말로 끝맺어야지, 미리 다 계획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무엇보다 듣는 사람,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잘할수 있나? 요거 생각해 두셔야 되겠고요. 드디어 말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안 내용 얘기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인상 깊은 내용도 친구들에게 얘기해주면 되겠고요. 친구들이 잘한 점 있다면 친구들이 또 발표하잖아요. 함께 칭찬해주고요. 내 발표를 되돌아보고 잘한 점, 노력한 점, 노력할 점 이런 것들도 다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잘 발표할 수 있을까? 다짐도 한번 해보고요. 발표 주제에 대해서 알고 싶은 점이나 점이 다음과 같을 때, 이렇게 같을 때 어울리는 발표 주제 뭘까요? 먹이, 서식지, 생김새, 멸종위기 처한 까닭. 이거는 당연히 멸종, 위기, 동물을 주제로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은 점들이 있으면 조사를 해야겠죠. 발표할 내용을 시작하는 말, 설명하는 말, 끝맺는 말로 나눠 정리할 때 각각의 알맞은 내용을 선으로 이으시오. 자, 이런 거다 미리미리 정해 놔야 된다고 했죠. 수리부엉이는 꿩 토끼 쥐따위를 먹습니다. 지금까지 멸종위기 동물인 수리부엉이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지금부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말이죠. 지금까지 나는 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끝맺는 말, 나머지 설명하는 말 해주면 되겠고요. 자신의 발표를 점검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점검은 검사를 말하는 거예요. 점검, 쿵쿵따, 검사, 쿵쿵따, 이렇게 끝말잇기 되는 거죠. 자, 내 발표를 내가 검사하는 거야. 나 스스로. 그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 잘한 점이 무엇인지 써보고, 더 노력할 점이 무엇인지 써보고, 듣는 사람을 바라보며 발표했는지 떠올려보고, 가장 크고 빠른 목소리로 발표했는지 떠올려보고, 듣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없었는지 살펴보고, 요거죠? 4번. 가장 크고 빠른 목소리로 발표하면 안 돼요? 공기문입니다. 내가 자신 있게 발표하며 소개할 수 있는 주제는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의 발표 주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친구는요, 수박을 길러본 친구가 있대요. 그래서 그 친구는 나는 수박이 어떻게 자라는지 잘 알고 있어요. 이런 친구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자신 있는 주제가 있을 겁니다. 발표 주제 생각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지구관측 연구를 하고 있는 김현옥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함께 따라왔습니다. 우주경제의 빅뱅은 어떻게 시작됐는가? 뉴스페이스 시대의 지구관측은 어떻게 지능형 공간정보 산업으로 진화하는가? 인류가 당면한 기후위기는 어떤 모습이고 전 세계는 어떻게 협력하는가?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질 차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한국은 일찍 우주 개발에 뛰어든 나라는 아닙니다. 미국과 소련이 치열한 우주 경쟁을 벌이던 1950-60년대 한국은 전쟁의 상처 속에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산업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합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과학기술이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조문이 있을 정도로 과학기술에 진심인 나라입니다. 덕분에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도 후발국으로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괄목할 만한 성과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나라 우주 개발 프로그램의 시작은 1992년 발사된 우리별 1호였습니다. 우리별 위성의 첫 시도가 성공을 하자 국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우주 개발 중장기 계획이 세워지고 예산을 마련해서 체계적인 개발에 착수합니다.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났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다양한 위성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지궤도 위성에는 천리안 위성이 있습니다. 기상과 해양, 대기를 관측하는 센서가 달려있는데요. 매일 일기예보에 쓰이는 구름 이미지, 태풍의 이동 경로, 한반도 주변 바다의 수온 변화 같은 정보가 이 위성에서 나옵니다. 지구 저궤도에는 고해상도 지구 관측을 담당하는 다목적 실용위성, 흔히 아리랑 위성이라고 부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30cm급의 높은 공간의 상도로 지구 곳곳을 촬영해서 도로 변화나 건설 현장, 재난 피해 지역 같은 정보를 파악하는 데 요긴하게 활용됩니다. 이 위성은 해외에도 판매되어져서 다양하게 활용되기도 합니다. 또 정부 부처별로 수요에 맞게 개발되는 차세대 중형 위성도 있습니다. 국토 관측을 담당하는 국토위성은 1호가 현재 운영 중이고 곧 2호가 발사될 예정입니다. 군집위성 개발 사업도 별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위성 프로그램에 더해서 우리나라는 2022년 누리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면서 발사 기술력까지 갖게 됐습니다. 위성을 만들고 직접 발사해서 운영하고 또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전 주기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겁니다. 세계에서 7번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022년에 발사된 달 궤도선 다누리는 지구 궤도를 넘어서 달까지 갔고 지금도 달 주변을 돌면서 탐사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우리도 엄연한 세계 우주 강국이구나 하는 자부심이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한 번쯤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는 위성을 만들고 쏘아 올려서 운영할 수 있는 나라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위성 데이터를 산업과 서비스로 연결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인가? 저는 앞으로 K-스페이스의 성공 여부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에서 갈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주산업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발사 서비스를 떠올립니다. 당연하죠. 해외여행을 가려면 항공권을 먼저 끊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여행의 본질은 비행기를 타는 게 아니라 도착지에서의 경험입니다. 마찬가지로 로켓은 우주로 가는 교통수단이고 진짜 가치는 인공위성과 데이터,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서비스에 있습니다. 숫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유럽 우주청에서 2025년 우주경제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서비스와 활용을 포함하는 다운스트림 시장이 약 4,080억 유로, 우리 돈으로 710조 원 규모입니다. 반면 위성과 발사체를 제조하는 업스트림 시장은 약 630억 유로, 우리 돈으로 110조 정도가 됩니다. 활용 부문이 제조 부문의 거의 7배 규모가 됩니다. 스페이스X가 주식시장에 상장을 할 계획인데 그 규모가 역대급이 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스페이스X조차도 실제로 돈이 되는 사업은 발사 서비스가 아니라 스타링크, 즉 위성통신 서비스라고 합니다. 결국 위성에서 얻은 데이터를 현실의 문제 해결로 연결하지 못한다면 우주 개발은 어쩌면 그냥 멋진 장면으로만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기회는 어디 있을까요? 저는 한국이 의외로 공간정보 활용 측면에서 매우 흥미로운 조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토의 면적은 크지 않지만 도시화율이 높습니다. 인구와 산업이 밀집해 있고 재난 대응, 국토관리 수요가 큽니다. 통신과 디지털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이 말은
위성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가 실제 문제 해결로 이어지는데 테스트하고 검증하기에 최적의 환경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우리나라는 매년 산불과 집중호우가 반복됩니다. 국토 면적은 작지만 인구 밀도가 높고 토지 이용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피해 지역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하는 해법이 필요합니다. 도시 안에서도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는 곳을 예측하고 또 도시 열섬 현상 같은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수요가 꾸준합니다. 예기치 않은 극한 기상에 대비해서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정밀농업 수요가 있고 연안 양식장의 수온과 적조 변화도 실시간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구관측 위성과 다양한 지도, 현장 데이터들을 융합해서 실제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이 우리 국토 안에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성은 우리나라만 보지 않습니다. 지구 상공에서 전 세계를 봅니다. 그러니 국내 활용에만 국한하지 말고 세계 시장으로 눈을 돌려볼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성 영상 활용 기술은 주로 미국이나 유럽이 만들어 왔는데요. 아시아는 도시 구조가 다르고 삶의 패턴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기술, 다른 알고리즘, 다른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는 비슷한 구조를 가진 아시아와 개발도상국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개발 과정에서 독자적인 경험을 쌓고 그것이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 참고 사례가 됐던 것처럼 위성 데이터 활용에서도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획을 통해 추진된 가장 대표적인 우주개발 프로그램이라면 단연 유럽의 코페르니쿠스를 꼽습니다. 이름이 익숙하실 텐데요. 지동설을 주장했던 천문학자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지구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꾸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와 유럽우주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지구관측 프로그램입니다. 기후변화나 환경오염, 자연재해, 안보처럼 한 나라가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럽이 힘을 합쳐 만든 체계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센티넬이라는 위성군에 있습니다. 센티넬 1호부터 6호까지 각각 다른 임무를 띄고 있는데요. 센티넬 1호는 레이더 센서를 탑재해서 구름이 끼어도 밤이어도 지표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홍수로 침수된 지역이나 집안 침하, 빙하 이동을 추적하는 데 씁니다. 센티넬 2호는 우리가 흔히 아는 광학 영상을 촬영하는 위성입니다. 농업이나 산림, 도시변화 모니터링 등등 가장 널리 활용됩니다. 센티넬 3호는 해양과 육지의 온도, 식생, 해수면의 색깔을 관측해서 기후 연구와 해양 감시에 씁니다. 센티넬 5호는 대기 오염 물질, 특히 이산화탄소와 메탄, 오존 같은 성분을 전 지구 단위로 매일 추적합니다. 그런데 이 위성들이 매일 쏟아내는 데이터가 하루에 무려 16TB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지구 관측 프로그램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유럽은 센티널 데이터를 전 세계의 누구에게나 무료로 개방합니다. 공공 목적이든 연구 개발이든 상용 서비스든 누구나 자유롭게 다운받아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럽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위성이니까 거기서 획득된 데이터도 모두에게 공개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상 데이터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데이터 분석, 서비스 개발 중심의 다운스트림 산업을 키우는 기반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덕분에 지속적인 경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업은 비싼 원천 데이터를 사지 않고도 서비스 개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용이 창출되고 기업은 사업을 통해서 이윤을 얻습니다. 이는 다시 국가에 대한 세금으로 돌아오고 또 다음 위성 개발에 투자되어서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럽은 센티넬 데이터를 공공재로 개방함으로써 위성 개발 비용을 뛰어넘는 디지털 공간 정보 산업 전체를 성장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도 그대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시사점을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소개드렸습니다. 데이터를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 활용의 문턱을 낮추는 것, 그리고 그 위에서 민간이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판을 깔아주는 것이 유럽의 전략이었습니다. 공공이 데이터 인프라를 열어주면 민간이 거기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산업이 되고 산업이 쌓이면 생태계가

됩니다. 이 방식이 유럽식 뉴스페이스 시대의 지구 관측이라고 하겠습니다. 뉴스페이스를 표방한 국가 위성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네온셋이라고 하는데요. 영어 약자에 뉴스페이스 시대의 지구 관측 위성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하지만 원자번호 10번인 네온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위성 10기가 군집으로 운영이 되면서 지구를 밝힌다는 묜이죠. 네온셋은 100kg급의 작은 위성에 미터급 고해상도 광학 카메라를 실었습니다. 군집으로 운영하면서 한반도를 집중 관측하는 미션입니다. 2024년 4월에 시제기가 발사됐고요. 2025년 12월에 검증기가 발사됐습니다. 2027년까지 10기를 추가로 발사해서 운영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 위성들이 한반도 상공을 지나면서 찍은 영상은 제주 국가위성센터에서 바로 수신을 하기 때문에 재난재해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네온셋은 우리나라 첫 국가 군집위성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민간의 우주개발 역량을 키운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산학연 협력체계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위성 본체와 카메라는 민간기업 세트레가이가 담당합니다. 관제와 운영, 활용을 위한 지상 시스템 개발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하고요. 전체 사업 관리는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소가 맡았습니다. 무엇보다 네온셋 군집위성 데이터를 국내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에 적극 개방하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공개형 활용 시스템을 개발해서 촬영된 영상을 빠르게 수신 처리해서 현업에 바로 쓸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할 계획이에요. 아직은 개발 단계에 있지만 사업이 완성되어 실제 운영에 들어가면 네온셋은 기존 국가위성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가 위성을 개발하는 나라에서 위성 정보를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나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의 도전도 눈에 띕니다. 위성 영상 분석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출발한 한컴 인스페이스는 지금은 지구 관측 위성 세종 시리즈를 중심으로 위성 운영과 데이터 서비스를 확장하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50기 규모의 군집 위성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히고 있고요. 드론이랑 기타 다른 현장 데이터와 연계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농업, 건설, 안전, 물류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성에 실리는 카메라 센서 개발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텔레픽스도 주목할 만합니다. 블루카본 모니터링 위성인 블루본을 직접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독자 개발한 위성용 AI 프로세스를 탑재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블루카본 모니터링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블루카본은 갯벌이나 염습지, 해초밭, 맹그로브 숲처럼 바다와 해안 생태계가 흡수하고 저장하는 탄소를 말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이유는 탄소 배출권 시장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탄소 감축 의무를 이행할 때 직접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탄소를 흡수하는 생태계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크레딧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갯벌이 실제로 탄소를 이만큼 흡수했다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바다 위에 넓게 퍼져 있는 해초류 군락이나 갯벌을 일일이 배로 나가서 측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위성 영상이 효과적인 관측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나라 스페이스의 창업 스토리도 흥미롭습니다. 대학 시절 큐브 위성 활동을 하던 젊은 인재들이 모여서 회사를 세웠는데요. 2015년 회사 설립 당시에는 대학 동아리 팀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위성 설계와 제작, 운용, 데이터 분석까지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경기도가 온실가스 감축 모니터링을 위해서 추진한 경기셋이 있는데요. 나라 스페이스의 위성 플랫폼을 바탕으로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뉴스페이스의 중심에 아폴로의 달 착륙을 보며 우주를 꿈꾸던 아폴로 키즈가 있었다면 한국에는 나로호를 보면서 자란 나로호 키즈 세대가 민간 우주산업의 새로운 주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만들어가는 한국의 뉴스페이스는 단순히 위성을 더 많이 쏘는 이야기가 아니라 위성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를 실제 우리의 삶과 산업 그리고 지구의 문제로 연결하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아르테미스 2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었습니다. 54년 만에 다시 달 궤도에 도착한 우주인들은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가 그저 아름다운 행성을 넘어서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풍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무한한 우주에서 지구라는 행성에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지,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작은 별은 어쩌면 신이 인간에게 선사한 무대이며
연극의 결말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요. 멀리 떠나봐야 집의 소중함을 안다고 하죠. 아이러니하게도 지구를 벗어나기 위해 발전시켜온 우주기술은 다시 지구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잘 지키는 데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질문도 분명해집니다. 우주기술을 어떻게 지구 환경과 사회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연결할 것인가? 그 질문의 가장 중심에 바로 지구관측이 있습니다. 이번 제 강의가 K-우주시대를 향한 여정에서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생각해보는 첫 번째 나침반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시뻘건 화염이 아파트를 집어삼켰습니다.
1: 공동주택 화재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이런 화재 시 피난계단을 이용하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피난계단 어떻게 관리하고 계실까요? 화재나 지진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피난계단.
2: 아, 뭐야 이거?
1: 소방시설법은 피난시설과 방화구액, 방화시설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를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화재 시 피난을 방해해 다칠 위험이 있고 불길이 옮겨붙을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유공간처럼 활용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안전한 피난계단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영어 어렵지 않습니다. 영어 책을 많이 읽고요. 즐기다 보면 실력은 자연스럽게 올라간답니다. 제가 가이드 해드릴게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짜잔! 오늘 끝내볼 책은 바로 싸이의 일곱 번째 시간이 되겠죠. 이 싸이라는 책이 그렇게 간단하고 짧은 책은 아니었지만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읽다 보니까 이렇게 완독하는 날이 왔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끝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Many, Some, Few의 또 다른 기능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또 다른 기능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요. 우리 친구들 한번 알아두면 아 이게 이거구나 바로 알아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음원을 들어보고 책을 펼쳐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1: Off the stage. Family is important to Sai. When he is not working, Sai spends time with his family and friends. His wife is Yoo Hae-yun. They were married in 2006. They live with their twin daughters in South Korea. Buzz. In 2012, Sai got a new manager named Scooter Brown. Scooter also works with Justin Bieber. Sai was excited to begin working on some new songs. He said some may be in English. Psy's fame continues to grow. Fans look forward to his new music. Many believe he has a bright future.
0: Psy의 바로 일곱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집중해서 그리고 잘 따라와 준 덕분에 영어책을 또 완북하게 되었습니다. 완독을 하게 되었죠. 완전히 끝내게 되었습니다.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Off the stage. 여기서 stage라는 것은 가수들이 공연하는 그 무대가 되겠죠. 그래서 무대에서 off, 내려왔다, 떨어져 있다가 되니까 무대 밖에서. 이게 제목입니다. 소제목이 되겠죠. Family is important to Sai. 자, 그러면 무대 밖에서라는 것은 이제 음악 이외의 일들, 무대와 관련 없는 그런 생활들. 아, 그래서 첫 문장을 보니까 Family is important to Sai라고 가족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네요. 가족은 Sai에게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하죠. 가족은 Sai에게 중요합니다. When he's not working, 그가 일을 하지 않을 때 Sai spends time with his family and friends. Sai는 보냅니다. 무엇을 보내냐면 시간을 보냅니다. 누구와 함께 보내냐면 with his family and friends. 그의 가족과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His wife is Yoo Hae-yun. 그의 아내는 유해연 씨입니다. They were married in 2006. 그들은 결혼했습니다. 언제 결혼했냐면 2006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자, 여기는 이 연도 읽는 방법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2006년이죠. 우리는 2006년 이렇게 읽으면 되지만 영어는 사실은 원래는 끊어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두 자리씩 끊어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두 개를 읽으면은 20가 되겠죠. 뒤에 있는 것을 읽으면 6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읽어볼게요. 살짝 약간 웃긴 그런 말이 되곤 합니다. 26. 이 글을 보지 않고 소리로만 26를 들으면 26이 되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2006년 같은 경우 0이 이렇게 있을 때 끊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보통은 두 자리씩 끊어 읽지 않고 2000년대 맞죠? 이런 2000년대에서 2000으로 시작하고 끝에 숫자 1의 자리만 있을 때는 그냥 2006 이렇게 전체를 통으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they were married in 2006라고 저도 읽은 것이죠. They live with their twin daughters in South Korea. 그들은 살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살고 있냐면 그들의 twin이라고 하면은 쌍둥이의 혹은 쌍둥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쌍둥이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살고 있냐 하면 바로 대한민국 남한에서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죠.

PD님, 그 가수 보셨습니까? 아, 목소리가 정말 예술이던데요. 아, 타마. 탐, 제 가상의 친구. 가장 친한 가상의 친구입니다. 타마, 너 그거 알아? 그 노래 들어봤어? 와, 정말 나 한번 듣고 완전 빠져들었잖아. 그거 알아? 그 가수 알아? 와, 노래와 안무가 너무 잘 어울리더라. 와, 그 안무가 중독성이 좀 있던데. 이렇게 웅성웅성대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도 이야기하고요. 제 친구도 또 다른 데 가서 이야기를 하고요. 웅성웅성웅성 거리는 것. 이게 바로 무엇이죠? 웅성거린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거 들어봤어? 그거 아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웅성웅성웅성거리는 것이 바로 버즈입니다. 버즈는 원래는 벌의 소리에서 왔습니다. 버즈, 이렇게 으즈, 여기에서 왔는데 윙윙거리다, 웅성웅성거리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웅성웅성거리는 게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바로 대중의 관심,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웅성거리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벌이 아니겠죠. 당연히 대중의 관심이 되겠습니다. 대중의 관심이라는 이런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목에 관련돼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대중의 관심이라고 하면 이 다음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예측을 해보고 그 다음에 글을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지금 사실 제목이라는 것은 이 다음에 나올 내용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묶을 수 있는 그한 단어 혹은 한 구절이잖아요. 그러면 이 단어를 보고 아, 웅성거림, 대중의 관심.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는 이 싸이라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해서 어떻게 또 관심이 커지고 어떻게 더 인기가 있어지고 유명해지지, 어떻게 더 관심을 받지? 이런 내용이 저는 나올 것 같거든요. 이렇게 예측을 해보고 글을 읽으면 확 몰입감이 생겨서 더잘 이해할 수 있고요. 더 빠져들고 한 번만 딱 읽어도 이해를 잘할 수 있겠죠. 막또 읽고 또 읽고 이거 무슨 내용이지? 다시 읽어보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예측을 해봄으로써 훨씬 더 집중을 할 수가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약간의 기술이죠. 이런 기술들도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In 2012, 2012년에 싸이 got a new manager named Scooter Brown. 싸이는 새로운 매니저와 일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름이셨냐 하면 Scooter Brown. 어떤 분이셨냐 하면 Scooter Brown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매니저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Scooter also works with Justin Bieber. 스쿠터는, 스쿠럴이라는 분은 역시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With Justin Bieber. Justin Bieber이라는 분과 일을 하고 있습니다. Justin Bieber 너무나 유명한 분이죠. Psy was excited. Psy는 너무나 신이 났습니다. 너무나 흥분되고 너무나 신이 났다라는 것이죠. 왜 신이 났죠? 여기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To begin. 시작해서 신이 난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to begin. to 부정사라고 부르죠. 여기 있는 이 to 부정사는 excited. 이 감정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죠.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유를 지금 여기 to부터 끝까지 적고 있습니다. 왜 싸이가 신이 났냐 하면 바로 to begin, 시작해서. 뭐 하는 걸 시작했냐면 working on some new songs. 새로운 몇몇 새로운 노래를 작업하기 시작해서 막 신이 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런 노래 한번 써봐야지. 이번에는 이런 내용으로 써야지. 이번에는 이런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한번 써봐야 되겠다. 생각만 해도 막 신이 나는 것이죠.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He said, 그는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Some may be in English. 몇몇은 may be in English. 영어로 되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몇은 영어로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자, 그런데 우리 저 친구 한번 보도록 할까요? Some이라는 거. 여기서 몇몇이 뭐죠? Some 뭐죠? Some? 과자인가? 아니, 영어로 되어 있다 그랬으니까, 영화인가? 아, 책인가? 일기? 수필? 아, 아니죠. 지금 여기에 이 문맥, 맥락을 활용한다면 노래겠죠, 당연히. 몇몇 노래는 영어로 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기 있는 저런 수량을 나타내는 표현 중에서 여러 개를 제가 샘플로, 대표로 보여드리고요. 이것들이 꼭 하나의 역할만은 하지 않는다. 여러 개의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는 Many, Some, Few의 또 다른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 기능을 쭉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수량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지만 제가 6개를 골라보았습니다. Many people attended the event. 많은 사람들은 attended the event. 이벤트에 참석을 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many가 될 것이고요. Some students are absent today. 몇몇 학생들은 오늘 결석했다. 몇몇 학생들. Few students passed the exam. 그 시험에 학생들이 거의 통과를 하지 못했다. Few라는 것은 거의 없는, 거의 많이 못했다. 매우 적다. 거의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few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세 문장에 수량을 나타내는 표현은 many, some, few가 되겠죠. 그 다음 세개 볼까요? Any student can participate.

0: participate. 어떤 학생도 참여할 수 있다. 어떠한, 맞죠? All the students are here. 모든 학생들이 여기 왔다. 모든 학생들이 출석했다. Most people agree.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한다. 그러면 any, all, most 같은 것들이 또 수량을 나타내는 이 수량을 수량에 관련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적는 것도 좋아요. 명확하게 있죠. 이 장점이 명확합니다. 이렇게 수량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형용사로서 지금 그 바로 다음에 전부 다 명사가 왔죠. People, students, students, students, students, people 이렇게 전부 다 량을 나타내는 그 대상이 나왔는데 이렇게 적어주면은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랬으니까 다른 가능성이 없는 거죠. 많은 쿠키가 아니고 많은 책들도 아니고 많은 영화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적으니까 문장이 좀 길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사람들과 학생들 이야기 다 했는데 또 사람들이라고 적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영어는 가급적이면 조금 더 간결하고 짧게 적는 것을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조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줄일 수 있냐면 Many attended the event. 자, 앞에 보니까 사람들 이야기가 다 나왔어요. 어떤 행사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many라고 해도 된다는 거죠. 수량을 나타내는데 이게 대명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Many attended the event. 그럼 앞에 사람들이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당연히 many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겠죠. 여기 있는 some도 마찬가지. Some are absent today. 아까 전에 제가 students가 있었죠. 그러니까 앞에 여러 학생들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몇몇 학생 오늘 결석했다. 그 여기에 students를 적어주지 않더라도 앞에 이미 학생들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some students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 아주 쉽게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Few passed the exam. 거의 아주 적은 시험에 통과한 학생들이 거의 없었다라고 하니까 거의 없는이라고 few를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거의 없는 학생들, 거의 학생들이 통과하지 못했다.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any도 마찬가지고 all도 마찬가지고 most도 대부분의 사람들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적으면은 장점은 간결하게 적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무엇이냐면 지금 여기 나타나고 있는 many, some, few, any, all, most가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지 조금은 불명확해집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문장, 이 문장들 말고요. 이 문장들이 쓰여 있는 나머지 문장들에서 맥락을 잘 캐치를 해서 이 여섯 개의 표현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우리 친구들이 생각을 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로서로 장점이 있는데 이렇게 약간 줄여 쓰는 것도 연습을 한다면 충분히 내용에 집중만 해서 읽고 있다면 충분히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many, some, few를 제가 대표로 세 개를 적어놓았는데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여진 표현이 나오면 다른 부분, 다른 맥락을 보면서 이게 이걸 가리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ize fame continues to grow. 싸이의 명성. 이 fame이라는 것은 평판, 명성이 되겠죠. 유명함입니다. 그래서 명성이 continues to grow, 자라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갈수록 더 유명해지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fame이라는 거 우리가 약간은 덜 친숙하게 느껴지는 단어인데 여기에 O-U-S를 붙이면은 famous가 되겠죠. 유명한, 인기 있는. 그래서 fame과 famous는 함께 눈에 익혀두면 좋겠죠. Fans look forward to his new music. 팬들은 look forward to. Look forward to라는 것은 무엇을 기대하다.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팬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새로운 음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또 나오네요. 자,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any believe. 많은 무언가가 믿습니다. He has a bright future. 그는 밝은 미래. 자, 그러면 believe라는 것은 일단 단어부터 다 보여드릴게요. believe는 믿다. bright는 밝은. future는 미래입니다. 그러면 많은 무언가는 믿습니다. He has a bright future. 그는 밝은 미래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많은 뭐죠? 많은? 여기 보니까 앞에 저기 팬들도 나왔고 아까 사람들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많은 팬들, 많은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많은은 바로 많은 팬들이나 많은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은 부분을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Buzz. In 2012, Psy got a new manager named Scooter Brown. Scooter also works with Justin Bieber. Psy was excited to begin working on some new songs. He said some may be in English. Psy's fame continues to grow. Fans look forward to his new music.

0: Many believe he has a bright future.
1: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가 나왔었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2: Fame. Fame. Sai's fame continues to grow. Look forward to. Look forward to. Fans look forward to his new music. Future. Future. She is excited about her future plans to travel. Bright. Bright. She's aiming for a bright future. Believe. Believe. Many believe he has a bright future.
1: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영어 학습법 그 세 번째 이야기를 이어나가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영어 학습법은 바로 무조건 듣기만 있으면 될까요? 듣기만 있으면 될까요? 즉, 듣기만 많이 하면 될까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예를 들자면 우리 친구들이 등하교하면서 혹은 여유 시간에 나 영어를 좀 잘해봐야 되겠어. 그래서 영어 뉴스를 계속 듣는다든가 물론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자면 우리 친구들이 나는 아직까지 이 영어 뉴스나 영어 음성, 영어 동화나 이런 걸 들었을 때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30% 미만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즉, 아직까지 영어 실력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고 많이 유창해지진 않았습니다. 이럴 때 영어 실력이 초기에 있을 때, 초기 단계에 있을 때는 무조건 듣기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듣기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책이라든가 움직이는 그림, 즉 영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음성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항상 언어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할 수 없으면 이 음성이나 글은 계속 읽거나 들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어 실력이 늘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즉 예를 들어서 영어 뉴스를 듣거나 영어 동화를 듣는데 적어도 그 책 없이 혹은 이 뉴스가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을 미리 말해주지 않고 그냥 음성, 영어 음성만 들었을 때 한 50%에서 70% 정도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즉 아이는, 이 학습자는 이미 영어에 중급자 정도는 되겠죠. 한 중학생 수준 중급자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음성만 들어도 괜찮겠죠. 왜요? 기존 지식으로서 이미 거기 안에 있는 영어 음성의 의미를 잘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듣기라는 것은 약간은 더 정교하게 해야 되겠죠. 영어 초기 단계에서는 듣기만 많이 하면 안 되고요. 그걸 파악할 수 있는 책이나 영상이 있어야 되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영어가 좀 더 익숙해진다면 이제 음성만 들어도 괜찮겠죠.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우리 학습자에 맞는 활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범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국어 4단원, 그리고 사회는 2단원에서 두 번째 중단원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해요. 자, 오늘은 먼저 우리 국어 4단원에서 어떤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인지 우리 같이 정리해 보고 문제 풀어 보고요. 사회 2단원의 두 번째 중단원에서도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 정리해 보고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국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재 29쪽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우리 4단원에서 중요한 첫 번째 개념은요. 바로 중요한 내용을 어떤 경우에 기록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내용 언제 기록할까요? 먼저 첫 번째는 글을 우리가 읽은 다음에 내용 간단하게 기록할 때. 자, 이럴 때 우리 중요한 내용 기록하겠죠? 두 번째로는 대화를 듣고, 여러분 대화를 듣고 내가 그 내용 여러분 까먹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니까 그런 내용 들으면서 우리 내용 정리할 때. 세 번째는 갑자기 내가 번뜩 좋은 생각이 났어요.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을 간단히 정리할 때 우리 중요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기록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지만 들으면서 내가 기억을 하려면은 쉽게 까먹을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록을 해놓으면 먼저 기억하기가 좋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보기 좋게 우리가 정리하기가 좋겠죠. 자, 그 다음으로 우리 세 번째 중요한 개념은요. 중요한 내용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해 둬야 됩니다. 자, 중요한 내용을 찾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먼저 첫 번째, 글의 제목을 여러분들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아, 글의 제목에는 글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아주 모아 모아져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의 제목을 활용해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중요한 문장을 문단의 앞부분이나 뒷부분에서 찾아보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중심 문장은 대부분 문장의 앞부분에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물론 꼭 항상 앞부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문장은 주로 앞에 있거나 또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뒤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내용 찾아볼 수 있겠고요. 자, 중요한 문장. 바로 중심 문장이 중요한 거겠죠. 그 문단에서는. 자, 문단에서 중심 문장을 찾아보는 것.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 같은 것을 표로 정리하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중요한 내용 찾아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 네 번째. 메모를 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메모하면 내용 효과적으로 기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짧게 써서 기록하면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잊지 않고 간직할 수 있으며 내용을 머릿속에 우리가 쉽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메모할 때 주의할 점. 자, 우리 고양이 친구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메모할 때는요, 여러분들 모두 빠짐없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내용만을 기록하는 거예요. 만약에 모두 빠짐없이 내가 이걸 다 메모를 하려고 하다 보면 아마 놓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메모를 할 때는 모든 내용을 다 꼼꼼하게 적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서 중요한 내용만을 여러분들이 메모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 우리 중요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숫자를 사용해서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제목을 쓸 때는 내용과 어울리는 제목을 써줘야 됩니다. 또한 중요한 내용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 잘 쓰는 어떤 거 있죠? 이렇게 별표. 자, 이런 기호로 여러분들 표현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자,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찾는 방법. 여러분들 앞에서 나왔었죠? 자, 중요한 내용 찾는 거, 글 제목 활용하는 거, 자, 중요한 문장 찾을 수 있는 거, 중심 문장 찾는 거, 표로 정리하는 거. 우리 친구들, 자, 이렇게 중요한 내용 찾는 방법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일곱 번째로 이야기에서 일어난 일을 파악해야 됩니다. 시간 순서대로 내용 정리해야 되고요. 장소나 인물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 해결해 봐야 되겠죠? 단원평가 1회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31쪽이에요. 자, 글을 읽고서는 우리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 맑은 여름날 우리 매미 소리가 들리는 나무 밑에서 물방울을 맞은 적 있나요? 자, 우리 친구들은 그런 적 있나요? 선생님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아마 궁금증이 생기겠죠? 하늘은 맑은데 나무 밑에서 맞는 물방울, 자,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매미가 내뿜는 액체일 수도 있습니다. 자, 매미가 내뿜는 액체를 알아볼까요? 자, 그리고 매미가 내뿜는 액체에 대한 설명이 아래 나오게 돼 있죠? 자, 우리 먼저 중심 문장부터 찾아보도록 해요. 자, 첫째의 중심 문장은 무엇일까요? 아, 매미는 배 밑의 구멍에서 자신이 먹은 것을 내뿜는다. 아, 이렇게 먹은 것을 배 밑에 구멍에서 내뿜는구나. 자, 그런데 매미가 무엇을 먹는다고 했냐면 나무의 수액을 마신다.

된다라고 되어 있군요. 아, 그러니까 매미가 내뿜는 그 물방울은 여러분들 먹은 것을 내뿜은 거니까 이 수액을 내뿜는 거겠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우리 문단 볼까요? 자, 문단의 중심 문장을 먼저 찾아보면, 자, 중심 문장은 매미는 액체를 내뿜으면서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도 해요. 자, 이 부분이 중심 문장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뒤에 나오는 뒷받침 문장은 이 중심 문장을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겠죠? 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몸속에 저장한 수액을 내뿜은 매미는 몸이 가벼워져서, 아, 내뿜었으니까 몸이 당연히 가벼워지겠구나. 자, 이 가벼워진 몸을 이용해서 빨리 날아서 천적에게 도망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매미를 잡아먹는, 매미를 위협하는 그러한 동물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그런 동물로부터 쉽게 도망갈 수 있군요. 아, 이렇게 몸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이 이런 역할도 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매미가 내뿜는 액체는 여러분들 단맛이 난다고 합니다. 자, 이게 중심 문장이 되겠죠? 자, 그래서 만약 맑은 날 나무 아래에서 갑자기 물방울을 맞았다면, 아, 시원하네 하고 한껏 웃어봐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 중심 문장만 살펴보면 먹은 거 내뿜고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데 그 액체는 여러분은 어떻다? 단맛이 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문제를 보면 1번 볼까요? 자, 다음글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가는 하늘은 맑은데 나무 밑에서 맞는 물방울. 자, 이것의 정체 여러분들 그 다음 문단에서 바로 나왔었죠. 무엇인가요? 맞아요. 바로 그것은 매미가 내뿜는 액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정답 1번에 4번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기역에서 디귿 가운데에서 물이나 액체를 나타내는 낱말. 자, 기역은 매미, 니은은 구멍, 디귿은 수액입니다. 자, 이 중에서 물이나 액체를 나타내는 낱말은 바로 디귿이 되겠죠. 자, 이 수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무에 있는 그러한 물과 같은 액체를 우리가 수액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2번 정답 디귿도 찾아보았어요. 자, 그러면 이어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에 X표를 해보아야 되겠네요. 자, 1번. 매미는 등에서 액체를 내뿜는다.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 등에서 액체를 내뿜는 건 아니었습니다. 자, X. 자, 매미가 내뿜는 액체는 단맛이 난다. 우리 세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이었죠. 자, 맞는 설명 되겠고요. 자, 매미는 몸속의 수액을 내뿜으면 빨리 날아서 도망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어디에 나왔었나요? 맞아요. 두 번째 문단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우리 3번 문제의 정답은 1번에 X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4번 문제 볼게요. 4번은 5번 문제와 연결된 글을 읽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글을 보면, 자,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냐면, 바로 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된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된장 중에서도 여러분들 이 재료가 되는 무엇이 주인공이다? 메주다. 자, 이 메주에 대한 내용,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니까 잘 말리고, 뭐 20여일간 잘 말려서 볏짚으로 묶어 띄울 준비를 한다. 즉, 우리 메주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내용이 우리 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나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요. 나 내용은, 자, 메주를 볏짚으로 묶어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매달아 놓는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자,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생물이 살고, 이런 걸 통해서 된장의 고유한 맛과 향을 내는 미생물이 많이 퍼진다. 자, 이 성분들이 여러분들 사람한테 좋다. 그리고 이렇게 잘 띄운 메주를 깨끗이 씻어서 햇볕에 적당히 말린다. 즉, 메주를 여러분들 어떻게 만들고, 보관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미생물이 사람한테 어떤 도움이 되고 하는 내용들이 여러분들 나에 나와 있군요. 자, 그러면 이 글을 읽고 먼저 내용이 아닌 것, 옳지 않은 것을 먼저 찾아보도록 할까요? 1번. 메주는 찌은 콩 반죽을 네모난 모양으로 빚어 맞는다는 것, 바로 이 부분에 문장 나와 있죠. 따라서 우리 이 글의 내용 맞습니다. 2번 볼까요? 잘 띄운 메주는 깨끗이 씻어서 햇볕에 적당히 말린다. 우리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따라서 2번 역시 맞는 설명이고요. 3번. 볏짚과 공기 중의 미생물이 메주를 발효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렇죠. 자, 이렇게 발효가 되면서 된장 고유한 맛과 향을 내게 되겠죠. 자, 3번 역시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4번 볼까요? 자, 메주는 바람이 잘 통하는 시원한 곳에서 꾸덕꾸덕할 때까지 말린다. 자, 우리
여러분들 잘 보면 시원한 곳이 아니라 어떤 곳에서 말린다고 나와 있나요? 바로 따뜻한 곳에서 말린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 글의 내용 아닌 거 4번은 4번. 4번 문제의 정답 4번이 되는 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5번 보겠습니다. 나의 중심 내용. 자, 무엇인지 찾는 문제인데요. 우리 중심 내용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부분이나 그리고 뒷부분을 잘 살펴보면 중심 내용을 찾을 수 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중심 문장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 문단에. 자, 그러면 우리 앞부분, 그 다음으로 배주를 볏짚으로 묶어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매달아 놓는다. 자, 이렇게 하면 미생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몸이 튼튼해지고, 그리고 이 매주는 된장의 고유한 맛과 향을 낸다. 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지요. 아, 그러면 중심 문장은 이거구나. 자, 그러면 우리 이 처음에 나오는 이 문장 몇 번에 있나요? 맞아요. 5번에 있지요. 자, 그래서 우리 나의 중심 내용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6번, 7번 문제 볼게요. 자, 글을 읽고서는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자, 할머니 그리고 감자에 대한 우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재미난 글인데요. 자, 이 내용을 읽고 우리 물음에 한번 답해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보겠습니다. 기억에 나타난 인물의 마음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나는 골이 나서 감자 하나를 획 던졌다라고 해요. 자, 골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뿔이 났다, 즉 화가 났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화가 난 감자 하나를 휙 던졌으니까, 자, 여기에는 어떤 마음이 나타나 있겠어요? 맞아요, 당연히 화가 나는 마음이 나타나 있겠죠. 자, 그래서 6번 문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이제 7번 볼게요. 니은에서 짐작할 수 있는 할머니의 마음을 알맞게 말한 친구 누구인지 보는 것인데, 자, 내가 화가 나서 감자 하나를 획 던졌죠. 자, 감자는 캐지 않은 이랑에 툭 떨어졌습니다. 자, 그걸 보고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소라, 크라면 못 쉰다. 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 감자 할미 혼자 가꾼 거 아니다. 자, 이 얘기는 그 감자 할머니 혼자 가꾼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미겠죠. 자, 그러면 우리 수진이, 할머니는 감자가 잘 자라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아니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자, 지워볼까요? 할머니는 소리가 더 열심히 감자를 찾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 자, 이것보다는 여러분들, 우리 민주가 하는 말을 잘 볼까요? 할머니는 감자를 소중히 여기고 함께 노력해서 키운 감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하겠죠? 왜냐면 이 뒤에 부분, 할미 혼자 가꾼 거 아니다. 자, 이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함께 노력한 거니까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겠죠? 따라서 우리 7번 문제 정답은 민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8번, 9번, 10번 문제 볼 건데요. 자, 8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글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이 글은 여러분들, 자, 어떻게 하면 눈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을까? 눈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5번까지의 선택지 중에 우리 어떤 방법을 설명해 주는 것? 바로 3번입니다. 그래서 우리 8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9번 문제를 보면 기억을 예방할 수 있는, 아, 기억을 위해 예방, 하기 위해 할수 있는 것. 자, 그래서 찾았으면 너무 가까이에서 글을 읽거나 영상을 보면 눈이 쉽게 피로해진대요.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린 어떻게 해야 된다? 중심 문장에 나와 있지요.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책이나 스마트폰을 눈에서 30cm 이상 멀리 떨어뜨려서 봐야 한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우리 10번 문제 볼 건데요. 니은과 디귿에 알맞은 낱말입니다. 근육과 초점이 있어요. 자, 이런 문제는 그 문장을 읽어보면 되는데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오랜 시간 바라보지 않아야 됩니다. 자, 왜냐? 작은 화면을 오래 바라보면 무엇을 맞추기가 어렵다. 자, 어떤 것을 맞추기가 어려울까요? 바로 초점을 맞추기 어려운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 니은에는 여러분들 초점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눈 근육, 눈에도 여러분들 근육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눈 근육이 쉽게 피로해지기 때문에 스마트폰, 컴퓨터 화면 오랫동안 쳐다보지 마세요. 자, 정답, 초점, 근육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국어 10문제까지 함께 해결해 보았고요. 그럼 이제 사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내용, 우리 교재 11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115쪽에는요, 우리 2단원의 두 번째 중단원의

핵심 내용을 잘 정리를 해놓았는데요. 자, 우리가 이 단원의 두 번째 중단원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 자, 먼저 첫 번째로는 과거의 모습을 알수 있는 방법. 자,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방법, 먼저 오래된 물건이나 자료를 찾는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오래된 물건이나 건축물 찾아서 사진 찍을 수 있고요. 과거의 자료를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른들을 찾아뵈서 여쭤보거나 과거를 경험한 사람들한테 증언을 들을 수 있고요. 네 번째로는 우리가 답사를 통해서 우리가 오래된 물건, 자료를 찾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오래된 물건이나 자료 찾을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자, 먼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요. 자, 만약 그런 주인이 있다면 여러분들 사진 찍기 전에 반드시 허락을 구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어른한테 설명을 들을 때는 여러분들 기억을 오랫동안 하려면 메모를 해야 되겠죠. 글로 적거나 녹음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래된 물건과 자료가 중요한 까닭에 대해서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까닭. 첫 번째, 과거의 모습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래된 물건, 그리고 오늘날의 물건을 여러분들 비교를 하면 과거의 모습을 더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네 번째가 아니라 우리 두 번째죠. 2단원에서는. 자, 2단원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자, 이렇게 오래된 물건으로 과거의 모습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 오래된 물건에는 여러분들 각각의 과거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맷돌, 요강. 그리고 카세트, 이런 것들은 오늘날도 사용하기는 하지만 예전에, 옛날에 훨씬 더 많이 사용했던 것이죠. 자, 이러한 물건들을 보면서, 아,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 오래된 자료에 담겨져 있는 과거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신문 기사라든지 사진, 일기, 그림 등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60년대 사진을 통해서는, 아, 옛날에는 이렇게 강이 얼면 썰매 만들어서 탔구나. 그리고 포스터를 통해서는, 아, 쥐를 잡자라는 걸 보니까, 아, 옛날에는 쥐가 굉장히 많았었나 보구나. 그래서 쥐를 잡는 운동을 했었구나라고 하는 거를 우리 친구들이 알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오래된 자료와 증언으로도 과거의 모습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요, 자료를 만든 사람이나 증언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과거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다양한 자료와 증언들을 살펴보고 비교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오래된 건축물로 과거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초가집이나 기와집은 우리 옛날 사람들이 살던 집의 형태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아, 이렇게 재료에 따라서 초가집과 기와집으로도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생활 공간이 구분되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 같은 것을 통해서는, 아,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이렇게 돌을 쌓아서 마을을 보호했구나라고 하는 사실까지도 우리 친구들이 알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공부한 내용 바탕으로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재 122쪽에 있는 단원평가 1회 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어느 것인지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나는 괄호의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 주변에서 오래된 물건을 찾아서 여러분을 수집했고, 오래된 건축물을 찾아서 사진을 찍었다라고 합니다. 자, 오래된 물건, 오래된 건축물, 바로 우리가 과거의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죠. 따라서 우리 1번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1번, 과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2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과거의 모습을 살펴보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보겠습니다. 오래된 물건 살펴보는 거, 그렇죠. 우리가 오래된 물건을 살펴보면 과거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알수 있어요. 자, 그다음 2번 볼까요? 민속촌에 가서 사진 찍기. 자, 민속촌에 가서 사진을 찍으면 여러분들, 아, 옛날 사람들은 이러한 집의 형태에서 살았구나. 과거의 모습 알수 있어요.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 신문 기사를 검색한다고 합니다. 자, 신문 기사를 찾아봐서 옛날 사람들, 과거의 모습을 살펴보려면 오늘 날짜가 아니라 예전 날짜, 이미 지나간 날짜의 신문 기사를 검색해야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찾아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3번 알맞지

않습니다. 자, 4번, 5번은요, 우리 과거의 모습을 살펴보는 방법으로 옳은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2번 문제의 정답 3번이라고 정리해 볼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과 같이 오래된 물건이나 자료를 찾아보기 위해 방문하는 곳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유물을 전시해 놓는 것을 세 글자로 맞아요. 박물관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3번 문제의 정답, 박물관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4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주변의 오래된 물건과 자료가 중요한 까닭. 자, 이렇게 오래된 물건과 자료 도대체 왜 중요하지? 자, 왜 중요한지를 생각하려면 우리가 이 오래된 물건과 자료를 어떨 때 활용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이 오래된 물건과 자료를 통해서 옛날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오래된 물건과 자료는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려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수 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 여러분들이 글을 작성해 주셨다면 4번 서술형 문제도 쉽게 정답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5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오래된 물건의 쓰임새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입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요강. 자, 요강. 곡식을 넣어서 가루로 만들었다. 허, 세상에. 여러분들,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군요. 자, 우리 요강은요, 이런 역할을 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자, 요강은 우리 화장실 대신에 우리 방 안에서 볼일을 볼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자, 1번 알맞지 않죠? 자, 2번. 비디오. 종이를 넣고 글자를 찍어냈다? 아닙니다. 우리 비디오는요, 이렇게 카메라를 이용해서 우리 영상 같은 게 캠코더라고 하는 이런 도구가 있었는데, 이런 것으로 영상을 찍어서 그것을 보관하던 저장 도구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2번 역시 잘못됐고요. 3번! 화장실 대신 방 안에서 볼일을 본 것이 바로 요강이고, 우리 맷돌은 공물을 갈때 사용하는 것이죠. 잘 맞지 않습니다. 4번 타자기, 카세트 테이프를 넣어서 음악을 들었다? 아니죠. 자, 타자기는 이렇게 글자를 칠때 사용하던 것입니다. 우리 5번 문제 정답, 바로 5번이에요. 이 무선 호출기를 이용해서 이 찍힌 번호로 전화를 해서 연락을 할때 사용했습니다. 우리 흔히 삐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으로 우리 6번 보겠습니다. 오래된 물건을 통해 알수 있는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 자, 우리 오래된 물건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2번이죠. 오래된 물건의 가격. 자, 오래된 물건을 봤다고 해서 이 오래된 물건의 가격 알수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6번 문제의 정답은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몇 번이에요?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우리 7번 보겠습니다. 사진 보고 과거의 모습을 알맞게 말한 것을 찾는 것입니다. 자, 1960년대 겨울 한강이래요. 자, 오늘날의 여러분들 이렇게 한강에서 썰매 타는 모습을 상상할 수가 없지요. 자, 그런데 우리 1960년대에는 이렇게 겨울에 한강이 꽁꽁 얼면 사람들이 나와서 썰매를 탔나 봐요.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거 바로 3번이죠. 사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찾아서 우리 친구들이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우리 8번 문제입니다. 자, 이 사진을 보고서는 알수 있는 것, 보기에서 모두 골라야 하는데요. 자, 1950년대 교실을 보니까 우리 친구들, 당시 학생들이 성적 알수 있나요? 자, 어디에 우리 친구는 100점 맞고, 50점 맞고, 0점 맞았는지 알수 있나요? 알수 없습니다. 기억 알수 없어요. 하지만, 옷차림은 할수 있네요. 아, 그 당시에는 이런 옷을 입었구나. 선생님의 옷이 좀 특이하네요. 선생님은 어떤 옷을 입고 계세요? 아, 선생님은 한복 저고리를 입고 계셨구나라고 하는 걸알수 있죠. 자, 옷차림 할수 있고요. 학생들 옷차림, 교사 옷차림 모두 알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당시 학교의 교실 모습 알수 있지요. 자, 리을. 학생들이 즐겨하던 놀이는 이 사진을 통해서는 알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 여러분들 니은 디귿 3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9번 문제입니다. 과거의 모습을 오래된 자료와 증언을 통해 살펴볼 때 주의해야 될 점. 자, 오래된 자료와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게 사람마다 여러분들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다양한 자료와 증언을 살펴봐야 된다. 자, 중요한 내용.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 다양한 걸더 찾아봐야 된다. 자, 이 내용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0번 문제 살펴볼게요.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 써야 되는데요. 자, 어떤 사실을 밝혀 말하는 것으로 과거의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 어떤 사람이 직접 자기의 과거 경험을 말로 들려주는 이것을 들으면 우리 과거의 모습을 생생하게 알수 있다고 해요. 자,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바로 증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10번 문제, 증언을 통해서 과거 모습 생생하게 알수 있다는 내용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11번, 12번 문제입니다. 자, 이제 끝이 보이는데요. 자, 11번 문제 빠르게 해결해 보죠. 자, 위와 같은 건축물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자, 사진을 보니까 기와로 만들어진 오래된 건축물이군요. 자, 이런 집을 우리는 무슨 집이라고 하느냐? 기와로 만든 집이다라고 해서 바로 기와집이라고 하지요. 자, 그러면 우리 12번 문제 볼까요? 자, 이런 기와집. 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찾아야 됩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오늘날에 많이 볼수 있나요? 아니요. 오늘날에는 이런 기와집의 형태를 많이 볼수 없지요. 자, 오늘날에는 아파트와 같은 형태의 우리 콘크리트라고 하는 재료를 이용해서 만든 집들을 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2번 볼까요?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지었다. 자,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지은 것은 우리 성이었죠. 자, 따라서 우리 2번도 알맞지 않고요. 3번 볼게요. 주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살았다. 자,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초가집에서 주로 생활을 했고요. 자, 이렇게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이 기와라고 하는 것이 만들 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돈이 많고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주로 이런 기와집에 살았답니다. 따라 3번 잘못되었고요. 4번. 남자와 여자들이 생활하는 공간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주로 사랑채라고 하는 공간에서 생활했고요. 여자들은 안채라고 하는 곳에서 주로 생활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5번은 여러분들 무엇에 대한 설명? 초가집에 대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12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열심히 공부한 우리 친구들 위해서 마지막 미션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물건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왼쪽에 있는 물건. 자, 이 물건의 이름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 물건이 어떨 때 사용되는지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굉장히 빠르게 선생님과 국어 내용, 그리고 사회 내용 정리해 보았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우리 국어, 사회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사랑입니다. 우리 친구들 드디어 6단원 공부가 끝이 났습니다. 네,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요. 자, 우리 6단원은요, 5단원인 식물과 에너지에 이어서 동물들이 살아가는 생명의 원리를 배우는 단원이었어요. 그런데 식물과는 다르게 동물들은 좀 기관들이 많다 보니까 그 내용이 좀 많고 복잡했었던 것인데요. 우리 6단원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점은 또 무엇인지 선생님이 준비한 핵심 키워드 보면서 빠르게 정리한 후에 우리 대단원 정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준비한 핵심 키워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앞에 소화, 순환이 나와 있고요. 뒤에 호흡과 배설, 그리고 세포호흡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앞에 나오는 소화순환, 그리고 호흡배설은요, 모두 다 궁극적으로는 이 세포호흡이 원활하게 일어나기 위해서 작용들을 했던 것이었는데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소화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어떤 내용이 중요했는지 선생님이 빠르게 중요한 키워드를 짚어줘 볼게요. 소화 부분은요, 먼저 영양소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요,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3대 영양소와 부영양소를 구분하셔야 되고요. 이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영양소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양소 검출 방법이 다양한 실험에 적용되어서 나오는데요. 이거 외우는 꿀팁, 수지포베 뷰단 노가도 선생님이 본강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화가 들어가게 됩니다. 소화란 세포호흡을 위해서 세포가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작게 쪼개는 과정을 의미했었는데요. 그 정의로부터 출발해서 이 소화계의 기관들을 소화관과 소화샘으로 나누어서 한번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화에서 제일 중요했던 부분이 바로 이 소화 과정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낯선 용어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소화가 일어나는 장소와 소화 효소 그리고 영양소를 색깔을 다르게 해서 정리하는 팁을 주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강의 한번 다시 복습을 하면서 그 내용 꼼꼼하게 잘 정리를 하시고요. 특히나 소화 과정은요, 소화가 일어나는 장소별로도 정리를 해두시지만 영양소의 종류별로도 또 한번 정리를 해두시면은 어떤 식으로 문제가 바뀌어 나오더라도 우리 친구들 대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소화된 영양소들 잘 흡수를 해야겠죠. 잘 흡수하기 위해 소장의 융털에서 모세혈관과 암주관으로 나누어서 흡수할 수 있는 영양소 구분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순환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장에서 흡수한 이 융털에서 흡수한 이 영양소가 여기에만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온몸에 필요한 곳에게 물질을 운반해주기 위해 이 순환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순환계는 크게 혈액과 혈관, 심장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이 혈액도 혈장과 혈구를 나누어서 각각의 기능 정리해두시면 되겠고요. 혈관도 동맥과 정맥과 모세혈관 각각의 특징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장의 구조 너무 중요하죠. 먼저 좌우로 그리고 위아래로 나누어서 심방과 심실 찾아주는 거 연습하시고요. 그리고 판막의 위치도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혈액 순환이 바로 이 순환 부분에서 제일 하이라이트였죠. 이 혈액 순환은요, 온몸 순환과 허파 순환으로 나누는데 각각의 순환에서 어떤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지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되고요. 특히나 여기서 쓰는 이 정맥과 동맥과는 다르게 정맥혈, 동맥혈이 어떠한 의미며 어디서 어떻게 변하는지 이 변화를 잘 정리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호흡이 등장을 합니다. 호흡계의 기관들 잘 특징별로 정리를 해두시고요. 이 호흡 부분에서 하이라이트는 호흡 운동의 원리였었죠. 들숨과 날숨 때 각각 몸 안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잘 정리를 해두시고 그리고 좀 더 세밀한 관점에서 기체가 어떻게 교환되는지 허파까리와 모세혈관, 조직세포 이 세 가지 사이의 기체 교환을 잘 정리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배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배설계에 해당하는 기관들 잘 정리를 해두시고요. 이 오줌을 생성하는 기본 단위를 네프론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프론은 바로 토리, 부먼주머니, 세뇨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여기서 3단계에 걸쳐서 어떻게 오줌이 생성되는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배설계의 하이라이트, 오줌 생성 과정이었죠. 그래서 여과 재흡수 분비, 이 3단계 과정 정확하게 알고 어떠한 경로로 그리고 어떠한 물질이 이동하는지 이것을 잘 구분해서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오줌이 어떻게 몸 밖으로 나오는지 배설 경로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기관계들은 통합적으로 작용을 해야 됩니다. 왜죠?
세포호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세포호흡이 무엇인지 그 식을 적을 수 있어야겠고요. 이것을 위해서 기관계들이 통합적으로 작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필요성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6단원의 내용이 끝이 납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은 이제부터 뭘 해야 되느냐? 게시판에서 이 핵심 키워드 다운 받으셔가지고 모든 키워드들에 대해서 안 보고 내가 스스로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스스로 공부를 하는데 활용을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시간을 들여서 이 6단원은 꼼꼼하게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과 함께 대단원 마무리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사람의 소화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해서 소화계에 포함되는 모든 기관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3대 영양소의 소화 요소가 모두 포함된 그 소화액을 분비하는 곳이 어디겠느냐, 기호와 이름을 짝지은 것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3대 영양소가 누구였죠? 바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었거든요. 자, 이것을 모두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 요소가 다 들어있는 무적의 소화액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나요? 바로 이자액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탄단지, 이 3대 영양소 모두 분해하는 소화 효소들이 들어있었는데요. 자, 이 이자액을 만들어내는 곳 어디였나요? 바로 C. 이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자액을 여기서 만들었다가 그리고 작은 창자 쪽으로 분비를 해내게 되는 것이었죠. 따라서 옳게 짝지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넘어가 볼게요. 위 소화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입입니다. 여기서 분비되는 소화 효소에는 아밀레이스가 있습니다. 그쵸? 침 속에 아밀레이스가 있어서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시켰습니다. 2번 B는 위입니다. 위에서는 단백질의 분해가 처음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입에서는 녹말의 분해만 처음 시작되고 거기서 끝났고요. 나머지 단백질과 지방의 소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에 와서 단백질의 소화가 이제 처음으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탄수화물과 지방의 소화는 일어나지 않았었죠. 따라서 2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3번 C 이자였죠. 이자에서 분비되는 소화 효소 완전 소화의 끝판왕이라고 했잖아요. 이 이자액 속에는 라이페이스도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맞는 설명이며 4번 D에서 작은 창자죠. 작은 창자에서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된다. 이 작은 창자에서 이자에서 분비했던 이자액이 나오게 됩니다. 분비가 작은 창자 쪽으로 되면 그 속에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효소 들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될 수 있습니다. 자, 5번. 2는요, 큰 창자인데요. 큰 창자에서는 소화된 영양소가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수분만을 흡수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남은 찌꺼기를 몸 밖으로 배출을 합니다. 그렇다면 소화가 최종적으로 끝나고 이 영양소를 흡수하는 곳은 모두 다 어디였느냐? 바로 맞습니다. D, 작은 창자라고 정확하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표는 영양소가 한 가지씩 들어있는 ABC 용액을 혼합해서 영양소 검출 실험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플러스가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반응을 한 것이고 마이너스는 반응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ABC에 각각 하나의 영양소만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뭔지 찾아주면 되는데요. 자, 혼합 용액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위와 아래 공통점으로 들어있는 게 누구죠? B예요. 그리고 차이점은 이 위에는 A가 들어있다는 점, 그리고 아래에는 C가 들어있다는 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반응에도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주시면 돼요. 공통점은 뭐죠? 둘다 아이오딘 반응을 나타냈어요. 그러면 이거는 용액 중에서도 B라고 하는 영양소 때문이겠네요. 자, 그런데 뷰렛 반응은요, 위에서는 일어나고 밑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누구 때문일까요? 여기서의 차이점이었던 A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수단 3 반응은요, 위에서는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아래 용액에서만 나타났습니다. 이것 또한 위와 아래 용액의 차이인 C 때문에 일어났을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수지, 포배, 뷰단, 녹아로 암기를 했었거든요. 아이오딘 반응은 녹아에서 녹말을 검출하는 반응이었고, 뷰단에서 뷰렛 반응은 단백질을 검출하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단 3 반응은 수지에서 지방을 검출하는 반응이었거든요. 따라서 A, B, C를 각각 올바른 영양소로 짝지어 주면요, 단백질, 그리고 녹말, 그리고 지방이므로 정답은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4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녹말의 소화 과정을 나타낸 것인데요. 포도당이 길게 연결된 녹말이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효소를 만나면 포도당이 두개 연결된 엿당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소화가 일어나는 소화 기관이 어디였나요? 바로 입 그리고 작은 창자였었죠. 그래서 입 속에 침 그리고 작은 창자에 있는 이자액 속에 들어있는 아밀레이스라는 소화효소 때문이었다라고 해서 정확하게 소화용액과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소화효소 이름까지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볼게요. 작은 창자에서의 소화와 연소 흡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볼게요. 자, 이 작은 창자가 소화의 끝판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소화가 모두 일어나며, 그리고 최종적으로 흡수되는 곳이기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흡수가 될 때는요, 물에 잘 녹지 않는 영양소들은 융털 중에서도 모세혈관이 아닌 암죽간을 통해서 흡수된다라고 해서 물에 잘 녹는 것과 잘 녹지 않는 영양소 구분되어서 흡수되는 것까지 우리 친구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창자 안쪽의 구조는요, 주름이 졌는데 그 주름조차도 굉장히 작은 융털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맞아요. 바로 표면적이 매우 넓어서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로 발달을 하게 된 것이었죠. 4번, 작은 창자로 흡수된 영양소는요, 온몸의 조직세포로 이동하고 심장으로 운반되는 게 아니라 일단 심장으로 운반이 돼야 얘가 두근두근 하면서 온몸으로 운반을 해줄 수가 있겠죠. 순서가 바뀌었으므로 4번이 정답이고요. 작은 창자의 소화효소는 영양소를 세포가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크기로 쪼개는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정답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볼게요. 그림은 작은 창자에 융털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 굉장히 작은 융털을 크게 확대해서 단면을 자르면 이런 모습이 되죠. 자, 융털은 크게 두 가지 구조로 다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가운데 노란색 줄. 암죽관이고요. 그리고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이 그물망 같은 것이 이 A가 바로 모세혈관이었습니다. 우리 혈액 속에는 물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혈관에는 물에 잘 녹는 물질을 흡수하고 암죽관으로는 물에 잘 녹지 않는 물질을 흡수했습니다. 따라서 A를 통해 흡수되는 영양소를 고르라라고 하는 거는 물에 잘 녹는 영양소를 고르라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였나요? 바로 포도당, 그리고 무기염류, 그리고 아미노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인 5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볼게요. 그림은 현미경으로 관찰한 혈액을 나타낸 것인데요. 이런 식의 문제 굉장히 많이 출제됩니다. 이렇게 혈액 관찰한 사진 그림으로 딱 줘놓고 A, B, C 그리고 뭐 혈장까지 해가지고 특징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특징 정도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A는 백혈구입니다. 백혈구는 몸에 침입한 병원체를 제거하는 식균 작용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요. 또 핵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함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B는 누구인가요? B는 바로 혈소판이었는데요. 혈소판은 공기와 만나서 혈액을 응고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혈작용을 하고요. 모양이 불규칙하고 핵이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온몸에 산소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고요. 온몸에 산소를 운반해주는 것은 C, 적혈구의 역할이었습니다. 적혈구는 원반 모양을 하고 있으며 우리 몸속에 가장 많고 이 혈구 중에서 제일 많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특징은 바로 이 산소를 운반해준다라는 특징이었죠. 핵이 또 없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붉게 보인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귿, C는 핵이 없고, 색깔은 붉은색을 띈다라고 해야 되므로, 정답은 기억만 있는 1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ABCD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을 골라볼 건데요. 우리 이렇게 ABCD, 보자마자 심장을 위아래로 나누고 좌우로 나눠서 어떤 것을 지칭하는지 이름 정도는 바로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위아래로 나눴을 때이 위쪽은 혈액을 받아들이는 심방이었고요. 그리고 아래쪽은 혈액을 반대로 내보내는 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좌우를 판단할 때 누워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쪽이 오른쪽, 이쪽이 왼쪽이어서 각각 이름을 A, B, C, D 붙여주면 됐었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A는 좌쪽에 있는 심방이 아니라 우쪽에 있는 심방이고요. C는 좌쪽에 있는 심방이므로 두 개가 바뀌었죠. 따라서 1번 틀렸고요. B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B는 우쪽에 있는 심실이고요. D가 바로 좌쪽에 있는 심실입니다. 둘이 또 바뀌었으므로
2번도 틀렸습니다. 자, 그럼 3번. 비에서 나온 혈액은 온몸을 거쳐서 시로 들어갈까요? 자, 우리 온몸 순환의 출발점은 바로 D, 좌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B가 아니라 D라고 하셔야 되고요. 돌아올 때는 반대쪽 심방임으로 A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폐를 거쳐서 돌아가는 이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그게 바로 B였죠. B에서 나온 혈액이 폐를 거쳐서 반대쪽 심방인 C로 들어가야지 이것이 허파순환의 경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5번. A에서 B로, 그리고 C에서 D로, 즉, 심방에서 심실로 혈액이 흐른다? 이것이 바로 맞는 방향이죠. 언제나 혈액은 심방에서 심실로, 심방에서 심실로 흐르게 되고요. 심실에서 동맥을 통해서 심장 바깥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답 5번입니다. 자, 그럼 9번 이어서 볼게요. 가나다라는요, 이번에는 혈관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보겠습니다. 자, 가와나, 다와라의 이제 이름부터 먼저 찾아주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 좀 헷갈리니까 온몸 순환과 허파 순환을 떠올리면서 한번 혈관의 이름 찾아보겠습니다. 자, D부터 시작하는 순환 바로 온몸 순환이었죠. 좌심방에서부터 출발해서 온몸으로 펼쳐져 나가는 이 나는 대동맥이고요. 돌아올 때는 반대쪽 심방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가를 통해 A로 들어옵니다. 따라서 가가 대정맥입니다. 자, 그럼 여기로 들어온 피는 다시 B로 이동을 하고 B에서부터 허파순환이 시작되죠. B에서부터 출발해서 다를 통해 폐로 가는데요. 폐와 연결된 다, 바로 폐동맥입니다. 그리고 들어올 땐 반대쪽 심방으로 들어오고

폐를 향해서 가는 것이 폐동맥이에요. 폐를 돌고 산소를 싣고 돌아오는 것이 폐정맥이죠. 따라서 다보다는 라의 혈액에 산소가 더 많을 것이므로 4번이 틀린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번이고요. 자, 심장에서 나를 통해서 나간 혈액이 온몸을 거쳐서 그리고 가를 통해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우리 온몸 순환의 경로였었죠. 따라서 원은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볼게요. 그림은 사람의 호흡기관과 흉관 구조를 나타낸 것인데요. 자, 우리 흉관 속에 들어있으면서 수많은 허파과리로 이루어진 호흡기관 누구였나요? 바로 이 중에서 C였고요. 이름은 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흡기관 중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었습니다. 바로 찾아줄 수 있고요. 자, 다음 문제 보면요. 그림은 사람의 호흡운동 중 하나를 나타낸 것인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보겠습니다. 자, 일단 뭔진 모르겠지만 갈비뼈가 내려가고 가로막이 올라갔네요. 자, 그럼 이 속의 공간, 흉강의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공간의 크기 자체가 줄어들었으니까 부피 줄어들고요. 따라서 폐의 부피도 따라서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폐의 압력은 반비례해서 높아짐으로 안쪽에 높아진 이 압력이 높아진 공기가 바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숨을 내쉬는 날숨의 원리입니다라고 알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폐의 부피 감소하고요. 흉강의 압력이 증가합니다. 날숨일 때 호흡 운동 나타낸 것이므로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볼게요. 그림은 모세혈관과 그리고 허파과리 사이의 기체 교환을 나타낸 것인데요. 우리 몸 바깥으로 필요 없는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우리 산소를 다시 몸 안으로 들여보내고 있죠. 따라서 A가 우리 몸 전체와 연결된 모세혈관일 것이고, 그리고 B가 바로 몸 바깥과 연결된 허파과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1번과 2번이 맞는 설명이고요. 산소는 모세혈관에서 허파과리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죠.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산화탄소는 날숨을 통해서 이렇게 몸 밖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모세혈관과 허파과리 사이에서는 확산이라는 원리에 의해서 기체 교환이 일어났었습니다. 기체 교환의 원리 맞음으로 정답은 3번입니다. 13번 볼게요. 사람의 배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보겠습니다. 배설계의 기관들, 콩팥, 오줌간, 방광요도 맞고요. 콩팥은 등쪽에 좌우에 한 개씩 있었습니다. 오줌간이 바로 콩팥과 방광을 연결해주는 긴 관을 의미했고요. 방광에 토리, 보모주머니, 세뇨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한 세트로 묶어서 우리 네프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네프론은 바로 콩팥에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고요. 요도를 통해 오줌이 몸 밖으로 나갑니다. 자, 그럼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콩팥의 일부를 나타낸 것인데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가를 통해서 혈액이 쭉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다시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는 어떤 혈관과 연결이 된 것일까요? 맞아요. 바로 콩팥 동맥이고요. 그리고 쭉 물질 교환을 하고 다시 심장 쪽으로 돌아가는 이 혈관은 콩팥 정맥과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콩팥 동맥에서부터 갈라져 나와서 이렇게 공 모양을 하고 있는 이 혈관 B는요, 토리가 될 것이고요. 그 토리를 감싸고 있는 주머니 A가 바로 보먼 주머니가 될 겁니다. 자, 이 보먼 주머니는 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나요? 잘 보니까 선을 따라가 보니까 C와 연결이 되어 있네요. 따라서 C는 세뇨관이고요. 이 세뇨관과 그물처럼 얽혀 있는 이 혈관의 이름 바로 모세혈관입니다. 자, 이렇게 다 찾아줬다면 우리 보기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1번 A는 토리가 아니라 보먼 주머니고요. A에서 B 방향으로 포도당이 여과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과는 토리에서 보먼 주머니로 크기가 작은 물질이 이동하는 겁니다. 따라서 B에서 A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3번 C에는 단백질이 들어있을 수 있을까요? 자, 우리 C는 오줌이 만들어지는 그리고 지나가는 통로인데요. 단백질은 크기가 크기 때문에 애초에 여과가 되지 않아서 세뇨관으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4번 D에서 C 방향으로 그러니까 모세혈관에서 세뇨관 방향으로 남아있는 노폐물들을 내보내는 과정 분비가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고요. 나의 혈액이 가의 혈액 보다는 요소의 양이 더 줄어들게 되겠죠. 지금 노폐물이 많은 피가 들어왔다가 이런 물질 교환을 통해서 요소를 몸 밖으로 많이 내보내고 그리고 돌아가는 이 혈관의

흐르는 혈액은요, 더이 요소의 양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정답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볼게요. 그림은 노폐물의 생성과 배설 과정을 나타낸 것인데요. 자, 가나다 어떤 노폐물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의 분해로 만들어지는 가와 나는요. 지금 물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각각이 뭔지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바로 배설되는 경로를 보시면 됩니다. 폐를 통해서만 나가는 이 가는요, 기체일 거예요. 따라서 가가 이산화탄소가 되는 것이고요. 나가 자연스럽게 물이 되겠죠. 자, 물은 필요한 만큼만 몸에 남고 남은 것은 폐와 콩팥을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럼 암모니아가 간에서 조금 독성이 약해진 변환된 물질, 뭐라고 불렀냐면 바로 요소라고 불렀거든요. 이 요소가 바로 콩팥을 통해 오줌의 형태로 나가게 되는 것이었죠. 따라서 이산화탄소, 그리고 물, 요소 올바르게 골라준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볼게요. 그림은 콩팥 기능이 정상인 어떤 사람의 오줌 생성 과정을 나타낸 것인데요. 자, A, B, C 이세 단계에 걸쳐서 오줌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A는 토리에서 봄원 주머니로 이동하는 여과 단계였고요. 그리고 B는 세뇨관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하는 재흡수 단계. 그리고 C는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분비하는 단계였습니다. 따라서 A가 분비가 아니라 C가 분비고요. 니은 B가 일어나는 물질, 즉 재흡 흡수가 일어나는 물질에는 포도당 그리고 아미노산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건데 여과되어 버린 것들 다시 내 몸으로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포도당도 중요한 에너지원이잖아요. 재흡수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만능 설명이고요. 디귿 모세혈관에 남아 있는 노폐물이 바로 이 세뇨관으로 나가야 되므로 분비가 일어나는 주체가 맞습니다. 따라서 디귿도 맞으므로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볼게요. 오줌의 생성과 배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콩팥의 네프론에서는 혈액을 여과하고 재흡수하고 분비까지 거쳐서 오줌이 만들어집니다. 오줌 생성 과정 3단계 맞고요. 재흡수란 혈액에 남아있는 노폐물이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혈구와 단백질은 토리에서 봄원 주머니로 여과될 수가 없죠. 왜죠? 우리 크게 큰 물질은 여과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8번 볼게요. 그림은 우리 몸에 있는 기관계의 작용을 나타낸 것인데, 많이 나오는 그림이죠. 이거 보자마자 가나다 무엇인지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일단 영양소를 지금 흡수하고 분해하는 이러한 가 과정은 소화계가 될 거예요. 따라서 가는 영양소를 분해하고 소화된 영양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소화계의 역할 맞고요. 자, 그럼 나는 뭘까요? 이렇게 흡수한 영양소들 운반해주고 또 필요 없는 물질 또 전달해주는 이런 부분은요, 봐, 나는 순환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순환계 설명이 맞나 봤더니 영양소와 산소를 온몸의 조직 세포로 운반해주는 역할을 한다. 운반, 바로 순환계 역할이므로 니은도 맞는 설명입니다. 디귿, 다는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걸러내어 물과 함께 오줌의 형태로 몸 밖으로 내보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다는 보니까 기체 교환을 해서 산소를 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있어요. 호흡계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하지만 이 보기는 배설계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대단원 서술평가 답변 작성하는 방법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작은 창자 내부와 융털의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작은 창자는 이렇게 굉장히 길다랗고요. 주름이 져 있는데 그 주름의 표면 자체도 이런 돌기 형태인 융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은 창자가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까닭이 이 융털의 구조와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융털을 가지고 작은 창자 내부의 구조와 관련돼서 서술을 하시면 됩니다. 왜 이런 구조, 특이한 구조로 하게 되어 있을까요? 바로 이 주름진 구조랑 융털 때문에 음식물과 닿는 표면적이 매우 넓어집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적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범 답안 보겠습니다. 작은 창자의 주름진 구조, 그리고 융털은요, 표면적이 매우 넓어서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2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사이의 물질 교환을 나타낸 것입니다. 보니까요, 자, 이렇게 사이에 모세혈관에 혈액이 흐르고 있고요. 이 모세혈관에서부터 주변에 있는 조직세포로 공급해 주는 거는 세포호흡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고요. 그리고 다시 받아가는 것은 세포호흡의 결과 생성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입니다.

아, 자,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물질 교환을 하는데요. 모세혈관이 물질 교환에 유리한 이유가 모세혈관의 구조와 관련돼서 무엇일지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물질 교환이 잘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혈관의 혈관벽이 굉장히 얇은 이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모세혈관은 혈관벽이 한 층의 세포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얇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질 교환을 빠르게,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면요. 모세혈관, 혈관벽에 한 층의 세포되어 있다. 이 내용이 꼭 들어가시면 되고요. 또 여기에 추가를 하자면 혈액이 흐르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물질 교환이 일어나기 위해 유리하다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볼게요. 그림은 호흡 운동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봤었던 그림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C를 아래로 잡아당겼을 때 해당하는 호흡 운동이 일어날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호흡 기관의 변화를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고무막은 실제 우리 기관으로 비유를 하면은 가로막에 해당하잖아요. 가로막이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들숨때 일어나는 현상이었습니다. 따라서 들숨이 일어날 때 갈비뼈는 어떻게 되고 가로막은 어떻게 되고 흉강의 압력과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지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모범 답안을 보시면요. 가로막은 아래로 내려가고요. 그리고 갈비뼈는 올라가서 흉강의 부피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흉강의 압력이 낮아지고 흉강에 들어있는 폐 압력도 함께 낮아져서 결과적으로는 공기는 압력이 높은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온다라고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볼게요. 그림은 콩팥 기능이 정상인 어떤 사람의 오줌 생성을 과정을 나타낸 것인데요. 이 콩팥 기능이 정상이라면 오줌 속의 단백질과 포도당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 과정 ABC 중에 해당되는 과정을 포함해서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단백질과 포도당을 나눠서 생각해 볼까요? 자, 단백질은요, 일단 크기가 커요. 따라서 A라는 과정, 이 여과라는 과정 자체가 일어나지 않아서 오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포도당은 어때요? A라는 과정은 일어나지만 B에서 100% 다 재흡수되기 때문에 오줌 속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면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단백질은 여과 자체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포도당은 여과 됐지만 모두 다 재흡수되기 때문에 오줌에 검출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6단원 모두 다 마치게 되었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 새로운 단원에서 또다시 새로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0: 반갑습니다. 올인원 중학영어 자 194강 목요일 자 듣기와 말하기 순서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담화문을 저희가 좀 다루어 봤었는데요. 다시 대화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Here's an electric fan이라고 하는 자 핵심 문장 자 여러분께 좀 제시를 좀 해드리면서 자 오늘 대화를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공부할 순서는 동일합니다. 먼저 문제 먼저 푸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 문장 한 문장 꼼꼼하게 해설 강의 해드릴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자 여러분들 한 문장 한 문장 따라 읽어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시면 자 오늘의 문제는 뭐가 될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문제 좀 먼저 풀고 돌아오시면 될 것 같아요. I'll be right back.
1: Isn't it too hot in here, Jimmy?
2: Yes, it is. I guess the air conditioner is not working.
1: Again? I'll call the repair shop right now.
2: It's lunchtime now, so nobody will be there.
1: I can't stand this hot and humid weather.
2: Oh, here's an electric fan. Would you turn it on?
1: It's a good idea, but we'd better open all the windows first.
2: That sounds great.
1: Oh, I can't reach the window over there. I wonder if you can open them.
2: No problem.
1: You are so sweet. Are you thirsty? I'll get you a cold drink.
2: Thank you, Cindy.
0: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문제풀이까지 지금 해보셨습니다. 저 정답 잘 쓰셨기를 바라고요. 자, 문제를 먼저 좀 살펴보면 저희가 대화 내용을 자, 한 문장 한 문장 뽀개기 전에 자, 살펴보면 오늘 지금 부탁한 일을 고르시오의 문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유형이죠? 일반 정보예요? 세부 정보예요? 대조 유형이에요? 이건 세부 정보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세부 정보 유형은 선택지를 미리 읽으실 필요 없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탁한 일을 골라라 라고 하는 유형은 이미 앞쪽에서 한번 다루어 보면서 여러분께 제가 팁을 한 가지 드린 것이 있는데요. 그때 팁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부탁의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다가 그 부분이 나오게 되면 캐치를 잘 하세요 라고 하는 거였어요. Would you? Could you? I wonder if you can. 뭐 요 정도의 표현들 자 이라고 했죠. 그래서 Will you? Can you? Can you open the window? Will you open the window? Could you open the window? Would you open the window? I wonder if you can open the window.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방식으로 정답의 단서 문장이 제시가 되어 있는지 한번 좀 들어볼 텐데요. 자, 첫 문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문장 의외로 학생들이 잘 못 듣더라고요. 한번 해볼까요?
1: Isn't it too hot in here, Jimmy?
0: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Isn't it too hot in here, Jimmy?
0: Jimmy? 뭘까요? 근데요, 여러분들 제가 신기한 거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중간을 한번 잘라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실래요?
1: Isn't it too hot? Isn't it too hot? Isn't it too hot?
0: 됐어요? Isn't it too hot? 이건 들리죠? 자. 지금 이거를 글자로 보여드리면 너무 쉬워서 아 이거였어? 하시긴 할 텐데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기까지를 잘라드리면 굉장히 잘 들려요. Isn't it too hot? 이렇게 되면 잘 듣습니다. 학생들이. 근데 왜 도대체 나머지를 들려드리면 잘 안 들릴까요? 자 그게 바로 소리의 변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자음으로 끝나고 모음으로 시작하면 뭐가 생긴다 그랬죠? 연음이 생긴다 그랬죠? 자, 그런데 T 사운드는, 자, 어떻다 그랬어요? 마지막 소리가 되면 리얼로 바뀔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hot in. 자, 그래서 hot in. 이게 아니고, isn't it hot in? 그래서 hot in이라는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뜨겁다, 덥다의 느낌이 안 오고요. 그 다음, H는 분명히 예, 이론상 자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H는요 소리가 약화되는 경향이 아주 강한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hear처럼 hear을 정확하게 발음을 잘 안 하고요 강세가 없을 때는 hear 해서 이응에 가깝게 그러니까 거의 소리가 없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음 다음에 또 자음이 온 셈이지만 H가 오게 되면 모음이 온 것과 마찬가지로 발음이 변형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리니. 자, 이게 in here가 아니라 near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리니. 누구요? 하리니요.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제가 이제 수업을 해보면 선생님 앞에 부분 곡이 좀잘안 들리는데요. 이런 학생들이 꽤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어떤 것 때문에 안 들리는지 알려드렸죠? 이제는 반복적으로 연습하셔서 익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 과정을 한두 번만 좀 해보겠습니다.
1: Isn't it too hot in here? Isn't it too hot in here, Jimmy?
0: 됐습니까? Isn't it too hot in here, Jimmy?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두 번만 또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1: Isn't it
0: Isn't it too
1: too
0: hot
1: hot
0: in
1: in
0: here,
1: here, Jimmy?
0: Jimmy?
1: Isn't it
0: Isn't it too
1: too
0: hot
1: hot
0: in
1: in
0: here,
1: here, Jimmy?
0: Jimmy?
2: Yes, it is.
0: 자, 그리고 여러분들 부정 의문문. 여기 너무 덥진 않지? 예, 안 더워요. 이거는 한국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정 의문문을 들을 땐 무조건 어떻게 들으시라고 제가 조언을 했죠? 영어는 부정 의문문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라고 했습니다. 너무 덥지?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너무 덥진 않지? 이렇게 들으시는 순간 이제 대답에서 엉켜요. Yes 다음에 무조건 긍정 표현, No 다음에 무조건 부정 표현만 나온다 그랬죠? 따라서 Yes, it is라고 하면 뭐예요? 더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덥지? 응, 더워.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너무 덥진 않지? 응, 안 더워. 이게 한국말이거든요. 근데 영어는 무조건 Yes 다음에 긍정 표현만 나오고 No 다음에는 부정 표현만 나오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Isn't it too hot in here, Jimmy? Yes, it is. 라고 하면 더워. 이런 얘기입니다. 뜨겁다.
2: Yes, it is. I guess the air conditioner is not working.
0: 자, 어떤 단어가 들려요? Guess. Air conditioner is not working. 이런 단어들이 들리죠? 그래요. 에어컨이 고장 났나 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고장 나다의 표현은 다른 방식으로도 할수 있으나 is not working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우리말로는 work를 맨날 일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번역하시는데요. 기계가 주어가 되면 작 동하다의 의미도 얼마든지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흐름 잘 따라오고 있으시죠? 자, 지금 상황 자체는 날씨가 더운데 에어컨이 작동이 안 되는 아주 곤란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1: Again?
0: 다시
1: I'll call the repair shop right now.
0: 이런 건잘 들렸을 거예요. Call repair shop right now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수리점에 전화할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잘 들렸을 거고요. 다음으로 가시면
2: It's lunchtime now. So
0: 자, It's lunch time now. 지금 점심시간이야.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점심시간이라. 그 다음에 내용은 안 들어도
2: nobody will be there.
0: Nobody will be there.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도 거기 있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지금 요 비동사는 조금 강하게 지금 발음을 했는데요. 자, 요거는 지금 일반적인 비동사가 아니라 있다, 존재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비동사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발음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Nobody will be there. 아무도 거기 없을 거야. 그러니까 전화해봐야 소용없어. 예.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내용은 무엇인가요?
1: I can't stand this hot and humid weather.
0: 자, 뭐라고 하나요? Can't stand this hot in humid weather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여기서는 이런 얘기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아는 만큼 들려요. 여러분들 stand라고 하는 단어가 서 있다의 뜻이다라고만 알고 있는 친구들은요, 이 문장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stand라고 하는 단어에는요, 서 있다의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습니까? 바로 견디다 이런 뜻도 있어요. 주로 부정문에서 많이 쓰는데요, I can't stand. I cannot stand.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부분을 알려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1: I can't stand.
0: 됐죠? 나 참을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없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은
1: I can't stand this hot and humid weather.
0: hot and humid weather.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hot과 humid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네, 그래서 humid는 습도가 높은 거고요. Hot은 뜨거운 겁니다. Hot and humid weather. 한 뭉치로 잘 다니는 그런 자, 말 모듬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자, 그런 단서 문장이었는데, 흐름을 지금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었는데, 못 알아들으셨으면 다시 한번 스탠드를 연습하는 차원에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I can't stand this hot and humid weather.
0: I can't stand this hot and humid weather. I can't stand this hot and humid weather.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의미의 단위는 자르면 어때요? 이게 동사고 이게 목적어잖아요. 그런데 소리의 단위는 어떻습니까? I can't stand this. I can't stand this hot and humid weather. 요렇게 지금 자, 소리 뭉치에 소리의 청크는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요런 부분들이 청취에 있어서 또한 어려운 점중 하나입니다. 의미 단위별로 딱딱 끊어주는 게 아니라 소리 단위는 그것과 다를 수 있으니까.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1: I can't stand this hot and humid weather.
0: Hot and humid weather는 다시 이렇게 끊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청취는 그런 것들을 한번 들으시고 반복해서 계속 들으심으로써 나중에 숙달되고 익숙해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나는 이 뜨겁고 습도 많은 이 날씨를 참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2: Oh, here's an electric fan.
0: Oh, here's an electric fan. 이라고 해서 여러분도 잘 들으셨을 거예요. electric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의이고, fan은 잘 아시죠? 자, fan은 자, 선풍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듣기 차원에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중에, 선생님, 이게 부사인데, 왜 주어가 이 뒤에가 있어요? 그 선풍기가 여기에 있어. 라는 얘기인데, 왜 도대체 주어 동사가 저렇게 도치된 겁니까? 라고 하는 부분들을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께, 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문장 맨 앞에 부사가 도치돼도 주어 동사의 어순은 지속되죠. 그런데 장소나 방향의 부사가 도치되었을 때가 조건 1번, 두 번째는 비동사가 사용됐을 때. 그래서 주어가 어디 어디에 있어요가 됐을 때는 바로 비동사와 주어의 어순으로 도치가 됩니다. 참고하세요. 그래서 Here가 앞으로 도치됐을 때, Here's an electric fan. 이렇게 어순이 구성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 있어. 라고 할 때, Here it is. Here it is. 많이 쓰거든요. 이거는 왜 그러면 비동사 주어의 어순으로 도치가 안 됐나요? 이런 거 나중에 여러분들 저한테 또 물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대명사가 주어인 경우에는 주어 비동사의 어순으로 다시 갑니다. 자, 이런 이론 복잡하죠? 제일 좋은 건 뭐라고요? 예문 외우세요. 아시겠죠? Here it is. 많이 쓰는 예문이에요. 여기 있어요. 라고 할 때. Here's an electric fan.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자, 요 문장을 여러분께 핵심, 대표 문장으로 여러분께 제시를 한 거예요. Here's an electric fan. Here's an electric fan. Here's an electric fan.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 Here's an electric fan.
0: 됐죠? 선풍기 여기 있다.
2: Would you turn it on?
0: Would you turn it on?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좀 켜줄래?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on은 이때 전치사가 아니에요. 부사입니다. on 상태로. on이 접촉 상태죠? 부사로 쓰이면 접촉 상태로 그런 뜻이에요. 접촉 상태로 그것을 돌려줄래? 무슨 얘기예요? 켜다가 되겠죠. 그래서 turn a on 이라고 하면 켜다라고 쓰고요. 자, 켜다의 의미로 자주 사용되죠. 반대말은 뭐예요? turn off가 되겠습니다. Would you turn it on? 넘어갈게요.
1: It's a good idea.
0: 좋은 아이디어야. 이렇게 하겠습니다. 야, 근데 도대체 요청한 일이 뭔가요?
1: But we'd better open all the windows first.
0: 아, we better open all the windows first.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알아들으셨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1: But we'd better open all the windows first.
0: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e'd better open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would had better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주로 줄여서 apostrophe d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better 이렇게 되죠. 자, 요거는요, 여러분들 하나의 조동사입니다. 자, 의미는 뭔가요? 뭐뭐 하는 편이 낫다. 이런 뜻이에요. 자, 저 표현을 알면 말이죠. 자, 요거처럼 깔끔하게 이 문장이 들릴 거예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1: But we'd better open all the windows first.
0: 자, open all the windows first는 하나도 어렵지 않잖아요. But we'd better open all the windows first.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자, 그럼 창문들 좀 다 열어야 될 것 같아. 라고 했는데요.
2: That sounds great.
0: That sounds great.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
1: Oh, I can't reach the window over there.
0: Oh, I can't reach the window over there. 거기 윈도우에 내가 창문에 닿을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은요.
1: I wonder if you can open them.
0: 자, 드디어 이제 정답의 단서 문장이 나왔습니다. I wonder if you can open them. 자, 여기서 또 정답이 느껴지죠? 자, 그 다음으로 가시면요.
1: I wonder if you can open them.
2: No problem.
0: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떨까요? 답 낼 수 있죠. 부탁한 일 뭐예요? 창문 좀 열어줘. 이런 얘기죠? 정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간단하네요.
1: You are so sweet.
0: You're so sweet. 너 참 달콤하구나.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친절하구나. 이런 얘기죠?
1: Are you thirsty?
0: Are you thirsty? 목마르니?
1: I'll get you a cold drink.
0: Get you a cold drink. 찬 음료 좀 내가 좀 갖다 줄게. 마실 거 좀.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Get은 사형식 동사로 쓰였네요.
2: Thank you, Cindy.
0: 자, thank you, Cindy. 하고 대화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답도 찾아봤고요. 자, 질문 끝까지 지금 자 문장 다 대화 내용 때려잡아 봤어요. 자, 그러시면 마무리 짓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자 들어보시고 따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 Isn't it too hot in here, Jimmy?
2: Yes, it is. I guess the air conditioner is not working.
1: Again? I'll call the repair shop right now.
2: It's lunchtime now, so nobody will be there.
1: I can't stand this hot and humid weather.
2: Oh, here's an electric fan. Would you turn it on?
1: It's a good idea, but we'd better open all the windows first.
2: That sounds great.
1: Oh, I can't reach the window over there. I wonder if you can open them.
2: No problem.
1: You are so sweet. Are you thirsty? I'll get you a cold drink.
2: Thank you, Cindy.
0: 자, 오늘 부탁한 일과 관련된 자, 대화 가지고 여러분들과 자, 진행해 봤습니다. 자, 즐거운 시간이었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
3: Bali,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5: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집중도.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평생주민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 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여러분들은 올해 시험에 합격하실 거죠. 그럼 합격하시고 내년에 이제 중개사무실을 오픈하셔야죠. 그렇다면 어느 위치에서 오픈하실 계획이십니까? 우린 그걸 입지라고 하죠. 입지. 자, 이번에는 우리가 입지론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부동산학개론을 강의하는 강양호입니다. 입지. 입지가 뭐죠? 입지. 위치. 그런데 이 위치.

위치를 주장한 학자들은 엄청 많아요. 대표적인 학자가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용어 정의. 그래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서 설명했던 다양한 내용들에서 나오는 용어, 그 용어들이 무슨 뜻인지만 아시면 가볍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탈러가 중심지 이론을 추창했던 그때 당시의 남부 독일의 모습입니다. 먼저 그림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시겠습니까? 혹시 느껴지십니까? 육각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크리스탈러 이론의 결론이 육각형의 구조를 가졌을 때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주장을 합니다. 남부 독일을 대상으로 했고요. 중심지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 중심지가 아닙니다. 좀 다른 의미인데요. 자, 그림상 이게 중심지예요. 여기가 중심지. 주변 지역들요. 그래서 중심지가 주변 배후지에, 배후지. 우리가 즐겨 쓰는 말로 표현한다면 상권이라는 뜻입니다. 상권에.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공간적인 과정을 설명한 이론입니다. 자, 이제 용어를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나오는 사람이라고 전제하세요. 여러분들은 라면을 한 봉지를 사려고 해요. 어디 가서 구매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댁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동네 슈퍼를 이용하시겠습니까? 30분 거리에는 마트나 백화점을 이용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동네 슈퍼를 이용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10분 거리를 벗어날 생각은 없다는 얘기죠. 이때 이 거리를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합니다. 풀어서 설명한다면 라면 한 봉지를 사기 위해서 이동하고자 하는 최대 거리. 자, 그게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앞으로 시험 문제에 요 범위라는 단어가 보이면 아, 거리라는 뜻이구나. 거리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먼저 재화의 도달 범위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0분 거리를 벗어날 생각은 방법 없다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0이 되는 거리. 그것을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입장을 좀 바꿔서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상점 입장에서 한번 보죠. 상점. 상점 입장에서 슈퍼와 백화점이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확보해야 되는 최소한의 고객 수는 단순하게 따져도 백화점이 많겠죠. 그래서 임의적인 숫자를 한번 대비해 보겠습니다. 동네 슈퍼는 50명의 고객이 온다면 현상 유지는 가능할 것 같아. 근데 백화점은 200명이 와야만 현상 유지가 가능하다면 이 50명, 200명이 분포되어 있는 그 공간적인 범위, 그것을 최소 요구치라고 말합니다. 그럼 최소 요구치란 상점이 중심지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확보해야 되는 최소한의 고객 수. 재화의 도달 범위, 최소 요구치,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둘의 관계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백화점이 현상 유지를 하려면, 자, 지금 컬러가 다르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자, 안에 있는 선하고요, 밖에 있는 선하고 비교하면, 하나는 재화의 도달 범위고, 하나는 최소 요구치입니다. 어느 게 재화의 도달 범위고, 최소 요구치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상 유지를 한다면. 밖에 있는 큰 동그라미. 이게 재화의 도달 범위. 안에 있는 게 최소 요구치입니다. 자, 그래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의 결과, 상점이 현상 유지를 하려면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최소 요구치가 있어야만 된다고 표현합니다.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개념입니다. 그럼 이세 가지는 세팅시켜서 하나로 딱 기억하는 겁니다.
첫 번째 재화의 도달.

모달품이란 소비자가 어느 특정한 제품을 얻기 위해서 이동하고자 하는 최대한의 거리, 최소 요구치, 상점이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확보해야 되는 최소한의 인구수. 그럼 이 둘의 관계에서 어떻게 되느냐?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최소 요구치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유치하지만 최소 요구치, 재화의 도달 범위, 어느 게 글자수가 많아요? 그렇죠. 아시겠죠? 재화의 도달 범위가 공간적인 범위가 더 넓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이런 용어 하나를 볼까요? 자, 그림에서만 딱 보세요. 중심지와 배우지. 배우지라는 말은 상권이라고 해요. 상권.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자, 다른 용어 하나도 사용하지 마시고요. 그림만 딱 보시면서 한번 둘을 비교해 보자고요. 중심지를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중심지란 배후지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중심지역입니다. 배후지에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중심지역. 자, 그러니까 그림을 연상하세요. 그림을. 그림을 연상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 지문을 단순히 외우면 불편하니까요. 그러니까 아, 이게 중심지야. 배후지야. 그럼 중심지는 뭐라고 정의하면 좋을까요? 배후지에 재화나 용역을, 용역이 서비스죠.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중심지역. 그럼 이번에는 배후지는 뭐라고 정의하면 될까요? 중심지로부터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변지역. 다시 한번 볼까요? 중심지에 의해, 중심지로부터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변지역.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단순히 암기하지 마시고 그림을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지의 성립 조건. 앞서 표현했던 거예요. 그 표현은 다양하겠죠.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최소 요구치가 존재해야 된다. 이 표현은요. 최소 요구치가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같은 표현이죠. 중심지. 여러분이 먼저 정의해 보세요. 중심지가 뭐였죠? 배후지에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지역. 그럼 우리 배후지는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중심지로부터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변지역. 재화의 도달 범위. 소비자가 제품을 얻기 위해서 이동하고자 하는 최대한의 거리. 결론은 수요가 0이 되는 지점이었습니다. 최소 요구치, 상점이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확보해야 되는 최소한의 고객수.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문제 하나 풀어보시겠습니까? 가장 최근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하나씩. 일단 기본적으로 보세요. 범위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는데 거리가 안 보이죠? 그럼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번 최소 요구 범위라고 했으니까 2번인 것 같죠? 중심지로부터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0이 되는 곳까지의 거리. 이것이 뭐라고요? 최소 요구 범위죠. 그럼 이건 뭘까요? 이건 최소 요구치겠네요. 1번과 2번이 서로 지금 바뀌어 있죠.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중심지에 의해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변 지역은 이거는 배후지의 정의죠. 정확합니다. 동그라미 4번. 일단 범위라는 단어가 있을 때는 거리가 있는 거는 좋아요. 일단 1단계까지는 옵니다. 근데 내용이 좀 틀렸습니다. 자, 표현을 보세요. 최소 요구 범위라고 합니다. 최소 요구 범위의 정의가 이겁니다. 다른 말은 기억하지 마시고 정상 이윤, 거리, 그것만 딱 기억하세요. 5번으로 가봅니다. 그건 말이 안 맞죠. 중심지 재화나 서비스. 배후지에서 중심지로. 아닌 것 같죠? 중심지에서 배후지죠. 단순하지만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입지론에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서는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온다고요? 용어정의. 항상 나오는 게 용어정의. 그리고 박스 안에다가 내용을 쭉 설명하고 이거 누구의 이론입니까? 이렇게 나와요. 근데 결론은 똑같아요. 이러한 용어들로서 지문이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상업 입지론입니다. 이번에는 공업 입지론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공업 입지론에서는 공업 입지는 뭘까요? 공장. 공장은 어느 위치에 입지하면 좋을까? 여러분, 공장은 어디에 입지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공장은, 그쵸? 바다 가까이. 어떤 공장은, 그쵸? 비행장 가까이. 어떤 공장은 노동을 확보하기 쉬운 곳으로. 다 달라요. 이번에는 공업 입지론은 우리 시험에서 크게 두 가지 이론을 학습합니다. 각각 주장한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베버는 뭐라고 주장한 거죠? 비용이 가장 적게 발생하는 곳, 거기가 최적의 입지야. 이렇게 주장한 거죠. 레시는 뭐라고 주장한 겁니까? 수요가 많이 있는 곳. 결론은 수요자가 있어야 물건을 팔아먹겠죠. 그곳이 공장이 들어서기에는 가장 최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게 목적이죠. 그럼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은 둘 중에 한 가지겠네요. 총수입을 극대화시키든지 총비용을 최소화시키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연결시켜 볼게요. 총수입의 극대화를 통해서 이윤의 극대화를 주장했던 사람이 레시고, 반면에 비용의 최소화를 통해서 이윤의 극대화를 주장했던 사람이 베버입니다. 여러분, 유치한데 일단 이렇게 기억해 보세요. 비용이죠, 비용. 비협이죠. 여기도 베버도 비협이고, 자, 유치한데 그냥 이렇게 일단 연결을 해 봅시다. 베버는 비용의 최소화를 통한 이윤의 극대화를 주장한 거예요. 반면에 레시는 수입의 극대화를 통한 이윤의 극대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누구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두 사람 다 맞죠? 결론은 다 맞습니다. 그래서 레시는 딱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레시는 시장의 확대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요것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베버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좀 많아요. 자, 그럼 베버가 주장했던 항목을 이제 한번 쭉 정리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학습하는 내용은 우리 시험 15회 때까지는 매해 출제되었던 문제들입니다. 그러다 한동안 출제가 안 됐습니다. 뜸했습니다. 그러더니 최근에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해서 출제가 될 거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베버의 주장은 이겁니다. 원료가 있는 원료 산지에서 공장까지 이 원료를 가지고 와서 공장에서 가공을 해야 되죠. 가공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파는 지금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페버는 고민이 뭐냐면 이 공장이 시장 가까이 가는 게 좋을까? 아니, 아니야. 공장이 원료 가까이 가는 게 좋아. 어느 게 좋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가지 결론이 나온 겁니다. 단어 그대로 해석해 보세요. 단어 그대로 원료가 있는 지역을 향해서 공장이 들어간다. 이게 원료 지향형 입지입니다. 그럼 반대로 시장이 있는 지역을 향해서 공장이 들어가는 경우를 시장 지향형 입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외울 거 별로 없죠. 근데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봅시다. 원료가 있는 곳에서 공장까지 원료를 가지고 오려면 원료 수송비가 발생하겠죠. 그럼 이 원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가지고 갈 때는 제품에 대한 수송비가 발생할 거예요. 각각 수송비는 지금 이렇게 발생한대요. 이 경우라면 공장 어디로 입지하는 게 유리할까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공장이 원료 지향을 하면 수송비 20원을 절약할 수 있고, 20만 원을 절약할 수 있고, 공장이 시장 지향을 해버리면 15만 원 절약할 수 있죠. 그럼 어디가 좋을까요?

정확합니다. 원료지향이죠. 그럼 결론을 정리합시다. 무엇과 무엇을 비교한 거죠? 원료 수송비와 제품 수송비를 비교해서 결론,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는 쪽으로 공장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는 쪽으로 공장이 들어간다. 자,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다시 갑니다. 그림을 통해서 과정을 한번 정리하시고요. 그러면 이 공장이 원료 지향하는 게 좋을까? 시장 지향하는 게 좋을까? 근데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수송비다. 근데 그 결론은 수송비가 많은 쪽으로. 원료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면 원료 지향. 제품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면 시장 지향. 자, 두 번째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중량 감소. 근데 자, 여러분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교재가 있다면 앞에다가 단어 하나를 적어볼까요? 제품이라는 단어를 하나 적어보세요. 그리고 가로로 묶어놓으세요. 아, 시험에서는 안 나와요. 저 앞에 제품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뭘 가지고 뭘 만드는 거죠? 원료를 이용해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거죠. 근데 원료가 100g이에요. 근데 앞에 제품이 있다 그랬죠. 근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제품의 중량이 감소한다고요. 원료를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면 제품의 중량이 감소한다고요. 제품의 중량이 60g이 된대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는 쪽으로 공장이 들어가자 그랬죠. 그러면 원료는 100g, 제품은 60g. 그럼 어느 쪽이 무겁나요? 그렇죠? 원료가 무겁다는 거죠. 원료가 무거우면 당연히 원료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겠죠. 결론은 이렇게 또 귀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치즈 만드는 경우요. 우리는 치즈의 원료를 우유라고 하죠. 우유 가지고 치즈를 만들 때 우유 1000g을 가지고 치즈를 만들면 치즈의 그람수가 적게 나오겠죠. 이럴 때는 치즈 공장을 어디로 가는 게 좋다는 겁니까? 대관령 가까이 가 있는 게 유리하다. 자, 이런 것이 중량 감소 산업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중량 증가 산업이겠죠. 그래서 먼저 자, 두 번째는 뭘 기억한다고요? 앞에 제품자가 생략되어 있는데 시험은 중량 감소, 중량 증가니까 구태여 둘 다 하지 말고요. 혼란스러우니까 한쪽만 딱 선택하세요. 제품의 중량이 감소한다. 아, 그럼 제품의 중량이 감소한다는 말은 원료의 중량이 무겁다는 뜻이구나. 그러니까 원료의 중량이 무겁다면 원료의 수송비가 많이 발생한다는 뜻이구나. 그러면 원료 지향 입지하는 게 좋다. 자, 세 번째 보세요. 결론부터 보세요. 편제 또는 국지 원료라는 말은 특정한 지역에서만 그 원료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게 석탄. 자, 여러분, 시멘트의 원료가 뭐죠? 석회석이죠. 석회석은 산이죠, 산. 그러면 시멘트 공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석회석이 있는 곳으로 가야죠. 그래서 석회석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구할 수 있는 원료가 아니라 특정한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원료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원료가 있는 곳으로 공장이 들어가는 게 좋다. 반면에 보편 원료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원료. 그럼 공장이 어디에 입지를 해 있던 그 원료를 구하는 게 쉽다고요. 그럼 공장은 가급적이면 시장 가까이 가 있는 게 좋겠죠. 그럼 시장 가까이 가서 원료도 쉽게 얻고 판매도 쉽게 하고 결론은 수송비를 모두 다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세 가지 개념이 가장 기본적입니다. 그럼 세 가지를 알면 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일단 이 세 가지가 가장 보편적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나오는 개념을 하나 좀잘 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학 개론책을 넘기다가 무슨 무슨 지수로 끝나는 것들은 아, 이것은 분수 형태로 해라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이번에는 원료 지수입니다. 무슨 무슨 지수로 끝나면 분수 형태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항상 시험 문제는 이런 것들을 뭘 물어보느냐? 분모에 무엇이 들어가고 분자에 무엇이 들어가느냐를 물어보래요. 근데 한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알고자 하는 게 올라간다. 외우시면 안 됩니다. 제품 중량분의 국지 원료 중량. 막 외우면 어느 날 자연스럽게 분모 분자 위치가 바뀌어 있어요. 그럼 암기하는 것도 불편하고. 한 가지만. 다시 뭐라고요? 알고자 하는 게 올라간다. 그럼 알고자 하는 게 원료죠. 그러니까 원료가 올라가요. 원료 중량. 그럼 분모는 제품이겠죠. 자, 왜 이런지를 보세요. 가장 기본적 개념이 이거죠. 원료 수송비, 제품 수송비. 그럼 결론은 둘을 가지고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원료하고 제품하고. 그 제목이 원료 지수니까 원료 올라가고 분모는 제품. 자, 그런데 우리가 앞서 원료는 두 가지가 있었죠. 국지 원료, 편제 원료가 있었고, 보편 원료가 있었습니다. 근데 만일에 여기에 보편 원료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결과 1보다 크다. 뭐가 무겁다는 얘기죠? 보편 원료가 무겁다는 얘기죠. 보편 원료가 무거울 때는 앞서 보편 원료는 공장이 어디로 간다고요? 시장. 시장 지향 입지가 됩니다. 근데 1보다 작다. 그럼 제품이 무겁다는 말이죠. 제품이 무거울 때는 시장이죠. 자, 다시 표현해서 보편 원료가 들어가면 1보다 크든 작든 결론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국지 원료, 편제 원료가 들어가야 된다는데 하나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1보다 크다고 합시다. 먼저 1이다. 1이면 1이라는 말의 의미는 똑같다는 얘기죠. 각각의 중량이 동일하다면 각각의 수송비가 동일하게 들어가니까 공장 어디에 입지하든 상관없다. 자유지향 입지입니다. 그럼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는 말은 분모가 큰 겁니까? 분자가 큰 겁니까? 분자가 크죠. 국지 원료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원료지향. 반면에 1보다 작다 그러면 시장지향 입지입니다.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부분은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더 마무리합니다. 원료 지수라는 단어를 딱 기억하세요. 이 단어는, 이 용어는 딱 기억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무슨 무슨 지수로 끝나면, 아, 분수 형태로 하라는 말이구나. 이제 두 번째, 항상 알고 싶은 게 올라간다. 제목이 원료 지수니까 알고 싶은 게 원료겠죠. 그러니까 원료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분모는 제품이 있죠. 근데 이제 문제가 남았습니다. 원료는 원료인데 원료의 종류가 두 가지였다는 겁니다. 국지 원료도 있고 보편 원료도 있고 이 중에서는 국지 원료를 사용해야 된다는 걸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계속 대화 중에 수송비가 나오고 중량이 나오고 이럴까? 그 개념 하나를 보겠습니다. 베버는 이렇게 주장해요. 비용이 가장 적게 발생하는 곳에 공장을 입지합시다. 그러면서 베버가 주장했던 비용 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그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수송비입니다. 두 번째가 노동비, 인건비를 말하죠. 세 번째가 직접 이익. 수송비는 적게 발생할수록 좋다. 노동비 적게 발생할수록 좋다. 아, 물론 우리 개개인 노동자 입장에서는 급여를 많이 받는 게 좋지만 기업은 또 상황이 다르겠죠. 직접 이익이라는 것은 공장이 함께 모여 있음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 가령 여러분들이 자동차 공장을 하려고 한답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 공장, 자동차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제품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거기에 들어간 부품을. 공장 어디 입지하시겠습니까? 땅값이 싼 파주 안 됩니다. 그런데 가면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 무조건 울산으로 가고, 울산 중에서도 현대자동차 가까이 가야 돼. 그게 집적이. 자, 근데 이때 수송비를 결정하는 인자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리, 하나는 무게. 무게라는 말을 다시 말하면 중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중량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료지수가 1보다 크면 원료지향, 1보다 작으면 시장지향입니다. 자, 이제 하나만 더 볼게요. 이제 마무리, 마지막입니다. 제목을 보세요. 입지중량. 자, 유치한데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원료지수, 입지중량. 이 단어가 주는 느낌. 어떤 단어가 무겁다는 느낌을 받습니까? 입지중량. 아, 그러면 원료지수는 기준이 1이었으니까 입지중량은 기준이 2다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갑니다. 앞서 국제 원료 중량 똑같네요. 분모 보세요. 똑같네요. 분자 한번 더 보세요. 오? 자, 그러면 먼저 이렇게 세팅할게요. 그러면 앞서 했던 원료 지수죠. 자, 그럼 이번에는 제품 중량분의 제품 중량이 되면, 그죠? 1이겠죠. 원료 지수가 기준이 얼마였습니까? 1? 입지 중량 1이 하나 더 있네요. 그럼 기준이 2가 됩니다. 결론은 똑같습니다. 2가 되면 자유지향이고요. 2보다 크면 원료지향이 되고, 2보다 작으면 시장지향 입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동일하니까 기준이 1인지 2인지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 베버가 주장했던 최소 비용 이론입니다. 그러면 베버 개념을 다시 한번 쭉 정리해 보세요. 베버는 공장 어디에 입지하는 게 좋다고요?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곳. 근데 베버가 주장했던 비용이 세 가지였습니다. 수송비, 노동비, 집적이익. 함께 해볼까요? 수송비, 노동비, 집적이익. 그중에서 가장 강조했던 게 수송비입니다. 수송비. 그러니까 수송비가 적게 들어가는 곳이 최적 입지다. 그 결과론에 계속해서 지금 수송비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수송비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이유는 결론 수송비를 가장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수송비를 결정하는 인자, 원인 두 가지가 뭐라고요? 거리하고 무게하고. 즉, 거리가 멀면, 가령 예를 들어서요, 원료와 시장이죠. 근데 시장이 거리가 더 멀어요. 어쩔 수 없죠. 제품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항상 그 둘을 가지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거리하고 무게하고. 무게다, 중량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정리했던 부분은 입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두 가지 입지를 정리했죠. 첫 번째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서는 용어 정의, 그리고 베버의 최소 비용에서는 이게 시장으로 가는 게 좋은지, 원료로 가는 게 좋은지를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한 도형 단원의 문제를 풀 때에도요, 1차 방정식의 풀이가 사용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1차 방정식은요, 실제로 간단한 1차 방정식을 풀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공부하시면 되고, 이어서 중학교 2학년 과정에 1차 부등식이라는 걸 배우게 돼요. 그럼 1차 방정식과 1차 부등식은 같이 공부하시면 좋은데요. 부등식과 방정식의 차이점 하나만 알고 계시면 충분히 쉽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간단한 부등식을 풀 수만 있으면 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요. 이어서 연립방정식 역시 중학교 2학년 과정인데요. 연립방정식은 네, 1차 방정식 두 개가 연립이 되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수월하실 텐데요. 연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가 네,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로 바뀝니다. 간혹 가다가 연립방정식을 푸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고, 실생활 문제다라고 해서 연립방정식의 활용 단원의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해요. 하지만 굉장히 복잡한 어떤 소재를 가지고 출제가 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기출문제를 통해서 간단하게만 학습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2차 방정식, 중학교 3학년 과정인데요. 2차 방정식은 간단한 2차 방정식의 풀이다라고 해서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인수분해를 이용한 방법, 그리고 제곱근의 풀이, 이어서 근의 공식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세 가지 중에서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들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이 중학교 3년 과정의 방정식을 전부 다 간단한 문제들은 풀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요. 이 중에서 1차 방정식을 같이 한번 학습해 보려고 해요. 자, 그런데 1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2차 방정식도 같이 보실 텐데, 2차 방정식은 1차 방정식이 정확히 되어 있다면 생각보다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1차 방정식은 실제로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네, 보기에는 간단히 보이지만, 네, 방정식을 풀수 있어야지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이어서 조금 더 복잡하게 이렇게 양쪽에 문자가 있는 형태로 출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요, 기본기가 필요해요. 기본기 첫 번째는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등식의 성질이다. 보이시죠? 매우 중요한 성질입니다. 네, 등식의 성질. 말 그대로 등식이 무엇인지부터 알고 계셔야 되는데, 등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등호가 있어요. 그쵸? 등호가 있고, 왼쪽에 있는 걸 우리는 좌변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걸 우리가 우변이라고 해요. 이렇게 좌변과 우변, 등호로 연결된 식을 우리는 네, 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등식을 배울 때는 양팔저울을 같이 비교해서 교과서에도 같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똑같은 걸 우리가 3은 3과 같다라고 표현된 것처럼 네, 기호로 연결한 것을 등식이라고 해요. 자, 이러한 등식에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등식의 양변에다가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언제나 등식은 성립한다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게가 같은 이 양팔저울에다가 똑같은 추를 그대로 올리는 건 더하기죠. 더해도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숫자 3이 있을 때 양변에다가 이렇게 같은 수 1을 더해도 같은 수가 되겠죠. 같은 수 1을 빼도요. 꼭 1이 아니더라도 항상 등식은 성립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네, 같은 수라는 것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럼 4층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도 모두 된다. 그래서 이번엔 2로 해볼까요? 똑같이 곱해 주시면 네, 같은 수 6과 6이 됨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나누기도 해보실 텐데요. 이번엔 3으로 나눠 볼게요. 그럼 똑같이 좌변도 우변도 모두 다 1이 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등식의 성질을 그럼 공부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그냥 보고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이렇게 암기하시는 게 아니겠죠. 그렇게 공부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예를 들어 보여드린 것처럼 써가면서 아, 등식에다가는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즉 4층 연산이 전부 다 되는구나. 이때 0으로 나누는 건 우리 숫자 수에서는 네, 약속되지 않기 때문에 이 나누는 숫자는 0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러한 등식의 성질이 일단 기본기로 갖춰져 있으셔야 되고요. 네, 이것만 안다고 되진 않습니다. 또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항이라는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이항이라는 개념은요, 등식의 성질을 응용한 성질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보시면 등식의 한 변에 있는 항을 어떻게 이동을 한대요. 근데 이동을 하는 규칙이 있겠죠. 부호를 바꾸어서 다른 변으로 이동하는 걸 우리 이항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있을까요? 이렇게 위에 있는 등식이 있을 때 왼쪽에 있는 걸 좌변, 오른쪽에 있는 걸 우변이라고 하는데요.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5를 지금 우변으로 이항한 거예요. 그래서 부호를 바꾸어서 다른 변으로 이동하는 걸 이항이라고 하는구나. 아, 마이너스 5가 이항되니까 플러스 5가 되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은요, 우리 등식의 성질에서 지금 양변에 같은 수 5를 더한 것과 같은 성질이기 때문에요. 같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식의 성질과 이항까지 공부가 된다면, 네, 조금, 한 가지만 더 배우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들이 기본기니까요. 정확하게 공부하시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방정식의 해를 한번 이해를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건 방정식의 해를 구하여라 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요. 여기서 방정식의 해란 무엇이냐? 바로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을 우린 방정식의 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1은 3이다 라는 방정식이 있어요. 이때 x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으면 참이 되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그럼 앞에서 정리하신 등식의 성질 이항을 우리가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도 있지만 일단 지금은 내 방정식의 해를 이해해 보는 시간.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떤 수를 더하면, 그러니까 어떤 수에다 1을 더하면 3이 될까요? 네, 바로 계산되시죠? 숫자 2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었을 때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3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x는 2라는 값이 이 방정식의 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 가셨을까요? 그럼 x는 1은 안 되나요? 안 되죠. 왜냐하면 x에다 1을 딱 넣어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좌변이 네, 2가 되고 우변은 3이 되기 때문에 등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방정식의 해란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이다라는 것 알고 계셔야 됩니다. 또 하나 같이 보자면 2x는 6이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문자와 숫자 사이에는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자 x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6이 될까요? 2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6이 되죠? 네, 3. 아, 이렇게 간단한 방정식은요, 간단하게 숫자를 대입하는 것만으로도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는 3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한눈에 보이는 방정식은 이렇게 풀어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이지 않는 방정식을 푸는 방법도 네,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어서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방정식을 실제로 풀어볼 텐데요. 네,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정확한 숫자들이 보이시는 경우에 대입해서 푸는 방법도 있고요. 지금 앞에서 공부한 모든 내용들을 총정리해서 네,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걸 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려볼게요. 방정식을 하나 예를 들어서 같이 우리 기출 문제를 풀어보실 텐데, ex-3은 5라는 방정식의 해를 구하래요. 그럼 일단 우리는 무엇을 구할 거죠? x의 값이죠. 그래서 앞에 정리되었던 긴 문장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우리가 x를 구할 거니까 좌변에는 문자가 있는 항을 남긴다라는 겁니다. 문자가 있는 항을 남기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2x만 남겠죠. 그러면 이 숫자가 있는 이 항은 어떻게 해요? 우변으로 2항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방정식의 풀이는요, 미지수는 전부 다 좌변으로. 왜요? 왜냐하면 미지수 x의 값을 구할 거니까 x는 뭐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지수는 전부 다 좌변으로 넘겨주시고 숫자는 전부 다 우변으로 넘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 배운 거 ex-3은 5였는데요. 이 마이너스 3을 우변으로 이항할 거예요. 그럼 원래 있던 5는 그냥 적어 놔야겠네요. 그쵸? 그리고 마이너스 3을 이항하면 어떻게 되죠? 부호가 반대로 바뀌니까 플러스 3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항 사용해 보셨고요. 자, 그러면 2x는 얼마가 되죠? 네, 숫자 8이 됩니다. 근데 우리 x 구할 거잖아요. x는 얼마? 이렇게 구해 주셔야 되는데 2와 x 사이에는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제가 앞에 지난 시간에 1강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처럼 여기 있는 2를 없애고 싶으시면은요. 양변을 숫자 2로 나눠 주셔야 돼요. 좌변만 나누시면 안 되죠.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우변도 똑같이 숫자 2로 이렇게 나눠 주셔야 됩니다. 그럼 좌변에 2는 이렇게 없어져서 1이 되는데요. 숫자 1과 x의 곱은 1은 생략해서 쓸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따라서 x는 4라는 해를 갖는다라는 걸 푸실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방정식의 원래 풀이다라는 것. 이렇게 해서 정리하자면 미지수는 전부 다 좌변으로, 숫자는 전부 다 우변으로 넘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x의 계수. x 앞에 곱해진 숫자를 우리는 x의 계수라고 부릅니다. 이때 x의 계수로 양변을 나눠주시면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간단히 풀어보셨고요. 우리 앞에서 방정식의 해에 대한 이해에서 하셨듯이 여기 있는 숫자를 전부 다 식에 대입하셔서 식이 성립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이 방정식은 푸실 수도 있습니다. 검산하는 방법이니까요.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조금 더 복잡한 방정식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1차 방정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랑은 다르게 우변에도 문자가 있어요. 하지만 똑같이 미지수는 전부 다 좌변이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물결로 그은 건 전부 다 좌변으로 넘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숫자는 어떻게 할까요? 전부 다 우변으로. 그래서 원래 좌변에 있는 3x는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이 x가 좌변으로 이항될 거예요. 그럼 부호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반대로 바뀐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되셨죠? 자, 등호 그려주시고요. 원래 있던 숫자 3은 그대로 적어주시고, 네, 좌변에 있던 마이너스 5를 우변으로 이항할 거예요. 그러면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 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정리해 보자면, EX는 숫자 네, 8이 되겠죠. 따라서 양변을 계수 2로 나눠주시면 x는 4라는 해를 구하실 수 있고요.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같이 해결해 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다 푸신 이후에는 내가 제대로 풀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숫자 4를 원래 방정식에 대입하셔서 검산하는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을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차 방정식의 기출문제까지 모두 풀어보셨고요. 1차 방정식은 내 출제가 자주 되기도 하고, 1차 방정식의 풀이는 기본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이어서 2차 방정식의 풀이 보실 텐데요.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한 근이 주어져 있고, 다른 한 근을 구하여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같이 살펴볼게요. 자,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다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시험에서는 인수분해가 딱 돼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안 돼서 나오는 경우들도 있겠죠. 가끔 어렵게 출제가 될 때는. 그래서 인수분해하는 방법은요, 시간이 된다면 조금 더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이렇게 인수분해라는 건 무엇이냐? 어떤 다항식이 있을 때이 식을 곱으로만 표현해 놓은 것을 우리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곱으로 표현한 식이 0이 된다라는 말은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0이 있어야지만 곱해서 0이 되겠죠. 자, 이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 2차 방정식의 풀이를요, 앞에서 배웠던 1차 방정식의 풀이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보실게요. 보시면 지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네, 나와 있는 얘가 네, 0이 되는 값. 얘가 0이 되는 값을 꺼내주시면 바로 2차 방정식의 풀이가 끝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곱해서 0이라는 말은 뭐라고 했죠? A가. 지금 A가 x-1이니까요.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적어주시고, 우리 앞에서 배우신 것처럼 1차 방정식의 풀이 이용하셔서 마이너스 1을 우변으로 이항해주시면 해가 나오죠.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을 우변으로 이항해 주시면 해가 나오게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출제가 되는 문제는 빠르게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였고요. 기출문제 같이 보시면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2차 방정식의 풀이는 A는 0 또는 B는 0이다를 사용하면 되니까 네, 얘가 A가 되겠죠? 그래서 x-2는 0이다 또는 x 플러스 5는 0이다. 이렇게 해결이 될 거고요. 따라서 1차 방정식의 풀이를 이용해 주시면 x는 2 또는 x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자, 이때 한 근이 마이너스 5라고 이미 나와 있고요. 다른 한 근을 구하여라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뭐가 될까요? 바로 2번이 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 네, 아실 수 있었을 거고요. 자, 이어서 우리 방정식과 부등식에 이어서 함수도 같이 정리해 보실 텐데요. 함수는요,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려운 주제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중졸검정고시에는 그렇게까지 어렵게 출제를 하진 않아요. 기본적인 용어들을 충분히 아신다면 맞출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가 되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좌표평면을 읽는 방법들.
그래서 좌표 평면에 있는 거, 좌표에서 점을 찾아내는 거,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정비례 반비례 함수까지가 중학교 1학년 과정인데요. 정비례 함수가 주로 식으로 표현되는 것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문항이 번갈아서 한 문항 정도만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어서 함수 값이라는 것을 우리 구하는 것은 중학교 2학년 과정인데요. 함수 값을 구하는 문제는 아주 기본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셔야 하지만 아주 자주 출제가 되는 주제는 아닙니다. 주로 출제가 되는 주제는요. 1차 함수에서 한 문항, 2차 함수에서 한 문항 이렇게 출제가 돼서 두 문항에서 세 문항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1차 함수에서는요, 주로 기울기와 절편에 대해서 묻는 문항들, 2차 함수에서는 2차 함수의 전반적인 그래프의 성질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좌표 평면과 1차 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2025년 이회에 출제되었던 문제인데요. 함수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이렇게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읽는 간단한 문제가 네,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좌표를 어떻게 읽는지 약속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지금 보시면 A라는 점이 어디 있죠? A라는 점은 여기에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읽는 방법만 알면은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한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 좌표 평면에서 주로 출제가 되는 개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표 평면이라는 거는요, 두 개의 수직선, 그러니까 X축 그리고 Y축 두 개의 수직선을 수직으로 만나도록 겹쳐놓은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의 우리 좌표를 읽는 방법은 X와 Y가 겹쳐져 있기 때문에 X좌표 하나, Y좌표 하나 이렇게 순서대로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쌍으로 표현했다, 순서가 있다라는 말은요, 앞에 X좌표, 그 다음에 두 번째 써 있는 뒤에 있는 것이 Y좌표다라고 읽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럼 X좌표는 어떻게 읽어주시면 되느냐? 여기에서 X축에다가 수선의 발이라고 하거든요. 네, 수선의 발을 내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를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고, 이어서 Y좌표는 Y축에다가 그대로 수선의 발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Y좌표는 뒤에다가 적는다. 간단하죠?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 이렇게 좌표축이 나와 있을 때, X축, Y축이 있을 때 어떤 점이 하나 이렇게 찍혀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여기 좌표를 읽어주시면 그게 바로 X좌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Y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쭉 내려서 얘를 읽어주시면 그것이 바로 Y좌표가 되니까 순서대로만 지켜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려고 제가 여기다 그려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쭉 내렸을 때 X좌표가 1이고, Y에다 쭉 내렸을 때 Y좌표가 2가 된다. 그럼 우리 순서쌍은요, 1, 2,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좌표 평면에서 또 하나 나오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분면이라는 개념인데요. 지금 이 자리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으로 순서대로 적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때요? 식의 반대 방향으로 적혀 있지요. 그래서 1사분면에서는요, X와 Y좌표가 전부 다 양수가 됩니다. 양수. 그리고 2사분면은 어떻게 될까요? X좌표는 음수죠. 왜냐하면 0으로부터 왼쪽으로 가니까 음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Y좌표는요, 위로 올라가니까 양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각 4분면에서의 X좌표와 Y좌표의 부호들을 읽어주실 수 있으면 네, 사분면을 구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이러한 용어들도 참고로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기출문제 같이 풀어볼까요? A점의 좌표를 읽어라 라고 했는데요. 보니까 A점은 여기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죠? X좌표는 X축에다가 내려주셔야 돼요. 가까운 거 아니고요. X축에다 반드시 그렇게 수직으로 쭉 내려주시면 마이너스 2라는 숫자 보이시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먼저 순서대로 적어주시고요. Y좌표는 Y축에다가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A하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순서대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간단한 내용들이라서 같이 살펴보셨지만, 그래도 좌표를 읽을 줄 아셔야지만 앞으로의 함수들을 전부 다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학습을 하고 넘어가 주셔야 되는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1차 함수에 대해서 같이 보실 텐데, 기출 문제를 제가 두 개를 준비해 왔어요. 1차 함수에서는 주로 이두 개의 주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5년 1회에는요, 이렇게 출제가 되었는데, 기울기를 묻는 문항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2024년 1회 문항인데요. 여기에서는 Y절편을 묻는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요 A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기울기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Y절편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셔야 되겠죠? 1차 함수는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기울기와 Y절편, 이두 가지만 알면 대부분의 문제는 다 맞출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개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1차 함수다라고 하면은요, y는 하고요, 오른쪽에 x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식으로 연결된 걸 우리 함수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오른쪽에 있는 식이 1차 식인 걸 우리는 1차 함수다. 그럼 2차 식인 건요, 2차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되셨을 거고요. 자, 이때 이 x, 1차 항 앞에 계수 a가 보이시나요? 여기 붙어 있는 이 a라는 이 숫자는 우리가 x의 계수라고 하는데요. a의 역할은 바로 기울기입니다. 기울기라고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뒤에 있는 이 숫자, 더해져 있는 숫자 b는요. y절편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리로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누구다? x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다. 그리고 네, y절편은 누구다? 바로 네, 옆에 더해져 있는 숫자다. 그런데 기울기가 뭐고 도대체 Y절편이 뭐지? 그쵸? 그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기울기란 무엇이냐? 우리 1차 함수를 그래프로 그려주시면 직선의 형태로 그려져요. 이렇게 좌표평면이 있을 때 1차 함수를 그려주시면 쭉 직선의 형태가 나오는데 그 직선이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기울어진 정도가 그때그때 다르겠죠? 제가 하나 그려왔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기울기가 기울어져 있어요. 어떤 1차 함수는요,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도 있겠죠. 그때그때 그때 기울어진 정도가 다르다. 그럼 기울어진 정도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산의 기울기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네. 이만큼 가고,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높이가 높다고 해서 기울기가 가파른 산일까요? 아니면 짧다고 해서 완만한 산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기울기가 급한데 이런 산도 있을 수 있어요. 얘보다는 더 급하게 올라가겠죠. 경사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자, 그래서 기울기라는 건이 높이로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기로 약속을 했냐면 이렇게 가로가 움직인 이 비율, 이걸 비율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로분의 세로도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럼 함수에서는 과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해서 정리를 해봤더니 x의 증가량, 그러니까 좌표 평면에서는 옆으로 움직이는 게 x축의 방향이죠. 여기 x축, 그다음 위로 움직이는 거 위아래는 y축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기울기라는 건 그냥 y만 보는 것이 아니라 x 증가량, 그러니까 옆으로 얼만큼 갔느냐 분의 y의 증가량이다. 이렇게 비율로 표현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울기라는 것의 원리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그래서 기울기는 그럼 어떻게 구할까요? 예를 들어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0이라고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요 점의 좌표는 0,2라고 해볼게요. 그럼 기울기는요, 이 점에서 요 점까지 갈 때의 x 증가량. 옆으로 몇칸 갔어요? 라는 얘기입니다. 옆으로 몇칸 갔죠? 세칸 갔죠. 네, 오른쪽으로 세칸 갔습니다. 함수에서는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건 양의 방향, 왼쪽은 음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자, 그리고 이 점에서 이렇게 가려면 위로는 두 칸을 갔겠죠. 0에서 2까지. 그래서 y의 증가량은 위로 갔을 때는 플러스, 아래로 갔을 때는 마이너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기울기는 3분의 2가 된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어렵게 나올 때는 이렇게 기울기를 실제로 구하는 문제까지는 출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어쨌든 이런 것을 우리는 기울기라고 하는데 이 기울기는요, 바로 1차 함수의 x 계수가 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y절편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y절편은 네, 한번 지워볼게요. y절편은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에 y좌표를 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y축에 의해서 이렇게 잘리는 구간이 있어요. 요 점. 이 점의 y좌표를 우리는 네, y절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아까처럼 여기가 숫자 2라고 적혀 있다면 이 그래프의 y절편은 얼마예요? 2가 되는 거죠. x절편은요. x축과 만나는 점의 x

0: X좌표를 우리는 X절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X절편이라는 용어와 Y절편이라는 용어, 그리고 기울기라는 용어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간단하게 복습해 볼까요? 기울기란 무엇이다? 그래프가 기울어진 정도를 말하며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말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얘는 누구다? X 앞에 곱해진 숫자, X의 개수를 뜻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Y좌표는 뭐라고요?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를 뜻하며 어떻게요? 옆에 더해져 있는 숫자를 말한다. 이렇게 위치로 같이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일차함수식을 저와 함께 구해 보실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차함수가요? 일차함수라면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기울기가 예를 들어 2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문제에 Y좌표는 3이다라고 적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식으로는 어떻게 적어주시면 될까요? 여기 보이시죠? Y는 AX. A는 누구라고요? 기울기. AX 더하기 Y절편. 그대로 적어주시면 1차 함수식이 완성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서 이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복습을 하신 후에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네, 충분히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저랑 같이 바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4의 그래프이다. 이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냥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a는 뭐라고요? a는 기울기다. 아, 그래서 기울기를 그냥 구해 주시면 돼요. 자, 보니까요. 기울기 어떻게 구한다고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그래서 요 점에서 요 점까지 갈 때 x 옆으로 몇칸 갔죠?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가니까 몇 프로? 두칸 갔어요. 오른쪽으로 두 칸.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위로는 몇칸 갔을까요? y의 증가량은 네, 네칸 갔죠. 자, 이렇게 해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게 바로 기울기고, 2분의 4는 약분해주면 숫자 2가 되니까 기울기는 1번이다. 이렇게 그냥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1차함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무엇인지 이 공식까지는 정확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제 같이 보실 텐데요. 이번 그림은 네, 1차함수의 그래프이다. 이때 이 1차함수 그래프에서 무엇을 구하래요? y 절편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아까 공부한 거 기억나시나요? 바로 1차함수 그래프에서 여기 뒤에 더해져 있는 숫자가 y 절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될까요? Y절편은 Y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정답은 숫자 3, 3번이 되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생각보다 함수가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얘기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함수까지 같이 공부해 보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국사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리는 저는 최경석이고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대비로 여러분들 심화편 1원으로 지금부터 5강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강은 말씀드린 대로 고려 후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고려 후기라고 해서 요즘 사실 역사학계에서는 이것을 전기냐 후기냐라고 잘 나누진 않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심화편 들어가면 고려 후기란 용어가 간혹 등장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무신정변 이후부터 고려 후기다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4강에서. 자, 이번 시간에 계속해서 그 이어서 우리가 이제 묘청에 난 이후의 상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신정권의 전개라고 해서 1170년부터 1270년까지인데 보통 이른바 100년간의 무인 집권 혹은 무신 집권이라고

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무신 정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은 삼별초에 대몽항쟁이 끝나게 되는 1273년까지 잡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선 저는 여기까지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먼저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인종이 이 자신의 이 통치 기간에 이자겸의 난과 그다음에 묘청의 난을 접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둘 모두를 이제 진압을 한 다음에 인종도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의종에게 이제 왕위를 물려주고 이제 인종도 이제 끝났겠죠. 그러면서 이제 인종 시대가 끝났는데 의종대에 있으면 의종대에 김부식의 아들이 있어요. 이 사람 이름이 김돈중입니다. 자, 그러면서 김돈중 그리고 한례 등의 문벌 귀족들이 더욱더 이제 자신들의 세상이라고 하면서 더욱더 자신들만의 이제 권력을 누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무신 차별이 있었는데 이게 더욱더 쌓인 거죠. 그 심지어는 경제적으로 또 군인전이 미지급되는 문제가 있었다. 자, 그래서 우선 심화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볼 거는 의종 때다라고 알아주시고 김돈중과 한례가 나오는데 김돈중의 이름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보통 사건 때문에 한례의 얘기를 한례가 이제 그 대장 뺨을 찬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오지만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바로 김돈중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자, 그다음 의종이 행차 도중에 이제 사건이 터지는데 그게 보현원이다. 그래서 보현원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결국에는 무신정변이 1170년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중부 이의방 등이 일어났다. 사건 여러분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현원 행차 가는 중간에 잠깐 쉬자라고 하면서 이제 장군들에 대한 수박기를 겨루기를 시켰는데 여기서 나이 많은 이 장군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젊은 장군에게 밀리니까 이 한례가 와서 이제 뺨을 치면서 이제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야, 그 전에 이미 정중부한테 김돈중한테 수염을 잡히기도 했었고 이런 모멸감에다가 경제적 문제가 있어서 결국에는 예, 문신들 모두 제거해라라고 했던 문신에 관을 쓰고 있는 자들은 다 없애버리라고 하면서 1170년에 이른바 무신정변이 빵 터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면서 원래는 이 장군들의 회의 기관이었던 중방이 최고 권력 기관이 됐다.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적어 놨는데, 심화편 보는 친구들은 이제 저처럼 정중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김준, 임년, 임유무까지 다 알아두셔야 되겠다. 네. 다만, 제가 이렇게 정리할게요.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까지는 다 중방이 최고 권력 기구였고, 경대승 때도 마찬가지. 다만, 도방이라는 사병 집단, 호위 무사 집단을 돈 것뿐이지, 예. 다 중방이에요. 그러다가 최충원이 교정도감을 만듭니다. 이 교정도감이 최고 권력 기관이 돼서 최충원부터 시작해서 임유무까지 다 교정도감이에요. 자, 이렇게 설명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한편 최우가 정방을 만들어요. 자기 집에다가 정방을 만들어 갖고 인사를 그냥 다 장악을 해 버렸는데 정방은 최우 때부터 쭉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최충원 전까지는 중방이 최고 권력 기구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람이 쭉 바뀌었고 또 하나 의민 천민 출신 즉 노비 출신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요. 천민 출신의 의민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이 의민은 원래 경상도 출신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뭐 이의민 쪽에 대한 연상을 하면서 이 김삼이 후시의 난 같은 그 경상도에서 그래서 일부 약간 신라 부흥의 개념도 좀 있다. 신라 부흥운동 개념도 약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기도 해요. 자,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우선 김삼이하고 제가 효심할 때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최충원은 4대 60년간 최충원 최후 최양 최의 때까지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몽골의 침략은 최후 때다. 그리고 최후 때 강화도로 천도했다. 물론 왕은 고종이 있다. 고려 고종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 그 얘기들을 쭉쭉쭉 적어 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경대승의 도방이 사병 집단, 호위 무사 집단으로 있었는데, 최충원도 도방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한편, 최우는 자신의 군사의 별도 조직으로 삼별초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알아두시고, 원래 이게 이제 야별초라고 있었는데, 이게 좌우별초가 되고, 여기에 이제 몽골, 아까 최후 때 몽골과 싸우게 됐는데, 이때 몽골과 싸우다 잡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조직이 돼서 신의군이 돼요. 세 가지 삼별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시기에 하층민의 반발과 봉기라고 해서 나온 부분을 봤더니,
김보당의 나부터 쭉 시작해서 여기 나오는 여섯 가지가

원래 경향성으로는 이 망이 망소이에 난 이들이 공주 명학 출신이기 때문에 그다음 만적에 난 모의만 하다 결국에는 발각됐지만 요두 개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최근에 선지에서 선지 속에서 뭐 오답 선지든 아니면 정답 선지든 자 김보당의 난이 나옵니다. 김보당의 난이 나와서 제가 적어놨고요. 그다음 조이총의 난도 나옵니다. 이때 정중부 등에 있었던 무신정권 때 조이청의 난이라고 해서 석영유수 조이청이 난을 일으켰다고도 나오고요. 그다음 전주 관록은 전주 관노비의 난도 있고요. 전주 관노의 난 이게 정확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경상도 지역에서의 운문과 초전이라고 나오는데 신라 부흥을 주장했다라는 말씀. 그래서 김삼위원 회심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최충원의 사도비 만적. 그런데 신분해방 주장했는데 어디에서? 개경에서. 그래서 한때 개경 문제로 만적이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지역도 함께 알아보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대외관계인데, 대외관계는 이렇게 순서 잡으셔야 돼요. 거란, 여진, 몽골이에요. 물론 이거를 5단계로 나누면 거란, 여진, 몽골, 홍건적 왜구 이렇게 돼요. 그런데 홍건적 왜구는 결국 고려 말의 상황으로 그러면서 조선이 건국되는 상황 쪽으로 쭉 여러분들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선 여러분들 심화편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머릿속에서 이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 우선 거란의 유호라고도 하고 여진의 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조금 더 이렇게 만들어 놨고, 그다음 몽골은 중국을 차지하고 이제 원이라고 불렀으니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편 1차 침략으로는 여러분들 최근에는 나라라는 용어를 떼긴 해요. 보통 이제 교과서 속에서는 이제 떼는데 제가 우선 여러분들 편하게 우선 가지고 왔습니다. 자 한편 거란은 1, 2, 3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침략, 2차 침략, 3차 침략을 보시면 되겠고, 자 서희, 양규, 강감찬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이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희가 소선영하고 담판을 하는데 서희가 다들 피난 갑시다, 도망 갑시다 했을 때 아니다, 만나보고 결정합시다라고 했던 그 서희가 바로 성종 때다. 요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소선영과 외교 담판을 했다라고 해서, 그래서 원래 이 소선영이 얘기한 건 이런 거죠. 송과의 외교관계를 끊고 우리랑 친교관계를 맺자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외교관계가 이 외교협상이 될수 있었는데, 그래서 서희가 야 우리가 너희랑 교류하고 싶은데 그러면 여진을 몰아내고 저 압록강 동쪽의 6곳을 우리가 차지해야지 너희들과 만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거란과 고려가 여진을 몰아내고 나서 강동 육지를 이제 추종 쪽으로 고려가 차지하게 되는 이게 부분인 거죠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2차 침략 때는 강조라는 고려의 장군이 정변을 일으키는데 아까 목종 때죠. 그래서 강조가 목종도 살해하고 천추태후도 살해하고 그래요. 원래 여러분들 천추태후도 살해하고 목종도 둘다 이제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는 현종을 안친 거죠. 이를 구실로 해서 거란의 2차 침략이 있는 거고, 3차 강감찬 때도 다 현종이에요. 둘다다 현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양규가 잘 싸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양규는 주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정말 결사대를 구성해서 정말 이렇게 정말 우리의 조상들이 애처롭게 포로로 질질 끌려가고 있는데 그들을 이렇게 구해내는 일에 정말 목숨 바쳐갖고 다 구해내고, 막판에는 정말 싸웠는데 중과부적으로 결국에는 이제 무너지게 되는 그게 이제 양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양규가 잘 싸웠다, 양규의 선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 3차 침략은 이제 강감찬의 귀주대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겼다라는 거고, 그 이후에 선지에서 요게 나온 경우 있습니다. 개경 주변에 수도를 막아야 되니까 거기다 나성을 쌓았다라는 것과 함께, 그다음에 고구려 연개소문의 천리장성 말고 고려의 천리장성 있다 라고 했던, 그래서 이 천리장성은 거란과 여진 다이 유목민족들 막기 위해서 축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편 그러다가 원래 그냥 여진이라고 불렸던 유목민족이 성장하게 되는데 우선 이 여진이란 유목민족이 동북 방면에서 우리나라 고려의 국경지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노략질을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들이 또 빠른 말을 타고 왔다가 날쌔게 도망가고 뭐 이런 중심이었기 때문에 윤관이 숙종에게 건의를 합니다. 숙종에게 우리도 기병 중심에, 예. 그래서 신기군, 신보군, 그 다음에 항마군, 승려석에 있어서 항마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별무반을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진족을 사서 여진족을 토벌해 낸 거는 예종 때. 예, 그 7제 예종 때라고. 이걸 구분하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그러다가 여진에서 아유, 동북 구성을 좀 저기 돌려주세요라고 해서 결국 1년 만에 돌려주게 됐던 것이고. 자, 그런데 그러다가 이들이 금이라고 해서 완전히 커져서 금이 거란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중국 송도 무너뜨리고, 송은 내려가서 남송이 되는 것이고,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커지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고려에게 사대관계를, 군신관계를 요구했다. 그런데 이때가 또 이자겸의 난 때, 그 이자겸이 바로 수용하게 된다. 큰 나라 섬기겠다라고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묘청과 김부식의 대립 속에서 묘청은 금을 정벌해야 된다. 자주적인. 김부식은 아니다. 수용해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도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금마저도 무너뜨리고 정말 유라시아 대륙에서 최강자로 등장한 건 몽골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몽골이 중국을 차지하고 나서는 남송을 무너뜨리고 나서 이제 원을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원래는 몽골의 사신이 옵니다. 이 사람 이름을 우리가 심화편 보기 위해선 사료에 등장하기 때문에 저고요라고 해요. 이 사람이 이제 막 와서 막 거들먹거리면서 막 이것저것 요구하다가 가요. 돌아가는 국경지대에서 피살돼요. 이 사람이 살해돼요. 네. 그게 바로 이른바 사신 피살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고려인의 옷을 입은 사람들인데 고려인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데 어쨌거나 몽골은 이거를 시비로 이거를 트집 잡아서 침략해 왔다. 이게 1231년부터 1273년 삼별초 항쟁이 끝날 때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가 대몽 항쟁을 무려 40년 정도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처음에 이제 몽골이 몇번 이제 몇 차례 이제 계속 오는데 초창기에 잘 싸웠던 사람이 박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귀주대첩 할때그 귀주가 등장하면 강감찬만 떠오를 수 있는데 아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박서를 생각해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둘다 생각을 해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박서가 귀주상에 잘 싸웠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한편, 그러고 나서 일정 정도 이제 초창기에 강화를 맺어요. 그래서 몽골이 감독관, 감찰관이라는 다루가치를 놓고 가요. 그러자, 아까 최후가 나왔었죠. 최후가, 야, 쟤들 분명히 또 쳐들어올 건데, 우리가 이런, 그 몽골이 유목민족이고, 이들 바다에서 싸우지도 못하고 하니, 해전 이 수군에서 약하니까 우리가 강화도로 천도하자라고 해서 최후 때 왕은 고종 때 여기 써놨습니다. 그래서 예, 최후 때 강화도로 천도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몽골이 결국엔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럴 때 이제 김윤우가 경기도 용인의 처인이라고 있습니다. 그 처인에서 처인 이 향부곡소 할때그 부곡 처인 부곡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곡민들과 함께 싸우는데. 제가 또 답사를 또세번또 가보지 않았습니까? 경기도 용인 처인에 가면 약간 언덕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어떤 여러분들 머릿속에 캐슬, 어떤 성벽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좀 언덕이야. 예. 그래서 이제 약간의 언덕과 산 애매한 고기에 나무들도 있고 막 그래서 거기서 싸웠는데, 김윤우가 이제 활로 몽골의 장수 살리타를 사살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 충주성 전투는 1차가 있고 2차가 있어요. 1차, 2차에서 김윤우가 충주성에서 노비문서를 불살라버리면서 사기를 드높여 싸운 건 2차예요. 네. 어쨌건 김윤우가 처인성에서도 이기고 충주성에서 이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편 이러다가 고려 원종이 결국에 이제 개경환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했던 삼별초가 밑에 써놨다시피 강화도에서 진도에서 제주도까지 이렇게 되는 것이고, 강화도에서 삼별초를 이끌었던 건 배종선이고, 제주에 가면 이제 김통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에는 개경환도가 되는데, 고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자주성과 국가로서의 어떤 위상을 지키면서 이제 그 원을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여러분들 몽골의 침략, 그리고 몽골의 세계 정복 그 과정 속에서 40년 넘게 정말 버틴 우리 고려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와중에 원종이, 쿠빌라이 칸이 아직 칸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쿠빌라이 칸을 만나갖고 좀 나름대로 설득이라든가 좀 이렇게 협상이 가능했던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고려가 먼저 우리가 원해, 공주와 결혼을 하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원의 부마국, 즉 상위 국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의 황제가

당연히 되는 거니까. 그러면 고려는 사위국, 부마국가로서 어쨌든 국가로서의 자주성을 지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고려가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고, 단, 그렇지만 고려는 여러분들 예전에 고려가 황제 국가임을 내세웠다. 연호도 있었고, 광종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왜뭐 이렇게 연호도 썼고 막 그랬는데, 이제 왕실호칭 및 관제가 격화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광종, 성종 이렇게 썼단 말이죠, 우리가. 중국식으로 우리도 유교식으로 썼는데, 그런데 이제 충자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충렬왕, 충모왕, 충선왕 등의 충자가 있었던 곳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뭐 알다시피 우리도 원래 우리도 황태자였다고. 근데 태자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게 아니라 세자라는 말을 쓰는 거죠. 우리 왕세자라는 말을 사극도 보면 우리가 너무 당연시하는데 아니었다고.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세자 쓴거 아니야. 네, 이게 원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그 왕실호칭을 격을 낮춰야 되는 상황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고. 우리도 원래 황제 폐하였다고. 근데 이제 전하라는 말을 쓰게 된 것이죠. 네. 전하 아니됩니다 했는데 원래는 황제 폐할 때 폐하 이렇게 썼다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원래 여러분 고려는 당의 제도를 수용해서 중서문화성, 그다음에 상서성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그래,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육부가 있었는데 이게 황제 국가로서 우리도 나름대로 이렇게 책을 만들었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이성육부를 폐지합니다. 그래서 한 개의 부와 네 개의 사를 둬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처무의 부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육부를 사사로 이렇게 바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아두시고요. 한편 중추원은 밀직사라고 됐는데 요거 왜 났냐면 밀직사가 등장하면 여러분들 이거 고려시대 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추원을 밀직사로 바꾼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편 원래 여러분들 도병마사가 국방 문제들을 이제 담당했던 굉장히 논의했던 중요한 곳인데, 이게 이제 기존의 도병마사 있었는데 도평의사사로 바뀌어요. 원래 도당, 그래서 도평의사사가 되는 건데, 이 도평의사사가 국가 최고 기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충렬하는 이유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자, 한편 원이 고려를 그래 자주국으로 인정하겠다, 부마국으로 인정하겠다라고 했지만 원이 직접 통치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직접 통치를 위해서 세계를 설치했는데 그게 서경의 동령부, 그 다음에 제주의 탐라총관부, 그 다음에 철령의 부, 화주의 이 쌍성총관부 세 개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각각이 있었는데 주로는 공민왕 때, 두 개는 죄송합니다. 두 개는 충렬왕 때, 충렬왕 때 우리가 반환 받거나 아니면 폐지했고요. 끝까지 남아 있었던 게 원의 직속 기관이 있었던 게 바로 이 원의 직접 지배와 관련된 쌍성총관부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공민왕 때 공격해서 탈환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정동행성이 있는데요. 정동행성은 동쪽을 정벌하기 위한 행성이라는 기관을 설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원이 각 중국 땅을 다스릴 때, 원이 중국 땅을 다스릴 때각 곳곳에 각 주요 땅에서 설치한 게 행성이에요. 그 무슨 무슨 행성 이렇게 돼요. 이거에 줄여서 오늘날의 중국의 성을 씁니다. 여러분들 중국 여러분들 중국의 지역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 뭐 산둥성 뭐 이렇게 할때 성이라는 용어 쓰거든요. 뭐 호남성 뭐 이렇게 예, 뭐 강서성 뭐 이렇게 안위성 이렇게 쓰고 때그 성이 원래 행성의 준말이에요. 네. 그래서 원래 이원 때부터 그 행성이란 걸 중국 땅에도 그리고 고려에도 설치를 한 거예요. 근데 고려에 설치했던 거 뭐냐면 동쪽을 정벌하기 위한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말고 동쪽 끝에 뭐가 있습니까? 일본이 있죠. 그러니까 일본을 동쪽을 정벌하기 위한 기관, 행성을 설치한 거예요. 네, 그랬던 것인데 일본을 두 차례 몽골과 고려 연합군이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두번다 실패합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폭풍우가 불어왔고 심지어 2차 때는 고려하고 몽골이 배를 만들었는데 그 배가 400척이 아니라 무려 4,000척을 만들어요. 4,000척이 바다 위에 떠 있다. 상상이나 돼요? 근데 그 4,000척이 다 가라앉은 거예요. 네. 그러니, 결국 실패했던 것이고. 그러니 원은 그 정동행성을 계속 남겨두면서 그 정동행성 그 기관 아래에 부속기관으로 이문소라는 게 있는데 이 이문소가 고려의 정치를 간섭했다라는 거예요. 알아두시고. 자, 한편 다루가치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어떤 개념인지 이해할 거예요. 자, 그리고 군사조직이라는으로는 만홉을 설치했는데 유목민족은 여러분들 십진법을 써요. 네, 10, 100, 1000, 만 단위로. 예. 네. 그래서 10호장, 100호장, 1000호장, 만호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돼요.

되는데 만호부를 설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조직이 있고요. 한편 원이 몹쓸 짓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려 여성들을 공녀로 차출해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고려로 데려가서 이제 아니 몽골로 데려가서 이제 원으로 데려 중국 땅으로 데려가서 뭐 차를 따르는 시중을 드는 여성으로 삼기도 하고 말이죠 막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중에 정말 드라마틱하게 우여곡절 끝에 놀랍게도 원 황제의 부인 황비가 된게 기황후, 예, 기철의 이 여동생 이렇게 있는 거고 대부분은 정말로 이렇게 정말 억울하게 중국 땅에 끌려가고 이랬었는데 그래서 역설적으로 빨리 결혼을 시켜버리는 조혼의 풍습이 생기기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한편 이 몽골 원이 그들이 유목민족인데 물론 우리나라도 유목민족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나름대로의 우리 민족의 매사냥도 있어요. 그런데 몽골도 매사냥이 되게 많았어요. 이렇게 매 여기 보내갖고 꽁을 잡는다거나 뭐 여우를 잡는다거나 뭐 토끼를 잡는다거나 막 그렇게 했어.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곳곳에서 매를 막 이렇게 차출해서 가져왔는데 우리 고려의 매가 해동청이라고 해서 너무 똑똑한 거예요. 이렇게 몸집이 작은데 정말 똑똑하고 이렇게 매사냥 가르치면 바로바로 탁 그리고 작았는데 막 엄청 큰 동물을 막 잡아오는 거야. 그래서 그 해동청을 되게 원했어요. 그래서 이 매를 많이 수탈에 갔으면 잡아갔는데 그걸 담당했던 곳이 응방이라고 합니다. 자, 한편 이럴 때또 친원파 세력이 등장해요. 그 친원파 세력이 곤문세족이라고 하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자신의 이제 동생이 이제 황후, 원의 황후가 됐던 이 기철, 이 집안이 굉장히 떵떵거리고 이제 세력을 넓혀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불법적으로 대농장을 경영하거나 양인들을 노비로 불법적으로 만들다거나 이렇게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권문세족이 도평의 사사를 장악했기 때문에 왕들이 개혁 정치를 하려고 해도 쉽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 공민왕이 등장합니다. 공민왕 딱 보다시피 충자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공민왕은 이미 공민왕 때 살아있을 때 이제 명, 중국에서 원명 교체기예요. 명으로 바뀌었다 보시면 되겠고 공민왕이란 것도 이제 묘호인데 공민왕이 이제 세상을 떠난 즉 사망한 이후에 명에서 묘호로 공민왕이라고 써라라고 돼서 이제 공민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공민왕은 개혁 정치를 했고요. 그래서 이 지금 이 원이 무너지고 명이 이제 들어서 원명 교체기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기철을 궁궐로 부릅니다. 그 궁궐문을 탁 닫고 기철을 그냥 바로 숙청해 버립니다. 친원파를 숙청하는데 물론 모든 친원파를 다 제거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 곤문세족을 누를 수는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천무일부와 사사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말이 되냐? 우리 고려의 제도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이성육부 만들었고요. 그다음 정동행성 이문서 없애라 라고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몽고풍 없애라 라고 했었고, 몽골풍, 네. 그 다음, 몽골풍. 네. 그 다음, 아까 동령부하고 탐라 총관부 말고 남아있었던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선지나 사료로 나와요. 우선 유인후가 나오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당시에 이 이성계 집안이 쌍성 총관부가 원이 직접 집회했는데 그 안에서 성문을 열어갖고 고려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하면서 이때 공민왕 눈에 발탁이 됐던 게 이성계 집안인데 아버지 이름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자춘.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성계의 이름을 써놨지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유인우와 이자춘이 사료에 등장한다. 요거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우리가 철령 이북 땅을 수복했다, 탈환했다, 우리 땅을 회복시켰다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 공민왕이 이미 요동 지방을 공략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동 지방만 나오면 요동 공략, 요동 정벌 나오면 무조건 우왕과 채영 그리고 위화대군만 생각하는데 아니다. 공민왕 때 이미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우왕 때또 한번 하려고 했었다. 그다음 정도전도 하려고 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왕권 강화로는 최후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있었던 그래서 최후, 최양, 최후의 김준, 임년, 임유무까지 있었던 정방을 드디어 예, 공민왕이 없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민변정 도감, 여기서 도감이란 말이 들어가죠. 그래서, 예, 곤문세족이 불법적으로 대토지를 차지하고 농장을 만들고 사람들을 막 노비로 만들었는데 그걸 다시 돌려놓기 위한 도감을 설치하는데, 자, 신돈이라는 승려를 통해서 이거를 이제 하게 하는데요. 측근이에요. 공민왕의 측근이었는데 하고 싶은 말, 전민변정 도감이 공민왕 때 최초로 생긴 건 아니다. 그래서 써놨다시피 원종 때도 있었고, 충렬왕 때도 있었고, 공민왕 때도 있고, 심지어 공민왕 사후 우왕 때도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전민변종 나오면서 누가 있느냐? 신돈이 있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돼요.

0: 한편 국민의당은 신진사대부를 이렇게 기용을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신진사대부들은 과거 시험 보고 성리학을 익혔는데, 성리학을 성균관에서 배웠습니다. 자, 성균관에 대해서 혹시 몰라 정리해놨습니다. 충렬왕 때 성균감이었고요. 그럼 그 전까지 뭐였는데? 국자감이었는데. 자, 그러고 충선왕 때 성균관이었고, 국민왕 때 성균관이긴 성균관인데, 기술학부를 빼버리고 성리학을 가르쳐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국민의당이 개혁이 잘안 돼요. 특히 신도훈이 너무 국민의당이 측근 세력으로 인정하고 키웠는데 점점점 권력을 사유화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막 이러다 보니 국민의당이 어쩔 수 없이 이거 말이 안 된다 해서 신도훈을 숙청한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자신을 따른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피살당합니다. 국민의당이 피살돼요. 자, 한편 신흥무인 세력이 주로 국민의당 때 성장하는데, 이때 빨간색 두건을 썼던 홍건적이 성장을 했고요. 그런데 이들이 우리나라 고려까지 들어와서 국민의당이 복주라고 해서 안동까지 피난 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요 얘기 써놨습니다. 요게 의외로 자료에서 나오기 때문에 국민의당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이런 상황 속에서 홍건적과 왜구를 치면서 이 고려 백성들의 신임을 얻었던 사람이 최영하고, 그 다음 여러분들 이성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왕 때 최영과 함께 우왕은 요동 정벌을 명했지만 이성계는 위화도 회군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결국엔 우왕과 최영은 축출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만 말씀드리면 우리 EBS가 있는 여러분들 지역에 고려 관련된 유적이 많습니다. 최영 장군의 묘도 이 EBS 오동 보면 있고요. 고향이 있습니다. 그다음 고려의 마지막 왕 공양왕 묘도 있습니다. 릉도 있어요. 네, 여하튼 자 한편 그 다음에 그 이후 이제 결국엔 조선 건국으로 가는 과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순서대로 위화도 회군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과전법 실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조선 건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와중에 정몽주를 비롯한 원권파 신진사대부는 제거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고려기까지 우리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와,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고려 전기하고 고려 후기 4강, 5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압축적으로 이렇게 고려에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다음 6강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부분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다음 6강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아웃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3: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4: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시험에 합격하실 거죠. 그럼 합격하시고 내년에 이제 중개사무실을 오픈하셔야죠. 그렇다면 어느 위치에서 오픈하실 계획이십니까? 우린 그걸 입지라고 하죠. 입지. 자, 이번에는 우리가 입지론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부동산학개론을 강의하는 강양호입니다. 입지. 입지가 뭐죠? 입지. 위치. 그런데 이 위치를 주장한 학자들은 엄청 많아요. 대표적인 학자가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용어 정의.

사각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크리스탈러 이론의 결론이 육각형의 구조를 가졌을 때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주장을 합니다. 남부독일을 대상으로 했고요. 중심지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 중심지가 아닙니다. 좀 다른 의미인데요. 자, 그림상 여기가 중심지예요. 여기가 중심지. 주변 지역들요. 그래서 중심지가 주변 배후지에, 배후지. 우리가 즐겨 쓰는 말로 표현한다면 상권이라는 뜻입니다. 상권에.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공간적인 과정을 설명한 이론입니다. 자, 이제 용어를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나오는 사람이라고 전제하세요. 여러분들은 라면을 한 봉지를 사려고 해요. 어디 가서 구매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댁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동네 슈퍼를 이용하시겠습니까? 30분 거리에는 마트나 백화점을 이용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동네 슈퍼를 이용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10분 거리를 벗어날 생각은 없다는 얘기죠. 이때 이 거리를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합니다. 풀어서 설명한다면 라면 한 봉지를 사기 위해서 이동하고자 하는 최대 거리. 자, 그게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앞으로 시험 문제에 요 범위라는 단어가 보이면 아, 거리라는 뜻이구나. 거리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먼저 재화의 도달 범위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0분 거리를 벗어날 생각은 방법 없다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0이 되는 거리. 그것을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입장을 좀 바꿔서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상점 입장에서 한번 보죠. 상점. 상점 입장에서 슈퍼와 백화점이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확보해야 되는 최소한의 고객 수는 단순하게 따져도 백화점이 많겠죠. 그래서 그냥 임의적인 숫자를 한번 대비해 보겠습니다. 동네 슈퍼는 50명의 고객이 온다면 현상 유지는 가능할 것 같아. 근데 백화점은 200명이 와야만 현상 유지가 가능하다면 이 50명, 200명이 분포되어 있는 그 공간적인 범위, 그것을 최소 요구치라고 말합니다. 그럼 최소 요구치란 상점이 중심지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확보해야 되는 최소한의 고객 수. 재화의 도달 범위, 최소 요구치,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둘의 관계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백화점이 현상 유지를 하려면, 자, 지금 컬러가 다르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자, 안에 있는 선하고요, 밖에 있는 선하고 비교하면, 하나는 재화의 도달 범위고, 하나는 최소 요구치입니다. 어느 게 재화의 도달 범위고, 최소 요구치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상 유지를 한다면. 밖에 있는 큰 동그라미, 이게 재화의 도달 범위, 안에 있는 게 최소 요구치입니다. 자, 그래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의 결과, 상점이 현상 유지를 하려면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최소 요구치가 있어야만 된다고 표현합니다.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개념입니다. 그럼 이세 가지는 세팅시켜서 하나로 딱 기억하는 겁니다. 첫 번째, 재화의 도달 범위란 소비자가 어느 특정한 제품을 얻기 위해서 이동하고자 하는 최대한의 거리, 최소 요구치 상점이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확보해야 되는 최소한의 인구수. 그럼 이 둘의 관계에서 어떻게 되느냐?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최소 요구치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유치하지만 최소 요구치, 재화의 도달 범위, 어느 게 글자수가 많아요? 그렇죠. 아시겠죠? 재화의 도달 범위가 공간적인 범위가 더 넓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이런 용어 하나를 볼까요? 자, 그림에서만 딱.

보세요. 중심지와 배우지. 배우지라는 말은 상권이라고 했다. 상권.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자, 다른 용어 하나도 사용하지 마시고요. 그림만 딱 보시면서 한번 둘을 비교해 보자고요. 중심지를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중심지란 배후지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중심지역입니다. 배후지에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중심지역. 자, 그러니까 그림을 연상하세요. 그림을. 그림을 연상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 지문을 단순히 외우면 불편하니까요. 그러니까, 아, 이게 중심지야. 배후지야. 그럼 중심지는 뭐라고 정의하면 좋을까요? 배후지에 재화나 용역을, 용역이 서비스죠?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중심지역. 그럼 이번에는 배후지는 뭐라고 정의하면 될까요? 중심지로부터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변 지역. 다시 한번 볼까요? 중심지에 의해, 중심지로부터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변 지역.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단순히 암기하지 마시고 그림을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지의 성립 조건. 앞서 표현했던 거예요. 그 표현은 다양하겠죠.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최소 요구치가 존재해야 된다. 이 표현은요. 최소 요구치가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같은 표현이죠. 중심지. 여러분이 먼저 정의해 보세요. 중심지가 뭐였죠? 배후지에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지역. 그럼 우리 배우지는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중심지로부터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변 지역. 재화의 도달 범위. 소비자가 제품을 얻기 위해서 이동하고자 하는 최대한의 거리. 결론은 수요가 0이 되는 지점이었습니다. 최소 요구치. 상점이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확보해야 되는 최소한의 고객수.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문제 하나 풀어보시겠습니까? 가장 최근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하나씩. 일단 기본적으로 보세요. 범위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는데 거리가 안 보이죠? 그럼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번. 최소 요구 범위라고 했으니까 2번인 것 같죠? 중심지로부터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0이 되는 곳까지의 거리. 이것이 뭐라고요? 최소 요구 범위죠. 그럼 이건 뭘까요? 이건 최소 요구치겠네요. 1번과 2번이 서로 지금 바뀌어 있죠.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중심지에 의해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변 지역은 이거는 배후지의 정의죠. 정확합니다. 동그라미 4번. 일단 범위라는 단어가 있을 때는 거리가 있는 것은 좋아요. 일단 1단계까지는 옵니다. 그런데 내용이 좀 틀렸습니다. 자, 표현을 보세요. 최소 요구 범위라고 합니다. 최소 요구 범위의 정의가 이겁니다. 다른 말은 기억하지 마시고 정상 이윤 거리 그것만 딱 기억하세요. 5번으로 가봅니다. 그건 말이 안 맞죠. 중심지 재화나 서비스. 배후지에서 중심지로. 아닌가죠? 중심지에서 배후지죠. 단순하지만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입지론에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서는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온다고요? 용어 정의. 항상 나오는 게 용어 정의. 그리고 박스 안에다가 내용을 쭉 설명하고 이거 누구의 이론입니까? 이렇게 나와요. 근데 결론은 똑같아요. 이러한 용어들로서 지문이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상업 입지론입니다. 이번에는 공업 입지론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공업 입지론에서는 공업 입지는 뭘까요? 공장. 공장은 어느 위치에 입지하면 좋을까? 여러분, 공장은 어디에 입지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공장은, 그쵸, 바다 가까이. 어떤 공장은, 그쵸, 비행장 가까이. 어떤 공장은 노동을 확보하기 쉬운 곳으로. 다 달라요. 이번에는 공업 입지론은 우리 시험에서 크게 두 가지 이론을 학습합니다. 각각 주장한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베버는 뭐라고 주장한 거죠? 비용이 가장 적게 발생하는 곳, 거기가 최적의 입지야. 이렇게 주장한 거죠. 래시는 뭐라고 주장한 겁니까? 수요가 많이 있는 곳. 결론은 수요자가 있어야 물건을 팔아먹겠죠. 그곳이 공장이 들어서기에는 가장 최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게 목적이죠. 그럼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은 둘 중에 한 가지겠네요. 총수입을 극대화시키든지 총비용을 최소화시키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연결시켜 볼게요. 총수입의 극대화를 통해서 이윤의 극대화를 주장했던 사람이 래시고, 반면에 비용의 최소화를 통해서 이윤의 극대화를 주장했던 사람이 베버입니다. 여러분, 유치한데 일단 이렇게 기억해 보세요. 비용이죠, 비용. 비협이죠. 여기도 베버도 비협이고, 자, 유치한데 그냥 이렇게 일단 연결을 해 봅시다. 베버는 비용의 최소화를 통한 이윤의 극대화를 주장한 거예요. 반면에 래시는 수입의 극대화를 통한 이윤의 극대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누구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두 사람 다 맞죠? 결론은 다 맞습니다. 그래서 래시는 딱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래시는 시장의 확대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요것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베버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좀 많아요. 자, 그럼 베버가 주장했던 항목을 이제 한번 쭉 정리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학습하는 내용은 우리 시험 15회 때까지는 매해 출제되었던 문제들입니다. 그래도 한동안 출제가 안 됐습니다. 뜸했습니다. 그러더니 최근에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해서 출제가 될 거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베버의 주장은 이겁니다. 원료가 있는 원료 산지에서 공장까지 이 원료를 가지고 와서 공장에서 가공을 해야 되죠. 가공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파는 지금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페버는 고민이 뭐냐면 이 공장이 시장 가까이 가는 게 좋을까? 아니, 아니야. 공장이 원료 가까이 가는 게 좋아. 어느 게 좋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가지 결론이 나온 겁니다. 단어 그대로 해석해 보세요. 단어 그대로 원료가 있는 지역을 향해서 공장이 들어간다. 이게 원료 지향형 입지입니다. 그럼 반대로 시장이 있는 지역을 향해서 공장이 들어가는 경우를 시장 지향형 입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외울 거 별로 없죠. 근데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봅시다. 원료가 있는 곳에서 공장까지 원료를 가지고 오려면 원료 수송비가 발생하겠죠. 그럼 이 원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가지고 갈 때는 제품에 대한 수송비가 발생할 거예요. 각각 수송비는 지금 이렇게 발생한대요. 이 경우라면 공장 어디로 입지하는 게 유리할까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공장이 원료 지향을 하면 수송비 20원을 절약할 수 있고 20만 원을 절약할 수 있고 공장이 시장 지향을 해버리면 15만 원 절약할 수 있죠. 그럼 어디가 좋을까요? 정확합니다. 원료 지향이죠. 그럼 결론을 정리합시다. 무엇과 무엇을 비교한 거죠? 원료 수송비와 제품 수송비를 비교해서 결론,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는 쪽으로 공장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는 쪽으로 공장이 들어간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다시 갑니다. 그림을 통해서 과정을 한번 정리하시고요. 그러면 이 공장이 원료 지향하는 게 좋을까? 시장 지향하는 게 좋을까? 근데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수송비다.

그 결론은 수송비가 많은 쪽으로. 원료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면 원료 지역, 제품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면 시장 지역. 자, 두 번째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중량 감소. 근데, 자, 여러분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교재가 있다면 앞에다가 단어 하나를 적어볼까요? 제품이라는 단어를 하나 적어보세요. 그리고 가로로 묶어놓으세요. 아, 시험에서는 안 나와요. 저 앞에 제품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뭘 가지고 뭘 만드는 거죠? 원료를 이용해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거죠. 근데 원료가 100g이에요. 근데 앞에 제품이 있다 그랬죠. 근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제품의 중량이 감소한다고요. 원료를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면 제품의 중량이 감소한다고요. 제품의 중량이 60g이 된대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는 쪽으로 공장이 들어가자 그랬죠. 그러면 원료는 100g, 제품은 60g. 그럼 어느 쪽이 무겁나요? 그렇죠? 원료가 무겁다는 거죠. 원료가 무거우면 당연히 원료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겠죠. 결론은 이렇게 또 귀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치저 만드는 경우요. 우리는 치저의 원료를 우유라고 하죠. 우유 가지고 치저를 만들 때 우유 1000g을 가지고 치저를 만들면 치저의 그람수가 적게 나오겠죠. 이럴 때는 치저 공장을 어디로 가는 게 좋다는 겁니까? 대관령 가까이 가 있는 게 유리하다. 자, 이런 것이 중량 감소 산업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중량 증가 산업이겠죠. 그래서 먼저, 자, 두 번째는 뭘 기억한다고요? 앞에 제품자가 생략되어 있는데 시험은 중량 감소, 중량 증가니까 구태여 둘다 하지 말고요. 혼란스러우니까 한쪽만 딱 선택하세요. 제품의 중량이 감소한다. 아, 그럼 제품의 중량이 감소한다는 말은 원료의 중량이 무겁다는 뜻이구나. 그러니까 원료의 중량이 무겁다면 원료의 수송비가 많이 발생한다는 뜻이구나. 그러면 원료 지향 입지하는 게 좋다. 자, 세 번째 보세요. 결론부터 보세요. 편제 또는 국지 원료라는 말은 특정한 지역에서만 그 원료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게 석탄. 자, 여러분, 시멘트의 원료가 뭐죠? 석회석이죠. 석회석은 산이죠, 산. 그러면 시멘트 공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석회석 있는 곳으로 가야죠. 그래서 석회석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구할 수 있는 원료가 아니라 특정한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원료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원료가 있는 곳으로 공장이 들어가는 게 좋다. 반면에 보편 원료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원료. 그럼 공장이 어디에 입지를 해 있던 그 원료를 구하는 게 쉽다고요. 그럼 공장은 가급적이면 시장 가까이 가 있는 게 좋겠죠. 그럼 시장 가까이 가서 원료도 쉽게 얻고 판매도 쉽게 하고 결론은 수송비를 모두 다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세 가지 개념이 가장 기본적입니다. 그럼 세 가지를 알면 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일단 요세 가지가 가장 보편적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나오는 개념을 하나 좀잘 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학 개론책을 넘기다가 무슨 무슨 지수로 끝나는 것들은 아, 이것은 분수 형태로 해라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이번에는 원료 지수입니다. 무슨 무슨 지수로 끝나면 분수 형태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항상 시험 문제는 이런 것들을 뭘 물어보느냐? 분모에 무엇이 들어가고 분자에 무엇이 들어가느냐를 물어보래요. 근데 한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알고자 하는 게 올라간다. 외우시면 안 됩니다.

0: 제품 중량분의 후기 원료 중량. 막 외우면 어느 날 자연스럽게 분모 분자 위치가 바뀌어 있어요. 그럼 암기하는 것도 불편하고. 한 가지만. 다시 뭐라고요? 알고자 하는 게 올라간다. 그럼 알고자 하는 게 원료죠. 그러니까 원료가 올라가야죠. 원료 중량. 그럼 분모는 제품이겠죠. 자, 왜 이런지를 보세요. 가장 기본적 개념이 이거죠. 원료 수송비, 제품 수송비. 그럼 결론은 둘을 가지고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원료하고 제품하고. 그 제목이 원료 지수니까 원료 올라가고 분모는 제품. 자, 그런데 우리가 앞서 원료는 두 가지가 있었죠. 국지 원료, 편제 원료가 있었고 보편 원료가 있었습니다. 근데 만일에 여기에 보편 원료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결과 1보다 크다? 뭐가 무겁다는 얘기죠? 보편 원료가 무겁다는 얘기죠. 보편 원료가 무거울 땐 앞서 보편 원료는 공장이 어디로 간다고요? 시장. 시장 지향 입지가 됩니다. 근데 1보다 작다? 그럼 제품이 무겁다는 말이죠. 제품이 무거울 때는 시장이죠. 자, 다시 표현해서 보편 원료가 들어가면 1보다 크든 작든 결론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국지 원료, 편제 원료가 들어가야 된다는데 하나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1보다 크다고 합시다. 먼저 1이다. 1이면 1이라는 말의 의미는 똑같다는 얘기죠. 각각의 중량이 동일하다면 각각의 수송비가 동일하게 들어가니까 공장 어디에 입지하든 상관없다. 자유지향 입지입니다. 그럼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는 말은 분모가 큰 겁니까? 분자가 큰 겁니까? 분자가 크죠. 국지 원료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원료지향. 반면에 1보다 작다 그러면 시장 지향 입지입니다.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부분은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더 마무리합니다. 원료 지수라는 단어를 딱 기억하세요. 이 단어는, 이 용어는 딱 기억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무슨 무슨 지수로 끝나면, 아, 분수 형태로 하라는 말이구나. 이제 두 번째, 항상 알고 싶은 게 올라간다. 제목이 원료 지수니까 알고 싶은 게 원료겠죠. 그러니까 원료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분모는 제품이 있죠. 근데 이제 문제가 남았습니다. 원료는 원료인데 원료의 종류가 두 가지였다는 겁니다. 국지 원료도 있고 보편 원료도 있고 이 중에서는 국지 원료를 사용해야 된다는 걸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계속 대화 중에 수송비가 나오고 중량이 나오고 이럴까? 그 개념 하나를 보겠습니다. 베버는 이렇게 주장해요. 비용이 가장 적게 발생하는 곳에 공장을 입지합시다. 그러면서 베버가 주장했던 비용 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그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수송비입니다. 두 번째가 노동비, 인건비를 말하죠. 세 번째가 직접이익. 수송비는 적게 발생할수록 좋다. 노동비 적게 발생할수록 좋다. 아, 물론 우리 개개인 노동자 입장에서는 급여를 많이 받는 게 좋지만 기업은 또 상황이 다르겠죠. 직접 이익이라는 것은 공장이 함께 모여 있음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 가령 여러분들이 자동차 공장을 하려고 한답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 공장,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제품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거기에 들어간 부품을. 그럼 공장 어디 입지하시겠습니까? 땅값이 싼 파주? 안 됩니다. 그런 데 가면 무조건 어디로 가야 됩니다. 무조건 울산으로 가고, 울산 중에서도 현대자동차 가까이 가야 돼요. 그게 직접이. 자, 근데 이때 수송비를 결정하는 인자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리, 하나는 무게. 무게라는 말을 다시 말하면 중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중량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료지수가 1보다 크면 원료지향, 1보다 작으면 시장 지향입니다. 자, 이제 하나만 더 볼게요. 이제 마무리 마지막입니다. 제목을 보세요. 입지 중량. 자, 유치한데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원료치수, 입지 중량, 이 단어가 주는 느낌, 어떤 단어가 무겁다는 느낌을 받습니까? 입지 중량. 아, 그러면 원료지수는 기준이 1이었으니까 입지 중량은 기준이 2다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갑니다. 앞서 국채 원료 중량 똑같네요. 분모 보세요. 똑같네요. 분자 한번 더 보세요. 오? 자, 그러면 먼저 이렇게 세팅할게요. 그러면 앞서 했던 원료 지수죠. 자, 그럼 이번에는 제품 중량분의 제품 중량이 되면, 그죠? 1이겠죠. 원료 지수가 기준이 얼마였습니까? 1. 입지 중량 1이 하나 더 있네요. 그럼 기준이 2가 됩니다. 결론은 똑같습니다. 2가 되면 자유지향이고요. 2보다 크면 원료지향이 되고, 2보다 작으면 시장지향입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동일하니까 기준이 1인지 2인지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 베버가 주장했던 최소 비용 이론입니다. 그러면 베버 개념을 다시 한번 쭉 정리해 보세요. 베버는 공장 어디에 입지하는 게 좋다고요?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곳. 근데 베버가 주장했던 비용이 세 가지였습니다. 수송비, 노동비, 집적이익. 함께 해볼까요? 수송비, 노동비, 집적이익. 그 중에서 가장 강조했던 게 수송비입니다. 수송비. 그러니까 수송비가 적게 들어가는 곳이 최적 입지다. 그 결과 논의에 계속해 지금 수송비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수송비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이유는 결론 수송비를 가장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수송비를 결정하는 인자, 원인 두 가지가 뭐라고요? 거리하고 무게하고. 즉, 거리가 멀면, 예를 들어서요. 원료와 시장이죠. 근데 시장이 거리가 더 멀어요. 어쩔 수 없죠. 제품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항상 그 둘을 가지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거리하고 무게하고. 무게다, 중량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정리했던 부분은 입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두 가지 입지를 정리했죠. 첫 번째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서는 용어 정의, 그리고 베버의 최소 비용에서는 이게 시장으로 가는 게 좋은지 원료로 가는 게 좋은지를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일상표현 영단어 1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정말 중요한 영단어들 가지고 왔으니까 오늘의 학습 목표 잘 보면서 어떤 단어들을 공부하게 될지 살펴볼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법과 규칙을 지키며 살아가요. 학교 식당에서는 차례를 지키기 위해 줄을 서고 도로에서는 교통규칙을 지켜요. 규칙을 잘 지키면 모두가 즐겁고 안전해요. 그런데 만약 누군가 규칙을 어기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오늘은 규칙과 관련된 단어를 알아봐요. 네, 우리 친구들은 규칙을 정말 잘 지키고 있죠? 자, 우리 잠깐 도로 그리고 횡단보도를 잠깐 살펴볼 텐데요. 이 그림을 보니까 이 횡단보도를 청신호에 건너고 있는 규칙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